0: 안 들어봐. 이렇게 10, 10, 1. 처음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되거든.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 말이야.
1: 그래. 난 26이랑 28 사이에 있어. 그리고 나는 8이랑 18 아래에 있고.
0: 우리 이젠 모양을 한번 만들어보자. 제일 쉬운 건 직사각형이야. 봐, 나는 21이라서 3을 7줄 만들 수 있어. 파싸, 파싸, 파싸, 파싸.
2: 나야, 나야,
3: 나야.
0: 그래서 21의 패턴은 3으로 된 가족인 거야. 18이랑 24 사이지.
1: 오, 나도 같은 패턴인 것 같아. 난 24보다 3만큼 크니까. 그러니까 나는 2, 4, 7, 14의 패턴에 들어가.
4: 오, 직사각형 창고기네. 그럼 난 정사각형 패턴에 들어가겠네.
1: 어쩌면 우리도 정사각형 패턴이 아닐까, 27?
5: 아니야,
1: 아니네.
5: 이렇게는 가능해.
1: 세계의 정사각형 9! 각각의 9는 바로
3: 세계 3! 우리는 3, 3, 3! 와후!
0: 아직도 수많은 패턴이 존재하다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단 모양.
2: 1,
5: 2,
3: 3,
5: 4,
6: 5,
7: 6.
1: 오, 나도 해봐야지. 됐다. 내가 21 너보다 7만큼 더 크니까 나도 계단 모양을 만들 수 있어.
2: 1,
5: 2,
3: 3,
5: 4, 5,
7: 6.
5: 그리고 럭키 레인보우 7.
1: 재밌는 패턴들이 정말 많네. 드디어 내 자신을 찾아냈어.
0: 나는 28. 패턴 개척자라고 불러줘. 구멍난 정사각형, 뚱뚱한 십자 모양, 창문 있는 빌딩, 같이 하자.
5: 오.
8: 반가워, 27. 어떤 걸 찾고 있니?
9: 응.
5: 잘은 모르겠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서.
8: 예술은 새로운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야.
5: 오. 새로운 방향! 바로 그거야!
3: 세계 3이 세목 꿈이면
1: 세계의 정사각형 9! 방향을 조금 바꿔서 새롭게 조합해보면 우리는
5: 큐브가 돼!
1: 나도 내 자신을 찾아냈어!
4: 나는 27이야. 그리고 난 큐브야. 3 곱하기 3 곱하기 3! 오호!
0: 패턴 만들기는 정말 재밌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말이야.
10: 헉, look! Come and see these ruins I found!
11: Cool! What is it?
10: Bananas! It's a picture of 7 bananas! And they all need coloring yellow! Oh!
11: I think this is some kind of puzzle. A coloring puzzle.
10: Ooh, exciting!
11: Let's try coloring the other stripes.
10: Red! Yes! Red at the top!
11: Now, what goes between red and yellow? How about a bit of both?
10: Oh, yes! Red and
5: yellow mixed to make
10: orange!
11: It must be me next. Blue. Maybe the next one. Blue.
5: Yes!
3: But what comes between yellow and blue?
5: Another mix. Yellow and
11: blue
5: mixed to make green.
11: Whoa. So we have red, orange, yellow, green, and blue. What could come next?
10: Indigo! Violet!
4: Is it here? Have we finally found a rainbow?
11: Who are you?
4: Oh, I'm Indigo. And I'm Violet.
3: And we're Rainbow Chasers!
12: We've never actually seen one.
3: Wow!
4: What is a rainbow? It's when you see colours in the sky together. Oh, a bit like that.
13: That's our puzzle.

0: 오렌지세. 야, 나는야 옥토너티. 나의 큐브 생성기를 작동시킬 시간이군. 2 곱하기 2 곱하기 2 옥토너티 큐브. 새로운 3차원 파워만 있다면 이젠 누구도 날 막을 순 없지.
1: 3, 4.
2: 내가 던질 차례다.
0: 아니, 내 차례야. 내가 이겼고 나는 졌어.
1: 정사각형 파워 2 곱하기 2 3 곱하기 3.
0: 그래, 내가 한 거야.
3: 무슨 짓이야, 옥토너티? 뭐 하는 거야?
0: 빙글빙글 돌게 해주지. 옥토너티는 이제 3차원 큐브라고. 넌 내 큐브 생성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옥토플롭.
2: 어? 저건 뭐지? 누군가 큰 큐브가 필요한 게 분명해. 나처럼 간다. 큐브 필요한 사람 있어요?
0: 헉. 이건 또 뭐야? 넌 누구야?
2: 나는 27이라고 하지. 그리고 나는...
0: 형편없는 녀석! 이 구역에서는 오직 나만 큐브가 될 수 있어! 너희들은 평생 못난 이로 살게 될 거야! 이제 더 이상의 방해꾼은 없겠지?

0: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27이라고 해. 그리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슈퍼 큐브. 3 곱하기 3 곱하기 3. 강력한 파워의
1: 3차원 큐브 완성. 구사명자의 슈퍼 재채기를 받아라.
2: 야, 옥토큐브 1, 2, 3, 4, 5, 6, 7, 8. 옥토큐브 강력한 파워의 3차원 큐브 완성. 우리는 환상의 콤비. 악당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0: 강력한 파워의 3차원 큐브. 웃어보지 그래.
3: 큐브 생성기가 다시 나를 초특급 울트라 큐브로 만들어줄 거야.
4: 저기 내가 납작해진 것 같은데 나 좀 꺼내줘.
2: 슈퍼 큐브. 3차원의 강력한 파워!
5: Hello and welcome to the show! Today the Color Blocks proudly present a colorful performance of Little Red Riding Hood!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color block called Little Red Riding Hood. Little Red Riding Hood packed a basket full of wonderful red treats for her grandma's party. She had
6: a red balloon, a red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또.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0: 자, 정답!
1: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2: 다요? 그건 안 돼요.
3: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2: 네.
3: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꼬롱따나요. 지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보라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보라로 렛츠고 캠핑카.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10 단위로 세워봐.
8: 10 하나 10 둘 20
7: 나머지 수를 세워봐.
9: 1
10: 1 2
11: 1 2 3
12: 1, 2, 3, 4
7: 11자리와 1자리를 같이 세워봐.
8: 10, 20, 21, 22, 23,
12: 24
8: 우후!
12: 우리도 너처럼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시지?
7: 내가 도와줄게. 탐험하는 건 언제나 즐거우니까 거기로 가면 될 거야.
13: 기본 자세 너비, 높이, 개소 전환 회전! 저단! 회전! 안녕 친구들! 직사각형 세상에 온 걸 환영해!
7: 숫자마다 어떤 직사각형이 되는지 알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9: 맞아! 나도 11개씩 두 줄로 세워 직사각형을 만들고선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 11씩 둘로 나뉜다는 걸! 복귀!
12: 우와 12야! 너는 다양한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구나!
13: 나는 슈퍼 직사각형이니까! 하루 종일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9: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네. 나 같은 슈퍼 직사각형은 좀 달라. 정신없이 빠르거든. 하!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6 곱하기 3, 9 곱하기 2, 18 곱하기 1. 직사각형답지. 안 그래? 솔직하게 대답해봐. 너무 직사각형답지. 안 그래?
7: 23과 24가 진정한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래?
13: 당연히 그래야지. 지금 필요한 건
9: 매트
13: 그리고 두 장의
9: 두루마리.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13: 먼저 기본 자세를 찾아야 해. 최대한 넓게 만들었다가 최대한 높게도 만들어봐. 있는 힘을 다해 뻗어보는 거야.
12: 23 곱하기 1. 내가 직사각형이 됐네. 진짜 넓은걸?
13: 이제 최대한 높이 하늘에 닿을 만큼.
12: 1 곱하기 24. 길고 날씬한 직사각형. 지금까지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 더 만들 수 있어?
13: 같이 찾아보자. 몸을 최대한 구부려봐. 발가락에 닿을 만큼. 한번 두 줄 너비로 해서 만들어볼래?
12: 우와, 해냈어. 이제 2 곱하기 12야.
14: 나는 안 돼. 그래도 괜찮아. 재미있으니까.
13: 이제 세 줄 너비로 만들어봐. 그 다음엔 네 줄, 또 다섯 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 자세로 돌아오게 될 거야.
12: 세 줄 너비, 직사각형. 네 줄 너비, 직사각형. 다섯 줄 너비. 이런. 잘하고 있었는데.
14: 실망할 거 없어, 24.
12: 나는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그 후로는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는걸.
9: 계속해봐. 시도해보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법. 회전, 여섯 줄 너비.
14: 안 되네.
12: 오, 됐다! 6 곱하기 4! 벌써 몇 개를 만든 거야?
9: 이제 7줄 너비, 8줄.
14: 안 돼,
12: 안 돼,
14: 안 돼.
12: 됐다! 또 성공이야! 8 곱하기 3!
9: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12: 안 돼, 안 돼, 안 돼. 포기하지 마, 24. 계속 해보자! 야호! 12 곱하기 2! 그리고 24 곱하기 1! 처음 자세로 돌아왔어.
9: 너무 잘 만들잖아. 우리보다 더 많이 만드는 것 같아.
13: 슈퍼 직사각형보다 더 대단한 이름을 만들어야겠어.
12: 바로 그거야. 내 스스로 찾아냈어.
15: 내 이름은 24. 그리고 난 슈퍼 듀퍼 직사각형이야. 내 배열 화면을 봐봐. 회전천환, 회전천환, 회전천환. 난 하루 종일 직사각형을
13: 만들 수 있어. 밤새도록 말이야.
7: 23, 너는 어떻게 됐어?
14: 처음 자세가 전부야. 그게 다였어?
9: 정말? 그 블록들로 아무 직사각형도 못 만들었다고? 역사에 남겠구만.
14: 그래도 괜찮아. 직사각형다운 숫자도 있고 아닌 숫자도 있는 거지. 그래도 괜찮아. 나도 내 자신을 찾았거든.
9: 내 이름은 23. 난 나라서 정말 행복해.
6: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보다 더 좋은 말은 없을 거야.
10: 진짜? I colored a yellow banana.
11: Today, I colored a red tomato. Exciting!
10: Today, I colored a yellow banana and a yellow ducky.
11: Today, I colored a red tomato and a red bucket.
10: Oh! Today, I colored a yellow banana, a yellow ducky, and a yellow lemon.
11: Today, I colored a red tomato, a red bucket, and... Oh, what else can I color?
10: Oh, I can help.
11: Red ladybird. Oh, what's this? Is it an apple?
10: I think it might be a hat.
11: No, it's a ball.
10: Whatever it is, it'll be happier being yellow.
11: No, red's much more exciting. Red!
10: Yellow!
11: Wow.
10: Amazing.
11: Is that what happens when our colors mix?
10: There's only one way to find out. Yellow and...
11: red.
10: Mix to make orange.
11: Whoa!
10: Hello. You're the same color as this.
11: I am. It's an orange.

있어.

0: 곱하기 2 이중 광선으로 출발.
1: 12 곱하기 2 실력을 보여주지.
0: 5중 광선이잖아. 난 5중 광선으로 못 가는데. 3중 광선으로 가면 되겠다.
2: 가능해. 하지만 사실 한 줄짜리 광선이 더 빠른데.
0: 한 줄 광선? 에, 그럴 순 없지. 3중 광선이 그것보다 더 멋지다고. 6 곱하기 3. 3중 광선으로 출발.
1: 리더, 어느 광선으로 갈까?
3: 3중 광선이나 한 줄 광선으로 가, 24. 한 줄 광선이 더 빨라 보이긴 해.
1: 알려줘서 고마워. 24 곱하기 1. 가자. 우후.
0: 3 곱하기 6.
1: 우후. 4 곱하기 6.
0: 스케이트를 타는 게 낫겠다. 하, 나중에 보자고, 악어야.
2: 18, 집중해. 2중 광선을 타.
0: 뭐? 이런. 4중 광선. 어어. 3블록들은 잘 가.
4: 이제 뭐하지?
1: 포기하지 마.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6 곱하기 4. 재밌는걸. 우후.
5: 8줄 광선이잖아. 8칸짜리 직사각형은 만들 수 없어. 하지만 3중 광선은 가능하지. 4 곱하기 3.
1: 3 곱하기 8. 점프를 아주 높게 하지만 시도해볼 수는 있지. 후후.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5: 한 바퀴를 가장 먼저 통과한 숫자는 다음 바퀴를 돌 때 최강 파워를 할 수 있답니다. 서둘러 팔! 다른 숫자들이 쫓아오고 있어.
6: 옥토블록 파워업!
7: 이 밤의 광선 위를 멋지게 수놓을 20이 무대에 오릅니다. 5중 광선이네. 파워업을 했으니 5중 광선도 문제없지. 4 곱하기 5! 2 곱하기 10, 4 곱하기 5, 5 곱하기 4, 10 곱하기 1. 아, 여섯 줄로는 못 가잖아.
5: 4를 버리면 된단다, 20.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6 곱하기 2.
0: 나 18이 다시 돌아왔다. 나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 6 곱하기 3. 브롱. 브롱.
1: 저기서 점프해야 해. 그 방법밖에 없어.
8: 지난번에 실패했었잖아.
1: 그러니까 다시 해볼 거야. 3 곱하기 8. 우후. 멋지게 해냈지.
5: 선수들이 오네요. 막상막할 실력인데요. 누가 이길까요? 사진을 확인해봐야겠네요. 한 블록 차이로 24가 승리했습니다.
1: 재미있었다. 내일 또 할까?
0: 기대해도 좋아, 챔피언.

0: 48. 언저기를 달릴 준비 됐어?
1: 그렇고 말고 나의 초음속 스피드로 달리면 선두는 문제 없지.
2: 배가 떠오르려고 하네요. 모두 광선 앞으로 최고속도로 두 바퀴를 도는 경주입니다. 그럼 신나

0: Try again.
1: 아, 차.
0: Tremendous. We can all have a nice cup of tea. No tea. Try again.
1: Art. Art.
0: Terrific. Terrific. Better than that. Tip-top. Tally-ho!
2: Yes! Close your eyes, T.
3: Ready?
1: R-E.
4: Party! Surprise!
0: Is it a party?
2: Better than that!
4: It's a tea party!
5: Happy birthday, tea!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타요와 띠띠뽀의 달리기 경주.
8: 상쾌한 아침 타요가 즐겁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9: 내 말이 맞아.
10: 아니야.
9: 어? 버스가 더 빨라.
10: 기차가 더 빠르다니까.
9: 얘들아, 무슨 일이야?
11: 타요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10: 좋아. 타요, 버스가 더 빨라? 기차가 더 빨라?
9: 버스랑 기차 중에 누가 더 빠르냐고?
12: 그야 당연히 버스지.
9: 로기.
12: 버스가 얼마나 빠른지 잘 보라고.
9: 내 말이 맞지?
10: 말도 안 돼.
8: 타요는 기차역 앞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9: 다 왔어 얘들아. 기차역이야.
11: 고마워 타요.
9: 타요. 띠띠뽀. 안녕.
10: 안녕. 운행 중이구나.
11: 띠띠뽀다. 띠띠뽀.
10: 안녕.
11: 띠띠뽀, 기차가 버스보다 느려?
10: 기차가 느리냐고?
9: 아닐 것 같은데.
12: 거봐, 내가 뭘 했어?
11: 어쨌든 버스가 더 빨라. 타요, 그렇지.
9: 그게.
10: 그럼 누가 더 빠른지 경주해볼까?
11: 좋아, 누가 못할 줄 알고? 타요, 할 수 있지?
9: 뭘? 경주? 그건 좀.
10: 봐, 타요도 자신 없어 하잖아.
11: 그게 자신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타요.
9: 그럼
10: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 띠띠뽀도 할 수 있지?
8: 타요는 결국 띠띠뽀와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되었어요.
10: 그렇게는 안 될걸.
13: 와,
14: 띠띠뽀랑 달리기 경주를 하기로 했다고?
9: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돼버렸어.
14: 기차는 정말 빠른데.
9: 로기가 괜히 버스가 더 빠르다고 해서.
12: 할 수 있어. 버스가 기차보다 빠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자.
14: 그래도 기차가

0: 더 빠를 텐데.
1: 아니야, 열심히 연습하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2: 맞아, 버스의 명예를 위해서 해보자.
1: 좋아, 그럼 나도 도울게.
3: 좋아, 한번 해보자.
2: 내일부터 훈련 시작이야.
4: 다음 날 타요는 꼬마 버스들과 달리기 훈련을 하기로 했어요.
1: 얘들아,
3: 훈련하자더니 다들 어디 간 거야?
1: 어? 얘들아!
2: 자, 이 로기님이 준비한 특별 훈련을 시작해볼까?
3: 특별 훈련이라고?
2: 타이어 끌고 미끄럼틀 오르기 출발! 타이어, 더 힘차게 올라가야지!
1: 이번엔 빨리 달리기 훈련이다.
3: 좋아, 이건 자신 있어. 이야!
1: 헤헤, 엄청 빠르지.
3: 아, 차가워. 아, 이게 뭐야?
2: 이야!
1: 하요, 물을 맞지 않으면 더 빨리 달려야 해.
3: 뭐?
1: 마지막 훈련이야. 자.
3: 마지막 훈련이라더니 왜 춤을 추는 거야?
1: 야! 다요, 어서 출발해야지.
3: 어? 뭐라고? 이?
1: 도착했다!
3: 갑자기 출발하는 게 어딨어?
1: 그러니까 항상 출발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해.
3: 출발 신호? 아, 알겠어.
4: 타요와 꼬마 버스들은 열심히 훈련을 이어나갔어요. 그날 저녁 기차 정비사인 태호가 하나를 찾아왔어요.
5: 자, 여기 부탁한 공구들을 가져왔어.
6: 고마워, 태호. 마침 필요했는데.
5: 참, 얘기 들었어? 달리기 경주를 하기로 했다던데.
6: 어?
5: 타요하고 띠띠뽀하고.
1: 뭐?
7: 다녀왔습니다.
1: 어? 태호 형!
7: 안녕하세요.
5: 안녕, 얘들아.
6: 타요, 띠띠뽀랑 달리기 경주를 하기로 했다는 게 정말이야?
1: 아, 그게...
2: 버스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줄 거예요. 그렇지? 다요는 띠띠뽀를 이길 수 있을 거야.
1: 그래, 우리도 열심히 했잖아. 그렇게만 하면 돼.
3: 정말? 알았어.
2: 좋아, 다요 파이팅!
1: 파이팅!
6: 아우, 얘들아, 너희들 정말.
7: 다요, 다요, 다요 파이팅!
8: 가자, 가자, 다요!
1: 꼬마 버스 다요!
4: 타요는 띠띠뽀와의 경주를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1: 자,
2: 좋았어! 타요, 힘내!
1: 힘내라! 힘내라!
2: 타요! 타요!
1: 타요!
2: 타요!
1: 타요!
9: 확실히 어제보다 더 빨라졌어.
1: 다 너희가 도와준 덕분이야. 어?
4: 빠르게 지나가는 기차를 보고 다시 자신감을 잃고 말았어요.
1: 타요, 괜찮아? 어?
3: 타요잖아. 왜 저렇게 시무룩하지?
1: 라니야, 난 사실 자신이 없어.
9: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1: 걱정 마.
3: 타요.
4: 타요와 띠띠뽀가 달리기 경주를 하는 날이 되자 많은 기차들과 버스들이 모였어요.
1: 우와! 이제 경주를 시작하려나 봐.
3: 우와! 힘내, 타요!
1: 띠띠뽀 파이팅!
10: 타요, 연습은 많이 했어?
1: 어?
11: 출발 준비!

0: 그러니까 항상 출발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해.
1: 출발 신호? 아,
0: 역시 훈련의 효과가 있었어.
2: 이대로라면 타요가 이길 수 있겠는데?
0: 타요 파이팅!
1: 파이팅!
0: 가자!
1: 이야!
0: 관심 따라왔네!
1: 니뽀!
0: 자, 나 먼저 간다!
1: 니뽀가 더 빨라졌어!
0: 더 속도를 내자! 자,
1: 이야! 와!
2: 조금만 더 빨리!
1: 이겨라! 띠띠뽀가 느려졌어! 따라잡을 수 있겠는걸?
3: 자자 천천히. 그래.
1: 고마워 토토.
0: 뭘? 타요.
1: 어?
0: 괜찮아? 많이 다치지 않았어?
1: 괜찮아.
3: 그런데 타요, 어떻게 된 거니?
1: 네, 그게
4: 타요.
1: 너희들.
5: 타요, 괜찮아?
1: 하나 누나.
5: 어디 봐봐.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1: 죄송해요.
2: 사고만 아니었으면 타요가 빨리 가고 있었는데 아쉽다.
0: 여기.
1: 띠띠뽀. 네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느려진 거야?
0: 아, 그게.
1: 라니야, 난 사실 자신이 없어.
0: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걱정 마.
1: 타요.
0: 그게 말이지.
2: 그건 이 로기님의 특별 훈련 덕분에 타요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라고.
1: 뭐라고?
0: 맞아. 어? 내가 느려진 게 아니라 네가 빨랐던 거야.
1: 약간 수상한데.
5: 수상이고 뭐고. 너희들 다시는 이런 경주 안 하겠다고 약속해.
1: 네. 네.
2: 맞아. 기차랑 버스가 쓸데없이 경주할 필요가 없지.
0: 로기, 네가 부추겼잖아.
2: 아니, 난 그냥 농담한 거였는데.
1: 뭐?
6: 그렇게 경주는 끝이 났고 타요와 띠띠뽀는 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7: 새로운 구조대원이 왔어요.
6: 햇살이 가득한 오후, 꼬마 버스들이 긴급 출동센터에 가고 있어요.
7: 루키가 우리 무슨 일로 부른 거지?
0: 글쎄.
2: 혹시 나한테 상이라도 주려는 거 아니야? 모범버스라고 말이야.
0: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8: 엄마, 우리도 건너요.
5: 그래.
9: 와, 늦었다.
5: 괜찮니?
8: 네.
0: 우와.
8: 정말 다행이야.
5: 정말 고맙습니다.
10: 뭘요?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그럼.
8: 저 사람은 누굴까? 정말 멋져.
0: 루키! 안녕하세요.
3: 어서 와.
8: 우와.

0: 그런데 정말 깨끗하네요.
1: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어요?
2: 오늘 새로운 구조대원이 오기로 했거든.
0: 새로운 대원이요?
2: 어? 아, 마침 저기 오네. 오.
3: 어? 아까 봤던 그 사람이잖아.
4: 안녕, 난 제이라고 해.
2: 어서와, 제이.
5: 긴급출동센터에 온 걸 환영해.
4: 잘 부탁할게.
5: 그리고 이쪽은 도마버스들이야. 우리 동네 최고의 말썽꾸러기들이지.
6: 안녕하세요.
4: 모두 반가워.
2: 참, 내일 제이를 위한 환영식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도 올래?
6: 와, 환영식이요?
0: 당연하죠. 꼭 갈게요.
7: 다음 날 운행을 마친 라니가 주차장 놀이터로 향하고 있어요.
0: 오늘 오후에 환영식을 한다고 했었지?
4: 안녕, 난 제이라고 해.
0: 이야, 제이랑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다. 어? 제이, 안녕하세요.
4: 저쪽에 좀 멈춰서 볼래?
0: 네? 네. 왜 그러세요?
4: 역시 뒤쪽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네.
0: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4: 안 돼. 이대로는 위험해. 지금 당장 정비소에 가도록 해.
0: 지금요?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는데.
4: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다른 자동차들까지 위험해진다고. 지금 바로 가봐.
0: 네, 알겠어요. 바람이 많이 빠진 것도 아닌데.
7: 타이어 정비를 마친 라니가 주차장 놀이터에 도착했어요.
0: 얘들아, 나왔어.
8: 유후! 한 번 더. 좋아. 내가 먼저.
9: 뭐야?
0: 샤인!
9: 어? 라니야?
0: 혹시 타이어랑 록이랑 간이 못 봤어?
9: 어? 아까 운행 시간 다 됐다고 나가던걸?
0: 내가 너무 늦게 왔나 봐. 같이 놀기로 했는데.
9: 에이, 그럼 우리랑 같이 놀자.
0: 그래.
9: 자,
0: 그럼 나도 타볼까? 자,
4: 잠깐.
0: 제이, 이것 보세요. 타이어는 말끔히 고쳤어요. 왜 그러세요?
4: 엘리베이터 점검을 마치기 전까지 놀이터는 사용 금지야.
0: 네? 하지만 스피드랑 샤인은 탔는걸요. 저도 한 번만 탈게요.
4: 안 돼. 어서 돌아가.
0: 나도 타고 싶은데.
9: 으아, 진짜 무섭다.
1: 라니를 싫어하나 봐.
0: 제이 정말 너무해.
10: 어디 갔었어?
11: 한참 기다렸잖아.
1: 빨리 제이의 환영식에 가자.
0: 난 안 갈 거야. 너희들끼리 가.
10: 뭐?
1: 갑자기 왜?
11: 제이의 환영식에 꼭 가고 싶어 했잖아.
0: 이제 가기 싫어졌어. 난 그냥 놀이터에서 놀 거야.
10: 라니야.
11: 왜 저러지?
1: 그러게.
7: 마음이 상한 라니는 환영식에 가지 않고 혼자 놀이터에 왔어요.
0: 나만 못하게 하고. 어? 고장난 것 같지도 않은데.
4: 안 돼. 어서 돌아가.
0: 역시 내가 싫어서 그런 게 분명해. 멀쩡하잖아. 갑자기 왜 이러지?
12: 안녕하세요, 제이.
2: 긴급출동센터에 새 구조대원이 된 걸 축하해.
6: 축하해요.
4: 모두 고마워.
2: 어? 그런데 라니는 그러지 않았어?
10: 그게요.
1: 놀이터에 놀러 갔어요.

0: 놀이터라고?
1: 어? 네. 로깅이 어? 그걸 말하면 어떡해.
2: 왜? 어, 여기 오기 싫다고 놀이터에 갔잖아.
0: 안 되겠어.
3: 어? 어? 쟤 갑자기 어딜 가는 거야?
0: 루키, 혹시 모르니까 비상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놀이터로 출동해줘. 어? 어?
1: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어?
0: 라니!
1: 제이, 여기에요! 어?
0: 라니!
4: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생겼나 봐. 서두르자.
0: 어? 라니가 위험해.
1: 어떡해.
0: 다친 건 없니? 많이 놀랬지?
1: 네.
0: 이젠 괜찮아.
1: 제이.
4: 어? 비상 슬라이드 설치가 완료됐어, 제이.
0: 올라서.
1: 네.
0: 자, 가자.
1: 네. 와, 제이! 불이 났어요!
0: 괜찮아. 어서 내려가.
1: 네! 있지!

0: 라니야, 괜찮아?
1: 제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2: 맞아.
3: 뭘, 난 할 일을 했을 뿐인걸.
0: 제이,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어?
1: 제이, 어? 머리카락이 탔어.
3: 아, 이거? 괜찮아. 그런데 라니, 엘리베이터는 분명 사용 금지라고 말했는데 왜 타러 온 거야?
0: 사실 저는 진짜 고장이 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제이가 저를 싫어해서 못 타게 한 줄 알았거든요.
3: 뭐? 내가?
0: 네. 만날 때마다 인사도 안 받아주고 혼내기만 했잖아요.
3: 그건 라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에 그랬던 거야.
0: 정말요?
3: 그럼 라니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나의 역할인걸?
0: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죄송해요, 제이.
3: 아니야. 그래도 다음번엔 내가 주의를 주면 꼭 따라야 해. 알았지?
0: 네.
4: 다음 날 아침 라니가 제이를 만나러 긴급 출동센터에 왔어요.
0: 제이! 제이! 어? 어디 갔지?
5: 라니!
0: 어?
5: 무슨 일이야?
0: 프랭크, 혹시 제이 못 봤어요?
5: 제이를 찾고 있구나. 제이, 나와봐.
0: 어?
3: 안녕.
0: 우와, 제이. 정말 잘 어울려요.
3: 고마워. 참, 이제 주차장 놀이터에서 놀아도 돼. 방금 엘리베이터를 고치고 오는 길이거든.
0: 정말요? 우와, 신난다. 오늘은 놀이터에 가서 놀아야지.
3: 잠깐. 라니, 오늘 안전점검은 다 받은 거니?
0: 네, 물론이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5: 잘 가.
3: 안전운행해.
0: 네.
4: 새로운 구조대원 제이, 앞으로도 멋진 활약 부탁해요.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4: 얼굴엔
6: 순한 킹킹.
4: 술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마데카소.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포켓몬 테크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테크스타!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1: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0: 얼굴엔
12: 순한 길길.
10: 눈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기,
2: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출동 가요와 가니.
2: 화창한 아침입니다. 저기 꼬마 자동차 학교가 보이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자동차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제 그림에 있는 자동차들의 직업을 맞춰볼까요?
6: 네!
2: 자, 공사장에서 일하는 이 자동차들은 누구일까요?
7: 포크레인이요.
8: 레미콘이요.
9: 불도저도 있어요.
2: 맞았어요. 그럼 불이 났을 때 출동하는 자동차는?
10: 소방차요.
2: 그럼 이 자동차는?
11: 대한차요.
2: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엔 다양한 자동차들이 있답니다. 내일은 오늘 배운 다양한 직업들을 실습해 볼 거예요.
12: 와, 신난다. 재밌겠다.
2: 스피드와 샤이는 배달 트럭 역할을 해볼 거고요.
13: 네. 좋았어.
2: 로기와 라니는 중장비 체험을 해봐요.
14: 네, 야호!
15: 중장비는 어려울 것 같은데.
2: 그리고 타요와 가니는 소방차 역할을 해볼 거예요.
16: 네.
13: 너희가 소방차라니 우리나 낄 수 있겠어?
17: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제일 잘할걸.
2: 직업 체험을 잘하고 오면 칭찬 스티커를 줄 거예요.
18: 우와!
2: 모두들 열심히 해봐요.
19: 네.
2: 다음 날 타요와 가니는 소방차 체험을 하러 긴급 출동 센터에 왔어요.
20: 프랭크! 안녕하세요.
21: 어서 와. 준비는 됐니?
20: 네. 정말 기대돼요.
21: 그래. 그럼 소방훈련을 시작해 볼까?
20: 네.
21: 먼저 출동 준비를 해볼 거야.
9: 출동 준비요?
20: 어? 전 해봤어요.
21: 그래. 타요는 경찰 체험할 때 해봐서 잘 알겠구나.
20: 네.
21: 불이 나면 빨리 장비를 가지고 출동해야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
20: 그렇구나.
21: 자, 그럼 타요가 먼저 해볼까?
20: 네.
21: 출동 준비.
20: 출동 준비.

0: 형광등 장착, 고정장치 장착, 소방용품 장착, 장착.
1: 출동 준비 완료!
2: 우와, 타요 멋지다. 정말 소방차 같아.
1: 뭐?
3: 타요, 정말 잘했어. 이번엔 가니가 해볼까?
2: 네. 나도 잘해야 하는데 너무 긴장돼.
3: 출동 준비!
2: 출동 준비!
3: 어?
2: 너무 무서워.
3: 가니, 들어가야지.
2: 네.
3: 오, 잠깐!
1: 안 돼, 가니!
0: 출동 준비. 형광등 장착. 고정장치 장착. 소방용품 장착. 장착.
1: 가니, 그게 뭐야?
3: 가니, 뒤로 들어가야지.
2: 네.
1: 걱정 마. 조금만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3: 이번엔 화재 진압 훈련을 해보자.
1: 우와, 드디어 불끄기 훈련이다.
2: 이번엔 꼭 잘해야지.
3: 불을 끄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꼭 필요하단다. 저기 세워진 닷새의 판을 불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쏘는 거야.
2: 네.
3: 준비. 시작. 아유, 네가 넘어뜨린 판을 다시 확인해 볼래?
1: 네? 왜요? 어? 분명 다 쓰러뜨렸는데.
3: 가니처럼 정확하게 물을 쏴야 불을 완전히 끌 수 있어.
1: 네. 가니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2: 가요, 잘 집중해서 물을 쏴봐. 이렇게.
1: 한 번 잘했다고 잘난 척 하기는.
2: 뭐? 난 그냥 도와주려던 건데.
1: 도움 필요 없으니까 너나 잘하라고.
2: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3: 얘들아, 그만해. 서로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싸우긴 하다니. 너희들 정말 실망이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깨끗이 정리하고 기다려. 알았지?
2: 네.
1: 꼬마 버스 타요.
4: 타요와 가니는 훈련을 망친 게 서로의 잘못인 것 같았어요.
1: 출동 준비도 제대로 못하면서 잘난 척이나 하고.
2: 난 그냥 도와주려던 건데 타요 정말 너무해.
5: 대단했습니다.
2: 너희들 여긴 어쩐 일이야?
6: 어? 우린 배달하러 왔지.
7: 자. 너희 그게 뭐냐? 소방차고 뭐고 먼저 세차부터 해야겠네.
1: 그러는 너희는?
6: 우린 벌써 칭찬 스티커 받았다고. 에헴.
1: 우와, 정말이네.
6: 그럼 열심히들 해봐.
7: 안녕.
1: 이러다가 진짜 칭찬 스티커 못 받는 거 아니야?
2: 저기, 다요.
1: 어?
2: 아까 화내서 미안해.
1: 아니야. 내가 아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해.
2: 아니야. 그나저나 칭찬 스티커 받으려면 또 실수하면 안 되는데.
1: 그러게. 아, 가니, 내가 출동 준비하는 거 도와줄까?
2: 출동 준비를?
1: 서로 연습을 도와주면 우리도 칭찬 스티커 받을 수 있을 거야.
2: 그래, 좋아. 그럼 나도 불 끄는 연습 도와줄게.
4: 타요와 가니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며 연습하기로 했어요.
1: 그러면 가니, 차고를 세차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봐.
2: 세차장이다, 세차장이다.
1: 우리 다시 해보자.
2: 응?

0: 말고 하나씩 하나씩 정확히 맞추면 돼.
1: 알았어.
0: 잘했어, 타요. 이제 팔을 좀 더 많이 세워.

0: 얘들아, 연습은 많이 했니?
1: 네, 이제 정말 잘할 수 있어요.
0: 기대되는걸? 어?
1: 아, 또 무슨 일이지?
2: 루키, 시내 건물에 큰 불이 났어. 도움이 필요해.
3: 이런, 알겠어. 바로 출동할게.
1: 저희도 도울게요.
4: 맞아요, 함께 가게 해주세요.
0: 알겠어, 대신 조심해야 해.
1: 아, 네.
3: 자, 그럼 모두 출동 준비.
1: 출동 준비. 출동 준비 완료. 이야! 와, 아니, 네 차례야. 걱정 마. 연습 때처럼만 하면 돼.
3: 그래, 잘할 수 있어.
1: 네.
2: 출동 준비. 경광등 장착. 소방용품 장착. 장착.
1: 출동 준비 완료! 잘했어, 가디!
3: 자, 그럼 출동!
1: 출동!
5: 파이어 가디는 페트와 함께 화재 현장에 도착했어요.
6: 얘들아, 불이 난 곳을 향해 힘껏 물을 쏘면 돼. 잘 부탁할게.
1: 네!
7: 이쪽으로 오세요.
0: 어서 타세요.
8: 저 위에 아직 사람들이 있어요.
0: 어?
8: 도와주세요.
0: 저런, 비상계단에 불이 붙었잖아. 어떡하지?
1: 루키, 어? 제게 맡기세요.
6: 좋았어, 다요.
0: 자, 네, 좋아.
9: 와, 멋지다.
1: 그렇게 화재 진압도 하고 명예 소방차 배지도 받았어요.
10: 우와, 명예 소방차라고?
11: 제법인데.
12: 정말 잘했어요. 둘 다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1: 네.
10: 그런데 정말 너희들이 불도 끄는 거야?
1: 당연하지. 명예 소방차 나.
10: 야! 다요!
1: 미안, 이게 왜 이러지?
10: 다요, 너 일부러 그랬지?
1: 아니야!
5: 다요와 가니는 힘을 합쳐 도울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1: 로기의 기상천외한 도전!
5: 화창한 아침, 꼬마 버스들이 TV 앞에 모여 있어요.
1: 아, 시작한다!
13: 자동차들의 놀라운 도전, 세상에 이런 차가! 첫 번째 도전, 타이어 높이 쌓기! 다음은 견적 소리로 유리창 깨기! 마지막으로 이번 주 최고의 도전은 중장비 끌고 달리기! 놀랍게도 혼자 중장비들을 끌고 있습니다.
1: 대단해! 저건 토토잖아.
4: 와,
1: 멋지다.
4: 우와.
13: 최고의 자동차라면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14: 좋아, 나도 도전할래.
1: 뭐?
14: 나도 TV에 나가고 싶어. 너희가 준비하는 것 좀 도와줘.
1: 난 금방 일하러 나가야 해.
4: 나도 오늘 일이 있어.
1: 그럼 우린 가볼게.
4: 빛내로.
14: 얘들아. 할 수 없지. 라니야, 너에게 특별히 기회를 줄게.
4: 나도 애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데.
14: 제발. 대신 도전이 끝나면 네 심부름은 다 할게.
4: 정말?
14: 정말이라니까. 약속?
4: 좋아. 나중에 딴소리하게 없기다.
14: 당연하지.
15: 다 됐어.
4: 고마워요, 하나 언니.
15: 그런데 카메라로 뭘 하려고?
14: TV에 나갈 영상을 찍으려고요. 나니, 빨리 나가자. 어서.

0: 다녀오겠습니다.
1: 그래, 조심히 다녀와.
2: 도로에 나온 로기와 라니는 어떤 도전을 할지 고민했어요.
3: 아, 노래를 제일 잘하는 자동차라고 하면 어때?
0: 노래?
3: 빨간 불에 멈추고 녹색 불에 출발해요.
0: 녹색 불에 출발해요.
3: 빨간 불.
0: 노래는 안 될 것 같아.
3: 그래? 그럼 뭘 하지? 그래, 바로 저거야.
0: 같이 가. 로기, 뭐 하려는 거야?
3: 손님을 가장 많이 태우는 차에 도전하겠어. 여러분, 모두 타세요.
4: 정말?
5: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3: 괜찮아요. 모두 타세요.
4: 우와.
5: 다 탈 수 있을까?
0: 괜찮겠어?
3: 이 정도쯤이야. 멋지게 찍어줘. 자, 출발합니다. 이야.
2: 사람들을 가득 태운 로기가 남산에 도착했어요.
0: 다 왔다. 어?
3: 성공이야.
6: 얘들아.
3: 어? 시트.
6: 여긴 무슨 일이니?
3: 손님 많이 태우기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모두 내리세요.
6: 고마워.
4: 고마워.
6: 안녕히 가세요.
3: 네. 내가 C2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우다니.
0: 로기, C2 좀 봐.
4: 고마워, C2. 2층도 편하던걸.
6: 뭘요?
3: 뭐야, 사람들이 더 있었잖아.
7: 이미 다녀왔어.
8: 얘들아.
9: 도전은 어떻게 됐어?
3: 아직 도전 중이라고 할 수 있지.
9: 그래? 벌써 지친 것 같은데.
3: 지치긴 누가 지쳤다고 그래. 이 로기님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고. 라니, 어서 다음 도전하러 가자.
2: 로기는 포기하지 않고 라니와 함께 도전을 계속했어요.
3: 방귀로 촛불 끄기 도전. 이야!
0: 그게 뭐야?
3: 일주일 동안 안 씻기 도전! 이제 하루만 더 하면 성공이다!
9: 냄새!
3: 안 돼!
0: 그만하면 안 될까?
3: 그래, 차고지로 돌아가자.
0: 어? 어떡해, 로기가 많이 실망했나 봐.
3: 어?
0: 로기!
3: 하마터면 흙탕물을 밟을 뻔했네.
0: 로기!
3: 어?
0: 방금 정말 멋졌어.
3: 에? 무슨 소리야?
0: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어? 따라와봐.
3: 어?
2: 로기는 라니를 따라 비밀 놀이터에 갔어요.
3: 라니야, 좋은 생각이 뭐야?
0: 그게 뭐냐면 한쪽 바퀴로 달리기 도전이야.
3: 뭐? 그런 걸로 TV에 나올 수 있을까?
0: 그럼, 그렇게 달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을걸?
3: 정말? 그럼 한번 해보자.
0: 좋아.
3: 한쪽 바퀴로 달리기, 도전 준비 완료.
0: 카메라 준비 완료. 하나, 둘, 셋, 출발.
3: 얍.
0: 이 정도면 충분히 TV에 나올 수 있겠어.
3: 이제 다 왔다.

으아!

0: 차고지로 돌아온 로기는 하나에게 정비를 받았어요.
1: 많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2: 고마워요, 하나 누나. 이제 도전은 포기해야겠어.
0: 로기는 속상한 마음에 하루 종일 차고에만 머물렀어.
3: 로기, 우리 다시 도전해보자.
2: 안 할래.
3: 로기, 놀이터에 놀러 갈래?
2: 싫어.
3: 로기야, 우리 다 같이 소풍 가자.
2: 됐어.
3: 로기가 이러는 거 처음 봐.
4: 어떻게 해야 로기의 기분이 풀릴까?
1: 글쎄.
5: 자, 다 됐어.
3: 고마워요, 하나 언니.
5: 그런데 로기는 진짜 도전을 포기한 거야?
3: 네, 정말 TV에 나오고 싶어 했는데.
5: 어? 라니?
3: 네?
5: 오, 이것 좀 봐. 정말 대단한데?
3: 어? 바로 이거야. 하나 언니, 부탁할 게 있어요.
5: 어? 뭔데?
0: 다음 날 운행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로기의 차고를 찾아갔어요.
6: 로기!
3: 우리 TV 보러 가자. 얼른 나와.
2: 됐어. 난 안 볼래.
1: 오늘 엄청 재밌는 거 한다던데.
3: 맞아. 안 보면 후회할걸.
2: 재밌는 거?
1: 할 수 없지. 우리끼리 보는 수밖에.
4: 정말 아쉽다.
1: 빨리 가자.
3: 어?
6: 로기!
2: 너희들이 자꾸 얘기해서 보는 거야.
1: 알았어. 얼른 와. 벌써 시작했겠다.
7: 마지막으로 오늘 최고의 도전은 바로
2: 뭐야? 재밌다는 게 이거였어? 나 갈래.
3: 로기, 잠깐만 기다려봐.
7: 하늘 날개 도전은 자동차 로기.
2: 뭐? 로기?
1: 와, 로기 정말 축하해.
2: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3: 그게 말이야.
5: 이것 좀
0: 비밀 놀이터에서 찍었던 영상을 봤는데.
3: 어? 바로 이거야. 네가 꼭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 언니한테 부탁해서 방송국에 영상을 보냈어.
5: 뭔데?
2: 라니, 고마워.
3: 뭘?
2: 야호! 내가 TV에 나왔다.
1: 정말 부럽다, 로기.
3: 맞아. 그럼 이제 내 심부름 해주는 거지?
2: 심부름?
3: 도전만 끝나면 내가 시키는 건 다 한다고 했잖아.
2: 그랬나? 근데 아직 도전이 끝난 게 아니라서.
3: 뭐?
2: 이번엔 라니한테서 도망치기 도전!
1: 그런 게 어딨어?
2: 여기지롱.
1: 로기!
2: 나 잡아봐라.
0: 로기가 라니 덕분에 TV에 멋지게 나왔네요. 축하해요, 로기.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8: 얼굴엔?
6: 순한 킬킬!
8: 식물엔?
6: 덥덥한 말!
9: 순하게?
6: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2: 키키키키!
1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일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클릭소!
3: 클릭소! 얼마세가?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2: 재밌다!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소!
4: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 가족.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진동.
11: 얼굴엔
12: 순한 킬킬.
11: 진물엔
12: 덤덤한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7: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 또 그날이 왔네.
1: 맞아.
0: 내게도 저런 때가 있었겠지? 아니, 없었나?
2: 카이오
0: 주주! 그리고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잘 돌아오셨나요?
2: 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0: 어? 영광인데요? 들어가시죠.
3: 아리셸의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요정의 선물 가게입니다! 큐! 큐! 큐! 큐!
4: 너희들 아무거나 건드리면 안 돼.
5: 카이 요정님, 죄송해요.
0: 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디님, 부탁이 뭔가요?
6: 오늘 레드비주를 찾기 위한 미니 콘서트를 열 건데요. 소리가 멀리 퍼지는 스피커가 필요해서요.
0: 아, 옥상 콘서트 할 때처럼 말이죠?
2: 맞아요.
0: 알겠습니다. 당장 만들어드리죠.
6: 아, 고마워요.
3: 카이, 내가 도와줄까?
0: 그 모습으론 도움이 안 되죠. 변신을 한다면 모를까? 미스틱!
3: 야! 야! 여기 벌레가 있네.
7: 야, 갑자기 무슨 벌레?
3: 카이, 내가 미스틱 매지션인 건 비밀이라고.
5: 요정님, 괜찮으세요?
0: 아, 그럼요. 오늘 콘서트는 몇 시죠?
5: 4시쯤 하려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때까지 될까요?
0: 물론이죠. 오늘 좀 우울했는데 바쁜 일이 생겨서 다행이네요.
5: 우울했다고요? 왜요?
0: 왜냐하면...
4: 주비주!
5: 오늘 무슨 날이에요?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건 혹시 가족 사진이에요?
0: 그게 실은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건 저랑 동생 사진이고요.

0: 그럼 오늘 가족들이랑 생일 파티 하겠네.
1: 아니요. 가족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녀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2: 저런, 동생이 많이 보고 싶겠어요.
1: 네. 하지만 어릴 때 헤어져서 만나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어? 어? 사진을 넣어둔 목걸이가 어디 갔지?
3: 발 드십시오. 이게 뭡니까?
0: 그게 언제 떨어졌지? 내리쳐. 이건 내가 멍청한 요정한테서 훔친 건데 예쁘지?
4: 대마녀님의 메시지다.
0: 깜짝이야.
4: 루시, 레드 나이트,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주비조를 찾지 못한다면 내가 나설 테니 각오해라.
0: 뭐라고요?
4: 메시지 끝. 난 간다.
3: 청소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0: 청소는 됐고 그 멍청한 요정을 만나러 가야겠어. 주비주에 대해 알지도 모르니까. 괜찮아 카이, 목걸이를 못 찾아서 어떡해.
1: 잘 보관하지 못한 제 탓이죠.
2: 오늘 저희 노래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시드님. 감사합니다.
0: 그럼 시작해볼까?
5: 치링치링치르링 시크릿 쇼쇼.

0: 이 소리는?
1: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레드나이트! 거기서! 어? 노래를 하는 게 저 애들이었어? 뭐야? 멍청한 요정들 저기 있잖아. 어? 저기 달려오는 게
2: 루시야. 루시가 왔어.
1: 어? 안 되겠어. 어서 매직 필기를 열어야 해. 시크릿 매직 필기.
0: 여기가 어딥니까?
1: 이게 다 너 때문이거든. 얼른 공격해.
0: 아, 네. 클린 마법 정수기.
1: 이렇게 갑자기 스완 댄스 윈.
2: 안 돼. 클린 클린 미라클.
1: 레드나이트! 우리 같은 편이라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리모테라! 리모테라! 어떡해! 갇혔어! 내가 나서야겠어!
3: 바로 진정!

0: 매직 크리스탈!
1: 이건 미스틱 매지션의 마법이야. 계단이 생겼어.
2: 내려가자. 너 뭐야? 왜 자꾸 날 방해하냐고!
0: 나 미스틱 매지션은 신성한 별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러 왔다!
2: 뭐라는 거야? 에이!
1: 너희 상대는 우리야! 고마워요, 미스틱 매지션!
2: 각오해라! 리모테로!
1: 너 나 각오하시지? 레인보우 스케치!
2: 누가 이기나 해보자! 리모테로!
1: 이기는 건 우리야! 트윙클 부스 업! 파워 업! 야!
2: 이럴 수가! 어떡해! 미안, 공격할게! 네 멋대로!
1: 용서 못해! 미러쉬!
2: 네 멋대로!
1: 막기만 해서는 안 되겠어! 러썸 로드!
2: 네모테로!
1: 러썸! 어?
3: 스텔라! 내가 구해줄게! 뮤직 슬라이드!
1: 러썸 서브리!
2: 조심해!
3: 뮤직 슬라이드!
2: 레드 나이트! 어떻게 좀 해봐!
4: 네?
2: 어? 어머, 어쩜 좋아.
4: 알겠습니다. 그린 마법 청소기! 최대 출력!
2: 안 돼!
4: 야, 아니! 예!
0: 매직 크리스탈!
4: 예!
5: 대마녀라고?

0: 빅마녀와 레드비즈.
1: 저거 봐, 엄청 큰 꽃이 피었어.
2: 꽃이 막 움직이잖아. 징그러워.
3: 감히 이 대마녀님에게 징그럽다니.
2: 저게 대마녀라고?
0: 대마녀, 어? 여긴 왜 온 거야?
3: 주비주를 가지러 왔다.
2: 요술봉을 빼앗겼어.
3: 루시.
0: 대마녀? 딱 맞춰 잘 왔네.
4: 어떻게 된 겁니까?
0: 루시, 이게 웬일이야? 저기, 대마녀가 우릴 구하러 왔어. 이제 주비주는 우리 거야. 얼른 뺏으러 가자. 좋아?
5: 대마녀님, 저렇게 까부는 걸 그냥 두실 건가요? 까!
3: 안 되겠구나. 루시, 이제 너희는 필요 없다. 주비주는 내가 직접 가져가겠다.
2: 화났나봐. 무서워.
0: 대마녀? 그럼 이제 내 가족의 비밀을 알려줄 거야?
3: 한 일도 없으면서 뭘 바라는 거냐?

0: 아니야. 괜찮습니까?
1: 루시, 리선, 너희는 피하는 게 좋겠어.
2: 쓸모없는 것들 모두 살아나!
1: 안 돼! 내 친구들을 건드리지 마! 들었어? 루시가 우리 친구라고 했어! 뭐야, 오글거리게! 아프지 마, 루시. 잘했어!
3: 대마녀랑 루시는 같은 편 아니야? 그러게, 대마녀 진짜 못됐네.
4: 그리고 마법의 힘이 너무 강해.
1: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0: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요.
1: 여기서 못해! 이 못해라!
2: 루시! 건방진거 너도 끝장을 내주마!
0: 위험합니다, 루시! 그린 마법 전송이!
2: 레드 나이트 너까지!
0: 그린 마법 청소기 죄를 죄야!
1: 레드 나이트!
0: 루시, 괜찮습니까?
1: 괜찮냐니! 네가 더 다쳤으면서!
0: 전 괜찮군.
1: 여기서 잠깐 쉬고 있어, 레드 나이트. 금방 올게. 너희들! 왜 그래?
3: 죽이지는 절대 못 줘!
5: 우릴 풀어준 거야?
1: 왜 우릴 돕는 건데? 저 대마녀가 내 친구들을 사라지게 하고 다치게 했으니까 대마녀를 없애게 도와줘.
2: 루시, 네 입에서 친구라는 말이 나오다니. 너도 친구들 곁으로 보내주마!
6: 조심하세요!

0: 저건 설마? 주주, 저 검은 보석에서 대마녀의 힘이 나오는 것 같아.
1: 그럼 저길 공격해야겠네.
2: 어림없다.
1: 미라 쉴드! 어림없지? 레인보우 스케치! 안 돼! 가지 마!
0: 나한테 맡겨, 주주! 다 막아주겠어! 뮤직 슬라이드!
1: 지금이야! 리모테로!
2: 루시, 내가 당할 것 같으냐?
1: 네 맘대로는 되지 않을 거야! 트윙클, 부스트 업! 파워 업!
2: 안 돼!
3: 매직 크리스탈! 이쪽으로 오세요!
1: 그냥 갈 순 없지! 리모테로!
2: 나야말로 널 그냥 보내지 않겠다!
1: 위험해, 루시! 도와줘요, 미스터 매지션!
3: 알겠습니다.
1: 스킵 레인보우 스피!
2: 너희들, 루시!
1: 위험해! 레드 나이트!
2: 이게 끝이 아니다. 난 다시 돌아온다!

0: 역시 이건 다크사피야. 이게 어떻게...
1: 가지 마라, 헤드나이트!
2: 루시, 내가 없어도 청소는 꼭 하고... 거짓말은 하지 말고...
1: 싫어! 너희가 내 가족이었는데 다 가버리면 어떡하라고!
3: 어떡하지? 레드나이트를 구할 방법이 없을까? 이건 정원에서 주운 빨간 돌인데? 이게 뭐지?
1: 혹시

0: 레드비주 출동했습니다. 뮤.
1: 레드나이트가 어? 레드비주였어?
0: 레드비주 다큐. 드디어 만났다뇨. 보고 싶었다 뮤.
2: 아르시엘의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의 친구를 찾았습니다. 뮤.
3: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기뻐.
1: 그래서 우리 노래를 좋아한 거였어.
4: 이럴 수가. 차라리 잘 됐어.
0: 루시, 루시, 어디 가는 겁니까, 뮤?
4: 이제 내 할 일은 끝났어. 그러니까 레드나이트, 아니 레드비즈, 넌 저 애들이랑 여기 있어.
0: 루시, 제가 주비주가 돼서 싫은 겁니까, 뮤?
4: 나, 너 귀찮아. 쟤들한테 가.
0: 뮤.
2: 루시,
4: 내 친구를 잘 부탁해.
2: 그건 걱정 마. 근데 넌 어디 가는데?
4: 대마녀를 찾아갈 거야. 그래서 가족 얘기도 듣고 친구들도 다시 살릴 거야. 그럼 안녕.
0: 루시, 루시, 미안.
5: 여러분, 공연은 계속됩니다. 같이 즐겨요.
6: 와!

0: 알았어, 리드 비주.
1: 아무 걱정 마. 우린 모두 네 친구야.
0: 알겠습니다, 뷰.
2: 루사, 이제 동화나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겠네.
1: 응, 맞아. 드디어.
0: 동화나라라니. 너무 신난다, 큐. 우리 청취자 큐.

0: 목말라. 어?
1: 쇼쇼.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얼굴엔
1: 순하게
2: 줄무랑
1: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0: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신 딥클린.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도미커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5: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지루해. 어? 왜 또 저러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누구라도 만나나? 궁금한데?

왠지 친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예뻐진 거 맞지? 저기 왼쪽을 봐봐. 오른쪽도 좀 보고.

다행인 줄 알아.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에헴. 자, 환자분, 먼저 열부터 재볼게요. 좋아, 좋아, 좋아. 오, 여긴 좀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였어. 그래, 꽤 복잡한 상황인데? 치료약은 바로... 편하게 눕는 거야. 환자분, 어서 누우세요. 누워요. 산딸기로 만든 차 대량이요. 약은 아주 달고 맛있게.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 그래,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디가 문제인 거지? 오! 오! 문제가 심각한데? 명심해! 절대로 일어나선 안 돼!

빨리 나와야 할 텐데. 어제도 아프다고 오늘도 아프고 아직도 아픈 거야? 그래 그래 고마워. 아픈데 말해봐. 내가 봐줄게.

0: 방학이 끝나감에 따라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은 새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 도시의 개인용 컴퓨터와 전자칠판이 갖춰진 최첨단 교실을
1: 사용하는 신규념 교과 되었습니다.
0: 또한
1: 나도 이제 한 살 더 먹었다.
0: 교실이 나도 이제 한 살 더 먹었다. 모든 시민들이 신학기의 멋진 출발 소식에 들떠 있으며 기존의 대학생들은
1: 다른 애들처럼
0: 신입생들에게는 다양하고 다양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멋진
1: 학교 가고 싶어. 내일이면 학교 간다. 책상 잊지 말고.

한 줄

아니야?

아!

어.

없이 어떻게 살 뻔했어. 음악이 없어도 삶은 재미없을 거야.

금괴 연습이 필요해?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신나게 이렇게! 끝인사는 아주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금괴 연습은 싫은데.

0: 언젠간 유명한 음악가가 되겠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술물엔
2: 달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0: 예!
9: 포켓몬 태그스타!

0: 나는야 음악가 멋지게 악기를 연주하지
1: 뭘 연주하니
0: 맞춰봐
1: 기타를 연주해 기타 기타
0: 아니
1: 플룻을 연주해 플룻 플룻

0: 걸 연주하니
1: 맞춰봐
2: 아코디언을 연주해 아코 아코디언
0: 아니 트라이앵글을 연주해 트라이 트라이앵글
1: 아닌데
2: 알겠다 트럼펫 연주해
0: 맞아
3: 트럼펫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1: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4: 스쿨버스.
5: 내일 떠나자.
6: 키키키키.
7: 타는 아이도
6: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직동.
8: 얼굴엔
9: 순한
10: 킹킹.
8: 진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2: 10단요 세워봐.
13: 10하나 10둘 20.
12: 나머지 수를 세워봐. 1
14: 1 2
15: 1 2 3
16: 1 2 3 4
12: 10의자리와 1의자리를 같이 세워봐.
13: 10 20
15: 21
13: 22
15: 23
16: 24
13: 우후!
17: 우리도 너처럼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22?
12: 내가 도와줄게. 탐험하는 건 언제나 즐거우니까 거기로 가면 될 거야.
18: 기본 자세. 너비, 높이, 대소. 전환, 회전, 전환, 회전. 안녕, 친구들. 직사각형 세상에 온 걸 환영해.
12: 숫자마다 어떤 직사각형이 되는지 알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14: 맞아. 나도 11개씩 두 줄로 세워 직사각형을 만들고선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 11씩 둘로 나뉜다는 걸. 복귀.
17: 우와, 12야. 너는 다양한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구나.
18: 나는 슈퍼 직사각형이니까 하루 종일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14: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겠네. 나 같은 슈퍼 직사각형은 좀 달라. 정신없이 빠르거든. 하!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6 곱하기 3, 9 곱하기 2, 18 곱하기 1. 직사각형답지. 안 그래? 솔직하게 대답해봐. 너무 직사각형답지. 안 그래?
12: 23과 24가 진정한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래?
18: 당연히 그래야지. 지금 필요한 건?
14: 매트!
18: 그리고 두 장의?
14: 두루마리!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
18: 먼저 기본 자세를 찾아야 해. 최대한 넓게 만들었다가 최대한 높게도 만들어봐. 있는 힘을 다해 뻗어보는 거야.
17: 23 곱하기 1. 내가 직사각형이 됐네. 진짜 넓은걸?
18: 이제 최대한 높이 하늘에 닿을 만큼.
17: 1 곱하기 24. 길고 날씬한 직사각형. 지금까지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 더 만들 수 있어?
18: 같이 찾아보자. 몸을 최대한 구부려봐. 발가락에 닿을 만큼. 한번 두 줄 너비로 해서 만들어볼래?
17: 우와, 해냈어. 이제 2 곱하기 12야.
3: 나는 안 돼. 그래도 괜찮아. 재미있으니까.
18: 이제 세 줄 너비로 만들어봐. 그 다음엔 네 줄, 또 다섯 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 자세로 돌아오게 될 거야.
17: 세 줄 너비, 직사각형. 네 줄 너비, 직사각형. 다섯 줄 너비?
14: 이런. 잘하고 있었는데.
3: 실망할 거 없어, 24.
17: 나는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그 후로는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는걸.
14: 계속해봐. 시도해보기 전까진 아무도 모르는 법. 회전, 여섯 줄 너비.
3: 안 되네.
17: 오, 됐다. 6 곱하기 4. 벌써 몇 개를 만든 거야.
14: 이제 일곱 줄 너비, 여덟 줄.
3: 안 돼.
17: 안 돼.
3: 안 돼.
17: 됐다. 또 성공이야. 8 곱하기 3.
14: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17: 안 돼. 안 돼. 안 돼. 포기하지 마, 24. 계속 해보자. 야호! 12 곱하기 2. 그리고 24 곱하기 1. 처음 자세로 돌아왔어.
14: 너무 잘 만들잖아. 우리보다 더 많이 만드는 것 같아.
18: 슈퍼 직사각형보다 더 대단한 이름을 만들어야겠어.
17: 바로 그거야. 내 스스로 찾아냈어.
1: 내 이름은 24. 그리고 난 슈퍼 듀퍼 직사각형이야. 내 배열 화면을 봐봐. 회전 전환, 회전 전환, 회전 전환. 난 하루 종일 직사각형을
18: 만들 수 있어. 밤새도록 말이야.
12: 23, 너는 어떻게 됐어?
3: 처음 자세가 전부야. 그게 다였어?
14: 정말? 그 블록들로 아무 직사각형도 못 만들었다고? 역사에 남겠구만.
13: 그래도 괜찮아. 직사각형다운 숫자도 있고 아닌 숫자도 있는 거지. 그래도 괜찮아. 나도 내 자신을 찾았거든.
14: 내 이름은 23. 난 나라서 정말 행복해.
2: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보다 더 좋은 말은 없을 거야.
5: 진짜이? I colored a yellow banana.
10: Today, I colored a red tomato. Exciting!
5: Today, I colored a yellow banana and a yellow ducky.
10: Today, I colored a red tomato and a red bucket.
5: Oh! Today, I colored a yellow banana, a yellow ducky, and a yellow lemon!
10: Today, I colored a red tomato, a red bucket, and... Oh, what else can I color?
5: Oh, I can help.
10: Red lady bird! Oh! What's this? Is it an apple?
5: I think it might be a hat.
10: No, it's a ball.
5: Whatever it is, it'll be happier being yellow.
10: No, red's much more exciting. Red!
5: Yellow!
10: Wow!
12: Amazing!
10: Is that what happens when our colours mix?
5: There's only one way to find out. Yellow and...
10: red!
5: Mix to make orange!
10: Whoa!
5: Hello! You're the same colour as this.
10: I am. It's an orange. It's a fruit with the same name as me. It's full of energy. Basketballs are orange too. Hop, hop, hop. Wanna play?
5: Oh, yeah. Yellow to red.
10: Oh. Red to yellow.

0: 언저기를 달릴 준비 됐어?
1: 그렇고 말고 나의 총속 스피드로 달리면 선두는 문제 없지.
2: 해가 떠오르려고 하네요. 모두 광선 앞으로 최고속도로 2바퀴를 도는 경주입니다. 그럼 신나는 경주를 시작해볼까요?
1: 9 곱하기 2 이중 광선으로 출발.
0: 12 곱하기 2 실력을 보여주지.
1: 5중 광선이잖아. 난 5중 광선으로 못 가는데. 3중 광선으로 가면 되겠다.
3: 가능해. 하지만 사실 한 줄짜리 광선이 더 빠른데.
1: 한 줄 광선? 그럴 순 없지. 3중 광선이 그것보다 더 멋지다고. 6 곱하기 3 3중 광선으로 출발.
0: 리더, 어느 광선으로 갈까?
4: 3중 광선이나 한 줄 광선으로 가, 24. 한 줄 광선이 더 빨라 보이긴 해.
0: 알려줘서 고마워. 24 곱하기 1, 가자. 우후!
1: 3 곱하기 6.
0: 우후! 4 곱하기 6.
1: 스케이트를 타는 게 낫겠다. 자, 나중에 보자고, 악어야.
3: 18, 집중해. 이중 광선을 타.
1: 뭐? 이런. 4중 광선, 어어. 3블록들은 잘 가.
5: 이제 뭐하지?
0: 포기하지 마.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6 곱하기 4! 재밌는걸? 우후!
2: 8줄 광선이잖아? 8칸짜리 직사각형은 만들 수 없어. 하지만 3중 광선은 가능하지. 4 곱하기 3!
0: 3 곱하기 8! 점프를 아주 높게 하지만 시도해볼 수는 있지. 우후!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2: 한 바퀴를 가장 먼저 통과한 숫자는 다음 바퀴를 돌 때 최강 파워업을 할 수 있답니다. 서둘러 파워업! 다른 숫자들이 쫓아오고 있어.
1: 옥토블록 파워업!
6: 이 밤의 광선 위를 멋지게 수놓을 20이 무대에 오릅니다. 5중 광선이네. 파워업을 했으니 5중 광선도 문제없지. 4 곱하기 5. 6 곱하기 10. 4 곱하기 5. 5 곱하기 4. 10 곱하기 1. 아, 6줄로는 못 가잖아.
2: 4를 버리면 된단다, 20. 2 곱하기 6. 3 곱하기 4.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6 곱하기 2.
1: 나 18이 다시 돌아왔다. 나에게 필요한 건 스피드. 6 곱하기 3. 브롱 브롱.
0: 저기서 점프해야 해. 그 방법밖에 없어.
7: 지난번에 실패했었잖아.
0: 그러니까 다시 해볼 거야. 3 곱하기 8. 우후! 멋지게 해냈지.
2: 선수들이 오네요. 막상막할 실력인데요. 누가 이길까요? 사진을 확인해봐야겠네요. 한 블록 차이로 24가 승리했습니다.
0: 재미있었다. 내일 또 할까?
1: 기대해도 좋아, 챔피언.

0: Oh, imagine that! The world is a much more colorful place when you use your imagination!
1: Tiddly-tum, tum-tum-tum-tum.
2: Why aren't you singing?
1: Don't you know? Today is a special day.
2: Why?
1: Today is my...
2: Pineapple! Look what we made for tea's...
1: What? What?
3: Ahoy there, shipmates! Are you ready for the...
1: What? What?
4: Am I on time for the surprise?
1: Surprise? I've had three already.
3: Trap!
4: What's a trap?
2: Yes! You found the trap!
5: Surprise!
1: Total tomfoolery! Do you even know what today is?
5: Fall in a hole day?
4: How about get out of a hole day? Come on!
1: Rat! Terrific! Come on, little rat. Dig us out of here. Dig, Ratty, dig!
4: That's a very, very small hole.
1: Try again. Tremendous! We can all have a nice cup of tea. No tea? Try again.
2: Art!
1: Terrific. Terrific? Better than that. Tip-top! Tally-ho!
2: Your eyes, T.
3: Ready?
2: Art. E.
6: Party.
2: Surprise.
1: Is it a party?
2: Better than that.
6: It's a tea party.
7: Happy birthday, T.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킬킬
8: 눈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9: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키키키키
12: 사는 아이도
11: 키키키키
1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4: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괜찮아. 여기는 생제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냐?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2: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3: 호비는 아프대요.
2: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4: 시원해.
1: 언제나 신나는
2: 뽀로로 유치원.
5: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칭동.
7: 얼굴엔
2: 순한 킹킹.
7: 진물엔
2: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오!
1: 빨리 와!
0: 오!
1: 오늘은 왠지 숫자에 대해 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들어.
0: 우와.
1: 예술이야말로 자기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
0: 오!
2: 이 조각상 너무 멋지다.
3: 개인적으로 난 이 그림이 더 좋아.
2: 예술, 사물을 다른 모습으로 발견하는 게 바로 예술의 핵심이지. 내 새로운 작품으로 설명해줄게. 바로 뱉은 벼.
0: 우와. 오!
2: 어떤 모양이든 한번 만들어봐. 뱉은 벽에 그대로 나타날 거야.
4: 괜찮은데? 나도 해도 돼?
2: 당연하지.
4: 깜짝 놀란 소야. 어디 한번 더 재미있는 모양을 우리 같이 만들어볼까? 이제 다른 빈벽 쪽으로 가서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5: 옥토블록 모자이크 1, 2, 3, 4, 5, 6, 7, 8 모자이크. 오.
6: 우리도 해보자.
7: 정사각형
6: 십자 모양.
7: 정사각형
6: 십자 모양.
7: 정사각형
6: 십자 모양.
7: 정사각형
6: 십자 모양.
1: 좋아. 이제 패턴에 대해 알아볼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나눠서 만들어봐. 이렇게 10, 10,
4: 1.
1: 처음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게 되거든.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 말이야.
2: 그래.
8: 난 26이랑 28 사이에 있어.
3: 그리고 나는 8이랑 18 아래에 있고.
1: 우리 이젠 모양을 한번 만들어보자. 제일 쉬운 건 직사각형이야. 봐, 나는 21이라서 3을 7줄 만들 수 있어.
4: 하사, 하사, 하사, 하사. 나야,
9: 나야,
4: 나야.
1: 그래서 21의 패턴은 3으로 된 가족인 거야. 18이랑 24 사이지.
2: 오, 나도 같은 패턴인 것 같아. 난 24보다 3만큼 크니까.
3: 그러니까 나는 2, 4, 7, 14의 패턴에 들어가.
6: 오, 직사각형 천국이네. 그럼 난 정사각형 패턴에 들어가겠네.
3: 어쩌면 우리도 정사각형 패턴이 아닐까, 27?
2: 아니야.
3: 아니네.
2: 이렇게는 가능해.
3: 세계의 정사각형 9! 각각의 9는 바로
4: 세계 3! 우리는 3, 3, 3! 와후!
1: 아직도 수많은 패턴이 존재하다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단 모양.
4: 1,
2: 2,
4: 3,
7: 4,
6: 5, 6.

0: 1, 2, 3, 4. What's he doing?
1: I don't know. Hide.
0: Who are we hiding from?
1: I don't know.
0: Eh? Hello? Eh? Hello? Where is he? As a pair, we can look everywhere. Beak!
1: What's the fuss?
2: We're playing hide and seek. Bet you can't find us.
1: We'll count to six. 1, 2, 3.
3: Hide. Hide. 4, 5, 6.
0: Seek. Seek.
1: They've disappeared.
0: Let's find them.
3: Coming, ready or not.
4: Where is everyone?
3: Hide.
0: Why?
3: Seek. Seek.
0: Hide. Ride.
4: Whoa! Giddy up!
1: Shall I see if I can spot them from the sky? There's someone!
0: Peek!
2: What's happening?
1: We're seeking.
2: Perhaps I can help.
0: Peek! Peek!
1: What can you see?
2: Peek-a-boo!
5: Bonga 나쁜 짓을 버리고 싶은데. 아주 나쁜 짓을. 야, 나는야, 옥토너티. 나의 큐브 생성기를 작동시킬 시간이군. 2 곱하기 2 곱하기 2 옥토너티 큐브. 새로운 3차원 파워만 있다면 이제 누구도 날 막을 순 없지.
6: 3, 4.
2: 내가 던질 차례다.
5: 아니, 내 차례야. 내가 이겼고 나는 졌어.
6: 정사각형 파워 2 곱하기 2 3 곱하기 3.
5: 그래, 내가 할 거야.
6: 무슨 짓이야, 옥토너티? 뭐 하는 거야?
5: 빙글빙글 돌게 해주지. 옥토너티는 이제 3차원 큐브라고. 넌 내 큐브 생성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옥토플롭.
7: 어? 저건 뭐지? 누군가 큰 큐브가 필요한 게 분명해. 나처럼
8: 간다. 큐브 필요한 사람 있어요?
5: 이것도 뭐야? 넌 누구야?
8: 나는 27이라고 하지. 그리고 나는...
5: 형편없는 녀석! 이 구역에서는 오직 나만 큐브가 될 수 있어! 너희들은 평생 못난 이로 살...

이제 더 이상의 방해꾼은 없겠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7: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이상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

0: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상쾌한 아침, 타요가 즐겁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6: 내 말이 맞아.
7: 아니야.
6: 어? 버스가 더 빨라.
7: 기차가 더 빠르다니까.
8: 얘들아, 무슨 일이야?
6: 타요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7: 좋아. 타요, 버스가 더 빨라, 기차가 더 빨라?
8: 버스랑 기차 중에 누가 더 빠르냐고?
9: 그야 당연히 버스지.
8: 로기.
9: 버스가 얼마나 빠른지 잘 보라고.
6: 내 말이 맞지?
7: 말도 안 돼.
5: 타요는 기차역 앞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8: 다 왔어 얘들아. 기차역이야.
6: 고마워 타요.
8: 타요. 띠띠뽀. 안녕.
7: 안녕. 운행 중이구나.
8: 띠띠뽀다. 띠띠뽀.
7: 안녕.
8: 띠띠뽀, 기차가 버스보다 느려?
7: 기차가 느리냐고?
8: 아닐 것 같은데.
9: 거봐, 내가 뭘 했어?
6: 어쨌든 버스가 더 빨라. 타요, 그렇지.
8: 그게.
7: 그럼 누가 더 빠른지 경주해볼까?
6: 좋아, 누가 못할 줄 알고? 타요, 할 수 있지?
8: 뭘? 경주? 그건 좀.
7: 봐, 타요도 자신 없어 하잖아.
6: 그게 자신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타요.
8: 그럼
7: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 띠띠뽀도 할 수 있지?
5: 타요는 결국 띠띠뽀와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되었어요.
7: 그렇게는 안 될걸.
10: 와,
11: 띠띠뽀랑 달리기 경주를 하기로 했다고?
8: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돼버렸어.
11: 기차는 정말 빠른데.
8: 로기가 괜히 버스가 더 빠르다고 해서.
9: 할 수 있어. 버스가 기차보다 빠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자.
11: 그래도 기차가 더 빠를 텐데.
6: 아니야, 열심히 연습하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9: 맞아, 버스의 명예를 위해서 해보자.
6: 좋아, 그럼 나도 도울게.
8: 좋아, 한번 해보자.
9: 내일부터 훈련 시작이야.
5: 다음 날, 타요는 꼬마 버스들과 달리기 훈련을 하기로 했어요.
8: 얘들아! 훈련하자더니 다들 어디 간 거야?
6: 어?
8: 얘들아!
9: 자, 이 로기님이 준비한 특별 훈련을 시작해볼까?
8: 특별 훈련이라고?
9: 타이어 끌고 미끄럼틀 오르기! 출발! 더 힘차게 올라가야지.
6: 힘내요.
11: 이번엔 빨리 달리기 훈련이다.
8: 좋아, 이건 자신 있어. 엄청 빠르지. 차가워. 이게 뭐야.
9: 뭐야?
6: 물을 맞지 않으려면 더 빨리 달려.

0: 춤을 추는 거야.
1: 야! 어?
2: 다요, 어서 출발해야지.
0: 어? 뭐라고?
2: 도착했다!
0: 갑자기 출발하는 게 어딨어?
2: 그러니까 항상 출발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해.
0: 출발 신호? 아, 알겠어.
3: 타요와 꼬마 버스들은 열심히 훈련을 이어나갔어요. 그날 저녁, 기차 정비사인 태호가 하나를 찾아왔어요.
4: 자, 여기 부탁한 공구들을 가져왔어.
5: 고마워, 태호. 마침 필요했는데.
4: 참, 얘기 들었어? 달리기 경주를 하기로 했다던데.
5: 어?
4: 타요하고 띠띠뽀하고.
2: 뭐?
6: 다녀왔습니다.
0: 어? 태호 형!
6: 안녕하세요.
4: 안녕, 얘들아.
5: 타요, 띠띠뽀랑 달리기 경주를 하기로 했다는 게 정말이야?
0: 그게...
7: 버스가 얼마나 빠른지 보여줄 거예요. 그렇지? 다요는 띠띠뽀를 이길 수 있을 거야.
2: 그래, 오늘도 열심히 했잖아. 그렇게만 하면 돼.
0: 정말? 알았어.
7: 좋아, 다요 파이팅!
0: 파이팅!
5: 아우, 얘들아, 너희들 정말...
6: 다요, 다요, 다요, 파이팅!
1: 가자, 가자, 다요!
0: 꼬마 버스 타요!
3: 타요는 띠띠뽀와의 경주를 위해 열심히 연습했어요.
0: 자!
2: 확실히 어제보다 더 빨라졌어.
0: 다 너희가 도와준 덕분이야. 우와, 엄청 빠르잖아.
3: 하윤은 빠르게 지나가는 기차를 보고 다시 자신감을 잃고 말았어요.
2: 하윤, 괜찮아?
0: 어? 하윤잖아. 왜 저렇게 심부름하지? 라니야, 난 사실 자신이 없어.
2: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걱정 마.
0: 다요.
3: 타요와 띠띠뽀가 달리기 경주를 하는 날이 되자 많은 기차들과 버스들이 모였어요.
2: 우와, 이제 경주를 시작하려나 봐.
0: 연습은 많이 했어?
8: 출발 준비!
0: 자, 파이팅!
8: 셋, 둘, 하나, 출발!
0: 자, 가자!
6: 우와, 다요 빠르다!
2: 그러니까 항상 출발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해.
0: 출발 신호? 아!
2: 역시 훈련의 효과가 있었어.
7: 이대로라면 타요가 이길 수 있겠는데.
2: 타요 파이팅!
6: 파이팅!
2: 가자!
0: 이야!
2: 간신히 따라왔네.
0: 띠띠뽀!
2: 자, 나 먼저 간다.
0: 띠띠뽀가 더 빨라졌어.
2: 더 속도를 내자.
0: 띠띠뽀가 느려졌어. 따라잡을 수 있겠는걸.

0: 무슨 일이지?
1: 어떡해! 사고가 났나 봐요!
0: 빨리 가보자!
1: 네!
2: 자, 천천히. 그래.
1: 고마워, 토토.
3: 뭘?
4: 다요.
1: 어?
4: 괜찮아? 많이 다치지 않았어?
1: 괜찮아.
2: 그런데 타요, 어떻게 된 거니?
1: 네, 그게...
0: 타요!
1: 너희들...
0: 타요, 괜찮아?
1: 하나 누나!
0: 어디 봐봐. 다행히 큰 상처는 없어.
1: 죄송해요.
5: 사고만 아니었으면 타요가 빨리 가고 있었는데 아쉽다.
4: 여기!
5: 예?
1: 띠띠뽀, 네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느려진 거야?
3: 아, 그게...
1: 라니야, 난 사실 자신이 없어.
3: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걱정 마.
4: 타요...
3: 그게 말이지.
5: 그건 이 로기님의 특별 훈련 덕분에 타요가 엄청나게 빨라진 거라고.
1: 뭐라고?
3: 맞아. 내가 느려진 게 아니라 네가 빨랐던 거야.
1: 약간 수상한데.
0: 수상이고 뭐고. 너희들 다시는 이런 경주 안 하겠다고 약속해.
1: 네. 네.
5: 맞아. 기차랑 버스가 쓸데없이 경주할 필요가 없지.
4: 로기, 네가 부추겼잖아.
5: 아니, 난 그냥 농담한 거였는데.
1: 뭐?
6: 그렇게 경주는 끝이 났고 타요와 띠띠뽀는 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7: 새로운 구조대원이 왔어요.
6: 햇살이 가득한 오후, 꼬마 버스들이 긴급 출동센터에 가고 있어요.
7: 걔가 우리 무슨 일로 부른 거지?
4: 글쎄.
5: 혹시 나한테 상이라도 주려는 거 아니야? 모범버스라고 말이야.
3: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4: 엄마, 우리도 건너야.
8: 그래.
9: 와, 늦었다.
8: 괜찮니?
1: 네.
4: 우와,
1: 정말 다행이야.
8: 정말 고맙습니다.
10: 뭘요,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그럼.
4: 우와, 저 사람은 누굴까? 정말 멋져.
3: 루키.
11: 안녕하세요.
2: 어서 와.
4: 우와, 그런데 정말 깨끗하네요.
5: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어요?
2: 오늘 새로운 구조대원이 오기로 했거든.
7: 새로운 대원이요?
2: 아, 마침 저기 오네.
4: 아까 봤던 그 사람이잖아.
10: 안녕, 난 제이라고 해.
2: 어서 와, 제이.
12: 긴급출동센터에 온 걸 환영해.
10: 잘 부탁할게.
12: 그리고 이쪽은 꼬마버스들이야. 우리 동네 최고의 말썽꾸러기들이지.
11: 안녕하세요.
10: 모두 반가워.
2: 참, 내일 제이를 위한 환영식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도 올래?
11: 와, 환영식이요?
4: 당연하죠. 꼭 갈게요.
6: 다음 날 운행을 마친 라니가 주차장 놀이터로 향하고 있어요.
4: 오늘 오후에 환영식을 한다고 했었지?
10: 안녕, 난 제이라고 해.
4: 야, 제이랑 빨리 친해졌으면 좋겠다. 제이, 안녕하세요.
10: 저쪽에 좀 멈춰서 볼래?
4: 네? 네. 왜 그러세요?
10: 역시 뒤쪽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네.
4: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10: 안 돼. 이대로는 위험해. 지금 당장...

0: 경비소에 가도록 해.
1: 지금요?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는데.
0: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다른 자동차들까지 위험해진다고. 지금 바로 가봐.
1: 네, 알겠어요. 바람이 많이 빠진 것도 아닌데.
2: 타이어 정비를 마친 라니가 주차장 놀이터에 도착했어요.
3: 얘들아! 혹시 타이어랑 록이랑 간이 못 봤어?
4: 어? 아까 운행 시간 다 됐다고 나가던걸?
1: 내가 너무 늦게 왔나 봐. 같이 놀기로 했는데.
4: 에이, 그럼 우리랑 같이 놀자.
3: 그래.
4: 자,
3: 나도 타볼까?
0: 잠깐.
3: 제이, 이것 보세요. 타이어는 말끔히 고쳤어요.
1: 왜 그러세요?
0: 엘리베이터 점검을 마치기 전까지 놀이터는 사용 금지야.
1: 네? 하지만 스피드랑 샤이는 탔는걸요. 저도 한 번만 탈게요.
0: 안 돼. 어서 돌아가.
1: 나도 타고 싶은데.
4: 으아, 진짜 무섭다.
5: 라니를 싫어하나 봐.
3: 제이 정말 너무해.
6: 어디 갔었어?
7: 한참 기다렸잖아.
8: 빨리 제이의 환영식에 가자.
3: 난 안 갈 거야. 응? 너희들끼리 가.
6: 뭐?
8: 갑자기 왜?
7: 제이의 환영식에 꼭 가고 싶어 했잖아.
3: 이제 가기 싫어졌어. 난 그냥 놀이터에서 놀 거야. 라니야!
7: 왜 저러지?
8: 그러게.
2: 마음이 상한 라니는 환영식에 가지 않고 혼자 놀이터에 왔어요.
3: 나만 못하겸. 어? 고장난 것 같지도 않은데.
0: 안 돼. 어서 돌아가.
3: 역시 내가 싫어서 그런 게 분명해. 멀쩡하잖아.
1: 갑자기 왜 이러지?
9: 안녕하세요. 긴급출동센터에 새 구조대원이 된 걸 축하해.
10: 축하해요.
0: 모두 고마워.
9: 어? 근데 라니는 그렇지 않았어?
3: 그게요.
8: 놀이터에 놀러 갔어요.
0: 놀이터라고?
6: 네. 로깅이 그걸 말하면 어떡해.
8: 왜? 여기 오기 싫다고 놀이터에 갔잖아.
0: 안 되겠어.
9: 제이, 갑자기 어딜 가는 거야?
0: 루키, 혹시 모르니까 비상 슬라이드를 준비해서 놀이터로 출동해줘.

0: 내려갈게.
1: 어? 라니! 지!
2: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생겼나 봐.
1: 서두르자. 어?
0: 라니가 위험해.
3: 어떡해.
0: 다친 데는 없니?

0: 이젠 괜찮아.
1: 제이! 어? 비상 슬라이드 설치가 완료됐어, 제이.
0: 올라서.
2: 네!
0: 자, 가자.
2: 네! 와, 제이! 불이 났어요!
0: 괜찮아. 어서 내려가.
2: 네!

0: 라니야, 괜찮아?
1: 제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2: 맞아.
3: 뭘, 난 할 일을 했을 뿐인걸.
4: 제이,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어?
1: 제이, 어? 머리카락이 탔어.
3: 나 이거? 괜찮아. 그런데 라니, 엘리베이터는 분명 사용 금지라고 말했는데 왜 타러 온 거야?
4: 사실 저는 진짜 고장이 난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제이가 저를 싫어해서 못하게 한 줄 알았거든요.
3: 뭐? 내가?
4: 네. 만날 때마다 인사도 안 받아주고 혼내기만 했잖아요.
3: 그건 라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걱정하는 마음에 그랬던 거야.
4: 정말요?
3: 그럼 라니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나의 역할인걸?
4: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죄송해요, 제이.
3: 아니야. 그래도 다음번엔 내가 주의를 주면 꼭 따라야 해. 알았지?
4: 네.
5: 다음 날 아침 라니가 제이를 만나러 긴급 출동센터에 왔어요.
4: 제이! 제이! 어? 어디 갔지?
6: 라니!
4: 어?
6: 무슨 일이야?
4: 프랭크, 혹시 제이 못 봤어요?
6: 제이를 찾고 있구나. 제이, 나와봐.
3: 안녕.
4: 우와, 제이. 정말 잘 어울려요.
3: 고마워. 참, 이제 주차장 놀이터에서 놀아도 돼. 방금 엘리베이터를 고치고 오는 길이거든.
4: 정말요? 우와, 신난다. 오늘은 놀이터에 가서 놀아야지.
3: 잠깐. 라니, 오늘 안전점검은 다 받은 거니?
4: 네, 물론이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6: 잘 가.
3: 안전운행해.
4: 네.
5: 새로운 구조대원 제이, 앞으로도 멋진 활약 부탁해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식물엔
8: 덥덥한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키키키키.
11: 사는 아이도
10: 키키키키.
1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2: 숨숨이 가자.
13: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긴장소.
12: 인증입니다.
13: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1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7: 다들 뭐 먹는 거지?
18: 이게 뭐예요?
1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6: 예! Yeah.
1: 포켓몬 태그스타!
10: 키키키키.
11: 사는 아이도
10: 키키키키.
1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0: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킥동.
2: 얼굴엔
0: 순한 킥킥,
2: 진물엔
0: 덕분만
3: 순하게
0: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미미들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뜨고 모두가 잠든 이 시간. 어린이들의 마음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1: 조아의 몸속으로 출동!

0: 여기는 조아의 몸속이다. 우리는 조아가 어른이 될 때까지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1: 조아 해요 조아 짱 키웠으면 좋겠다.
0: 얘들아 뭐해?
2: 우리는 키클이 세포들이야.
3: 조아의 키를 어? 크게 해주고 있어. 아우 힘들어.
1: 자 가자.

0: 우와, 축하해.
1: 내일은 1cm까지 늘려보자고.
2: 이러다 금방 2m가 되겠어.
3: 그러면 농구나 시키지 뭐.
1: 좋은 생각이야.
3: 좋지?
2: 야,
1: 얼마나 끌려나.
3: 가보자, 덩크슛.
2: 가보자, 2m 눈앞이야.
3: 가자.
2: 허야.
4: 준비 열심히 했잖아, 그지?
5: 열심히 공부했잖아.
4: 맞아.
6: 좋아. 평소 실력대로 하자. 평소 실력대로.
4: 뭐? 이 삼?
6: 사.
4: 오. 사 다음은 뭐더라? 오. 얘들아, 뭐해?
7: 우리는 똘똘이 세포들. 추아가 머리를 쓸 때 도와주지. 공부도 같이 하고.
6: 자, 숫자도 같이 세고.

0: 얘들아,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 돼. 떠나간 똘똘이 목까지. 숫자 공부하자.
1: 이이성성오.
2: 똑똑해.
0: 역시 너네 생각이라니까. 역시 나도 똑똑해.
2: 모두들 자기의 이름과 역할이 있다. 키쿠니는 키를 크게 해주고 똘똘이는 숫자 세기를 도와준다. 근데 왜 나만 아무것도 없지? 나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해? 난 도대체 누구야? 난 누구인가? 마음 동굴? 어둠 주위? 여긴 뭐하는 곳이지?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쓰레기 때문에 길이 막혔네. 그래, 어쩌면 여기에 내가 할 일이 있을지도 몰라. 쓰레기를 버렸네. 바나나 껍질이잖아. 친구들이 받고 미끄러지면 안 되는데. 됐다. 누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쓰레기는 바로바로 치워야지. 그리고 또 여기도 있네. 자.

0: 마리아, 내가 도와줄게.
1: 고마워.
0: 이리 줘. 같이 들자. 영차, 영차, 영차, 영차.
2: 힘들다.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네. 너무 어두워서 앞도 잘 안 보여. 이 동굴에는 쓰레기밖에 없는 걸까? 이게 뭐지? 여기서 뭐가 반짝거렸는데?

0: 자, 이것도.
1: 아유, 힝구, 힝구, 어쩌지? 아이, 참, 어쩌지? 아유.
2: 어? 아, 뱅구야?
1: 어?
2: 왜 그래?
1: 아유, 뱅구. 그게, 딩동쌤이 나한테 유치원 열쇠를 맡기셨는데, 아무리 그, 잃어버린 것 같아.
3: 뱅구.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2: 어? 저, 뱅구야. 혹시, 목에 걸고 있는 거, 뭐야?
1: 어? 아, 이건 유치원 열쇠지. 와! 와! 와! 찾았다! 난 왜 맨날 이 모양이지? 아유, 정말 속상해. 힝구.
2: 힝구야, 아니야.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나도 저번에 주머니에 열쇠를 넣어놓고서 잃어버린 줄 알고 울었잖아.
3: 나도 그런 적 있어.
4: 나도야. 하리는 맨날 열쇠를 잃어버려.
3: 찾았다. 조화가 열쇠를 찾았다.
5: 얘들아, 안녕. 여기서 다들 뭐 하고 있어?
1: 딩동댕, 딩동댕. 그러니까요, 제가 이 열쇠를 잃어버렸는데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잃어버린 줄 알고 있었는데, 주아가 찾아줬어요.
3: 제 짐도 주아가 들어줬어요.
4: 나도, 나도. 주아가 응원해줘서 오늘 발차기 성공했어. 이야!
5: 조아가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예쁘다. 조아는 반짝이는 마음을 가졌구나.
2: 어? 반짝이요?
5: 마음이 참 반짝반짝해요.
2: 쓰레기 속에서 뭔가가 나타났어.

0: 건 처음 봐.
1: 엄청 반짝거리네.
2: 저렇게 반짝일 수가.
3: 저기, 넌 누구야?
2: 어? 내 이름은 반짝이야. 좋아의 마음 속에서 반짝거리는 걸 찾고 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정보

거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증세나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상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마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조그맣게 멈추면 얼음.

0: 다 움직였어. 함께 춤추자.
1: 이번엔 내 차례.
2: 나도 술래.
3: 캥거루처럼 쿵쿵쿵, 캥거루처럼 쿵쿵쿵, 모두 얼음.
1: 멈춰. 네 차례야, 레미.
0: 함께 춤추자.
3: 나도 같이 할래.
1: 좋아, 아씨가 술래해.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

수위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등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으흐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5: 예! Yeah.
4: 포켓몬 태그스타.
6: 오늘의 주제는 영수증? 큰일 났다.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다. 들키기 전에 숫자 하나만 지울 순 없을까? 설마 이 중에 지울 수 있는 게 하나는 있겠지? 가만, 만약 이걸 쓴다면 지운 티가 너무 날 것 같다. 안 되겠다. 지우개로 지워보자. 역시나 소용없는 게 당연하지. 마지막 희망이다. 설마 이건 되겠지? 하나도 안 지워졌다. 영수증을 지우는 방법, 정녕 없는 걸까? 에라 모르겠다. 태워서 없애버리자. 탄다, 탄다. 뒷면도 골고루. 엥? 뒷면은 안 탔다. 아까 분명히 앞쪽 면은 시커멓게 탄 것 같았는데 뒤는 깨끗하다. 어떻게 된 거지? 보통 종이는 앞뒤가 같이 타는 게 정상인데 뭘까? 영수증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물건을 살 때마다 수없이 받는 영수증들. 자세히 본 적이 있었던가? 영수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영수증은 이렇게 나왔었지. 화장지처럼 톡 뽑히고 테이프처럼 툭 끊기는 영수증. 생각해보니 궁금해진다. 영수증의 글씨 어떻게 써질까? 영수증 기계를 열어보자. 종이가 있고, 어라? 잉크가 없다? 종이만 있고 잉크가 없는데 어떻게 글씨가 써진 걸까? 영수증에 써진 글씨를 자세히 보자. 잉크라고 생각했던 이 검은 부분, 촛불을 가까이 댔을 때 검게 탔다고 생각했던 이 부분과 비슷하다. 잉크도 아니고 탄 것도 아닌데 촛불 때문에 까맣게 됐다?

촛불처럼 뜨겁게 달궈진 인두로 영수증 종이에 그림을 그려보니 슥슥 잘 그려진다. 열을 받으면 까맣게 변하는 특수한 종이. 영수증의 비밀은 열에 반응하는 종이에 있었다. 종이에 발라져 있는 약품이 열에 반응하면 검은색으로 변하는 성질. 잉크가 아니라 열에 의해 글씨나 그림이 그려진다. 이 특수한 약품은 종이의 앞면에만 발라져 있어서 글씨가 있는 앞면은 광택이 있고 반짝거리지만 영수증 뒷면에는 광택이 없다. 그래서 뜨거운 열을 가했을 때 약품이 발라져 있는 영수증 앞면은 까맣게 변하지만 뒷면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영수증의 비밀. 그것은 뜨거운 온도에 반응하는 종이에 있었다. 세상 모든 것들이 가진 저마다의 온도. 뜨거울지 또는 차가울지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온도를 짐작할 수 없는 경우엔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만 뜨거운 물이라는 게 보일 때도 있다. 하지만 영수증처럼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이 컵은 특수 장비가 없어도 뜨겁다는 걸 알려주니 조심할 수 있다. 색이 변하는 컵에 사용된 것은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온 알류. 시온 물감으로 그린 주황색 고양이를 차가운 곳에 놓으면 갈색으로 잘 그을린 고양이가 된다. 다시 따뜻한 곳으로 나오면 점점 돌아오는 색깔. 반대로 뜨거운 열을 가하면 노란 고양이로 변신한다.

열을 이용하여 원하는 곳만 색을 바꿀 수 있는 편리한 과학. 신기하고 놀라운 발견도 가끔은 흔하고 평범한 영수증 몇 장에서 시작되기도 하는 법이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기에 물렸을 때 바르는 물파스. 그런데 이 물파스로 영수증이 지워진다? 그렇게 지우기 어려웠던 영수증이 깨끗하게 지워진다. 영수증이 지워지는 원리 무엇일까?

영수증 한쪽에만 발라진 약품이 염기성인 물파수와 반응하여 지워지는 원리. 이젠 깨끗해진 이곳에 여러분의 생각을 채워볼 차례다. 오늘의 주제는 풍선? 풍선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조심, 조심. 뭔가 신나는 일이 생길 것만 같다.

티 없이 매끄러워 보이는 부드러운 곡선. 동그란 풍선 모양이 왠지 물고기를 닮은 것도 같고 달콤한 사탕 같기도 한데 하늘을 떠다니는 열기구와도 비슷한 고요해 보이는 풍선. 오늘은 풍선이 알고 싶다.

풍선은 부풀어 오를수록 아름다운 곡선이 살아난다. 이 풍선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주변에서 자주 보던 물건들인데 밑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이 장치에 풍선을 연결한 후 손을 놓으면 움직인다. 잠깐, CD가 바닥에서 약간 떠 있다. 풍선 안에 기

자체가 CDR의 틈새로 계속 빠져나와 풍선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마치 풍선이 춤을 추는 것 같다. 풍선 속 기체는 이렇게 언제나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면 풍선은 어떻게 될까?

풍선이 작아진다. 동그랗던 풍선이 쭈그러들었다. 쭈그러든 풍선을 다시 꺼내놓으면 다시 동그랗게 부푼다. 온도가 낮을 때 풍선 속 기체의 움직임은 아주 느리다.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움직임도 활발해져서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려다 걸려버린 풍선. 저절로 뜨는 풍선과 뜨지 않는 풍선은 뭐가 다른 걸까? 떠오르는 풍선 속에 담긴 기체는 헬륨. 헬륨은 공기보다 가볍고 분자 크기가 작아 움직임이 활발하다. 같은 크기로 분 두 가지 풍선을 동시에 놓으면 헬륨 풍선이 더 빨리 작아진다. 고요한 풍선 속은 사실 기체들의 운동장이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기체의 작용으로 유지되고 있던 풍선의 모양은 이렇게 자그마한 균열에도 펑 하고 터져버리고 갇혀있던 기체는 해방된다. 뾰족한 압정이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역시 시원하게 터진다. 압정이 더 많으면 더 빨리 터질까? 안 터진다? 책이 누르고 있는데도 멀쩡하다. 압정이 이렇게 많은데 풍선이 튼튼한 건가?

안 터지는 풍선 또 없나옹. 있다. 풍선에 테이프를 붙여보면 그 위에 핀을 꽂아도 안 터진다. 테이프가 반창고처럼 풍선을 잡아주어 터지지 않는 것. 안 터지는 풍선 또 있다.

풍선의 두꺼운 부분을 공략하라. 잘 찾아서 찔러보면 풍선으로 꼬치를 만들어도 터지지 않을 것이다. 풍선의 매력. 아름다운 곡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언제나 즐거움을 주었던 풍선. 풍선 속에 선물처럼 담겨있던 과학은 붙잡아둘 수 없이 흩어지다가도 어느새 가까워지고 있었다. 가볍게 물살을 가르기도 하고 구름 옆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던 풍선. 고요 속의 외침, 풍선의 오묘한 과학이 반짝이고 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풍선 안에 동전을 넣고 돌리다가 손을 멈춰보자. 동전이 계속 돌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정답은 원심력. 원심력 때문에 바깥으로 튕겨나가려는 동전을 풍선 안쪽 면이 밀어내어 계속 돌게 되는 것이다. 풍선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 볼 차례다.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래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포켓몬 티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0: 댓글을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 스타.
1: 이거 뭐지? 옛날 신문인가?
2: 복면 악당 크르르쿵 장난감 나라가 어디서 난다?
1: 어, 쿵쿵 시장님 같잖아.
3: 오, 여기서 뭐 하시나요?
2: 쿵쿵 시장님.
3: 뭘 그렇게 보고 계셨죠?
2: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샤르르 카페에 가봐야 돼서. 안녕히 계세요.
3: 하루 좀. 복면 악당 크르쿵.
4: 버섯단이라 해주는 줄도 몰랐다루. 물 좀 제대로 비춰봐루.
2: 알겠다뇨.
3: 크르쿵 크르쿵 크르쿵.
1: 어젯밤 모릴라 숲에서 악당이 일어났다고?
5: 그럼 어서 쿵쿵 시장님께 알려야지.
4: 악당이.
2: 아이고, 쿵쿵 시장님 같았다요.
1: 쿵쿵 시장님?
6: 또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7: 하지만 쿵쿵 시장님은 쿵쿵 하시지 크르르쿵 하시진 않잖아.
6: 잠깐, 혹시 그 악당 뭔지 아니야?
8: 뭔지?
9: 나 아니야, 아니라고.
6: 거짓말하면 용서는 없다. 뭔지?
9: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는데. 아니야.
6: 다른 대로 말 못해? 어서!
10: 남의 집에서 웬 소란이야.
9: 어머니. 오주려가 저보고 악당이세요.
6: 단추마녀, 최근에 문지가 쿵쿵 시장님으로 변신한 적 있냐?
10: 뭔 소리야. 내가 그거 못하게 한 지가 언젠데. 아니, 근데 다들 뭔데 이래? 응?
6: 사실은 말이지 그게 단추마녀, 뭐가 웃기냐? 우리 지금 심각하다!
10: 그러니까 너희 말은 끙끙 신앙이 악당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6: 아니, 그게 그 끙끙 신앙님이 악당일 리가 없는 거야?
2: 사실 나도 아까 도서관에서 이상한 걸 봤어. 어?
6: 이상한 거?
2: 이거!
6: 복면 악당 크르르크?
10: 뭐야? 이 수염은 누가 봐도 쿵쿵 시장이잖아.
2: 아니 근데 모습만 같은 다른 악당일 수도 있지 않아?
10: 그렇다면 조사를 해봐야겠지? 쿵쿵 시장님 사무실에 가서 복면이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보는 게 어때?
6: 아무도 없어. 빨리.

0: 신문에서 봤던 거랑 똑같잖아, 이지로.
1: 아이, 아이, 분명. 강 사장님 오신다.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나와, 나와.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제 사무실에서 뭐 하시나요?
1: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킁킁 시장님 뵈러 왔다가 안 계셔가지고.
0: 네.
2: 아, 그래요? 킁킁.
1: 그러루, 그.
3: 뭐? 킁킁 시장님 방에서 복면이 발견됐다고?
4: 그러고 보니 요즘 킁킁 시장님이 밤마다 자주 외출하시는 것 같았어.
5: 그럼 그게 모두 악당짓을 하기 위해서?
1: 잠깐! 우리 모두 침착하게 행동하자. 킁킁 시장님이 나쁜 크르르킁이 되는 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돼.

0: 우주로 저길 봐. 킁킁 시장님이 단추마녀네 집에 몰래 들어가려고 하나 봐.
1: 에? 꼼짝 마라. 클레르캉! 클레르캉!
2: 무슨 일이야?
3: 킁킁 시장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건가요?
1: 아, 클레르캉!
4: 설마 우리 집에서 뭔가를 훔쳐가려고 하셨던 건가요?
1: 오, 그럴 리가요. 저는 저기 저 창가에 붙은 벌집을 떼어주려던 참이었는데요.
5: 뭐? 뭐지?
6: 거짓말이잖아. 어제 숲속에서도 우리 공격했잖아요. 크리리리쿵
1: 오, 마시멜로, 그 일은 오햄리당. 그때도 전 벌집을 제거 중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요즘 딩동시 곳곳에 벌집이 많이 생겨서 밤마다 벌집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7: 아이고,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6: 버섯 땀으로 해지는 줄도 몰랐다루. 불 좀 제대로 비춰봐루. 알겠다뇨.
1: 클킁킁킁킁킁. 저 마시멜. 이거 참긴. 마시멜로, 저 킁킁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전 마시멜로에게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설명하려 했습니다만.
6: 마시멜로.
1: 아니, 저만 보면 쏜살같이 피하는 바람에. 킁킁.
0: 근데 왜 자꾸 그르릉쿵 하세요?
1: 요즘 코가 자꾸만 막혀서 말이죠. 그르릉쿵.
6: 그럼 복면은 왜 쓰셨냐고?
1: 이걸 써야 벌에 쏘이는 걸 막을 수가 있답니다. 근데 다들 왜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거죠?
8: 그게
9: 그렇다면 그 킁킁 시장님께서는 그 악당 크르르킹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1: 악당 크르르킹.

0: 쿵! 캐캐캐! 놀래키고! 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쾅
1: 뭐야? 누구예요? 내 고기! 내 고기 떨어져! 야!
2: 남의 것을 빼앗았죠!
3: 경탄시장님!
4: 경탄시장님! 그렇다면 저희를 그동안 속여왔다는 말씀이십니까?
2: 미안합니다.
5: 수수깡님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킁킁 시장님이 한때는 장난감 나라를 공포로 떨게 했던 악당 크르르킁이었다고 합니다. 킁킁 시장님, 이 자리를 빌어 고백할 게 있으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저 킁킁은 오래전 장난감 나라가 아니라 인간 세계에서 살던 보잘것없는 장난감이었습니다. 제 주인은 못된 힘술꾸러기였죠. 전 소년이 유치원에 갈 시간만 기다렸답니다. 소년이 유치원에 가면 저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저는 버려졌지만 쓰레기통 밖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더군요. 그때 전 생각했습니다. 인간 아이가 싫다. 행복한 장난감들도 싫다. 나처럼 모두가 불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장난감 나라에 와서 복면악당 크르르킁이 되었던 것입니다.
6: 내 얘기랑 비슷하잖아.
5: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어째서 악당 크르르킁이 현재의 킁킁 시장님이 될 수 있었을까요?
2: 그건 모두 마시멜로 덕분이었습니다.
7: 우리 덕분이라구요?
2: 저 킁킁 못된 짓을 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어디선가 아주 맛있는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냄새가 나는 곳은 마시멜로가 살고 있는 누추한 박스 집이었죠.
8: 오늘 오징어 바스타 커피를 구웠다로.
7: 정말 맛있겠다.
2: 저는 그 맛있는 냄새 홀려 그만 쿠키를 훔쳐 먹었는데, 마시멜로 끝까지 절 원망하지 않더군요.
7: 마시! 누가 우리 쿠키를 도둑질해갔다려. 경찰에 신고했다려.
8: 아니다로. 싹싹 긁어먹은 걸 보니 배가 엄청 고팠나 보다로. 누군진 모르겠지만 배고픈 친구를 위해 쿠키를 좀 더 구워볼까요?
2: 비록 가난하지만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시멜로를 보며 킁킁은 반성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시멜로 같은 친구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난감 사회를 만드는데 이 한 몸을 바치겠다. 그렇게 저 크르르킁은 오늘날 딩동시의 시장이 된 것입니다.

0: 옛날의 악당 크르르크. 제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을 밝히고 나니 속이 후련하군요. 모든 게 밝혀졌으니 전 이제 이 띵동실을 떠나 이름 없는 한 마리의 평범한 강아지 장난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1: 쿵쿵 시장님, 우리 떠난다고?
2: 시장님!
3: 쿵쿵 시장님, 꼭 그렇게 떠나셔야 합니까?
0: 모두에게 작별 인사 전해주세요.
1: 안 돼요, 쿵쿵 시장님!
2: 쿵쿵 시장님!
0: 하루! 여러분!
4: 시장님은 우리 버리고 못 가십니다!
0: 단추마녀!
4: 시장님의 얘기를 듣고 이 단추마녀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저 역시 시장님처럼 버려진 장난감. 잘못한 건 인간아이가 아닌가요?
5: 맞아요. 인간아이가 나빴어요.
0: 그래도 저는 악당이었습니다. 그건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요.
5: 그렇지 않아요. 잘못한 일을 반성하고 착하고 멋진 쿵쿵 시장님이 되셨잖아요.
6: 맞습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7: 쿵쿵 시장님은
8: 훌륭한 분이세요.
5: 맞다뇨.
6: 쿵쿵 시장님, 이대로 그냥 떠나신다면 저 캡틴 우즈로 누구와 함께 지구의 평화, 우주의 정의를 지킨단 말입니까?
3: 쿵쿵 시장님,
9: 떠나지 마세요.
0: 여러분들은 제가 싫어지지 않았나요?
5: 아니요. 얘기를 듣고 나니 전 쿵쿵 시장님이 더 좋아졌어요.
7: 한때는 나쁜 일도 했지만
8: 지금의 쿵쿵 시장님은 누구보다도 멋진 장난감이니까요.
0: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관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공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생체! 누른다! 황제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황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황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의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신전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This room is white! White! Oh, what's happening? This room is

1, 2, 3, 4, 5, 6. 6 slices of bread. 1, 2, 3, 4. 4 slices of bread. Now, we're all done.

0: 1, 2, 3, 4, 5, 6! 6 newspapers!
1: 어? The two rooms are the same size!

0: six, seven.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Wider.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배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뽀이뽀이 뽀이뽀이 그네를 타자
1: 레미
0: 그네를 타자 그네를 타자
1: 선생님이 밀어줄까요?
2: 좋아요.

0: 회전문에
1: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보이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보이
2: 포트 선생님 더 빨리요
1: 놀이터 좋아 놀이터 좋아
2: 선생님 좀 더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해일 위험해 대비해.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뚝.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자, 잡았어!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빠르게 빠르게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우와, 뽀로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4: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I want to change it.
1: Why not?
2: I am kidding.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요호 보니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 아저씨의 cooking class 환영합니다. Today, I have a very special sweet treat for you. 참 달콤한 맛있는 샌드위치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동물복지 촉촉한 샌드위치. Yes, we're making sweet egg bread bowls.

0: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bread rolls, 우리 모닝빵. We have potato salad, 네, 감자 샐러드요. We have two soft-boiled eggs, 우리 촉촉한 삶은 달걀 두 개 있어요. We have Greek yogurt, 네, 그리스에 나오는 요거트요, 되게 맛있어요. We have apple, 사과. We have strawberry jam, 딸기잼. We have dried parsley, 콘 parsley. And we have carrot, 당근. 그래, 당근이지. And now it's time to cook. So, what do we do first? 우리 뭐가 먼저 해야 해? We have to peel the eggs. 네, 우리 달걀 껍질 빼야 해요. First, we peel the eggs. Tap, tap, tap. 천천히 하세요. 너무 빨리 했을 때 그 달걀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부드럽게. We can take it slowly. 시간 좀 걸릴 수 있지만 맛있는 거 만들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Take your time. 다 뺐을 때 우리 하나는 잘라요. 우리 슬라이스 만들 거예요. And we slice like this. Now we have slices. Okay. Now we have to cut two more ingredients. 우리 두 재료도 잘라야 돼요. Apple and carrot. 사과 그리고 당근. Remember to wash your apple. 사과 잘 씻으세요. And we cut like this. And one more time like this. 우리 이 정도 필요할 거예요. Okay. And then we slice this way. 우리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썰어요. And then the other way like this. 이렇게 아주 작은 사각형 만든 거예요. 항상 손 조심하세요. 오, 좋습니다. We need the same amount of carrot. 우리 당근 똑같이 그만큼 필요해요. We cut the carrot like this. 우리 이 정도 필요해요. 이만큼. And then we slice like this. And like this. And then we can slice like this. 오, 이거 알아요? 당근은 채소지만 달콤해요. 그래서 당근 케이크 만들 수 있어요. 옛날에 영국에서 전쟁 때문에 과일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설탕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케이크 먹고 싶을 때 우리 당근 케이크 만들었어요. 왜냐면 달콤해요. We made carrot cake. 오호호. 당근 되게 좋아요. I love carrots. 이제 우리 큐브 만들어요. So now, let's cut this way. Okay, our apple and carrot are ready. Now, let's make our bread bowls. 네, 우리 모닝빵 볼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 So, we have two rolls. 네, 우리 모닝빵 두 개 있어요. So, we cut the bread like this. We cut off the top. 우리 위 부분만 잘라요. 여기도 한 번 더 이렇게 위만 잘라요. Okay. And then, we're going to use our hands. 우리 손으로 안에 있는 부분 좀 뺄 거예요. We take out the bread. 너무 많이 빼지 마세요. 우리 구멍은 필요 없어요. 볼 모양 이렇게 만들어요. One more time. Using our fingers, we take out the bread. 우리 향은 뺄 거예요. 조금 더. And we use our fingers to make the bowl. So now we have two bowls. 우리 볼 두 개 만들었습니다. Now we need to make the egg sandwich mix. 네, 우리 브레드볼 안에 있는 샌드위치 믹스 만들어야 돼요. Mash the egg. 네, 우리 달걀은 으깨해요. 이제 우리 potato salad, 우리 감자 샐러드 들어가고, and the honey mustard dressing, 우리 honey mustard dressing도 들어가고, we need apple, 우리 사과, we need carrot, 당근이지, 우리 당근 필요해요. And we need yogurt. 우리 이거 반 정도 줄 거예요. And we mix. 이거 믹싱 잘 해야 해요. So keep mixing round and round and round like this. 네, M-I-X 요리하면서 이거 제일 중요한 영어 단어예요. Mix. We always mix ingredients together. 항상 이렇게 믹싱하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의 특별한 재료, 우리 특별한 스타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우리 셰프님 또 재미있는 얘기 할 수 있어요? 셰프님!
1: Hello, I'm Chef Jesh. 그릭 요거트는 그리스의 가정에서 만들어 먹는 요거트예요. 그릭 요거트 keeps our bodies healthy. 단백질이 우유보다 두 배나 더 풍부해서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줘요. So, let's cook together.
0: 요거 때문에 또 크리미한 느낌이 또 만들었어요. Okay, it's ready to put in the bread bowls. Now we can finish our special sandwiches. 네, 우리 마지막 스텝 갈 수 있어요. First of all, we need strawberry jam. 우리 한 숟가락 이렇게 밑에 넣는 거예요. 달콤한 터치요. 좋아요. 이 적도 한 숟가락. 너무 많이 넣지 말고. We don't need to add too much. 오, 냄새 달콤해요. Delicious sweet smell. Now we put in the egg mix. 네, 이제 우리 egg mix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또 안에 we put it in like this. 우리 조금만 더 넣을까요? 많이 넣어도 돼요? 조금만 넣어도 돼요? 이 정도? 이렇게 또 안에 위에 가지 조금 더 넣어도 돼요. 하지만 예쁘게 만들고 싶을 때 이 정도는 충분해요. On top, we put one slice of egg. 우리 위에 one slice of egg here and one slice of egg here. 마지막 터치는 dried parsley. 건 파슬리. 네, 건 파슬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예쁘게 하는 거예요. Our sweet egg bread bowl. 네, 우리 동물복지 촉촉한 샌드위치 완성 끝났습니다. To taste. 맛보기 시간. Okay. This one is for me. Oh. Oh, 진짜 맛있어요. 감자 샐러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되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오늘의 주인공 그 그릭 요거트 때문에 다 잘 섞였어. 크리미한 맛이 나요. 이거 모닝빵이요. 그래서 아침 식사 먹어도 돼요. 동물 복지 촉촉한 샌드위치 만들었어요. We made a sweet egg bread bowl. Next time, 우리 딸기 요리, 고기 요리, 채소 요리 아직 잘 몰라요. Come back soon and I'll show you a new recipe. Bye-bye.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길길
1: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예솔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종이에

0: 직접 뽑은 바다생물협회 회장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 오, 뭐야, 도도도도?
2: 아, 지금 바다에 사는 친구들이 자기들을 대표할 회장을 뽑고 있도도.
1: 같이 보자.
2: 그래.
0: 그럼.
1: 누구 누가 될까?
0: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올해 바다생물협회 회장은.

0: 저도. 응. 근데 크릴이 누구야?
1: 크릴 몰라
0: 뭐? 크릴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1: 응. 크릴은 고래나 상어처럼 크고 힘센 친구 아니겠더도. 그러니 회장이 됐겠지. 안 그래? 크릴.
0: 그런가?
2: 자, 크릴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어? 응? 안 왔나?
3: 어? 가만. 그러고 보니 얼마 전부터 바다에 크릴이 보이지 않았어. 요즘 크릴 봤어?
2: 아니 못 본 것 같아.
4: 나도 못 본 지 한참은 된 것 같은데.
3: 어?
2: 혹시 크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4: 안 돼. 크릴의 위기는 곧 바다의 위기. 안 되겠어. 당장 크린조끼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고. 크린조끼 구조

0: 여행을 구해줘. 저기야, 저기.
1: 알겠어, 도도.
2: 언제 오지?
3: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2: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그린 조끼 구조대.
0: 반가워. 그러니까 요즘 들어 크릴이 안 보인다 뭐 이거도도?
3: 응, 맞아. 크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꼭 좀 알아봐줘.
0: 알았다도. 저 근데 우리가 크릴을 만났을 때 크릴이 우리를 막 물어뜯거나 우리를 막 잡아먹거나 그러진 않겠지?
3: 크릴이?
1: 응, 크릴. 고래는 상어처럼 크고 무서운 동물 아니었어?
3: 크릴이? 너희 크릴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4: 크릴은 그렇게 크고 무서운 친구가 아니야.
0: 아니야?
1: 응, 크릴은 사람 새끼손가락만 해.
5: 이만해? 이만하다고?
6: 자, 이게 바로 크릴이야.
5: 응? 새우 같은데?
6: 그치. 새우처럼 생겨서 크릴 새우라고도 불리는데 사실 새우가 아니라 플랑크톤의 일종이야.
0: 플랑크톤이라면 스스로 헤엄치지 못하고 물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생물을 말하잖아.
6: 그래, 맞아.
0: 그렇다면 크릴 스스로 헤엄쳐서 어딘가로 갔을 리는 없을 건데.
3: 그렇지.
4: 맞아, 맞아.
1: 어디로 갔지?
3: 하이, 참, 여기도 안 보이네.
5: 도대체 크릴은 어디 있는 걸까?
0: 아이, 그러게 말이도도.
3: 어? 너희들 혹시 크릴 찾고 있어?
0: 응, 너도?
3: 어, 나도 크릴 찾고 있어. 혹시 너희들 크릴 찾으면 나한테도 얘기해줘. 알겠지?
0: 응, 알았어.
3: 아휴. 크릴 먹고 싶다.
0: 크릴이 먹고 싶다고?
1: 잠깐, 잠깐!
3: 왜? 크릴 찾은 거야?
0: 아니, 펭귄아, 혹시 네가 크릴을 너무 많이 먹어서 크릴이 바다에서 사라진 건 아닐까?
3: 뭐? 참, 나 혼자만 크릴을 잡아먹은 줄 알아?
5: 그럼 또 누가 먹는데?
3: 아이, 다 먹어, 다. 물고기, 개, 오징어, 고래, 상어 이렇게 바다에 살고 있는 애들은 크릴을 다 잡아먹는다고. 특히 대왕고래 있지? 걔가 크릴을 진짜 많이 먹어.
0: 대왕고래라면 지구에서 가장 큰 생물 아니도도?
3: 응. 대왕고래가 크릴을 잡아먹는 걸 내가 한번 봤거든. 대왕고래가 입을 벌리고 쓱 지나가면서 엄청 많은 크릴을 그냥 다 입에 쓸어 담더라고.
0: 우와. 가만. 그래. 대왕고래가 의심스럽도도. 대왕고래가 크릴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크릴이 사라진 거일 수도 있겠도도.
3: 오, 진짜 그러네.
5: 아, 도도. 얼른 대왕고래를 만나러 가자.
0: 오케이.
1: 가자.
0: 가자.

0: 대왕고래가 여기 어디 있을 거라고 했는데.
1: 어딨지?
2: 어? 누굴 찾아?
1: 어? 혹시 대왕고래가 어디 있는지 알아?
2: 알지.
1: 어디 있는데?
2: 여기.
0: 여기?
2: 예? 응, 어디? 여기 나 내가 바로 대왕고래야.
1: 네? 네가? 아니 대왕고래는 엄청 크잖아. 근데 네가 대왕고래라고?
2: 요즘 통 못 먹어서 키도 줄고 살도 많이 빠졌어. 아이고 배고파.
0: 왜 못 먹었는데?
2: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원래 크릴을 엄청 많이 먹거든. 그런데 요즘 크릴이 통 보이질 않아서 먹질 못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날 찾아온 거니?
1: 아니 우리는 그...
2: 아유 배고파. 아유 배고파서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네. 다음에 보자. 안녕.
1: 안녕.
0: 도도, 크릴이 사라진 게 대왕고래 때문이 아니었어.
3: 크릴이 사라져.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크릴이 사라지면 크릴 똥도 사라지는데.
1: 크릴 똥. 아니 저기요, 지금 크릴 똥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크릴똥 걱정하는 그쪽은 실례지만 누구신지?
3: 나는 파이토 플랑크톤이라고 해. 바다 위를 떠다니는 우리 파이토 플랑크톤은 햇빛과 이산화탄소를 잔뜩 흡수해서 영양분을 만드는데, 크릴이 우리를 잡아먹은 후
4: 잘 먹었다, 먹었으니 똥 넣어야지, 응가,
3: 이렇게 똥을 넣으면 파이토플랑크톤이 가지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크릴의 똥과 함께 바닥 깊은 곳에 가라앉거든.
0: 이산화탄소 그거잖아. 지구 뜨겁게 만드는 거.
1: 맞도도. 그러니까 크릴이 지구를 뜨겁게 하는 이산화탄소를 바닥 깊은 곳에 가라앉혀서 지구온난화를 막고 있다는 거네.
3: 맞아. 매년 크릴이 바닷속으로 가라앉히는 이산화탄소가 2,300만 톤이나 된대.
1: 우와. 이제 알 것 같도도. 크릴이 왜 바다 생물들의 해장이 되는지. 크릴이 사라지면 크릴을 먹고 사는 많은 바다 생물들도 다 사라질 거고, 크릴이 사라지면 지구는 더 많이 뜨거워질 것이도도.
0: 그러니까 크릴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 거였네. 근데 크릴은 어디 있는 걸까?
4: 쉿! 나 여기 있어.
0: 크릴!
1: 크릴!
4: 쉿!
1: 알았도도. 근데 너 어디 갔었어? 다들 널 얼마나 찾았다고.
3: 맞아.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랐어.
4: 나 바닷물에 휩쓸려서 바위 뒤에 숨어 있었어. 사람들을 피해서.
0: 사람들을 피해서?
4: 응. 사람들이 크릴을 너무 많이 잡아가고 있거든.
5: 사람들은 우리를 잡아서 자기들이 먹을 영양제로 만들거나

0: 아, 애완동물 간식을 만들고 있어. 그래서 지금 바다에 사는 크릴의 수가 엄청나게 줄어든 상태야. 난 바다에 사는 물고기, 펭귄, 고래의 건강한 먹이가 되는 게 꿈인데 사람들이 내 꿈을 빼앗고 있어.
1: 크릴아! 크릴아!
2: 얘들아, 정말 미안해. 크릴은 바다에 꼭 필요한 친구인데 사람들이 뺏어가다니.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
3: 그래, 크릴이 멸종하지 않게 우리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전할게. 크릴, 힘내서 지구에서 오래오래 살아주더돈.
0: 알았어, 힘내볼게.

0: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 대원들은 나와라, 오마!
1: 나와라, 오마! 나와라, 오마!
0: 좋다! 크리를 구하기 위한 그린조끼 구조대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크릴이 들어있는 영양제 사지 말기! 우리 집에도 크릴이 들어간 영양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크릴이 들어간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부모님의 약속을 받아냅시다.
2: 사안서, 엄마는 앞으로 크릴이 들어간 제품을 절대 사지 않겠습니다. 자,
3: 엄마, 크릴을 위해서 이 약속 꼭 지켜야 해요.
2: 알았어. 멸종 위기의 크릴을 지켜야지.
3: 약속?
2: 약속.
3: 도장 꾹꾹.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질성.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식물엔
5: 덕분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대군.
1: 아유 우리 굴굴이 아유 대견해요.
2: 굴굴아 촛불 불어야지.
0: 아, 네.
3: 그냥 풍선 터진 거야.
1: 그래 그래 그래. 누구야? 누가 우리 굴굴이한테? 깨굴 깨굴 누구야? 깨굴 깨굴
2: 누구야? 아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조심만. 괜찮아 괜찮아.
3: 아유 아유 아유.
2: 너 나 뭐였어? 이리 와. 너.

0: 내가 진료실 데려갈 테니까 지하 간호사는 아기 뚝지 아빠나 엄마 찾아봐.
1: 응,
0: 가자. 아기 뚝지. 아,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가자. 앞으로 와, 앞으로 천천히.
1: 아기 뚝지 보호자분 계세요?
2: 네.
3: 이름이

0: 근데 너 아까 풍선은 왜 터트린 거야?
1: 그냥 개구리가 아빠랑 파티하는 게 부럽기도 하고 막 심술나서.
0: 그랬구나. 뚝돌이 아버님 들으셨죠? 아무리 바빠도 뚝돌이랑 파티 좀 하고 그러세요.
2: 제가 보이세요?
0: 어? 그럼요, 보이죠. 뚝돌아, 여기 너희 아버지 맞지?
1: 아버지? 아니, 아무도 없는데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0: 뭐? 그럼 이분은
2: 뚝돌이 아버지이긴 한데 제가 진짜 보이세요?
0: 설마 유령?
3: 오늘의 반장 아기 뚝지 뚝돌.
4: 우와, 뚝지 아빠 유령이 나타났어요.
0: 몇 가지 검사 좀 할게. 우리가 요정이라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것 같은데?
5: 진짜 유령 맞아요?
2: 맞아요.
5: 어디 갔지?
2: 여기 있어요.
0: 유령이 되셨어요?
2: 알들이 태어난 것도 못 보고 죽은 게 한이 돼서 이렇게 유령이 됐어요.
5: 에? 알이 태어난 걸 못 봤다고요? 어쩌다가요?
2: 바다에 사는 저희는 도치 또는 뚝지라고 불리죠.
6: 우린 아주 깊은 바다에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얕은 바다에 바위 틈에서 둥지를 찾죠. 둥지를 찾는 건 아빠 뚝지의 일이에요. 좋은 자리는 벌써 다른 뚝지들이 차지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둥지를 마련했죠.
7: 우와, 어서 뚝순이를 불러야겠어. 으아.
6: 엄마가 알을 낳고 떠나면 알을 돌보고 키우는 건 아빠의 몫이죠.
7: 귀여운 알들아, 신선한 산소 마셔라.
6: 우린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알들만 돌봐요. 이렇게 계속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해줘야 알이 썩지 않거든요. 그런데
5: 헉! 풍랑이 온 거예요?
6: 네. 알들이 파도에 떠밀려가면 안 돼. 버텨야 해.
0: 그런데 거꾸로 붙어서 진짜 잘 버틴다.
5: 어떻게 거꾸로 붙어있지?
2: 궁금하면 문제로 낼게요.
5: 문제요?
1: 누구랑 얘기하세요?
0: 검사 잘 받고 있네.
2: 뚝지가 거꾸로 잘 붙어있는 이유는 1번, 지느러미로 바위를 꽉 붙잡고 있어서. 2번, 가슴에 뽁뽁이 같은 빨판이 있어서.
5: 지느러미는 부채질해야 하는데 어떻게 바위를 잡고 있어?
0: 그럼 가슴에 빨판이 있나?
2: 네, 맞아요.
0: 다행이다, 맞았다.
6: 우리 배에는 뽁뽁이 화살처럼 딱 붙는 빨판이 있어서 거꾸로도

0: 잘 붙어 있죠.
1: 그렇구나.
2: 근데 저 검사 언제 끝나나요?
3: 맞다. 동동 간호사? 체온 체크!
1: 체온 체크! 알았어, 자. 그래서 유령은 어쩌다 됐냐고요?
0: 그렇게 풍랑이 지나고 알들을 지키는데 불가사리들이 알을 먹기 위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리 가! 저리 가! 지겨운 불가사리들. 아무리 밀어내도 불가사리들은 계속 왔죠.
3: 불가사리들 너무해.
0: 게다가 성게들까지 알을 노렸죠. 성게 너 저리 못 가? 가라고! 성게 가시에 입술이 다 찔리고 찢어져도 전 계속 밀어냈죠. 그렇게 한시름 놓나 했는데 바로 그때!
4: 무나무나 맛있는 뚝지알 먹으러 왔지.
0: 안돼! 우리 알들은 절대로 못 건드려! 알들은 나, 이 아빠가 지킨다! 뚝지!
4: 하! 유연한 날 맞출 순 없지.
0: 빨판 공격!
4: 아이, 비켜!
0: 우리 알들은 절대 안 돼!
4: 감히 문어한테 빨판 공격을 해? 알은 나중에 천천히 먹고 너부터 먹어주마. 빨판 공략!
1: 맞아! 문어!
0: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데 아기들아! 놔! 내가 없으면 아기들이 위험하다고! 놔! 알들이 깨날 때까지 지켜야 하는데 아가들아, 전 알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죽고 말았죠. 알들을 지키지 못한 게 한이 되어 이렇게 하늘나라도 못 가고 유령이 됐나 봐요. 아빠도 아니야.
1: 그래서 알들은 어떻게 됐어요?
0: 알들은 결국 성게와 고등에 먹이가 되었죠. 알들아, 지켜주지 못해. 아빠가 미안하다. 그런데 그때 알들 몇 개에서 아기들이 깨어났어요. 뚝돌이도 그 아이들 중 하나인데 뚝돌이는 자라면서 많이 외로워하더라고요.
5: 난 왜 태어나자마자 혼자인 거야? 우리 아빠는 어디 간 거야? 나만 놔두고. 아빠!
3: 그래서 뚝돌이가 아기 개구리가 부러웠던가 보냐.
1: 그래도 말썽 피우면 안 되지.
2: 죄송해요. 그치만 저도 아빠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아빠는 일찍 돌아가신 거야? 난 아빠가 미워요. 미워!
0: 아빠가 미안하구나, 뚝돌아.
1: 뚝돌아, 울지 마. 뚝돌이 뚝.
3: 이건 또 무슨 소리지?

0: 슬퍼서 그만. 여들어서 죄송해요. 전 가시고기 아빠 유령이에요.
1: 가시고기 아빠 유령?
0: 뚝지 아빠에 비하면 그래도 전 원 없이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죽었네요.
1: 모든 걸?
0: 가시고기도 엄마가 알을 낳고 가면 아빠가 알들을 키우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알들에게 부채질을 하며 맑은 산소를 준답니다. 알에서 깨어날 땐 나오기 쉽게 껍질을 뜯어주기도 하죠. 아기들이 많이 자랄 때쯤 제 몸은 온통 상처 투성이가 되어 아기들 곁에 쓰러져 죽고 말아요. 죽은 제 몸의 살은 아기들의 먹이가 되죠.
2: 먹이가 된다고요?
1: 그건 좀...
0: 아니에요. 제가 영양분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만 있다면 기쁜 일이죠.
1: 가시고기 아빠의 사랑도
2: 대단하구나.
3: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도 보고 살까지 내어주고 모든 걸 다 쏟아부었으니 가시고기 아버님은 그래도 여한이 없으시겠습니다.
0: 예. 아이들이 더 보고 싶어서 계속 남아있었지만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죠.
3: 그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니 우리 뚝돌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안고 싶은데 안을 수도 없고.
0: 뚝지 아버님,
4: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랑 놀고 싶은데 아빠가 보고 싶어요.
2: 아빠 옆에 있는데 보여줄 수도 없고.
1: 그니까 아니죠? 제가 잠깐이나마 뚝돌이가 아버님을 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예? 정말요?
4: 아까부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 그 뚝돌아,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 옆에 아빠가 와 계시거든. 앞으로 1분 동안 아빠를 볼 수 있을 거야.
4: 네?
1: 호이! 딩기리 딩딩딩동당. 1분 동안 눈에 보이는 영혼이 되어라.
4: 아빠?
3: 그래 뚝돌아, 아빠다.
4: 아빠.
3: 이 아빠가 너무 일찍 죽어서 너한테 미안하구나. 아빠가 너무 어린 너희를 두고 떠나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 이 시간이 얼마 없는데 뚝돌아.
4: 안 돼, 꼭 가야 해. 같이 살면 안 돼.
3: 아빠도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외로워하지 말고 우리 뚝돌이 혼자서 씩씩하게 잘해야 돼. 어떤 물살도 버틸 수 있게 말파님도 열심히 키우고 사냥도 열심히 하고. 아, 문어는 조심해. 문어가 나타나면 꼭꼭 잘 숨어야 한다. 알았지?

0: 너도 슬퍼하지 마라. 아빠가 뚝돌이 마음에 항상 있으니까. 수많은 알들을 잃었지만 그 중에서도 기적처럼 네가 태어나줘서 우리 아빠는 정말 행복했대.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이겨내야 해. 약속하자.
1: 약속.
0: 뚝돌아, 고맙고 사랑한다.
1: 아빠 가지마. 아빠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 아빠 사랑해요. 이제부터 씩씩하게 살게요. 아빠 아빠 아빠.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주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수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키키키키.
4: 하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동.
5: 얼굴엔
3: 순한 킹킹.
5: 중물엔
3: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이 책은 한글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한 책입니다. 한글을 찾는 용감한 용사와

0: 한글을 먹는 재미있는 악어가 나오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훈민, 정음 두 아이가 만든 이야기라는 것.
1: 저는 불러주는 대로 쓰기만 했을 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0: 우, 유,

0: 여기는 빵가게야. 나 오늘 손님하고 싶어.
1: 네, 손님. 뭐 드릴까요?
0: 케이크 주세요.
1: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초코 케이크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우와, 정말 맛있겠네요. 마실 곳은 없나요? 우유 주세요. 우유!
1: 여기 우유 있어요? 우유!
0: 우유 가득 따라주세요.
1: 우유 따를게요.
0: 고맙습니다. 우유는 맛있어요?
1: 저도 우유 마시고 싶어요.
0: 그러면 이번엔 내가 따라줄게요. 자, 우유가 없네.
1: 나 우유 못 마셨는데.
0: 아, 내가 우유 사가지고 올게.
1: 할아버지가 밖에 비 온다고 했는데?
0: 그럼 우비 입고 갔다 오면 되지.
1: 우산도 쓰고 가?
0: 응. 우비 입고 우산 쓰고 우유 사러 가요. 우유 우유 우유 우유.
1: 비다.
0: 비가 와도 괜찮아. 우산 쓰고 가면 되지. 우산 쓰고 우유 사러 가요.

0: 정음이랑 같이 올 걸. 혼자 나오니까 무섭다. 돌아갈까? 정음이가 우유 먹고 싶다 했는데.
1: 훈민아, 나랑 같이 가자.
0: 우와, 정은아, 나 방금 네 생각하고 있었어. 아이, 좋아. 우리 같이 가자.
1: 우유 사러.

0: 정음이 우유를 못 샀네.
1: 나 우유 못 마셨는데.
0: 뭐든지 자판기에 우유 한글까지를 넣으면 우유가 나오잖아. 맞아.
1: 그런데 너 우유 쓸줄 알아?
0: 아니. 아이야의 도움이 필요해.
2: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공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이
4: 야!
3: 얘들아, 안녕? 오늘은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우유! 우유가 궁금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한글의
4: 문!
3: 이응의 문을 찾자.

여기서 이응을 찾아보자. 찾았다. 위에서 보니 안 보이던 모양이 보이는군. 어항에 이응.

이응이 우를 만나 우. 우!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설마 여기에? 찾았어. 양파의 이응.

0: 유.
1: 우.
0: 유.
1: 우유.
2: 합체.
3: 저장 완료. 우유. 국민정음의 손으로.
4: 뭐든지 자판기에 도착. 뭐든지 자판기에 우유 한글 카드를 넣으면. 우유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우유가 나왔네. 아, 이번엔 정음이부터. 우유 따라줄게요. 우유를 마셔요. 우유는 맛있어요.
5: 더 줘, 더 줘.
4: 어, 그래?
6: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우유. 우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우유. 우유를 마셔요.
7: 슉. 꿀꺽. 꿀꺽. 맛있다.
6: 우유는 맛있어요. 오잉? 글자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우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끝.
8: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우유, 우산, 유리.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우유, 우산, 유리.
6: 우유. 훈민이가 우유를 마셔요. 정음이도 우유를 마시고 싶어 해요.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우유를 사러 갔어요. 그런데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에 놀라서 그냥 돌아오고 말았죠. 한글 용사 아이야가 도와주러 왔어요. 어항에 이응이 우를 만나 우, 양파의 이응이 유를 만나 유. 한글 우유를 넣었더니 우유가 나왔지요. 우유는 정말 맛있어. 훈민 정음은 우유를 좋아해요. 훈민 정음은 우유를 좋아해요. 훈민 정음은 우유를 좋아해요.
9: 이 책은 한글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한 책입니다. 한글을 찾는 용감한 용사와 한글을 먹는 재미있는 악어가 나오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훈민, 정음 두 아이가 만든 이야기라는 것.
6: 저는 불러주는 대로 쓰기만 했을 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9: 요가.

0: 자.
1: 이야!
0: 아이, 정우마, 무거워.
1: 어? 이야.
0: 또 뭐해?
2: 요가.
1: 요가.
0: 요가?
1: 요가.
2: 요가.
0: 나도 유치원에서 요가 배웠는데. 잘 봐봐.
2: 호이야.
0: 어때? 나무 같지?
1: 이건 글자 이 같아.
0: 어? 그러면?
2: 히엣. 이거는?
1: 이건 글자 아 같아.
0: 어? 자, 이번엔 이렇게.
1: 이건 글자 디귿이네.
0: 어? 나도. 야. 우와, 정음이 진짜 잘한다.
1: 다른 것도 해봐. 어?
0: 다른 거?
1: 응.
0: 나 다른 동작은 잘 모르는데.
1: 아이, 해봐.
0: 어, 모르는데.
1: 어?
2: 우와, 야옹, 야옹, 고양이다. 야옹, 야옹.
0: 어? 야옹. 고양이가 요가를 하네?
1: 야옹,
2: 야옹.
1: 오!
3: 야옹, 야옹. 아!
1: 너 요가 선생님 같다.
0: 요가 선생님?
1: 응.
0: 정음아, 우리 요가 교실 열자. 여기를 요가 교실이라고 하자.
1: 그럼 우린 요가 요정.
0: 요가 요정?
1: 할아버지 손님도 부르자.
0: 응. 요가가 끝나면
1: 요구르트도 드리자. 이제 준비?

0: 학교까지 모셔올게.
1: 어, 아니 아직이야. 아니 여기 요가 간판이 없잖아.
0: 아, 간판도 있어야지.
1: 여기 잘 보이는 곳에 간판을 달아놓자.
0: 요가라고 쓰면 되지?
1: 응. 근데 너 요가 쓸 수 있어?
0: 아니. 아이야 용사에게 물어보자.
1: 그래.
2: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두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3: 국민재금 안녕.
1: 안녕.
3: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요가가 궁금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한글의 문. 이응의 문을 찾자.
5: 여기야.
4: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5: 아이야가
2: 간다. 간다.

0: 찾았어. 그런데 자꾸만 움직이잖아. 할 수 없군.
1: 멈춰라. 시공간.
0: 요요의 이응. 하.
1: 돌아와.
2: 이응이 요를 만나 요!

0: 요!
1: 기억의 문을 찾자.
2: 스스스스스스스스스 그
1: 여기야! 기억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3: 아이야가 간다!

0: 찾았어. 어? 어? 길이 자꾸만 움직여. 누군가 길이를 멈춰줬으면 좋겠어.
1: 내가 왔으니 걱정 마.
2: 멈춰라. 시공간.
0: 고마워. 기린의 기억.

0: 차. 기억이 아를 만나 가. 가.
1: 요.
2: 가.
3: 요가
4: 합체.
5: 저장 완료.
4: 요가
5: 훈민정음의 손으로.
6: 우와, 요가 한글 카드다.
7: 뭐든지 자판기에 요가 한글 카드를 넣으면
6: 요가 간판이네.
7: 이제 요가 교실 열자.
4: 요가, 요가, 요가.
8: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요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가 읽으면서 보여줄게요. 친구들,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요, 요. 요가 요가, 아이고, 아이고, 요가,
9: 꿀깍, 꿀깍,
10: 요가 글자는 맛있어요.
8: 아이고, 요가는 힘들어요. 아이고, 어리야. 어이? 글자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요, 요. 그그그그그그그그그 아 그아 그아 그아 가가 요가 요가 요가 요가 요가 그
10: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요가, 요정, 야호.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요가, 요정, 야호.
8: 요가. 우리 요가 교실을 열까? 종이에 요가를 적어 간판을 만들려고 했지요. 하지만 요가를 쓸 줄을 몰라요. 요요의 이응이 요를 만나 요. 기린의 기역이 아를 만나 가. 한글 요가를 넣었더니 요가 간판이 나왔지요. 할아버지는 훈민정음 요가 교실에서 요가를 배워요. 할아버지는 요가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요가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요가를 좋아해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0: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0: 얼굴엔
1: 순한 긴긴
0: 진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하게,
2: 눈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칫솔 마데카 솔.
5: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킥킥킥킥
1: 사는 알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먹었어? 그러다가 너
1: 메탈 날지도 모르지. 그럴 땐 신비의 콩나무 이야기를 들으며 소화시키는 게 어때?
0: 두레콩, 점심시간에 맞추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생크마! 생크마! 그만해, 생크마! 그만 먹어!
2: 비리비리, 여러분,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3: 여러분, 안녕!
4: 세계 탐험대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 오늘은 짜릿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그럼 미션을 공개해볼까요? 세계 탐험대회! 오늘의 미션은 뿌뿌! 황금알을 구름목장의 방문자에게 전달하라! 그럼 이번 미션도 행운이 함께하길 빌게요.
4: 안녕! 뿡뿡!
5: 루빔, 황금알과 구름목장에 대해 검색해줘.

0: 삐리삐리. 황금알은 하늘 위 황금 열매 과수원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구름 목장은 더 높은 하늘 위에 위치해 있는 목장으로 신들이 거쳐간다는 전설이 있어 많은 방문자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우리도 가서 소원 하나씩 빌어볼까?

0: 버니바니오가 왜 갑자기 멈춘 거지?
1: 삐리삐리, 황금 열매 과수원 주변을 감싸고 있는 구름을 보호하기 위해서 버니바니오는 더 이상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0: 에이, 그냥 이대로 목적지까지 가면 안 돼.
2: 어쩔 수 없지. 구름들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자.
3: 생크미 다리 아프고 배고파.
0: 봐봐, 생크미 다리가 아프다잖아.
3: 생크미 걸어가기 싫어.
0: 그래, 우리는 버니바니오 타고 편하게 가자.
3: 생크.
0: 자, 어디 보자. 다시 이륙 준비를 해볼까.
2: 어머, 밖에 무슨 냄새야? 밖에 나무에는 맛있는 마시멜로가 열려있는 것 같은데.
0: 치, 생크마, 내가 훨씬 더 맛있는 음식 해줄게.
2: 여기도 반짝, 저기도 반짝, 온통 반짝거려.
3: 탱크,
0: 이렇게 편한 방법이 있는데 왜 고생을 사서해? 어? 다들 왜 그런 눈으로 봐?
4: 지치, 울타리를 봐.
0: 어? 우와, 울타리가 부서졌네. 걱정 마. 울타리가 부서진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고.
5: 전만해. 과수원의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나 해? 울타리가 없으면 늑대들이 과수원을 망쳐놓을 수도 있다고.
0: 미안해.
3: 생금이 울타리 고친다.
6: 아이고.
2: 미안, 고쳐놓을게. 그런데 혹시 여기 주인이니?
5: 그래, 내가 이곳의 주인이다. 도둑질을 하려고 왔다면 어림도 없어.
4: 아니야. 우린 도둑질을 하려고 온 게 아니야.
0: 우린 황금알을 구하러 온 것뿐이야. 황금알 하나만 얻을 수 있을까?
5: 좋아. 울타리를 고쳐놓는다면 황금알 하나는 가져가도 좋아. 가져갈 수 있다면 말이지.
2: 고마워.
5: 그런데 너희들도 구름목장으로 가는 거냐?
4: 응. 여기서 얻은 황금알을 구름목장에 전달해야 하거든.
5: 그래. 요즘 참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2: 그럼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알아?
5: 당연하지. 너희들이 원한다면야 가는 방법 정도는 알려줄 수 있지.
7: 알려줘.
5: 좋아. 그럼 잘 들어. 구름 목장에 가려면 그게 너희들을 목장까지 데려다 줄 거야. 알았지?
0: 저기, 잘 못 들었는데 다시 얘기해주면 안 돼?
5: 아, 참. 잘 들으라고. 구름 목장에 가려면 그게 너희들을 목장까지 데려다 줄 거야. 쉽지 않을걸?
8: 미안한데 잘 못 들었어, 우린.
5: 그러니까 신비의 콩나물을 타고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4: 어? 신비의 콩나물하면 책에서 본 적이 있어. 씨앗을 구해서 심으면 하늘까지 콩나무가 자란다고 했어.
5: 그런데 미안하지만 구름목장까지 올라가지도 못할걸. 괜한 고생 말고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0: 개구야, 가자! 저런 느림보를 타고 가면 내일쯤이나 집에 도착하겠는걸.
5: 가자, 개구야!
0: 우선 황금알부터 따보자. 신비의 콩나무 씨앗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6: 그래, 여기 널려있는 게 황금알이라고. 식은 죽 먹기지. 우와, 뭐야? 사라지잖아.
4: 노빔이 그랬잖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황금알이 사라져버린다고.
2: 사라지기 전에 얼른 따야 해.
6: 기다려봐, 내가 찾아볼게. 자, 나와라. 하나 찾았다. 저기 가장 큰 나무야. 황금알이 사라지기 전까지 57초 남았어. 빨리 가야 해.
5: 뭐?
0: 달려라, 애니모드. 지치님이 나가신다.
6: 조금만 더 빨리, 빨리!
0: 야!

0: 생크바, 조금만 참아.
1: 얘들아, 비켜봐. 야!
2: 안돼! 야!
3: 잡았다. 생크미는?
2: 생크바, 괜찮아?
1: 다행이야. 생크미 식탐은 못 말린다니까.
4: 어쨌든 황금알은 일단 성공.
2: 좋았어. 야하.
1: 무슨 소리지?
0: 조군!
1: 저렇게 큰 구름은.
4: 얼른 도망치자. 늦었다간 우리 모두 전기통구에.

0: 내가 다시 들어갈게.
1: 안 돼, 위험해.
0: 어? 어? 생금이 무서워. 생금! 생금이 무서워.
2: 이 아름다운 풍경에 어울리지 않는 괴물 먹구름이라니.
3: 그래도 황금알은 구해서 다행이다.
2: 황금알만 구하면 뭐해. 신비의 콩나무 씨앗이 없어서 구름복장에 가지도 못하는데.
0: 어? 어?
2: 갯마물 화이팅!
0: 내 갯마물은 언제 가져간 거야? 야! 내 갯마블 내놔!
2: 갯마블 레드!
4: 생금, 생금, 생금.
1: 어? 저거? 어, 얘들아, 이거 혹시 신비의 콩나무 씨앗 아니야?
0: 우와!
2: 맞아, 맞아! 무지개 빛깔! 틀림없어!
5: 정말? 그럼 이게 콩나무 씨앗인 거야?
1: 그렇다니까!
5: 좋아! 그럼 콩나무 씨앗을 심어볼까?
0: 좋아!
3: 얘들아, 난 그럼 요리를 준비할게! 치치!
2: 좋았어! 허니붐 출동!
3: 그럼 요리를 시작해볼까?

0: 이제 콩나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야.
1: 야호!
2: 과연 싹이 자라기는 하는 걸까?
3: 얘들아, 지금 우유 구하러 다녀올 건데 같이 갔다 올 사람?
4: 생큼, 생큼.
3: 그래, 생큼아, 같이 가자. 얘들아, 잠시 다녀올게.
4: 생큼.
0: 우리 예쁘고 아름다운 콩나무야, 우릴 좀 도와주겠니?
3: 뭐, 봤어? 봤어? 새싹이 나왔어!
1: 어? 싹이 자라났어!
3: 그러게.
2: 와, 맞아. 내 백과사전을 보면 식물도 감정을 느낀다고 나와있어.
0: 정말?
1: 좋았어.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더 잘할지도 몰라. 요, 허, 하, 예, 예, 예, 하, 유후, 와우. 역시 내 춤 실력은 너도 알아보는구나.
3: 와!
1: 예! 예!
3: 황금알이 갈라지고 있어.

0: 어, 그래. 미워. 하지마. 간지러워. 간지럽다니까.
1: 얘들아, 나왔어. 어? 이 꼬마 친구는 누구야?
0: 여기 우리의 새로운 친구를 소개할게. 삐오라고 해.
1: 새로운 친구? 삐오?
2: 아, 황금 알에서 나왔어.
3: 좋아. 앞으로 삐오라고 부르자.
1: 안녕, 삐오. 앞으로 잘 부탁해. 어, 그런데 얘들아, 이것 봐봐. 이곳에만 사는 사냥에서 얻은 아주 희귀한 우유야. 그곳에 사냥이 한 마리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어?
4: 어? 빙금이 지난다!
5: 한 마리밖에 없는 사냥을 데리고 온 거야?
1: 내가 다시 데려다 주고 올게.
4: 우유! 우유! 우유 대 우유!
3: 정말 사고뭉치라니까...
1: 뭐야 도대체?
2: 어떻게 된 거지?
0: 이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3: 여긴 어디지? 어? 얘들아! 일어나!
4: 봐! 생큼! 생큼!
2: 머리 아파. 어떻게 된 거지?
5: 몰라. 생큼이하고 사냥밖에 기억이 안 나.
0: 삐우! 괜찮아?
1: 어, 내 우유.
4: 생금이 우유 좋아.
5: 지금 우유가 문제가 아니라고. 황금알, 황금알이 없잖아.
4: 생금이 우유 좋아.
1: 맞아. 황금알을 전달하는 게 미션이었어.
2: 그렇긴 한데.
5: 어쩔 수 없잖아. 삐오라도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0: 안 돼! 안 돼! 삐오를 대신 줄 수 없어! 미션은 황금알을 전달해주는 거였잖아! 얘들아, 우리 다시 황금알을 구해보자! 여기 어딘가에 있을지도 몰라!
3: 그렇긴 하지만...
1: 드레코...
3: 너희는 누구야?
1: 뭐? 과수원 관리인?
2: 언제 올라왔지?
3: 내 쌍둥이 동생을 만났나 보구나. 반가워. 난 링고라고 해. 너희들이 만난 아이는 내 쌍둥이 동생 랑고라고 하고.
1: 쌍둥이 동생?
2: 반가워. 난 핑핑.
3: 그런데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야? 너희들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 거야?
2: 아니야. 우리는 황금알을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왔어. 우린 세계탐험대회 참가하는 중이거든.
3: 어? 황금알이라니? 황금알을 전달해주려고 온 거야.
1: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 황금알을 잃어버려서 낙담하고 있었지 뭐야. 그런데 황금알은 지금 어디에 있어?
0: 안 돼! 보낼 수 없어! 헤어지고 싶지 않아! 삐오는! 삐오는! 내 친구란 말이야! 삐오, 괜찮아?
6: 삐!
0: 늑대다!

0: 이유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용서 못해.
1: 자, 늑대길들에게 나한테 맡겨. 한마블 스윗.
0: 독해.
2: 드래콩!
0: 됐지?
2: 드래콩, 괜찮아?
0: 고마워.
1: 봤지, 봤지? 구름 늑대 사냥엔 캣마블 만한 건 없다고.
2: 성공이야. 우리가 이겼어.
1: 예!
2: 예! 너희들 무사히 돌아왔구나.
1: 그럼.
2: 탱크비 난다.
1: 드래콩.
0: 그래, 알았어. 미오. 알아. 이제 헤어질 시간이야. 우리 같이 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난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잘 지내야 해. 어서, 어서 가, 삐요.
1: 드래콩.
2: 잘 가! 안녕!
0: 삐요, 행복해야 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순한
1: 길길.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8: 순한 길길.
1: 진물엔
8: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0: 또 졌네.
11: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 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플렉소! 플렉소! 얼마 될까?
6: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플렉소 세상.
5: 플렉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7: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플렉소!
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플렉소. 가베 가족. 스쿨버스 왔네.
8: 학교 가자.
9: 안녕 친구들.
10: 같이 가자.
9: 안녕.
11: 재밌게 공부해요.
12: 와, 놀이터다.
13: 빙글빙글 쌩쌩.
14: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15: 뽀로로 까방.
16: 스쿨버스
17: 내일 또 놀자.
18: 키키키키
19: 사는 아이도
20: 키키키키
21: 보는 부모도
22: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23: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2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6: 출동.
25: 얼굴엔
26: 순한 킹킹,
25: 중물엔
26: 덤덤한
27: 순하게 지켜줄게.
2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8: 고양이가 된 시아.

0: 하지 말도.
1: 내 모습 하고 있지 말라고.
0: 너도 내 모습을 하고 있잖아, 또.
1: 스피카 여왕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키.
0: 오늘도 아름다운 스피카 여왕님 만난 케이크 드실래요, 또?
1: 왜 내 모습을 하고 있어? 대체 무슨 속셈이야?
0: 그만해,
2: 몸이 새로 바뀐 걸 보니 체인지 나비의 마법이 효과가 있는 것 같구나.
1: 키! 몸이 돌아왔네! 역시 내 몸이 좋다니까, 키!
0: 내 몸도 좋다고, 또!
2: 이번엔 체인지 나비를 가지고 가서 바랄라 페어리즈와 몸을 바꿔와.
1: 페어리즈가 되라고요? 싫어요!
0: 좋아요, 좋아요! 시야로 변하면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겠지?
2: 그래! 가서 스톤 조각을 전부 다 가져와야 해.
3: 네! 스피카 여왕님!
1: 빨리빨리 배고파! 지금쯤 다들 밥 먹고 있을 거야.
4: 그만 좀 재촉해. 금방 끝난다고.
1: 저기만! 시야, 너 키가 작은 건 알았지만 점프도 잘 못하는구나, 푸?
4: 뭐? 내가 왜 점프를 못해? 똑똑히 봐. 뭐가 웃기다고 그래? 내가 높이 뛰기를 얼마나 잘하나 보여준다. 두고 봐.
5: 어? 누가 높이 뛰기를 잘해?
1: 어?
5: 그럴 줄 알았어. 시아 너구나?
6: 선생님.
5: 내일 교내 체육대회가 있는데 높이 뛰기에 참가해보지 않을래?
6: 높이 뛰기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5: 그럼. 넌 열 가지 종목을 다 잘하는 운동 달인이잖아. 우리 반 대표로 딱이지.
6: 네, 그렇긴 하죠. 그런데 전 오래 달리기를 더 잘해요. 멀리 뛰기나 이어 달리기도요.
5: 시아, 너 혹시 높이 뛰긴 잘 못하니?
6: 어? 아니, 그게...
5: 괜찮아, 다른 학생들한테 물어볼게. 고생했다, 집에 조심히 가.
6: 잠깐만요, 선생님. 높이 뛰기 못한다고 한 적 없어요. 전 어떤 종목이든 잘한다고요. 그 많은 종목 중에 왜 하필 높이 뛰기냐고.
1: 단 걸 먹으면 힘이 난대. 마시멜로를 먹으면 골치 아픈 일이 해결될 거야, 푸.
4: 마시멜로를 먹는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가 이 세상 마시멜로를 진작 다 먹었을 거야.
1: 안 먹을 거면 내가 다 먹을래.
4: 아참, 포포리, 혹시 내일 경기를 안 할 수 있게 해줄 마법 없어?
1: 그런 건 없어. 이럴 시간에 연습을 더 하겠다.
7: 시아야, 안녕.
1: 아니. 시아야. 시아야, 안녕.
5: 시아야. 곧 수업 시작하는데 어디 가니?
4: 웬디야, 너 괜찮아?
1: 난 괜찮아, 고마워.
5: 너희는 교실에 가 있어. 선생님은 시아를 찾아볼게.
1: 시아가 이상하네.
5: 시아야! 시아야! 수업 시간이야! 시아야! 여기 있었구나. 시아야, 수업 시작했어. 어서 일어나. 오후 체육대회에도 참가해야지. 너 괜찮아? 이상하네.
1: 오늘 시아가 어디 아픈가? 시아야,

0: 오늘 내 악보도 다 찢었어.
1: 보건실에 데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2: 웬디야, 어? 레나야.
1: 시아야, 어디 있어?
0: 아래를 봐. 나 여기 있어.
1: 응? 어? 귀여운 고양이네.
0: 뭐? 아이, 아이 참, 나라고.
1: 어? 고양이가 말을 해.
0: 너 누구야? 원하는 게 뭐지?
2: 뭐라고?
1: 스피커 아닐까?
0: 아니야. 스피커는 여기선 나비로만 변할 수 있는 것 같아.
1: 아, 그럼 그 못된 요정들인가?
0: 닮기는 했는데.
2: 너희 둘, 내 말 잘 들어. 나는 시아라고. 시, 아!
1: 시아? 어, 네가 시아야?
2: 그렇다니까.
0: 잠깐, 증명할 수 있어?
2: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0: 정말 못 봐주겠네.
2: 어때?
0: 이런 괴상한 춤을 출 사람은 시아 말고 없긴 하지.
1: 어? 네가 정말 시아라면 아까 우리가 봤던 시아는 누구지?
2: 얘기하자면 길어.
3: 아참, 호구리, 혹시 내일 경기를 안 할 수 있게 해줄 마법 없어?
4: 그런 건 없어. 이런 시간에 연습을 더 하겠다.
1: 어?
2: 기절한 거야? 아, 갑자기 어디서? 어? 너도 마시멜로 좋아해?
5: 우와쭈, 나도 마시멜로 좋아하는데.
4: 넌 그저 먹을 생각뿐이지. 이 몸을 성공하면 마시멜로 정도는 실컷 먹을 수 있다고.
5: 자, 가라! 체인지 나비야!
1: 어?
5: 성공이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2: 이제 어떡하면 좋아? 만화도 못 보고 감자칩도 못 먹고 집에도 갈 수 없잖아.
1: 걱정 마, 시아야. 내가 나쁜 나비 떼어줄게.
2: 어, 잠깐만. 기다려봐. 간지러워.
5: 오, 망했어, 또. 마시멜로 먹기는 굴렀네.
4: 지금 먹을 거 생각할 때야. 좋은 생각이 있어. 반대로 이용하는 거야.
2: 어? 누구야?
4: 너희를 도와주러 왔어.
5: 어, 좀, 맞아, 맞아.
4: 스피커 여왕님의 흑마법을 당했으니 바랄라 별빛 섬에 가는 수밖에 없어.
5: 어? 뭐라고? 그건 왜?
4: 스타스톤 조각이 흑마법을 없앨 수 있으니까.
2: 스타스톤 조각?
4: 정말이라니까.
1: 네 말을 어떻게 믿어?
0: 헛소리 그만해. 바랄라 마법!
4: 그 갈비 까면 되잖아.
2: 어, 기다려. 에이, 쫓아버리면 어떡해.
0: 저 녀석들의 말은 믿을 수 없어. 뭔가 속셈이 있을 거야.
1: 우리가 방법을 찾을 테니 기다려봐.
2: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너희는 불편한 게 없으니 괜찮지만 난 급하다고.
1: 어, 어? 시아야.
4: 아이, 정말 어떡하지. 놀랄 거 없어. 바랄라 페어리즈가 아니라 고양이라고. 키
2: 너희는 정말 스톤 조각이 있으면 흑마법을 없앨 수 있어?
4: 혹시 날 속이려고 한 말이야?
2: 아니야, 정말이야, 키. 별빛 섬으로 가자.
4: 알았어, 두두 준비해.
6: 힘을 모아! 열려라! 자원의 문!
5: 가시죠?
2: 일단 가보자.
1: 시아야!
0: 여기 없나?
1: 어? 코포링!
4: 왜 시아는 안 보이는 거야?
1: 시아가 고양이로 변했는데 사라져버렸어.
2: 넌 왜 따라온 거야?
4: 이왕 왔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얼른 가서 스피커 여왕님께 알리자.
2: 너희들 길었네.
4: 아, 그게
2: 무슨 문제라도 있어?
4: 아니, 없어. 그런데 흩어져서 찾는 게 더 빠르잖아. 안 그래, 뜻해?
5: 맞아. 우린 저쪽에서 찾을게.
0: 좋은 생각이야. 만약 스톤 조각을 찾으면 여기서 보는 거야.
4: 좋아. 우리만 믿으라고, 키. 가자.
0: 어? 왜 저기로 갔지? 그만하고 어서 가자. 어? 춤추는 쿠키가 다 있네? 응?
2: 응? 우와이. 뭐야, 거기서! 응?
7: 숨는다고 문제가 해결돼? 어서 나와!
1: 시아야, 숨어있지 말고 어서 나와! 선생님, 왜 여기 계세요?
8: 시아가 어디로 간 줄 아니? 곧 높이뛰기 경기 시작하는데.
1: 그게 말이에요. 시아가 지금...
7: 선생님, 걱정 마세요. 시아 찾으면 선생님께 바로 말씀드릴게요.
8: 그럼 부탁할게. 난 다른 데 찾아봐야겠다.
7: 시아가 흑마법을 제거할 스톤 조각을 찾으려고 못된 요정들을 따라간 것 같아.
1: 흑마법을 제거할 순 있지만 못된 요정을 믿을 수 없어.
0: 높이뛰기 안 해서 좋다.
2: 거기서!
0: 어? 어? 초콜릿이랑 춤추는 쿠키라. 역시 바랄라 별빛섬은 신기한 곳이야. 아, 이렇게 고양이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걸.
9: 다음 참가자로 예정돼 있었던 1학년 5반 시아 학생이 대회 시작 전까지 오지 않아서
1: 시아가 어쩔 수 없을
9: 알려드립니다.
7: 너무 무책임하네.
0: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9: 시아 학생은 기권 처리됐습니다.
0: 내 말 좀 들어봐.
9: 시아생은 기권 처리됐습니다.
0: 그런 게 아니야. 대회 참가하러 가야 해. 모두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
1: 냥?
0: 어? 저거 설마 스톤 조각? 고마워. 스톤 조각아, 원래대로 되돌려줘.
4: 영원히 고양이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 다들 날 대회를 포기하고 도망간 검증인 줄 알겠지. 레나랑 웬디도 날 잊어버릴 거야.
10: 파랄라 페어리즈가 변신도 하나 보네. 스톤 조각은 잘 받아가겠다.
4: 마음대로 해. 난 이제 고양이일 뿐이니까.
10: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넌 아직 쓸모가 있어.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먹더라!
0: 무슨 짓이야? 날 내려줘!
10: 그럴 순 없지. 네 친구들에게 다른 스톤 조각들이 있지 않아?
0: 안 돼! 친구들은 놔둬!
10: 남 걱정할 상황이 아닐 텐데.
0: 시야를 풀어줘!
10: 예상보다 빨리 왔구나.

0: 아름다운 너희 둘이
1: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힐링 어, 깜짝이야 레나 너 일부러 그런 거지?
0: 글쎄
2: 조심해
0: 역시 스톤 조각의 힘이 대단하네 갖고 있는 스톤 조각들을 내놓아
2: 그럴 순 없어 내 친구들을 풀어줘
0: 고양이 주제에 감히 이스피카 여왕을 공격하려 하다니 정말 거스럽구나
1: 너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나 때문에 이렇게 돼서 미안해
2: 시아야 기죽지마 넌 지금 고양이니까 그 장점을 이용하면 돼
1: 시아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어 아니지 난 시아니까 잘할 수 있어 완전 높이 뛸 수 있지 어? 더 높이
0: 엉뚱한 짓 하지마
2: 잘하겠네 마시멜론을 먹으면 골치 아픈 일이 해결될 거야, 푸.
0: 끝내주마. 스피커 어둠의 마법 발!

0: 미친놈이여! 거금을 물리쳐!
1: 이 녀석들, 감히 날 공격해? 가만두지 않겠다! 스피카, 어둠의 마법이요! 춤춰라! 흠잡이들아!
2: 바랄라 마법, 달콤 별빛, 발사!
1: 누가 보자!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2: 안녕 고양아, 이름이 뭐야?
3: 야옹야옹 하니까 야옹이라고 부르자.
4: 시아보단 말 잘 들었으면 좋겠다.
3: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미리 겁내지 않기로 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용기를 낼 수 있게 됐어.
5: 시아 힘내라, 시아 힘내라, 운동 천재 시아 최고로 멋있다.
2: 힘내라,
6: 다음
2: 힘내라.
6: 1학년 5반의 시아입니다.
3: 보자.
7: 시아, 제가 높이 뛰기도 잘했나? 글쎄.
3: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점 업점 없지. 마데카.

0: 데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3: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0: 키 성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식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내가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수학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래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키키키키.
7: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식물엔
10: 덕분만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해바라기 찾기.
13: 웬디야, 안녕.
14: 예, 선생님께 드릴 선물 잘 챙겨.
12: 알았어.
14: 조심해.
1: 여기, 다음엔 조심하렴.
12: 감사합니다.
1: 뛰지 마. 그러다 또 넘어져.
12: 알겠습니다. 피곤하다. 어? 선생님 오시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12: 아, 이럴 수가.
15: 누구지?
16: 새로 오신 선생님이신가 봐.
15: 그런가? 젊어 보이는데.
12: 아까 복도에서 만난.
1: 먼저 내 소개부터 할게요.
12: 그분이잖아.
1: 정말 반가워요. 저는 여러분의 담임이자 생물 선생님인 강한솔이에요.
17: 선생님, 새로 오신 선생님?
1: 전 식물 중에서 해바라기를 가장 좋아해요. 여러분도 해바라기 같은 밝은 에너지를 듬뿍 받으면 좋겠어요.
12: 담임 선생님이라고 어떡하지? 새로 오신 선생님께서 간 아이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해바라기를 보면 좋아하실

0: 맛있겠다. 거기서!
1: 개꾸야!
0: 개꾸야, 가지 마! 맛있게 새끼한테.
1: 개꾸가 어디 있다는 거야? 정신 차려!
2: 그 누구도 소망나비의 유혹을 피할 수 없지. 소망나비는 마음속 소원을 최대한 자극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그대로 눈앞에 보여주거든.
0: 정말 신기해요, 쭈.
2: 키키, 뚜뚜.
3: 스피커 여왕님, 시키실 일 있으세요?
2: 가서 소망나비를 이용해 바랄라 페어리즈를 데리고 와. 스타스톤 조각은 전부 내 거야.
1: 저것 좀 봐, 정말 예뻐.
4: 예쁜 꽃과 맛있는 음식?
5: 보풀린, 어디 가서 해바라기를 구하지?
4: 뭐?
6: 치아의 욕심쟁이, 네 간식을 다 먹어버릴 거야.
4: 간식은 비밀 장소에 숨겨놔서 찾기 힘들걸.
5: 아, 네, 그래, 시아야, 고마워.
4: 어?
5: 여기 예쁜 해바라기가 있을 거야.
1: 어? 정말 있네?
7: 웬디 학생.
1: 선생님.
7: 너도 꽃을 좋아한다면서? 잘됐다. 앞으로 나랑 같이 학교의 꽃을 돌보지 않을래?
1: 네, 좋아요.
8: 웬디야! 웬디야, 담임선생님께 선물 가져다 드리는 거야?
1: 그게...
8: 저건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아니잖아. 우리 건 훨씬 더 크고 꽃잎도 더 많았어.
1: 맞아. 이건 원래 여기 있었던 거야.
8: 수업 시작하겠다.
1: 알았어. 가자.
5: 더 큰 해바라기를 어디서 구하지?
1: 그거야!
4: 헐.
0: 찾았다, 바랄라 페어리즈.
4: 정규 야키, 이번에 꼭 성공하자. 가라, 소망나비야.
1: 시아야, 내 꽃도 당겨다.
5: 없잖아. 너 혼자 다 먹으면 어떡해?
4: 난 부스러기만 좀 먹었어. 네가 다 먹었잖아.
5: 네가 다 먹었지.
4: 아니거든.
5: 너야.
4: 너라고.
5: 너야, 너야, 너야.
9: 또 시작이네.
5: 이번엔 성공할 거야.
4: 너야, 너라고. 너야, 너야, 너야.
5: 너야, 너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시아랑 레나가 알면 분명히 실망할 텐데 말 안 하는 게 낫겠지.
4: 아니야. 다 같이 고민하면 좋은 방법이 생각날 거야.
0: 한 명 더 왔어. 저기 봐.
1: 이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니. 어? 어? 해바라기?
4: 아니면 우리가 가서.
1: 해바라기! 해바라기야! 드디어 찾았다!
5: 웬디!
4: 성공이다, 키!
1: 거기서!
9: 힘을 모아 열려라 전의 문!
4: 또 너희들이냐? 일로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야? 빨리!
7: 어? 저게 뭐지?
4: 해바라기야, 거기서! 웬디, 이건 함정이야!
6: 이모탈 성공!
0: 뚜뚜!
1: 거기서 도망가지 마!
4: 다 여님께 알리자!
1: 해바라기가 어디로 갔지?
4: 웬디, 쫓지 마!
1: 안 돼! 해바라기를 찾아야 해! 해바라기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4: 안 되겠어. 바랄라 페어리즈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10: 웬디!
1: 어디 있지? 아, 저기 있다! 해바라기가 아니네? 잠깐! 내가 뭐 하는 거지? 여긴 어디야?
4: 웬디, 정신이 들어?
6: 이런, 스피커 여왕님께 알리자!
0: 꽃가루 때문에 코가 간지러워, 뚜. 앵쭈!
4: 어쨌든.
1: 해바라기다.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4: 여기 오잖아. 어서 숨어.
10: 도시적이네. 기다려.
4: 혹시 모르니 챙겨가야겠다.
11: 와, 웬디가 늦네. 자기가 불러놓고선 왜 안 와?
1: 구주신호야!
12: 유미린이랑 웬디가 바랄라 섬에 있어. 지금 위험해.
4: 얼른 돌아가자.
13: 선생님, 안녕하세요.
7: 안녕, 얘들아.
6: 지아야!
7: 한번 봐도 되니?
13: 네? 그럼요.
7: 인형이 참 귀엽네. 소리도 나네. 근데 수업 시간엔 가지고 놀면 안 된다.
13: 그럼요, 그럼요. 저희 먼저 갈게요.
7: 잘 가렴.
4: 루루링, 어서 가자.
6: 뭐? 열려라, 전의 문!
7: 무슨 소리가 났는데?
10: 웬디, 어디 있는 거야?
4: 큰일 났네. 스피커한테 잡혀간 건 아니겠지.
2: 왜 너 혼자지? 페어리즈는?
4: 그건 알아서 뭐하게!
2: 순순히 말하는 게 좋을 텐데.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야! 아니, 너희들!
4: 유미리! 드디어 왔구나.
11: 웬디는 어딨어?
4: 스피커의 마법에 당해서 어디론가 갔어.
11: 스피커, 너 늦으시야?
2: 때마침 잘 왔다. 당장 스톤 조각을 내놓아.
4: 꿈 깨시지?
14: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포포링 스윗하트. 포포링 바니바니 포. 얌얌이 바랄라 페어리즈.

0: 조각을 순순히 내놔.
1: 대박이야, 거기서!
2: 난 해바라기가 아니야.
1: 그러지 말라니까. 제일 예쁜 화분을 심어서 선생님께 드려야지. 쫓아오지 마. 거기서 해바라기야.
2: 해바라기가 아닌데 왜 쫓아오는 거야 또?
1: 해바라기야, 가지 말라고.
3: 해바라기가 어디 있다고 저러지? 어?
1: 이리 와, 해바라기야.
2: 또 오잖아 또.
3: 정말 해바라기가 있네.
2: 또 쫓아오고 있어.
1: 해바라기야.
2: 이거면 되겠어. 받아라.
1: 이건 내가 찾던 게 아닌데. 어? 내가 찾던 꽃은 저기 있네.
2: 도시장이야.
0: 스피커, 웬디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지금 난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스톤 조각을 내놓아. 안 그러면
2: 요정 살려줘.
4: 스피커 요원님,
0: 이 녀석들
4: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때문이에요.
1: 해바라기, 드디어 잡았다. 예쁘다. 반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니까 선생님께서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0: 멘티야, 우리 여기 있어.
5: 우리가 안 보이는 걸까? 뭔가 이상한 것 같아.
3: 맞아, 스피커의 마법 때문이야.
0: 이제야 그걸 알다니.
3: 스피커 요원님, 제 공이 가장 커요.
2: 제 공이 커요.
0: 조용히 해.
2: 분명히 내가
3: 다물아.
0: 스톤 조각을 내놔.
5: 스톤 조각?
0: 얌전히 스톤 조각을 주면 너희가 여길 무사히 떠나게 해줄게.
5: 어떡하지?
0: 방법이 있을 테다.
1: 우와, 잠깐, 내가 왜...
3: 웬디, 정신이 들어? 이 꽃이 효과가 있을 거야.
5: 빨리, 뮤미링.
3: 웬디, 얼른 정신 차려.
6: 선생님께 드릴 선물 잘 챙겨.
1: 더 큰 해바라기를 어디서 구하지? 내 해바라기!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어.
7: 여러분도 해바라기 같은 밝은 에너지를 듬뿍 받으면 좋겠어요.

스피커 어드벤 마법이여.

0: 뭐야? 와, 스피카의 마법이 풀렸어.
1: 웬디의 스톤 조각이 어둠의 마법을 물리쳤어.
0: 바랄라 페어리즈, 이 녀석들!
2: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치자.
3: 바랄라 마법!
2: 달콤 별빛!
1: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2: 바랄라 마법! 플라워 하트!
3: 별빛 소환!
0: 두고 보자!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2: 스톤 조각을 찾아서 좋긴 한데 담임 선생님께 드릴 해바라기는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 선생님 죄송해요. 원래는 반 친구들과 선물을 준비했어요.
4: 선물?
2: 네,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해바라기요. 그런데 제가 실수로 망가뜨렸어요. 다른 걸 못 구해서 새로 심었는데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5: 고마워. 잘 키울게.
2: 지금은 작은 새싹이지만 햇빛을 듬뿍 받으면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해바라기로 무럭무럭 자랄 거예요.
5: 그때까지 잘 키워보자.
2: 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식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키키키키
10: 하는 아이도
9: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쉴만의 타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3: 클릭소!
4: 클릭소! 얼마세가?
5: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4: 클릭소!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6: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클릭소!
6: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음에 가자.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0: 차이점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주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쥐설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간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9: 꼬롱꼬롱 떠나요. 비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10: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9: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랜
3: 순하게
9: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초특급 임무 유성 충돌을 막아라.
1: 제발 제발.
2: 다이너워스 연결 실패. 전파 장애로 평행 우주 간 통신 불가.
1: 안 돼. 이런 적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3: 해냈어!
4: 빠져나온 거야?
5: 진짜 엄청났어?
3: 아직 기뻐하던 일러. 백선터를 찾아야 해.
6: 야, 조금만 쉬었다면 안 될까? 이제 막 탈출했잖아.
3: 트리나 말이 맞아. 백수를 찾아봐. 도망치게 둬선 안 돼.
6: 뭐지? 저기 위를 봐.
7: 잘 있어라 다이노스트.
5: 의외로 귀엽게 생긴 비행선인데?
3: 찾는 수고는 덜었군. 하! 거기 서는 게 좋을걸? 공중에서 추락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7: 어우 트리나, 그렇게 건방지게 굴 수 있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일 거다.
3: 혼자 가게 둘 순 없어. 우리도 가자.
5: 좋았어.
8: 메타트론 부스터 최대 출력.
7: 감히 날 막으려고 하는 건가?
5: 이사이야!
3: 어떡해! 내가 겨우 이런 거에 당할 것 같아? 워터미사일 발사!
6: 트리나, 안 돼! 우리 두고 가지 마! 제발!
5: 조심해!
3: 조금 이따 상대해주지. 조금만 더. 잡았다.
5: 진아.
3: 진짜 성가시게 하네.

아주 좋아. 이제 준비는 완벽해. 그럼 쇼를 시작해볼까?

0: 뭐지? 분위기가 이상한데? 어?
1: 뭔가 일어나고 있어.
2: 익룡뿐만이 아니야.
3: 예감이 안 좋아. 다들 왜 도망치고 있는 거지?
4: 다이너스터 내가 틀리니?
5: 박사님!
6: 정말 다행이다. 드디어 연결됐구나. 다이노스터, 긴급 상황이야. 지금 엄청난 크기의 소행성이 다이노어스 쪽으로 날아가고 있어.
3: 뭐라고요? 그래서 도망친 거였어.
1: 덱스 짓이에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날아간 거예요.
6: 이대로라면 공룡들이 모두 멸종하게 될 거야. 너희가 소행성을 막아야 해.
3: 저희가요? 어떡해요?
6: 우주로 나가야겠지. 너희 로봇으로는 우주 임무도 충분히 가능해. 나도 이쪽에서 지켜볼 거다.
2: 박사님!
3: 우주라고?
1: 우주로 가기 위해선 전력을 최대한 다 끌어모아야 해. 당장 출발하자. 준비됐지? 부스터 최대 출력!
5: 부스터 최대 출력!
3: 가자 우주로!

0: 저기 좀 봐! 다이노우스를 우주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아름다워! 반드시 지켜내야 해!
1: 소행성이 접근하고 있어! 바로 뒤야!
0: 어? 완전 거대한데? 우리 집보다도 훨씬 크잖아!
2: 소행성 감상은 그쯤에 두고 임무를 시작하자! 헷! 소행성이 지면에 떨어지면 모든 게 다 끝이야. 꼭 막아야 해.
3: 트리나? 네 체인으로 소행성을 당겨줘. 그럼 우리가 방향을 틀어볼게.
2: 난 다이노스토가 아니야, 델비. 지시는 받지 않아. 잘 따라오기나 해. 그래, 그럼 일단 가자.

0: 있을 필요 없어.
1: 지면으로 떠오르고 있잖아.
0: 소행성을 작게 조각내야 해. 그 방법뿐이야. 그럼 뭘 꿈을 대는 거야? 해보자.

0: 다들 잘했어. 이제 유성 파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처리해야 해. 드리나? 네 도움이 필요해. 이건 부탁이야. 우리랑 같이 다이노스를 지켜줘.
1: 이번만이야.
0: 좋았어. 다이노스타 합체 로봇 블링!
2: 다이노스타 합체 로봇 블링!

0: 추진비 완료!
1: 스노블랙 스윙! 인준비 완료!
0: 그 외친 거 진짜 유치하거든!

0: 준아, 누가 더 유심을 많이 부수는지 내기할래?
1: 하! 지금 우리 놀러 온 거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이길걸? 하! 하!

0: 잘했어 얘들아. 이제 유성은 전부 파괴됐어.
1: 잠깐! 유성이 하나 남았어. 엄청 큰데?
2: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잖아. 그럼 괜찮은 거겠지? 그렇지?
3: 아니, 저 경로라면 리비아탄들과 부딪히고 말 거야.

0: 너 괜찮아? 얘들아 빨리! 트리나!
1: 트리나!
0: 괜찮아?
2: 트리나! 트리나 내 말 들려?
0: 트리나! 안 돼!
1: 리비아탄은?
0: 모두 무사해! 네가 구했어!
1: 설마 너 우는 거야?
0: 뭐?
2: 그냥 리비아탄들이 걱정돼서. 아, 맞아, 그래서 그래.
3: 자연스러웠어.
2: 조심해. 됐어.
4: 저기 리비아탄들인가? 봐.
1: 또 보자.
5: 새로운 위협 메카 다이노.

0: 좋아, 이거야. 지난 수년간 노력과 희생을 거듭한 결과 드디어 실험의 성과를 손에 넣게 됐군.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렴. 최고의 걸작들아. 명심해라. 너희는 두 차원의 새로운 지배자가 될 메카다이노다.
1: 음성 확인, 덱스 헌터. 저희를 만든 주인, 명령팽이죠.
2: 루시오, 일어나. 아래로 좀 내려와 줄래?
3: 로라이모? 나도 모르겠어. 별일 아니기만 해봐. 왜요, 로라이모? 오늘도 팬케이크

0: 그만들어야 해요.
1: 루시우도 널 보면 아주 좋아할 거야.
2: 안녕!
3: 시툰두?
2: 루시우!
3: 말도 안 돼! 여긴 어떻게 온 거야?
2: 여기 팬케이크가 맛있다고 들었거든.
3: 언제까지 있을 거야?
1: 원하는 만큼 오래 있어도 돼.
2: 신난다!
3: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2: 다이너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해줘! 특히 거기 공룡들에 대해서!
1: 그럼 난 이만 주방에 일이 있어서.
3: 공룡 얘기는 1급 비밀이야.
2: 알았어.
1: 루시오, 다이노어스에 문제가 생겼어.
0: 알았어요. 이따 보자, 치튼두.
2: 어? 저도 임무 있어요?
1: 혹시 너 팬케이크 만들 줄 아니? 앞치마 꼭 하고.
0: 이번엔 또 무슨 일이에요?
4: 트리케라톱스 무리가 다친 게 관찰 카메라에 잡혔어. 백스 헌터가 한 짓이 분명해.
5: 저희만 믿으세요, 박사님. 가자, 얘들아.
0: 가자고.
6: 바로 여기야.
5: 좋아, 서둘러 치료하자. 오즈, 제이민, 저쪽을 부탁해.
7: 알았어.
0: 안심해, 괜찮을 거야. 우리가 도와줄게.
5: 어? 왜 그래, 루시오?
0: 모르겠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트리케라톱스들이 겁에 질린 것 같아.
7: 이제 곧 낫게 될 거야.
8: 아파도 조금만 참아. 어? 어? 어?
7: 뭔가 이상한데? 얘들아, 이것 좀 봐. 이빨 자국인데 다이너스의 그 어떤 공룡과도 일치하지 않아. 백스헌터의 아머다이노도 아니고.
0: 느낌이 안 좋은데?
7: 그러니까 말이야. 만약 아머다이노가 아니라면.
8: 야, 설마 또 다른 괴물은 아니겠지?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9: 다이너스터 빨리.
5: 뭐야? 다이노모빌로 빨리. 뭘 해야 할지 알지?
9: 오게 한다.
8: 부트라모델 대신!

0: 쫓아오고 있어? 모르는 게 나을걸?
1: 우즈! 빨리 흡수해!
2: 좋았어!
1: 스테고 트럭! 전투 준비 완료!
2: 이쪽은 됐고!
1: 요시오! 제이미! 다이노모빌 합체 시작해!
0: 접수 완료! 메타 볼트리! 기행 준비 완료! 메타 볼트리!
2: 저 녀석들은 뭐지? 말하는 공룡 로봇?
3: 뭐든 아머 다이노보다 훨씬 더 사납다는 건 확실해.
1: 아직 멀쩡해. 다시 전투 준비! 위아래로 하나씩 맡아. 스테고 해머
4: 다이노스터 파괴한다!
2: 완전 과하잖아!
0: 메타 볼트에서 발사!
4: 다이노스터 파괴한다!
1: 안 되겠어! 다 같이 합체하자!
5: 다이노모빌 사단합체 시작!

0: 파이러스 파괴한다.
1: 녀석들이 바짝 쫓아오고 있어.
2: 루시오가 속도를 더 내야 할 것 같은데.
3: 엄청 애쓰는 중이거든.
0: 제발 조금만 더 애써줄래?
1: 모두 지금이야.

0: 방해한다.
1: 내버려 트라고.
2: 너희 팀은 생각하는 게 정말 뻔하군, 로. 메카다이노, 박치!
0: 우릴 방해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3: 아, 얘들아, 어떻게 된 거지?
4: 박치를 한다고?
0: 각오해라!
2: 이걸로 끝내주마!
4: 막아!
3: 보통 강한 게 아니야. 우리 공격이 하나도 안 통한다고.
5: 그럼 새로운 공격을 시도해봐야지. 안틸로 파워 충전.

0: 괜찮은 거 맞아?
1: 방금 공격으로 에너지를 다 썼어. 재충전이 필요해. 설마...
2: 말도 안 돼!
0: 제발 움직여!
1: 움직여!
2: 나를 버려!
1: 이걸 어떻게 버텨? 언제까지 떨어지는 거야?
3: 그럼요, 엄마. 아무 일 없이 잘 있어요. 놀랄 일도 없고요. 으아! 어?
4: 무슨... 어?
3: 우와! 저게 뭐야? 이번 여행은 엄청 혼란해질 것 같은데...

0: 어떻게 된 거지?
1: 우리 방금 퀀텀 점프를 한 거야?
2: 아무것도 조작 안 했어. 메타트론이 한 거야. 하지만
0: 그 머리가 두 개인 괴물은 어디로 간 거지?
1: 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0: 이마트 옛설 칫설 마데카설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눈물만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숲속에 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기상소.
5: 2층입니다.
4: 모두가 친구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5: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눈물만
2: 순하게
4: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0: 초거대 공룡 기가노토사우루스.
1: 주 운영 체제를 재부팅한 다음
2: 오?
1: 누르면
2: 어? 어?
1: 좋았어.
3: 멋있네.
4: 잘했어 제이민. 이제 박사님을 찾으러 가자.
3: 여기도 찾아야 해. 박사님, 로디.
5: 어?
3: 어. 아무도 없어요.
5: 로디.
3: 로디, 여기 있었구나. 우리 로디, 잘 있었어. 무지 보고 싶었다고.
6: 난 안 보고 싶었니? 다들 무사해 보이는구나.
3: 박사님.
5: 보고 싶었어요.
4: 돌아오셔서 정말 기뻐요.
3: 홀로그램인 것 같다.
6: 나도 기쁘구나. 다들 괜찮니?
3: 완전 괜찮죠?
6: 다행이야. 퀀텀코어는?
3: 제자리로 돌아왔죠. 트리나 덕분에요.
1: 이제 백스의 부하짓은 그만둘 거라니까 그것도 다행이고요.
6: 잘 됐구나. 물론 이번 사태로 코어에 영향이 갔을 수도 있지만 아직 그걸 걱정할 땐 아니야. 백스가 여길 알고 있어. 백스의 아모다이노가 언제 또 코어를 가지러 올지 몰라. 이곳은 위험하단다.
3: 그럼 어떡해요?
6: 이사를 가야지.
4: 어? 어? 설마 그 말씀은...
3: 어쩌시려고요?
6: 다이노 본부, 비행 모드로 변신!
3: 정말이에요? 우와, 멋지다.
6: 나도 이런 데서 외쳐보고 싶었거든.
1: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0: 돌아가!
1: 가까이 돌아가! 좋아!
0: 우와, 완전 멋있어!
2: 메인 부스터 작동! 셋, 둘!

철이나, 응답해. 철이나, 내 말 안 들려? 아, 진작에 퀀텀 코어를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뭔가 잘못됐어. 상관없지. 트리나가 실패했다면 다른 부하를 보내면 되니까.

0: 새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얘들아.
1: 여기 진짜 아름답다.
2: 완전 최고야.
3: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쉽게 들킬 걱정도 없겠어.
4: 얘들아, 나가서 좀 더 살펴볼까?
2: 좋지,
1: 그러자. 생각이야.
0: 얘들아, 잠깐. 먼저 할 일이 있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공룡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해. 제이민, 모든 인식표 위치를 추적해줄래?
3: 안 그래도 막 하려던 참이에요. 인식표를 부착한 공룡, 스캔! 정보 확인 끝났어요.
4: 좋았어! 그럼 이제 우리...
1: 잠깐! 뭔가 좀 이상한데?
5: 기가노토사우루스, 파라사우롤로쿠스 다 어디로 간 거지?
0: 제이민, 원인을 분석해봐.
3: 센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1: 그럼 이 공룡들이 갑자기 공중으로 사라지기라도 했다는 뜻이야?
0: 그건 불가능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걸 거야. 내가 확인해볼게. 하지만 일단 너희도 공룡들의 서식지로 가보렴.
1: 그럴게요. 가자, 얘들아. 안킬로트럭 출동!
5: 스테고치프 출동!
4: 렌터카 자!
3: 부테라윙 시작!
1: 준비됐지? 각자 흩어져서 서식지를 확인해보자. 확인 후에 보고해줘. 다들 조심하고.
4: 여긴 원래 랩터들이 몰려다니는 곳인데 어디로 간 걸까? 저기 있다! 여기 있었구나. 랩터들을 찾아!
5: 저게 대체 뭐야?
1: 찾았다, 브라키오사우루스들이야.

안 돼! 멈춰! 사라졌잖아? 얘들아,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어.

0: 무슨 일이야?
1: 제이민, 한 해 좀 스캔해 줄래?
2: 알았어.
0: 야, 이상하네. 엄청난 양의 퀀텀 에너지와 브라키오사우루스의 DNA 흔적이 감지되고 있어.
3: 당장 박사님께 알려야 해.
4: 박사님, 퀀텀 에너지를 발견.
5: 퀀텀 에너지? 저번 임무 중에 코어에 충격이 간 모양이야. 분석이 끝날 때까지 남은 공룡들을 지켜봐 주렴.
4: 네, 박사님.
0: 그럼 사라진 공룡들은 대체 다 어디로 간 거지? 어?
4: 어?
0: 어? 어? 걱정할 때가 아니었어. 도망쳐 빨리.
1: 다들 아무 다이너로부터 최대한 떨어져.
6: 제이미, 합체 준비해.
0: 알았어.

0: 최고 플래스 3 이행 준비 완료! 간다! 엎겨봐! 아무나 이노! 신기한 일구나! 어서!
1: 루시오! 빨리 합체해야 해!
2: 좋았어!
0: 메타트론! 전투 준비 완료!
2: 메타 스매시!
0: 스테고 블래스트 캐논 장착! 캐논 발사!
2: 랩터트론 공격!
0: 스테고 블래스트 윙 공격!
2: 얌전히 있어 제발!
0: 지금이야!
2: 레터 스노드 장착!
0: 됐다! 원래대로 돌아왔어!
3: 제가 티그노토사우루스!
1: 수고했어, 얘들아! 이제 공룡들이 사라진 곳을 찾으면
0: 저기! 안 돼, 쪼야! 잡았다!
1: 끌어내려! 절대 이대로 보낼 순 없어!
0: 어쩌지? 멈추질 않아!
3: 더 강한 힘이 필요해!
0: 스테고 블래스트 부스터! 최대 출력! 제발
3: 좀!
1: 계속 끌려가고 있어! 너는 버티기 힘들어!
3: 나만 믿어! 랩터트론 갈고리! 발사! 이 정도면 부족해!

0: 기가노 투사우루스도 사라졌어. 이게 어쩌지?
1: 괜찮아요 엄마. 그 울타리 전부터 수리해야 했어요. 저도 가고 싶지만 관리소에 이미 오기도 했고 조사도 해야 했어요. 루시오 부모님 차로 시내로 갈게요. 저도 사랑해요. 어?
2: 자말라에 나타난 공룡들.
1: 말도 안 돼!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이거 진짜 공룡이야? 영화 속이 아니라! 계속 쫓아오고 있어! 휴대폰! 루시오 부모님께 전화해! 알려드래!
3: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동안 엄청 바빴거든요. 공부하느라. 죄송해요. 가봐야겠어요. 박사님이 위치를 찾았나 봐요.
4: 무슨 박사님? 위치를 찾다니.
5: 그리고 그 옷은 대체 뭐야?
3: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사랑해요. 안녕.
4: 어? 어? 어? 어? 동물들이.
5: 갑자기 무슨.
4: 대체 무슨 일이지?
5: 안 돼, 내 샌드위치.
4: 어? 말도 안 돼. 공룡.

0: 그리고 루시오?
1: 네?
0: 부모님께 안부 전해주고.
2: 그럼요.

0: 아슬아슬 했네. 로디, 가서 빨리 도와줘. 어? 그럼 난 공룡들을 막으러 가볼까? 저 귀신! 물러서! 너희도 혼란스러운 거 알아? 얌전히 있어! 어? 드디어 오셨군! 얘들아, 너희 너무 느린 거 아니야?
1: 난 기가노토를 쫓을게! 제이미, 다른 공룡들 위치를 찾아줘! 공룡들을 모아서 다이노어스로 돌아가자!
2: 어? 다이노어스라니?
3: 쟨 누구야?
0: 여긴 내 친구 치튼도야.
2: 너!
0: 잘 있었어?
2: 루시오? 정말로 맞네! 어? 근데 저 공룡들의 이 복장에! 어? 이 차들은!
0: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해줄게.
1: 잡담한 임무 끝나고 하지 그래. 서둘러.
0: 너도 타, 치튼도.
4: 공룡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어. 파라사우 롤로포스들은 코끼리 풀을 먹고 있고, 랩터들은 치타랑 달리기 중이고, 오르닌 토미모스는 지프차를 쫓고 있어.
2: 어? 우리 부모님 차야!
5: 가서 도와드려. 나머지는 우리가 맡길게.
0: 고마워, 얘들아. 랩터 다 죽여!
6: 아, 이럴 수가. 이제 거의 쫓아왔어요, 여보! 어, 안 돼. 더 빨리.
7: 지금 이게 최고 속도예요. 추락할 뻔했네.
6: 오지마!
0: 랩터 카! 다이노 모드로 변신! 엄마 아빠 건드리기만 해! 랩터 하울링! 이거지. 멀리멀리 가버려.
2: 우리 로봇 공룡한테 까불지 말라고.
6: 뭐지?
7: 루시오?
6: 치툰도?
2: 로봇을 타고 있어요.
0: 죄송해요. 지금은 급히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참, 이모가 안 보던 애 맞나요? 영화에서나 보던 온갖 기술이 다 가능하다고! 잘 봐! 랩터 방벽 발사! 어때? 멋있지? 난 이런 걸 밥 먹듯이 한다고!

0: 만큼을 발사! 어? 안 돼! 부딪히겠어! 만만치가 않네.
1: 드로잉 낙하! 좋아, 우선 한 마리 잡았고 이제 세 마리만. 저쪽은 푸테라윙은 발이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으악!

0: 도대체 왜 내가 랩터를 맡게 된 거냐고. 랩터는 루시오 담당이잖아.
1: 멈춰! 더 이상 가지마! 또 놓쳤네. 혹시 좋은 아이디어 떠오른 사람?
2: 글쎄...
0: 아니, 난 아니야.
3: 안녕! 난 치툰드야. 좋은 생각이 있어. 응? 우리 엄마가 보호구역 관리원이신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물소떼를
4: 물어야 할 때면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물소들이 스스로 이동하도록 만들어.
0: 하지만 과연 그게 통할까? 얘들은 물소가 아니라 공룡들인데.
4: 그건 상관없어. 물 위로 움직인다면 물소처럼 몰 수 있어. 너희가 타고 있는 차로 몰면 충분히 가능할 거야.
1: 그거 일리 있는 말이야. 만약 공룡들을 한 곳으로 몰 수만 있다면
5: 퀀텀 점프로 다이너스에 보낼 수 있겠지.
6: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4: 그럼 해보자고. 너랑 난 한 팀. 좋아, 간다. 공룡놀이 실사. 옛날 생각나는 왜? 공룡처럼 큰 소리로 울어볼래? 그래, 그쪽이야. 작전 대성공.
5: 쉽지 않은데? 아니야, 그쪽이 아니라고! 고마워, 치트다!
3: 치트도 제발 나 좀 도와줘!
0: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 날 무시하고 있다고!
3: 침착해! 랩터들은 큰 체면조 같은 애들이잖아! 녀석들 쪽으로 빛을 비춰봐! 무지 싫어할 거야!
0: 알았어! 테라라이트 작동! 통한다! 랩터들이 남쪽으로 가고 있어!
4: 저 기가노토사우루스한테 아까 당한 걸 돌려줄까? 꽉 잡아!
1: 준비!
5: 셋!
0: 둘!
5: 하나!
7: 퀀텀

0: 치툰두, 방금 루시오였니?
1: 대도시로 가더니 혹시 영화 배우라도 된 거야? 괜찮아, 말해봐.

0: 괜찮아?
1: 괜찮아. 공룡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온 거 맞아?
2: 그래, 저길 보면 알잖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달콤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2: 글릭소.
3: 글릭소. 몰라내가.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클릭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5: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클릭소.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죠.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질성!
13: 얼굴엔?
14: 순한 킬킬!
13: 식물엔?
14: 덥덥한 말!
15: 순하게?
14: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6: 키키키키!
17: 사는 아이도!
16: 키키키키!
1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8: 남방구는 북방구와
1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소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아이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라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아이스크림 트럭.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링,
1: 눈물엔
2: 답답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 우리 여행 가자.
4: 환영합니다.
2: 그럼 여기
4: 출동.

0: 직접 뽑은 바다생물협회 회장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1: 오, 뭐야, 도도도도?
2: 아, 지금 바다에 사는 친구들이 자기들을 대표할 회장을 뽑고 있도더.
3: 같이 보자.
2: 그래.
0: 그럼.
3: 오, 누가 될까?
0: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올해 바다생물협회 회장은?

0: 도도. 응. 근데 크릴이 누구야?
1: 크릴 몰라
0: 뭐? 크릴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1: 응. 크릴은 고래나 상어처럼 크고 힘센 친구 아니겠도도. 그러니 회장이 됐겠지. 안 그래? 크릴
0: 그런가?
2: 자, 크릴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어? 응? 안 왔나?
3: 어? 가만, 그러고 보니 얼마 전부터 바다에 크릴이 보이지 않았어. 요즘 크릴 봤어?
4: 아니, 못 본 것 같아.
2: 나도 못 본 지 한참은 된 것 같은데.
3: 어?
4: 혹시 크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2: 안 돼! 크릴의 위기는 곧 바다의 위기! 안 되겠어! 당장 크린조끼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고! 크린조끼 구조대!

0: 아이를 구해줘. 저기야, 저기.
1: 알겠어, 도도.
2: 언제 오지?
3: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2: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4: 왔다. 어서 와, 그린 좋게 구조대.
0: 반가워. 그러니까 요즘 들어 크릴이 안 보인다 뭐 이거도도?
5: 응, 맞아.
3: 크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꼭 좀 알아봐줘.
0: 알았다도. 근데 우리가 크릴을 만났을 때 크릴이 우리를 막 물어뜯거나 우리를 막 잡아먹거나 그러진 않겠지?
5: 크릴이?
1: 응, 크릴. 고래는 상어처럼 크고 무서운 동물 아니었어?
5: 크릴이?
3: 너희 크릴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4: 크릴은 그렇게 크고 무서운 친구가 아니야.
0: 아니야?
1: 응, 크릴은 사람 새끼손가락만 해. 이만해? 이만하다고?
6: 자, 이게 바로 크릴이야.
1: 응? 새우 같은데?
6: 그치, 새우처럼 생겨서 크릴 새우라고도 불리는데 사실 새우가 아니라 플랑크톤의 일종이야.
0: 플랑크톤이라면 스스로 헤엄치지 못하고 물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생물을 말하잖아.
6: 그래, 맞아.
0: 그렇다면 크릴 스스로 헤엄쳐서 어딘가로 갔을 리는 없을 건데.
3: 그렇지.
4: 맞아.
1: 어디로 갔지?
3: 아이 참, 여기도 안 보이네.
1: 도대체 크릴은 어디 있는 걸까?
0: 아이, 그러게 말이 도도.
3: 어? 너희들 혹시 크릴 찾고 있어?
0: 응, 너도?
3: 어, 나도 크릴 찾고 있어. 혹시 너희들 크릴 찾으면 나한테도 얘기해줘, 알겠지?
0: 알았어.
3: 아휴, 크릴 먹고 싶다.
0: 크릴이 먹고 싶다고?
1: 잠깐!
3: 어, 왜? 크릴 찾은 거야?
0: 아니, 펭귄아, 혹시 네가 크릴을 너무 많이 먹어서 크릴이 바다에서 사라진 건 아닐까?
3: 뭐? 나 혼자만 크릴을 잡아먹은 줄 알아.
1: 그럼 또 누가 먹는데?
3: 아이, 다 먹어, 다. 물고기, 개, 오징어, 고래, 상어 이렇게 바다에 살고 있는 애들은 크릴을 다 잡아먹는다고. 특히 대왕고래 있지? 걔가 크릴을 진짜 많이 먹어.
0: 대왕고래라면 지구에서 가장 큰 생물 아니도도?
3: 응, 대왕고래가

0: 크리를 잡아먹는 걸 내가 한번 봤거든. 애완고래가 입을 벌리고 쓱 지나가면서 엄청 많은 크리를 그냥 다 입에 쓸어 담더라고.
1: 우와. 가만.
2: 그래. 대왕고래가 의심스럽더도. 대왕고래가 크릴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서 크릴이 사라진 거일 수도 있겠더도.
0: 오, 진짜 그러네.
3: 아, 도도. 얼른 대왕고래를 만나러 가자.
2: 오케이.
3: 가자.
2: 가자.

0: 대왕고래가 여기 어디 있을 거라고 했는데.
1: 어딨지?
2: 어? 누굴 찾아?
1: 혹시 대왕고래가 어디 있는지 알아?
2: 알지.
1: 어디 있는데?
2: 여기.
0: 여기?
2: 예? 응,
0: 어디?
2: 여기, 나. 내가 바로 대왕고래야.
1: 왜? 네가? 아니, 대왕고래는 엄청 크잖아. 근데 네가 대왕고래라고?
2: 요즘 통 못 먹어서 키도 줄고 살도 많이 빠졌어. 아이고, 배고파.
0: 왜 못 먹었는데?
2: 먹을 게 없어서. 내가 원래 크리를 엄청 많이 먹거든. 그런데 요즘 크릴이 통 보이질 않아서 먹질 못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날 찾아온 거니?
1: 아니 우리는 그...
2: 아유 배고파. 아유 배고파서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네. 다음에 보자. 안녕.
1: 안녕.
0: 너도 크릴이 사라진 게 대왕고래 때문이 아니었어.
3: 크릴이 사라져. 안 되는데. 크릴이 사라지면 크릴 똥도 사라지는데.
1: 크릴 똥. 아니 저기요, 지금 크릴 똥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크릴 똥 걱정하는 그쪽은 실례지만 누구신지.
3: 나는 파이터 플랑크톤이라고 해.
4: 바다 위를 떠다니는 우리 파이터 플랑크톤은 햇빛과 이산화탄소를 잔뜩 흡수해서 영양분을 만드는데, 크릴이 우리를 잡아먹은 후
5: 잘 먹었다, 먹었으니 똥 넣어야지, 응가,
4: 이렇게 똥을 넣으면 파이터 플랑크톤이 가지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크릴의 똥과 함께 바닥 깊은 곳에 가라앉거든.
0: 이산화탄소 그거잖아. 지구 뜨겁게 만드는 거.
1: 맞도도. 그러니까 크릴이 지구를 뜨겁게 하는 이산화탄소를 바닥 깊은 곳에 가라앉혀서 지구온난화를 막고 있다는 거네.
3: 맞아. 매년 크릴이 바닷속으로 가라앉히는 이산화탄소가 2,300만 톤이나 된대.
1: 우와. 이제 알 것 같도도. 크릴이 왜 바다 생물들의 회장이 되는지. 크릴이 사라지면 크릴을 먹고 사는 많은 바다 생물들도 다 사라질 거고, 크릴이 사라지면 지구는 더 많이 뜨거워질 것이도도.
0: 그러니까 크릴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 거였네. 근데 크릴은 어디 있는 걸까?
5: 나 여기 있어.
0: 크릴!
1: 크릴! 알았도도. 근데 너 어디 갔었어? 다들 널 얼마나 찾았다고.
3: 맞아.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랐어.
5: 나 바닷물에 휩쓸려서 바위 뒤에 숨어 있었어. 사람들을 피해서.
0: 사람들을 피해서?
5: 응, 사람들이 크릴을 너무 빤히 잡아가고 있거든.
6: 사람들은 우리를 잡아서 자기들이 먹을 영양제로 만들거나 애완동물 간식을 만들고 있어. 그래서 지금 바다에 사는 크릴의 수가 엄청나게 줄어든 상태야. 난 바다에 사는 물고기, 펭귄, 고래의 건강한 먹이가 되는 게 꿈인데 사람들이 내 꿈을 빼앗고 있어.
2: 크릴아! 크릴아!
0: 얘들아, 정말 미안해. 크릴은 바다에 꼭 필요한 친구인데 사람들이 뺏어가다니.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
1: 그래, 크릴이 멸종하지 않게 우리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전할게. 크릴, 힘내서 지구에서 오래오래 살아주더든.
5: 알았어, 힘내볼게.
1: 좋았어. 그리 파이팅!

0: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 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1: 나와라 오바. 나와라 오바.
0: 좋다. 크리를 구하기 위한 그린조끼 구조대의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크릴이 들어있는 영양제 사지 말기. 우리 집에도 크릴이 들어간 영양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크릴이 들어간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부모님의 약속을 받아냅시다.
2: 사항서. 엄마는 앞으로 크릴이 들어간 제품을 절대 사지 않겠습니다. 자,
3: 엄마, 크릴을 위해서 이 약속 꼭 지켜야 해요.
2: 알았어. 멸종 위기의 크릴을 지켜야지.
3: 약속?
2: 약속.
3: 도장 꾹꾹.
4: 치치치치. 하는 아이도. 치치치치.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7: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사며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1: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1: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1: 아니에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뿌르고 동안어라 캐슬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어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고 동안어라 캐슬.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유, 우리 굴굴이, 아유, 대견해요.
1: 굴굴아, 촛불 불어야지.
2: 아, 네.
1: 그냥 풍선 터진 거야.
0: 아이, 그래, 그래, 그래. 누구야? 누가 우리 굴굴이한테? 떼굴! 떼굴! 누구야? 떼굴! 떼굴!
1: 누구야? 아,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조심만. 괜찮아, 괜찮아.
3: 아유, 아유, 아유.
1: 너? 나 뿌였어? 이리 와! 내가 진료실 데려갈 테니까 지하 간호사는 아기 뚝지 아빠나 엄마 찾아봐.
2: 응,
1: 가자. 아기 뚝지. 아,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가자. 앞으로 앞으로 천천히.
2: 아기 뚝지 보호자분 계세요?
4: 네.
5: 이름이 뚝돌이구냐? 조금 아플 거야.
1: 따끔. 괜찮아, 괜찮아. 근데 너 아까 풍선은 왜 터트린 거야?
6: 그냥 개구리가 아빠랑 파티하는 게 부럽기도 하고 막 심술나서.
1: 그랬구나. 뚝돌이 아버님 들으셨죠? 아무리 바빠도 뚝돌이랑 파티 좀 하고 그러세요.
4: 제가 보이세요?
1: 응? 그럼요, 보이죠. 뚝돌아, 여기 너희 아버지 맞지?
6: 아버지? 아니, 아무도 없는데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아래서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1: 뭐? 그럼 이분은
4: 뚝돌이 아버지이긴 한데 제가 진짜 보이세요?
1: 설마 유령? 아! 예쁘다.
7: 오늘의 환자 아기 뚝지 뚝돌.
2: 와, 뚝지 아빠 유령이 나타났어요.
1: 몇 가지 검사 좀 할게. 우리가 요정이라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것 같은데?
5: 진짜 유령 맞아요?
4: 맞아요.
5: 어디 갔지?
4: 여기 있어요.
1: 유령이 되셨어요?
4: 알들이 태어난 것도 못 보고 죽은 게 한이 돼서 이렇게 유령이 됐어요.
5: 에? 알이 태어난 걸 못 봤다고요? 어쩌다가요?
4: 바다에 사는 저희는 도치 또는 뚝지라고 불리죠.
8: 우린 아주 깊은 바다에 살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얕은 바다에 바위 틈에서 둥지를 찾죠. 둥지를 찾는 건 아빠 뚝지의 일이에요. 좋은 자리는 벌써 다른 뚝지들이 차지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둥지를 마련했죠.
4: 우와, 어서 뚝순이를 불러야겠어. 으아.
8: 엄마가 알을 낳고 떠나면 알을 돌보고 키우는 건 아빠의 몫이죠.
4: 귀여운 알들아, 신선한 산소 마셔라.
8: 우린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알들만 돌보고

0: 봐요. 이렇게 계속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해줘야 알이 썩지 않거든요. 그런데
1: 헛! 풍랑이 온 거예요?
0: 네. 알들이 파도에 떠밀려가면 안 돼. 버텨야 해.
2: 그런데 거꾸로 붙어서 진짜 잘 버틴다.
1: 어떻게 거꾸로 붙어있지?
3: 궁금하면 문제로 낼게요.
1: 문제요?
4: 누구랑 얘기하세요?
2: 검사 잘 받고 있네.
3: 쪽지가 거꾸로 잘 붙어있는 이유는 1번 지느러미로 바위를 꽉 붙잡고 있어서, 2번 가슴에 뽁뽁이 같은 빨판이 있어서.
1: 지느러미는 부채질해야 하는데 어떻게 바위를 잡고 있어?
2: 그럼 가슴에 빨판이 있나?
3: 네, 맞아요.
2: 다행이다, 맞았다.
0: 우리 배에는 뽁뽁이 화살처럼 딱 붙는 빨판이 있어서 거꾸로도 딱, 딱 잘 붙어있죠.
2: 그렇구나.
4: 근데 저 검사 언제 끝나나요?
1: 맞다 맞다. 동동 간호사? 체온 체크.
2: 체온 체크. 알았어. 자. 그래서 유령은 어쩌다 됐냐고요?
3: 그렇게 풍랑이 지나고 알들을 지키는데
0: 불가사리들이 알을 먹기 위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리 가! 저리 가! 지겨운 불가사리들. 아무리 밀어내도 불가사리들은 계속 왔죠.
1: 불가사리들 너무해.
0: 게다가 성게들까지 알을 노렸죠. 성게 너 저리 못 가? 가라고! 성게 가시에 입술이 다 찔리고 찢어져도 전 계속 밀어냈죠. 그렇게 한시름 놓나 했는데 바로 그때!
5: 무나무나 맛있는 뚝지알 먹으러 왔지.
3: 안 돼! 우리 알들은 절대로 못 건드려! 알들은 나, 이 아빠가 지킨다! 뚝지!
5: 하! 유연한 날 맞출 순 없지.
3: 빨판 공격!
1: 아이, 비켜!
3: 우리 알들은 절대 안 돼!
5: 감히 문어한테 빨판 공격을 해? 알은 나중에 천천히 먹고 너부터 먹어주마. 빨판 공략!
1: 화자! 문어!
3: 알들을 지켜야 하는데 아기들아! 놔! 내가 없으면 아기들이 위험하다고! 놔! 알들이 깨날 때까지 지켜야 하는데 아가들아! 전 알들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죽고 말았죠. 알들을 지키지 못한 게 한이 되어
0: 이렇게 하늘나라도 못 가고 유령이 됐나 봐요. 아빠도 아니야.
2: 그래서 알들은 어떻게 됐어요?
0: 알들은 결국 성게와 고등의 먹이가 되었죠.
3: 알들아, 지켜주지 못해 아빠가 미안하다.

0: 그런데 그때 알들 몇 개에서 아기들이 깨어났어요. 뚝돌이도 그 아이들 중 하나인데 뚝돌이는 자라면서 많이 외로워하더라고요.
1: 난 왜 태어나자마자 혼자인 거야? 우리 아빠는 어디 간 거야? 나만 놔두고! 아빠!
2: 뚝돌아! 그래서 뚝돌이가 아기 개구리가 부러웠던 거구나.
3: 그래도 말썽 피우면 안 되지.
1: 죄송해요. 그치만 저도 아빠가 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아빠는 일찍 돌아가신 거야? 난 아빠가 미워요. 미워!
0: 아빠가 미안하구나, 뚝돌아.
3: 뚝돌아, 울지 마. 뚝돌이 뚝!
2: 이건 또 무슨 소리냐?
0: 몰래 듣다가 너무 슬퍼서 그만. 여들어서 죄송해요. 전 가시고기 아빠 유령이에요.
2: 가시고기 아빠 유령?
0: 뚝지 아빠에 비하면 그래도 전 원 없이 아이들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죽었네요.
2: 모든 걸?
0: 가시고기도 엄마가 알을 낳고 가면 아빠가 알들을 키우죠. 먹지도 자지도 않고 알들에게 부채질을 하며 맑은 산소를 준답니다. 알에서 깨어날 땐 나오기 쉽게 껍질을 뜯어주기도 하죠. 아기들이 많이 자랄 때쯤 제 몸은 온통 상처 투성이가 되어 아기들 곁에 쓰러져 죽고 말아요. 죽은 제 몸의 살은 아기들의 먹이가 되죠.
3: 먹이가 된다고요?
2: 그건 좀...
0: 아니에요. 제가 영양분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만 있다면 기쁜 일이죠.
2: 가시고기 아빠의 사랑도
3: 대단하구나.
4: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도 보고 살까지 내어주고 모든 걸 다 쏟아부었으니 가시고기 아버님은 그래도 여한이 없으시겠습니다.
0: 네. 아이들이 더 보고 싶어서 계속 남아있었지만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죠.
4: 그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니 우리 뚝돌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 안고 싶어. 안을 수도 없고.
0: 뚝지 아버님.
1: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랑 놀고 싶은데 아빠가 보고 싶어요.
3: 아빠 옆에 있는데 보여줄 수도 없고.
2: 그니까 아니다. 제가 잠깐이나마 뚝돌이가 아버님을 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예? 정말요?

0: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 똑똑아,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 옆에 아빠가 와 계시거든. 앞으로 1분 동안 아빠를 볼 수 있을 거야.
0: 네?
1: 호이! 딩기리 딩딩딩동당! 1분 동안 눈에 보이는 영혼이 되어줘!
0: 아빠?
2: 그래, 뚝돌아. 아빠다!
0: 아빠!
2: 이 아빠가 너무 일찍 죽어서 너한테 미안하구나. 아빠가 너무 어린 너희를 두고 떠나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 이 시간이 얼마 없는데, 뚝돌아.
0: 안 돼. 꼭 가야 해. 같이 살면 안 돼.
2: 아빠도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외로워하지 말고 우리 뚝돌이 혼자서 씩씩하게 잘해야 돼. 어떤 물살도 버틸 수 있게 말파님도 열심히 키우고 사냥도 열심히 하고. 아, 문어는 조심해. 문어가 나타나면 꼭꼭 잘 숨어야 한다. 알았지?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빠가 뚝돌이 마음에 상 있으니까. 수많은 알들을 잃었지만 그 중에서도 기적처럼 네가 태어나줘서 이 아빠는 정말 행복했대.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이겨내야 해. 약속하자.
0: 약속.
2: 뚝돌아, 고맙고 사랑한다.
0: 아빠, 가지 마. 아빠,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 아빠, 사랑해요. 이제부터 씩씩하게 살게요, 아빠. 아빠! 아빠!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그걸 다 먹었어? 그러다가 너
1: 메탈 날지도 모르지. 그럴 땐 신비의 콩나무 이야기를 들으며 소화시키는 게 어때?
0: 두레콩, 점심시간에 맞추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생크마! 생크마! 그만해, 생크마! 그만 먹어!
2: 미리미리 여러분,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3: 여러분 안녕.
4: 세계 탐험대에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 오늘은 짜릿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그럼 미션을 공개해 볼까요? 세계 탐험대회 오늘의 미션은 뿌뿌. 황금알을 구름목장의 방문자에게 전달하라. 그럼 이번 미션도 행운이 함께하길 빌게요.
4: 안녕. 뿡뿡.
5: 로빔, 황금알과 구름목장에 대해 검색해줘.

0: 삐리삐리. 황금알은 하늘 위 황금 열매 과수원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구름 목장은 더 높은 하늘 위에 위치해 있는 목장으로 신들이 거쳐간다는 전설이 있어 많은 방문자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우리도 가서 소원 하나씩 빌어볼까?

0: 오니바니우가 왜 갑자기 멈춘 거지?
1: 삐리삐리, 방금 열매 과수원 주변을 감싸고 있는 구름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니바니오는 더 이상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0: 에이, 그냥 이대로 목적지까지 가면 안 돼.
2: 어쩔 수 없지. 구름들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자.
3: 생크미 다리 아프고 배고파.
0: 봐봐, 생크미 다리가 아프다잖아.
3: 생크미 걸어가기 싫어.
0: 그래 그래, 우리는 퍼니바니오 타고 편하게 가자.
3: 탱크.
0: 자, 어디 보자. 다시 이륙 준비를 해볼까?
2: 어머, 밖에 무슨 냄새야? 밖에 나무에는 맛있는 마시멜로가 열려있는 것 같은데.
0: 치, 생크마, 내가 훨씬 더 맛있는 음식 해줄게.
2: 여기도 반짝, 저기도 반짝, 온통 반짝거려.
3: 탱크, 저건.
0: 이렇게 편한 방법이 있는데 왜 고생을 사서해? 어? 다들 왜 그런 눈으로 봐?
4: 지치, 울타리를 봐.
0: 어? 와, 울타리가 부서졌네. 걱정 마. 울타리가 부서진다고 큰일 나지 않는다고.
5: 전만해. 과수원의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나 해? 울타리가 없으면 늑대들이 과수원을 망쳐놓을 수도 있다고.
0: 미안해.
3: 생금이 울타리 고친다.
2: 미안, 고쳐놓을게. 그런데 혹시 여기 주인이니?
5: 그래, 내가 이곳의 주인이다. 도둑질을 하려고 왔다면 어림도 없어.
4: 아니야. 우린 도둑질을 하려고 온 게 아니야.
0: 우린 황금알을 구하러 온 것뿐이야. 황금알 하나만 얻을 수 있을까?
5: 좋아. 울타리를 고쳐놓는다면 황금알 하나는 가져가도 좋아. 가져갈 수 있다면 말이지.
2: 고마워.
5: 그런데 너희들도 구름목장으로 가는 거냐?
4: 응. 여기서 얻은 황금알을 구름목장에 전달해야 하거든.
5: 그래, 그래. 요즘 참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2: 그럼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알아?
5: 당연하지. 너희들이 원한다면야 가는 방법 정도는 알려줄 수 있지.
6: 알려줘.
5: 좋아, 좋아. 그럼 잘 들어. 구름 목장에 가려면 그게 너희들을 목장까지 데려다 줄 거야. 알았지?
0: 저기, 잘 못 들었는데 다시 얘기해주면 안 돼?
5: 아, 참. 잘 들으라고. 구름 목장에 가려면 그게 너희들을 목장까지 데려다 줄 거야. 쉽지 않을걸?
3: 미안한데 잘 못 들었어, 우린.
5: 그러니까 신비의 콩나물을 타고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4: 어? 신비의 콩나물하면 책에서 본 적이 있어. 씨앗을 구해서 심으면 하늘까지 콩나무가 자란다고 했어.
5: 그런데 미안하지만 구름목장까지 올라가지도 못할걸? 괜한 고생 말고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0: 개구야, 가자! 저런 느림보를 타고 가면 내일쯤이나 집에 도착하겠는걸?
5: 가자, 개구야!
0: 우선 황금알부터 따보자. 신비의 콩나무 씨앗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7: 그래, 여기 널려있는 게 황금알이라고. 식은 죽 먹기지.
0: 우와, 뭐야, 사라지잖아.
4: 노빔이 그랬잖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황금알이 사라져버린다고.
2: 황금알이 모두 사라지기 전에 얼른 따야 해.
7: 기다려봐, 내가 찾아볼게. 자, 나와라. 하나 찾았다. 저기 가장 큰 나무야. 황금알이 사라지기 전까지 57초 남았어. 빨리 가야 해.
0: 뭐?

0: 조금만 참아.
1: 얘들아, 비켜봐. 야! 안돼! 야! 잡았다. 생크미는 생크미 괜찮아? 다행이야. 생크미 식탐은 못 말린다니까.
2: 어쨌든 황금알은 일단 성공.
1: 좋았어. 야하. 무슨 소리지?
0: 조군!
1: 저렇게 큰 구름!

0: 내가 다시 들어갈게.
1: 안 돼, 위험해.
2: 어?
0: 어, 생크미 무서워. 생크미 무서워.
3: 이 아름다운 풍경에 어울리지 않는 괴물 먹구름이라니.
2: 그래도 황금알은 구해서 다행이다.
3: 황금알만 구하면 뭐해. 신비의 콩나무 씨앗이 없어서 구름 복장에 가지도 못하는데.
0: 어? 예? 예? 어? 예? 뭐? 갯마블 파이팅!
4: 어? 네.
5: 내 갯마블은 언제 가져간 거야? 야! 내 갯마블 내놔!
0: 갯마블 레드!
6: 생큼 생큼 생큼.
1: 어? 저거? 어, 얘들아, 이거 혹시 신비의 콩나무 씨앗 아니야?
7: 우와!
3: 맞아 맞아. 무지개 빛깔. 틀림없어.
2: 정말? 그럼 이게 콩나무 씨앗인 거야?
1: 그렇다니까.
7: 좋아, 그럼 콩나무

0: 얘들아, 난 그럼 요리를 준비할게. 치치,
1: 좋았어. 허니붐.

0: 이제 콩나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야.
1: 야호!
2: 과연 싹이 자라기는 하는 걸까?
3: 얘들아, 지금 우유 구하러 다녀올 건데 같이 갔다 올 사람?
4: 생큼, 생큼.
3: 그래, 생큼아, 같이 가자. 얘들아, 잠시 다녀올게.
4: 생큼.
0: 우리 예쁘고 아름다운 콩나무야, 우릴 좀 도와주겠니?
3: 뭐, 봤어? 봤어? 새싹이 나왔어!
1: 어? 싹이 자라났어!
3: 그러게.
2: 와, 맞아. 내 백과사전을 보면 식물도 감정을 느낀다고 나와있어.
0: 정말?
1: 좋았어.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더 잘할지도 몰라. 요, 허, 하, 예, 예, 예, 하, 유후, 와우. 역시 내 춤 실력은 너도 알아보는구나.
3: 와!
1: 예, 예.
3: 황금알이 갈라지고 있어.

0: 어, 그래. 미워. 하지 마. 간지러워. 간지럽다니까.
1: 얘들아, 나왔어. 어? 이 꼬마 친구는 누구야?
0: 여기 우리의 새로운 친구를 소개할게. 삐오라고 해.
1: 새로운 친구? 삐오?
2: 아, 황금 알에서 나왔어.
3: 좋아. 앞으로 삐오라고 부르자.
1: 안녕, 삐오. 앞으로 잘 부탁해. 어, 그런데 얘들아, 이것 봐봐. 이곳에만 사는 사냥에서 얻은 아주 희귀한 우유야. 그곳에 사냥이 한 마리밖에 없어서 이것밖에...
4: 빙금이 지난다!
5: 한 마리밖에 없는 사냥을 데리고 온 거야?
1: 내가 다시 데려다 주고 올게.
4: 우유! 우유! 우유 내 우유!
3: 정말 사고뭉치라니까.
1: 뭐야 도대체?
2: 어떻게 된 거지?
0: 이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3: 여긴 어디지? 어? 얘들아! 일어나!
4: 봐! 생금! 생금!
2: 머리 아파. 어떻게 된 거지?
5: 몰라. 생금이하고 사냥밖에 기억이 안 나.
0: 삐우! 괜찮아?
1: 어, 내 우유.
4: 생금이 우유 줘.
5: 지금 우유가 문제가 아니라고. 황금알, 황금알이 없잖아.
4: 생금이 우유 줘.
1: 맞아. 황금알을 전달하는 게 미션이었어.
2: 그렇긴 한데.

0: 만나 보구나. 반가워. 난 링고라고 해. 너희들이 만난 아이는 내 쌍둥이 동생 랑고라고 하고.
1: 쌍둥이 동생?
2: 반가워. 난 핑핑.
0: 그런데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야? 너희들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 거야?
2: 아니야. 우리는 황금 알을 여기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왔어. 우린 세계 탐험 대회 참가하는 중이거든.
0: 어? 황금 알이라니?
3: 황금 알을 전달해 주려고 온 거야.
0: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침 황금 알을 잃어버려서 낙담하고 있었지 뭐야. 그런데 황금 알은 지금 어디에 있어?
4: 안 돼! 보낼 수 없어! 헤어지고 싶지 않아! 미오는! 미오는! 내 친구란 말이야! 미오, 괜찮아? 늑대다! 리오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용서 못해!
3: 자, 늑대길들에게 나한테 맡겨! 한마블 스크린!
4: 독해!
0: 드래콩!
4: 그치?
0: 드래콩, 괜찮아?
4: 고마워.
3: 봤지, 봤지? 구름 늑대 사냥엔 캣마블 만한 건 없다고.
5: 성공이야. 우리가 이겼어. 예! 예!
0: 너희들 무사히 돌아왔구나.
3: 그럼.
0: 댕감이 난다!
3: 드래콩!
4: 그래, 알았어. 미오. 알아, 이제 헤어질 시간이야. 우리 같이 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난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잘 지내야 해. 어서 가삐요.
3: 드래콩.
0: 잘가. 안녕.
4: 삐요. 행복해야 돼.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눈물엔
7: 덤덤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빠, 저게 뭐야?
10: 글쎄.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2: EBS IN 포키제?
13: 네.
12: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4: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한 킥킥.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4: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돌아온 또봇.
7: 그동안 정말 아쉽어요.
8: 왜 이렇게 꼭두 새벽에 가야 돼?
9: 아, 또 불평.
10: 공장장님, 우리 한수 잘 좀 부탁드립니다.
11: 잘 부탁드립니다.
12: 아유, 걱정 마셔요.
13: 네, 신기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네. 도착 전에 공중전화로 연락하면 1분 내로 경계막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가시죠.
7: 부탁 좀 드려요.
14: 아유, 다녀오세요.
15: 공주야, 밥 먹자.
16: 여러분,
15: 아, 깜짝이야.
16: 새로운 세상이 어? 열리는 날이에요. 뉴 에멀드 1차
15: 이 TV가 왜 저절로 켜져?
16: 입주를 아, 뭐야? 그동안 많은 어? 분들이 뉴 에멀드의 뜨거운
15: 뭐야? 아, 정말 닥터 엠이 이러는 거야?
17: 엄마, 뭐해?
15: 아니.
17: 어?
15: 어?
16: 어?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닥터엠의 로봇이 방문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15: 뭐라고?
17: 엄마, 폰 버려! 우리 지금 도망가야 돼!
18: 결국 한시랑 팝은 못 왔네.
8: 팝의 시뮬레이터는 효과가 없나 봐.
15: 야, 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지. 근데 리무 박사님, 하체 토봇들 강화에 시간도 부족한데 팝의 시뮬레이터는 왜 그렇게 서두르셨어요?
8: 야,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15: 아니, 내 말은 팝한테도 무슨 비밀 무기가 있었나 해서.
19: 비밀 무기까진 아니고, 하지만 마음의 상처도 몸처럼 빨리 치료해야지 건강에 좋거든.
13: 그건 그래. 아, 전화해야겠다.
15: 공주야, 괜찮아?
17: 이거 봐!
15: 소리 내지 마!

0: 왜 안 받지? 어, 신 기사님.
1: 차도운.
0: 어.
1: 뭘 하는 거지?
2: 어, 중국집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0: 아, 일이 틀어진 것 같다.
3: 어. 전화가. 이젠 또봇도 못 불러.
4: 괜찮아, 얘들아. 또봇은 다시 올 거야. 오게 할 거야.
5: 최첨단 AI가 만들어주는 꿈 같은 세상 환영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불행한 이유는 뭘까요? 첫째, 원하는 걸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다 이루어집니다.
6: 저게 아파트라고? 말도 안 돼!
7: 저건 통조림이야! 한 사람이나 겨우 들어가겠어!
5: 둘째, 누군가가 소원을 이루려면 다른 누군가는 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엄마는 아이가 전교 1등을 하는 세상에서 아이는 학교가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단다. 뉴 에몰드 아파트는 상상의 세계니까요.
8: 상상의 세계에서 상상이 가죽하고 살랐고
5: 정말 행복하겠죠?
7: 안 돼! 학교 애물 악마야!
4: 또봇, 제발 돌아와.
9: 거기, 어? 뭐 하는 겁니까?
4: 다들 꽉 잡아!
0: 공중전화 더 찾으면 있을 텐데.
4: 어? 어? 열렸다!
10: 어? 어? 예,
9: 예. 됐어!
4: 더블루!
11: 간다! 간다! 간다!
4: 더블유! 아이스 플래스트!
11: 아이스 플래스트! 저쪽으로 갈 기파라!
6: 설마 있는데 진짜 대도시가 난장판이야.
0: 여러분,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7: 구해주세요.
6: 어? 로봇이가? 어? 온다라.
12: 네, 치펀치 눈병.
10: 아, 백만 년 만에 눈병.
6: 됐어요.
13: 네, 닥터엠의 로봇들은 눈병 실드가 되어 있군요.
0: 자,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4: 됐어요.
11: 마인드 세이버 세트.
14: 안내 잠시 대기해주세요.
10: 테이크다운 액션.
6: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
12: 끝! 잡히겠어! 언니, 우리 그냥 싸워요!
4: 이건 또봇이 아니야!
12: 네? 그럼 뭐예요?
4: 자동차!
12: 정말요? 망했다!
11: 하이퍼! 운행 중인 자동차를 위협하더니 제정신과 상!
12: 와! 또봇이다!
4: 박샘봄!
12: 또봇이! 특수 조세반 도착!
11: 이렇게! 우주 경구!
10: 자노!
12: 우리 구하러 온 거야?
10: 응! 찾아서 너무 다행인 거야.
12: 응? 어? 어?
4: 더 온다! 어? 얘들아! 빨리 캐리어 엔터! 어?
12: 저기... 형사님!
4: 형사님, 어? 잠깐만요.
12: 샌! 저스 리벌버!
11: 리벌버!
12: 탑! 메탈 테라피 레벨 10!
11: 메탈 테라피 레벨 10! 앞한 부분은 떼어내겠다. 느낌표.
12: 붐! 불보라 붐!
10: 불보라 붐!
9: 애드온 스킬 에너지 바!
4: 잘했어!
15: 자, 천천히.
16: 가장 위험한 저 아파트부터 없애야 함.
17: 응? 맞다, 그러더라고.
0: 시민들은 다 구조했다. 시작하자.
18: 네! 로봇! 테슬라!
19: SOS! 헤비메탈!
18: 그레이드 6!

0: 욕심있게, 배짱있게, 기우차게, 눅배게! 정의로운 민주, 정의로운 사회, 안전한 세상!
1: 인류의 세포금자리를 없앤다고? 안 되지.
2: 모두 겁먹지 마. 그래, 연습한 대로 하는 거야.
3: 됐어. 스파이크! 테트라! 앵커!
2: 스플리터!
4: 울티마 트리!
3: 가자!
0: 으아! 으아! 으아! 으아!

0: 왔어. 11번째야.
1: 내일 또 해보자. 12번째는 될 거야.
0: 소용없어, 한수. 난 진짜 악당인가 봐. 이건 내 마음을 보여주는 장치라며. 근데 이걸 켜면 꼭 닥터엠이 나타나서 같이 세상을 다스리제. 난 로봇 변신을 해서 물리치려고 하는데 닥터엠 얼굴에 M자가 빛나면 내 가슴에 M자도 같이 빛나는 거야.
1: 네 거는 M자가 아니라 자동차 핸들이야.
0: 그래도 닥터엠이랑 같이 빛난다니까? 그러면서 꼭 합체가 된다고. 닥터엠은 내가 아무리 착한 척해도 결국 본 모습이 나올 거래. 자기가 거울 속에 있는 다른 나라면서.
1: 응? 그건 어디서 많이 들은.
0: 에이!
1: 어? 팝!
0: 한수! 넌 날 죽으면 안 됐었어!
1: 팝! 팝! 팝! 팝! 어디 갔어? 팝!
2: 대도시의 영웅들.
3: 쏘세요! 계속 움직이면서! 잘한다, 커버!
4: 그렇지!
5: 그레이트 6! 엑스 스파이크!
6: 엑스!
7: 됐어!
8: 아유, 조금만 있었으면 점심 먹고 탈출할 수 있었는데.
9: 더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10: 자나깨나 먹을 생각. 닥터엠!
11: 엄청나군. 오늘 끝장을 보겠네.
10: 저 뒤통수! 안 되겠다. 한 대만 때리고 가자.
11: 카사장, 우리 전투할 상황이 아니야. 저 거대한 기체는
10: 뒤통수에 딱 한 방만!
12: 누나!
10: 너란 말이야!
12: 잠깐! 난 사실 너희 같은 로봇이야! 반전 로봇끼리 이런 거야!
10: 안 돼! 이 멍청한 AI! 안 돼!
13: 여기까지인가? 에너지가 부족해. 로봇, 너희는 무엇보다 인간을 사랑하면서 왜 날 방해하는 걸까? 모든 책임에는 권리가 따르고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통제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너희는 내가 설득하기엔 늦은 것 같군.

0: 어?
1: 팝!
0: 한수.
1: 마인드 코어는 왜 떨어뜨린 거야?
2: 어? 아, 그냥 뛰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1: 그래? 조심해야지. 돌아가자.
0: 어. 한수, 나 돌아가도 다시 또봇이 되진 않을 것 같아.
1: 응, 알았어.
0: 미안해. 넌 내가 제트처럼 너를 지켜주고 악당을 물리치는 영웅이 되길 원했을 텐데. 어?
1: 팝, 난 나를 지켜줄 로봇이 아니야.

0: 아니라 친구를 원했어. 그리고 넌, 뭐지?
1: 닥터엠 로봇이야! 나 잡으러 왔나봐!
0: 저리 가!
1: 한수! 한수! 야! 한수를 놔줘! 한수! 나 변신!
2: 나의 더보시오. 나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 적임자.
3: 하비라 한수야! 닥터엠! 그만둬!
2: 이번 한수가 영원할 거야.
1: 그냥 잡아먹히겠어!
0: 팝! 잘 들어! 넌!
1: 한수!
4: 한수야!
3: 괜찮아?
4: 한수야 괜찮아?
5: 잘 됐어, 뭐야.
1: 이건 놔! 한수! 내 걱정 마! 나 폭 다시!
0: 팝! 안 돼!
3: 한수야!
0: 팝!
6: 팝! 합체됐어!
4: 안 돼!
2: 완성이야. 마인드 코어의 힘이 내게 충만해 있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 무한한 에너지.
0: 팝! 나는 알아. 너는 그냥 너야. 너를 찾아봐. 네가 좋아하는 거. 너 이 노래도 좋아했잖아. 힘껏 외쳐봐 또 번 힘껏
2: 갑자기 뮤지컬? 이것도 내 유머 집에 넣을 거야. 우린 운명의 또 마음 몸무지가 멈춰.
6: 왜 저래?
3: 뭐지?
0: 팝이야, 팝이 내 목소리 들었어.
2: 그럴 리가 없어. 팝은 나의 것, 내 말만 들려와.
7: 에너지. 내게 힘이 생긴다!
2: 안 돼! 합체가!
1: 한수!
2: 나를 거부한 건가?
1: 몰라서 물어? AI 성능 진짜 굿. 별로다. 아, 한수 말대로 12번째 성공했어.
0: 오빠, 내가 뭘 했어? 가자.
4: 좋아. 한수야, 팝. 새 기술을 쓸 때다.
3: 어? 역시 팝에 새 기술이 있었어.
0: 또봐 팝. 마인드 채널.
1: 마인드 채널.
7: 고맙다 팝. 내가 왔다.
8: 헤트라 준비 완료.
9: 건강한 인류, 정의로운 사회,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10: 영웅은 실수 없다. 명실야.
11: 사탄.
12: 헤비메탈 울티마 3.
13: 울티마 3.
14: 퇴차.
15: 오토카카!
16: 대체한 앵커!
17: 대체한 앵커!
18: 탐겨!
19: 베이비시스! 필살기! 핵성 파인!
1: 됐어! 스파이크!
6: 멈춰!
4: 가자!
0: 힘내!
16: 마인드 채널!
0: 포커스!
9: 힘내라, 또봐!
2: 난 인류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 뿐이더라!
7: 대도시 영웅들!
2: 끝났나? 도법. 인간의 선택감. 행복.
5: 모두 고맙습니다. 죄송하고.
0: 할아버지.
6: 닥터엠을 변질시킨 건 박사님이 아니잖아요.
11: 그리고 결국 우리 또봇이 힘을 모아서 해결했잖아요.
13: 자, 이제 출발하시죠.
11: 제도시가 평화로워졌으니 한동안 또 한가하겠네.
13: 잘 됐다. 이제 너희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구나.
11: 에?
13: 특히 둘이. 제도시의 영웅도 좋지만 요즘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걱정이었어.
11: 바빠.
6: 맞아요. 저도 바빠서 문제집 10개 중에 9개밖에.
11: 야, 하나! 그만!
1: 아, 우리 이제 대도시에서 다시 살아도 되는 거야?
14: 오해도 풀렸고, 모두 환영해 주시잖아.
16: 다 같이 대도시에서 사는 거야?
11: 고음에 쓰면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효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지금!
12: 얼굴엔?
13: 순한 킬기!
12: 눈물엔?
13: 덥덥한
14: 순하게?
13: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킥. 얼굴엔
2: 순하게 킥.
1: 식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오늘의 주제는 영수증. 큰일 났다. 돈을 너무 많이 써버렸다. 들키기 전에 숫자 하나만 지울 순 없을까? 설마 이 중에 지울 수 있는 게 하나는 있겠지? 가만, 만약 이걸 쓴다면 지운 티가 너무 날 것 같다. 안 되겠다. 지우개로 지워보자. 역시나 소용없는 게 당연하지. 마지막 희망이다. 설마 이건 되겠지? 하나도 안 지워졌다. 영수증을 지우는 방법, 정녕 없는 걸까? 에라 모르겠다. 태워서 없애버리자. 탄다, 탄다. 뒷면도 골고루. 엥? 뒷면은 안 탔다. 아까 분명히 앞쪽 면은 시커멓게 탄 것 같았는데 뒤는 깨끗하다. 어떻게 된 거지? 보통 종이는 앞뒤가 같이 타는 게 정상인데 뭘까? 영수증의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물건을 살 때마다 수없이 받는 영수증들. 자세히 본 적이 있었던가? 영수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영수증은 이렇게 나왔었지. 화장지처럼 톡 뽑히고 테이프처럼 툭 끊기는 영수증. 생각해보니 궁금해진다. 영수증의 글씨 어떻게 써질까? 영수증 기계를 열어보자. 종이가 있고, 어라, 잉크가 없다? 종이만 있고 잉크가 없는데 어떻게 글씨가 써진 걸까? 영수증에 써진 글씨를 자세히 보자. 잉크라고 생각했던 이 검은 부분, 촛불을 가까이 댔을 때 검게 탔다고 생각했던 이 부분과 비슷하다. 잉크도 아니고 탄 것도 아닌데 촛불 때문에 까맣게 됐다?

촛불처럼 뜨겁게 달궈진 인두로 영수증 종이에 그림을 그려보니 슥슥 잘 그려진다. 열을 받으면 까맣게 변하는 특수한 종이. 영수증의 비밀은 열에 반응하는 종이에 있었다. 종이에 발라져 있는 약품이 열에 반응하면 검은색으로 변하는 성질. 잉크가 아니라 열에 의해 글씨나 그림이 그려진다. 이 특수한 약품은 종이의 앞면에만 발라져 있어서 글씨가 있는 앞면은 광택이 있고 반짝거리지만 영수증 뒷면에는 광택이 없다. 그래서 뜨거운 열을 가했을 때 약품이 발라져 있는 영수증 앞면은 까맣게 변하지만 뒷면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영수증의 비밀. 그것은 뜨거운 온도에 반응하는 종이에 있었다. 세상 모든 것들이 가진 저마다의 온도. 뜨거울지 또는 차가울지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온도를 짐작할 수 없는 경우엔 특수한 장비가 있어야만 뜨거운 물이라는 게 보일 때도 있다. 하지만 영수증처럼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이 컵은 특수 장비가 없어도 뜨겁다는 걸 알려주니 조심할 수 있다. 색이 변하는 컵에 사용된 것은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온 알류. 시온 물감으로 그린 주황색 고양이를 차가운 곳에 놓으면 갈색으로 잘 그을린 고양이가 된다. 다시 따뜻한 곳으로 나오면 점점 돌아오는 색깔. 반대로 뜨거운 열을 가하면 노란 고양이로 변신한다.

열을 이용하여 원하는 곳만 색을 바꿀 수 있는 편리한 과학. 신기하고 놀라운 발견도 가끔은 흔하고 평범한 영수증 몇 장에서 시작되기도 하는 법이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기에 물렸을 때 바르는 물파스. 그런데 이 물파스로 영수증이 지워진다? 그렇게 지우기 어려웠던 영수증이 깨끗하게 지워진다. 영수증이 지워지는 원리 무엇일까?

영수증 한쪽에만 발라진 약품이 염기성인 물파수와 반응하여 지워지는 원리. 이젠 깨끗해진 이곳에 여러분의 생각을 채워볼 차례다. 오늘의 주제는 풍선? 풍선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조심, 조심. 뭔가 신나는 일이 생길 것만 같다. 티 없이 매끄러워 보이는 부드러운 곡선. 동그란 풍선 모양이 왠지 물고기를 닮은 것도 같고 달콤한 사탕 같기도 한데 하늘을 떠다니는 열기구와도 비슷한 고요해 보이는 풍선. 오늘은 풍선이 알고 싶다.

풍선은 부풀어 오를수록 아름다운 곡선이 살아난다. 이 풍선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주변에서 자주 보던 물건들인데 밑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이 장치에 풍선을 연결한 후 손을 놓으면 움직인다. 잠깐 CD가 바닥에서 약간 떠 있다. 풍선 안의 기체가 CD 아래 틈새로 계속 빠져나와 풍선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마치 풍선이 춤을 추는 것 같다. 풍선 속 기체는 이렇게 언제나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면 풍선은 어떻게 될까?

동그랗던 풍선이 쭈그러들었다. 쭈그러든 풍선을 다시 꺼내놓으면 다시 동그랗게 부푼다. 온도가 낮을 때 풍선 속 기체의 움직임은 아주 느리다.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움직임도 활발해져서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려다 걸려버린 풍선. 저절로 뜨는 풍선과 뜨지 않는 풍선은 뭐가 다른 걸까? 떠오르는 풍선 속에 담긴 기체는 헬륨. 헬륨은 공기보다 가볍고 분자 크기가 작아 움직임이 활발하다. 같은 크기로 분 두 가지 풍선을 동시에 놓으면 헬륨 풍선이 더 빨리 작아진다. 고요한 풍선 속은 사실 기체들의 운동장이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기체의 작용으로 유지되고 있던 풍선의 모양은 이렇게 자그마한 균열에도 펑 하고 터져버리고 갇혀있던 기체는 해방된다. 뾰족한 압정이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역시 시원하게 터진다. 압정이 더 많으면 더 빨리 터질까? 안 터진다? 책이 누르고 있는데도 멀쩡하다. 압정이 이렇게 많은데 풍선이 튼튼한 건가?

안 터지는 풍선 또 없나옹. 있다. 풍선에 테이프를 붙여보면 그 위에 핀을 꽂아도 안 터진다. 테이프가 반창고처럼 풍선을 잡아주어 터지지 않는 것.

들어도 터지지 않을 것이다. 풍선의 매력. 아름다운 곡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언제나 즐거움을 주었던 풍선. 풍선 속에 선물처럼 담겨 있던 과학은 붙잡아둘 수 없이 흩어지다가도 어느새 가까워지고 있었다. 가볍게 물살을 가르기도 하고 구름 옆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던 풍선. 고요 속의 외침, 풍선의 오묘한 과학이 반짝이고 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풍선 안에 동전을 넣고 돌리다가 손을 멈춰보자. 동전이 계속 돌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

정답은 원심력. 원심력 때문에 바깥으로 튕겨나가려는 동전을 풍선 안쪽 면이 밀어내어 계속 돌게 되는 것이다. 풍선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 볼 차례다.

0: 호키 잘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길게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그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제?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난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found you.
1: I got caught.
0: What is this smell? Oh.
1: Huh?

0: 하겠지.
1: 바스룸.
2: 토일렛.
1: 토일렛.
3: 아하! 토일렛! 오, 오, 오, 토일렛! 아,
4: 도기!
3: 오,
4: 도기!
3: 오,
4: good!
3: 오, 오,
4: yeah!
3: 오,
4: 어,
3: thanks!
4: 오, 오, hey, hey, Mr. Keating! You should say goodbye first!
3: Okay! Goodbye, friends!

Welcome to my kitchen. 네, 골 아저씨의 cooking class 환영합니다. Today, I have a very special sweet treat for you. 참 달콤한 맛있는 샌드위치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동물복지 촉촉한 샌드위치. Yes, we're making sweet egg bread bowls.

0: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bread rolls, 우리 모닝빵. We have potato salad, 네, 감자 샐러드요. We have two soft-boiled eggs, 우리 촉촉한 삶은 달걀 두 개 있어요. We have Greek yogurt, 네, 그리스에 나오는 요거트요, 되게 맛있어요. We have apple, 사과. We have strawberry jam, 딸기잼. We have dried parsley, 콘 parsley. And we have carrot, 당근. 그래, 당근이지. And now it's time to cook. So, what do we do first? 우리 뭐가 먼저 해야 해? We have to peel the eggs. 네, 우리 달걀 껍질 빼야 해요. First, we peel the eggs. Tap, tap, tap. 천천히 하세요. 너무 빨리 했을 때 그 달걀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부드럽게. We can take it slowly. 시간 좀 걸릴 수 있지만 맛있는 거 만들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Take your time. 다 뺐을 때 우리 하나는 잘라요. 우리 슬라이스 만들 거예요. And we slice like this. Now we have slices. Okay. Now we have to cut two more ingredients. 우리 두 재료를 또 잘라야 돼요. Apple and carrot. 사과 그리고 당근. Remember to wash your apple. 사과 잘 씻으세요. And we cut like this. And one more time like this. 우리 이 정도 필요할 거예요. Okay. And then we slice this way. 우리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썰어요. And then the other way like this. 이렇게 아주 작은 사각형 만든 거예요. 항상 손 조심하세요. 오, 좋습니다. We need the same amount of carrot. 우리 당근 또 같이 그만큼 필요해요. We cut the carrot like this. 우리 이 정도 필요해요. 이만큼. And then we slice like this. And like this. And then we can slice like this. 오, 이거 알아요? 당근은 채소지만 달콤해요. 그래서 당근 케이크 만들어 수 있어요. 옛날에 연극에서 전쟁 때문에 과일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설탕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케이크 먹고 싶을 때 우리 당근 케이크 만들었어요. 왜냐면 달콤해요. We made carrot cake. 오호호. 당근 되게 좋아요. I love carrots. 이제 우리 큐브 만들어요. So now, let's cut this way. Okay, our apple and carrot are ready. Now, let's make our bread bowls. 네, 우리 모닝빵 볼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 So, we have two rolls. 네, 우리 모닝빵 두 개 있어요. So, we cut the bread like this. We cut off the top. 우리 위 부분만 잘라요. 여기도 한 번 더 이렇게 위만 잘라요. Okay. And then we're going to use our hands. 우리 손으로 안에 있는 부분 좀 뺄거요. We take out the bread. 너무 많이 빼지 마세요. 우리 구멍은 필요 없어요. 볼 모양 이렇게 만들어요. One more time. Using our fingers, we take out the bread. 우리 방은 뺄 거예요. 또 조금 더, 조금 더. And we use our fingers to make the bowl. So now we have two bowls. 우리 볼 두 개 만들었습니다. Now we need to make the egg sandwich mix. 네, 우리 bread bowl 안에 있는 sandwich mix 만들어야 돼요. Mash the egg. 네, 우리 달걀은 으깨요. 이제 우리 potato salad, 우리 감자 salad 들어가고, and the honey mustard dressing, 우리 honey mustard dressing 들어가고, we need apple, 우리 사과, we need carrot, 당근이지, 우리 당근 필요해요, and we need yogurt, 우리 이거 반 정도 줄 거예요. And we mix, 이거 믹싱 잘 해야 해요. So keep mixing round and round and round like this.
1: 네, M-I-X 요리하면서 이거 제일 중요한 영어 단어예요. Mix.
0: We always mix ingredients together. 항상 이렇게 믹싱하는 거예요.
1: 솔직히 오늘의 특별한 재료, 우리 특별한 스타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우리 셰프님도 재미있는 얘기 할 수 있어요? 셰프님!
2: Hello, I'm Chef Jesh. 그릭 요거트는 그리스의 가정에서 만들어 먹는 요거트예요. 그릭 요거트 keeps our bodies healthy. 단백질이 우유보다 두 배나 더 풍부해서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줘요. So, let's cook together.
0: 요거트 때문에도 크리미한 느낌이도 만들었어요.
1: Okay, it's ready to put in the bread bowls.
0: Now we can finish our special sandwiches.
1: 네, 우리 마지막 스텝 갈 수 있어요.
0: First of all, we need strawberry jam.
1: 우리 한 숟가락 이렇게 밑에 넣는 거예요. 달콤한 터치요. 좋아요. 이 적도 한 숟가락.
0: 너무 많이 넣지 말고.
1: We don't need to add too much.
0: 오, 냄새 달콤해요.
1: Delicious sweet smell.
0: Now we put in the egg mix.
1: 네, 이제 우리 egg mix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안에.
0: We put it in like this.
1: 우리 조금만 더 넣을까요? 많이 넣어도 돼요? 조금만 넣어도 돼요? 이 정도? 여기도 안에.
0: 위에 가지 조금 더 넣어도 돼요. 하지만 예쁘게 만들고 싶을 때 이 정도는 충분해요.
1: On top, we put one slice of egg.
0: 우리 위에
1: one slice of egg here and one slice of egg here.
0: 마지막 터치는
1: dried parsley.
0: 건 파슬리.
1: 네, 건 파슬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0: 조금만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예쁘게 하는 거예요.
1: Our sweet egg bread bowl.
0: 네, 우리 동물복지 촉촉한 샌드위치 완성 끝났습니다.
1: 타임 투 테스트.
0: 맛보기 시간.
1: 오케이. This one is for me.
0: 진짜 맛있어요. 감자 샐러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되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 오늘의 주인공 그 그릭 요거트 때문에 다 잘 섞였어. 크리미한 맛이 나요. 이거 모닝빵이요? 그래서 아침 식사 먹으드래요.
1: 동물 복지 촉촉한 샌드위치 만들었어요.
0: We made a sweet egg bread bowl. Next time 우리 딸기 요리, 고기 요리, 채소 요리 아직 잘 몰라요.
1: Come back soon and I'll show you a new recipe. Bye bye.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이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 군단 디아머는 아머드 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과연 적들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0: 야, 공룡사육실 청소가 무슨 훈련이라고? 깨끗하니까 좋지? 어? 고맙다고? 에이, 고맙긴 뭘. 지난번에 소리 지른 건 내가 사과할게. 아, 그땐 한결이 형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좀 예민했어. 아, 솔직히 네가 잘못한 건 맞잖아. 아, 알았다 알았어. 네가 뭘 알겠냐. 6500만 년 동안 잠들어 있었다며. 너도 전부 당황스럽겠지. 자, 그럼 오늘의 교감 훈련 끝.
1: 푸케아실은 아직이던데.
0: 어? 나한테 말한 거야?
1: 너 말고 또 있어?
0: 뭐라고?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아, 뭘 먹은 거야 너. 근데 이걸 내가 왜 치워?
1: 이것도 교감 훈련 중 하나야. 모든 생명체들은 자신의 배설물을 직접 치워주는 존재를 가깝게 여겨 배설물 상태를 보면서 공룡의 컨디션도 체크할 수 있고.
0: 아, 이걸 내가 직접 풀라고? 별거 아니네 뭐. 그래, 내가 치워준다. 똥치우기의 진수를 보여주지. 아, 이거 왜 이래?

0: 냄새 잘 안 빠질 텐데.
1: 뭐야 이 타이밍은.
0: 그런 거 없어. 사이렌 울리면 무조건 출동 준비하는 거야. 뭐해?

0: 코끝에 탑승 완료.
1: 시외각 부속 쪽 공사 현장에 적이 출발했다. 세나, 진, 수송기를 이용한다.
2: 네!
3: 뭐야 얘네? 첫 출격 상대가 고작 거미로봇이야? 티렉스가 곤충 따위를 상대해야 되다니 모양 빠지게. 금방 해치워주겠어.

0: 아, 이것들 생긴 건 범인데 완전 미꾸라지네.
1: 현재 교감 수치는?
2: 80에서 90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3: 교감 수치는 나쁘지 않은데 전투력은 형편없군요. 훈련 과정 생략하고 실전에 투입한 결정은 역시 무리였나 봅니다.
1: 기다려봐.
0: 안 되겠다. 불스, 내가 거미 로봇 길목을 막을 테니까 그때 공격해. 알겠지? 야! 성공! 잘했어, 불스!
4: 6시 방향에 세나 도착했습니다.

0: 거미 로봇 괴착수가 늘어나고 있어.
1: 그럼 더 빨리 해치워야죠.
2: 자, 이제 나머지 한 마리도 빨리 끝내버리자.

0: 거미! 내려와! 네가 무슨 스파이더맨이야? 거기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싸우냐고! 글쎄, 그 방법 말고는 안 되겠어. 우리 한번 해보자. 이때야! 오, 예! 글쎄, 성공!
1: 잘했어.
2: 세나의 전투력이 엄청난데도 밀려드는 개체수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3: 저 괜찮아요. 혼자 해보겠습니다.

0: 역시 세나야.
1: 데레크 쪽 상황은 어때?
0: 싸움은 이미 끝났는데 피렉스가 아직 흥분했습니다. 짐, 피렉스 달래서 어서 귀대해.
2: 네! 불스, 이제 그만! 실컷 화풀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자.
0: 젠, 멈추고 어서 기대해.
2: 네, 아, 그런데 이 녀석이 말을 안 들어서. 야, 그만하라고. 본부에서 기대하라잖아. 이제 가자고.
3: 순간 교감 수치 94% 찍고 70에서 80대를 유지하다가 지금은 50 이하입니다.
4: 연습생보다 못한 수치군요.
2: 야, 너 가만 안 있어? 아, 제발 그만하라고! 아, 울렁거려서 토할 것 같아.
3: 진과 티렉스의 교감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0: 뭐야?
1: 방향제.
0: 이걸 왜? 아직도나?
1: 응, 지독해.
0: 그렇다고 이걸 향수도 아니고.

0: They've changed. So we have to change as well. We can't do things the old way. You have any strategy in mind?
1: Of course. I do. I'll let you see it in this battle for sure.
2: Wow, 할머니한테 택배 왔다.
3: 저게 다 뭐야?
4: 진이가 할머니한테 보내달라고 했대.
5: 전밥수.
2: 네? 말도 안 돼. 이거 다 사람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라고요.
5: 여기서 사는 데는 필요 없어.
2: 그럼 라면만이라도. 끓이지 않아도 부셔서 과자처럼 먹을 수 있어요.
5: 안 돼.
2: 먹고 싶은 거 참으면 스트레스 받잖아.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녀석도 스트레스 받을 테고. 그럼 전투에 나가서. 안 되겠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라면을 찾아야겠어.
6: 뭘 찾아?
2: 내 삶의 원동력이랄까? 보물 같은 거지.
6: 우리 아가들이 엄청 잘 찾는데. 그치, 마틸다?
7: 지금부터 엄청난 모험이 시작될 거야. 그러니까 말썽 피우면 안 돼. 여기 가만히 있어.
6: 어? 오빠, 없는데?
2: 어? 아이나, 빨리 찾아. 경비 아저씨들 언제 올지 몰라.
6: 이건가?
2: 어.
6: 오빠, 이거 맞아?
2: 아, 맞아, 맞아. 아, 계란도 있으면 좋은데.
6: 오빠, 근데 이거 무슨 맛이야?
2: 딱 30초만 기다려.
8: 장난 아니네. 뭐 이런 냄새가 다 있냐?
3: 맛있겠다.
9: 에이, 아! 나트륨

0: 수치 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심근경색.
1: 에이, 한 번 먹었다고?
0: 아, 너까지 왜 그래? 우리는 집에서도 이런 거 못 먹잖아.
1: 저것 봐. 진짜지?
2: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디아마에서 금기된 음식이잖아.
3: 맛있어.
2: 너 정말 막무가내구나. 여기 네가 살던 세상하고 달라.
3: 다 사람 사는 곳 아닌가?
4: 오빠, 나도.
2: 니네 다 징계받고 싶어?
5: 기존에 없던 일이라 징계 규정에도 없을걸?
2: 뭐?
4: 세나 언니, 빨리 먹어봐.

0: 야, 그만해. 멈춰. 멈추라고. 야.
1: 이대로 날뛰게 내버려 두면 동굴이 무너져 폐광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2: 적에서 떨어지라고 해. 구속구 작동시켜.
1: 네.
0: 뭐야, 멈췄네? 야, 너 왜 갑자기 말 잘 듣냐? 어? 이번엔 아예 안 움직이네. 구속구 작동된 거네. 아, 너 때문에 이게 뭐야? 폐광에서 꼼짝도 못하게 생겼잖아.
3: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0: 아저씨!
3: 사람 살려!

0: 오빠,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1: 광보 아저씨가 납치됐어.
0: 진짜?
1: 빨리 쫓아가야 돼.
0: 알았어, 가자.
2: 같이 가!

0: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요. 저기 철문으로 들어간 것 같아.
1: 우리도 가보자, 오빠.
0: 어? 아저씨.
2: 함정이야.
1: 오빠, 우리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해. 얘들아, 출구를 찾아봐.
0: 우리 이제 어떡하지?

0: 밤만 되면 시작된다.
1: 울기 시작했어. 핫토리. 아, 그만 좀.
0: 구슬픈 울음소리로 애타게 집사를 찾는 녀석.
2: 우리 애기, 응? 왜 울어? 우리하고 엄마랑 같이 잘까? 돌 혼자 자기 싫어해요? 무서워요?
0: 그런데 막상 달래러 나오면 집사를 물어뜯기 시작한다.
3: 왜 그러는 거야? 왜 말을 해? 뭘 원해? 어?
0: 녀석은 왜 그러는 걸까요? 이 댁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늦은 저녁 찾아간 곳엔
4: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집사 부부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 같은 강아지들과 고양이가 있었는데요.
5: 식구가 많네요.
3: 네, 저희는 총 다섯 식구예요.
0: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를 쏙 빼닮은 슈나우저 모녀와 아담하고 귀여운 자태를 뽐내는 오늘의 주인공 토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댁 밤 풍경이 좀 독특합니다. 슬슬 잘 준비를 해야 할 텐데.
4: 오늘은 뭐 갖고 놀까?
0: 장난감을 있는 대로 다 꺼내놓고 본격적으로 놀이를 시작하는 아빠 집사와 토리.
6: 사냥놀이가 제일 좋아.
0: 아빠 집사 지휘에 맞춰 토리 열심히 노는 중인데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 지친 거니? 그치? 이제 잘 시간 아닌가 싶었는데.
1: 얘가 와봐. 놀아줘야 돼. 자려고 그래.
0: 잠이 오는 토리를 오히려 깨우는 집사들.
5: 이렇게 자면 안 돼요?
3: 지금 최대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놀이는 다 해줘서 에너지를 다 소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7: 놓쳤어.
0: 녀석이 방전될 때까지 놀아야 한다.
7: 옳지.
0: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밤마다 토리가 놀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집사들. 그러다 놀 만큼 놀았다 싶으면 바로 간식 공략을 펼치는 엄마 집사.
7: 그렇지.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3: 자, 아빠가 조금 주세요.
0: 자연스럽게 아빠 집사에게 간식을 넘긴 뒤 황급히 빗을 들어 털까지 빗겨줍니다. 사실 이 모든 게 토리 녀석의 꿀잠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는데요. 이제 토리도 집사님들도 잘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3: 언제까지 놓고야?
4: 된 것 같은데? 우리 또 자자 이제. 내일 출근해야지.
3: 그럴까? 토리야 이제 엄마 아빠 가서 자도 돼?
6: 나 먼저 자겠다.
0: 마음껏 놀고 실컷 먹었으니 꿈나라로 가는 건 당연지사. 녀석이 잠이 들자 집사들도 그제야 침실로 향합니다. 고요해진 집안.
8: 고단한 하루였다. 우리도 잔다길.
0: 모두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드는데요. 그런데 어머, 깜짝이야. 토리 너 안 자고 있었어? 그리곤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닙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토리가 갑자기 방문 앞에서 하염없이 울기 시작한 건데요. 토리야, 너 갑자기 왜 우는 거니? 목청이 터지게 우는 토리 때문에 집사도 잠에서 깬 듯합니다.
1: 도움이다.
0: 이쯤 되면 지칠 만도 한데 울음은 멈출 생각을 않고 결국 아빠 집사가 일어납니다. 알고 보니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데요.
1: 울기 시작했어.
0: 자기 전에 실컷 놀아주고 먹이고 빗질까지 해준 건 토리가 푹 자길 제발 울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는데.
1: 핫토리.
4: 빨리 그만 줄어라. 아, 잠 좀 자자. 어? 너 때 잠을 못 자잖아, 잠을.
0: 아빠 집사의 한탄에도 소용 없습니다. 이번엔 엄마 집사가 나가보는데요. 엄마 집사가 안아주자 울음을 뚝 그친 토리. 아이고, 녀석 엄마 품이 그리웠던 거구나. 그런데 그때
2: 아, 아파. 너 그렇게 안고 자야지, 도리야.
0: 기껏 나와준 엄마 집사의 머리를 물기 시작하는 도리.
2: 아야, 아파.
0: 앞발, 뒷발 모두 사용해서 엄마를 깨물고 또 깨뭅니다.
3: 왜 엄마 머리를 뜯어 물고?
2: 아야, 아야. 아파.
0: 아니, 엄마 아빠 잠 다 깨워놓고 달래서 재워보려는데 물어대고 또 떼놓고 들어가면 밤새 운다는 토리.
2: 응? 어떡할 거야?
3: 안 보이면, 안 보고 저희가 또 다시 들어가면 다시 와달라고 울고 밤에는.
0: 오늘도 엄마 집사는 편안한 잠, 상쾌한 아침은 이미 포기한 상태. 도대체 뭘 원하는 거니, 토리야?
4: 처음에 집에 왔을 때도 약간 허피스를 해가지고 감기 기운이 있는데 거의 일주일을 같이 옆에서 자면서 보살폈거든요. 같이 자면서 애들이랑은 분리시켜놓고.
0: 유독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집사들은 토리를 더욱 챙길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누구보다 기운 넘치는 고양이로 자라났습니다.
9: 울기 시작한 거는 8월 말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울기 시작할 때는 그냥 야옹야옹야옹 정도여서 그냥 어떻게 안타까워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한 주, 두 주 심각하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단순히 잠깐이 아닌 것 같다, 뭔가 장기전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0: 격동의 밤이 지나고 이른 아침 출근하는 집사 부부.
2: 안 돼, 엄마 갔다 올게. 얼른 들어가 있다, 알겠지? 엄마 문 닫는다. 응? 집 지키고 있다. 우리 엄마 갔다 올게, 들어가 있다.
0: 집사들이 눈에 안 보이면 혹시 지난밤처럼 다시 토리의 울음이 터지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런데, 응? 울기는커녕 조용히 식사를 하는 녀석. 한참 배를 든든히 채우고 난 뒤엔 신나게 상자 뜯기 바쁜데요. 밤에는 울기만 하던 토리가 집사들이 없을 땐 세상 가장 평범한 양이로 변신! 다 놀았으면 토리는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데요. 어라, 토리야. 어머, 너 자는 거니? 간밤에 집사들

0: 집사들의 퇴근에 같이 신난 강아지들. 그 기쁨을 토리와 나누고 싶은 모양인데요. 토리는 영 귀찮은 듯. 대꾸도 없이 녀석 전용 의자에 앉아 엄마 집사를 바라봅니다.
1: 엄마야, 오늘 하루 종일 뭐 했냐?
0: 그리고는 마치 강아지처럼 엄마 집사를 졸졸 쫓아다니는데요. 엄마 집사가 가는 곳엔 언제나 토리가 따릅니다.
2: 토리, 쫓아다녀요. 계속 쫓아다닐 거예요.
0: 집안이라는 엄마 집사 옆에 딱 붙어있는 토리.
1: 아직도 할 일이 많냐?
2: 토리야, 토리가 뭐 빨래 꺼내주려고 들어갔어?
3: 응? 뭐해?
2: 토리 일로 와, 빨리 나오자. 나오세요.
3: 나오세요. 토리 빨래 다 됐네. 아유.
1: 난 다른 걸 원한다.
4: 자기는 이제 낮에 푹 잤으면서 이제 나랑 놀자 이런 건지 집안일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토리 눈에는 더 신기한 걸 많이 하니까 네, 더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신기해서.
2: 토리 이제 엄마 빨리 다 했어. 빨리 나와.
0: 이럴 때마다 찬밥 신세가 된다는 아빠 집사.
5: 저랑 애들이랑 놀 때도 토리는 엄마만. 거의 저한테는 안 오죠. 처음엔 좀 서운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그리고 전 또 애들이랑 놀면 되니까 얘네들이랑.
0: 그래도 좀 서운해 보이는데요. 토리 잠재우기 특급 작전. 엄마 바라기 특징을 활용 최대한 움직이게 하라. 하지만 이 작전에 맹점이 있다면 엄마 집사도 화장실 갈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 아이고 녀석, 그새 또 재충전됐습니다.
1: 언제 나오는 거냐옹?
2: 토리야 왜 거기서 뭐해? 응? 왜 그래? 토리야, 여기 이제 물 이렇게 튈 텐데 여기 있으면? 응? 토리 물 맞아도 돼? 왜 왔어? 구경하러 왔어 토리? 토리 목욕할까? 토리 여기 있으면 목욕할 거예요.
0: 엄마 집사의 폭풍 잔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젠 자리까지 잡고 앉았는데요. 토리가 쉬면 안 되는데 집사 욕실 청소도 하는 둥 마는 둥 서둘러 끝내고 맙니다. 어젯밤 악몽을 반복할 수 없다. 오늘은 최첨단 장난감까지 동원해보는데요.
1: 어? 넌 어느 별에서 왔냐옹?
0: 자꾸 움직이는 게 거슬렸는지 툭툭 건드리며 노는 토리. 오, 관심 끌기 성공인가요? 다음은 비장의 간식 뺏는 장난감. 하지만 웬걸 토리보다 장난감이 더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1: 별로 재미없다냐.
0: 그래서일까요? 오늘도 역시나 긴 밤이 예상됩니다.
5: 너 자꾸 울면 엄마 애 가둔다.
2: 아, 애 방에 가두지 마. 애기가 뭐라고 우는 건데 다른 거 필요한 거 봐봐. 혼자 가둬놓으면 더 울지 무서운데.
5: 아, 짜겠다. 아수 봐주나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돼 진짜.
0: 그렇지만 엄마 집사도 오늘만큼은 조금이라도 자기 위해 귀마개까지 껴보는데요. 아빠 집사한테 혼도 나고 엄마 집사는 전날 밤처럼 나와주지 않자 속상했는지 옆방 캣타워에서 우는 토리. 매일 서로가 힘들고 지치는 밤을 보낼 수만은 없을 텐데요.
6: 잠을 많이 못 자고 시작하고 하니까 와이프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이제 직장 가서도 스트레스 받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진짜 고민 많이 했죠.
4: 그러니까 토리가 저희한테 무엇을 원해서 우는 건지 그래서 뭘 해줘야 될까.

0: 근데 뭘 원하니 이렇게 물어도 동물이니까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건지, 이렇게 훈육이 되는지, 네, 알고 싶어요.
1: 대체 토리는 밤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토리의 울음은 멈출 수 있는 걸까요? 그 문제를 풀어줄 해결사가 왔습니다.
2: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1: 선생님, 토리의 울음 멈출 수 있을까요?
2: 근데 토리보다 강아지 친구들이 역시나 먼저 보이네요.
3: 네.
4: 강아지 친구들 오랜만에 보니까 역시 강아지 대 강아지
3: 네.
4: 같네요.
2: 토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3: 토리는 안에서 기다리는 것 같아요. 여기 있다, 토리야.
2: 오, 너가 토리구나.
3: 안녕.
1: 처음 보는 미아홍철 쌤 앞에서도 여유를 보이는 토리.
4: 사람한테도 되게 호의적인데요?
0: 네.
4: 그리고
0: 별로
4: 오,
0: 낯가림이
4: 착하고.
0: 없어요.
4: 네, 냄새도 그냥 쑥 맡고 전혀 긴장한 거 없이 꼬리 세우고 가는 거 보니까
0: 네.
4: 자신감도 많고.
1: 난 사람을 좋아하는 양이다옹.
5: 일단은 이제 토리가 우는 모습을 조금 보고 어떤 상황에 어떤 소리를 내면서 우는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서 좀 우는 모습을 좀 볼까요?
1: 미아홍철 쌤이 화면 속 토리의 말, 아니 울음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5: 지금 방금 울음소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은 되게 높은 음으로 뭐 이를테면 야옹 이런 기본 음이고 뒤쪽은 약간 혀를 굴리듯이 아릉 이 기반으로 해가지고 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위해서 내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이톤으로 소리를 올리면서 소리를 낼 때는 어디 있어? 뭐 해? 나좀 봐줘? 또는 뭐 먹을 것좀 줄래? 라는 이런 기본 의사 표현이고 약간 혀를 굴리듯이 아르릉거리는 이 소리로 내는 소리는 이제 트윌링이라는 기본적인 그 소리의 이제 변형들인데 형제 고양이, 형제 자매 고양이끼리 소리를 낼 때는 뭐 놀자 라는 의미. 그리고 이걸 갖다가 엄마한테 이제 소리를 낼 때는 엄마 나뭐좀 해줘. 이런 이제 의미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지금은 여기가 지금 그 안방 앞인 거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를 듣는 대상이 보호자분을 향한 게 맞죠.
1: 토리의 울음소리를 종합해보면, 엄마 지금 어디 있어? 지금 나랑 놀자 라는 뜻이었던 거죠. 아니, 그런데 토리는 엄마 집사가 나오면 막상 잠은 안 자고 깨물기만 했던 이유는 뭔가요?
3: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지금?
5: 원래 고양이들이 처음에 놀이의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고양이들이랑 접근해서 뒷다리 같은 데를 살짝살짝 깨물어요. 놀자고. 엄마를 단순히 엄마 옆에서 자고 싶어가 아니라 엄마 나 지금 에너지 넘쳐. 나 엄청 놀고 싶어. 놀아줘야지. 왜안 놀아주는 거야? 라는 의미가 틀림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씹는 모습도 있네. 이갈이는 지금 거의 다 끝날 시기는 맞는데, 이건 언제부터 그래요?
0: 이거는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1: 주변에 보이는 딱딱한 물건들을 씹기까지 한다는 토리. 위험해 보이기만 하는 이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5: 고양이들이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데 다 소모가 안 됐을 때 이렇게 뭔가를 자꾸 딱딱한 거를 물어뜯는 형태로 이상행동? 일종의 이제 이상행동을 보이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1: 또래 고양이들에 비해서도 기운이 많이 넘친다는 토리. 그래서 밤마다 넘쳐 흐르는 체력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5: 엄마만 찾는 게 아니에요. 엄마 놀자라고 했을 때 보호자분 보통 어떤 행동을 해주시나요?
0: 저희가 안 자고 계속 물어줄 순 없으니까, 이거 이제 내일 놀아줄게 또, 이거 갖고 놀고 있어요. 이제 장난감을 주고 또 들어와죠. 그리고 다시 또.
5: 그렇죠. 이 부분이 되게 맹점이에요. 고양이들은 기본적으로 혼자서 하는 이제 단독놀이 되게 잘 실증을 내고 그리고 지속성이 없고 에너지 소모적인 면에 있어서 그 에너지 소모량이 크지가 않아요.
1: 아, 그래서 토리가 낮에 자고 밤에 울었던 거군요.
5: 이런 종류는 어떤가 좀 볼까?
1: 먼저 사냥놀이의 정석이 어떤 건지 시범을 보이는 미아운트 쌤.
5: 이런 식으로 최대한 지형짐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 있도록. 집사님이 막 너무 열심히 움직이실 필요는 없어요. 또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결국은 고양이 입장에서 얼마나 실감나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움직이면서 에너지 소모를 할 수 있는지.
1: 토리는 사람으로 치면 혈기가 왕성한 캐초딩인데요. 그 기운을 전부 빼주기에 집사들의 놀이 방법은 3-4세 꼬꼬마 놀이 방법이었던 것. 그래서 캣타워와 같은 수직 공간을 활용해 놀아줘야 합니다. 집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양이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고양이의 체력 소모에 도움이 되는 거죠.
5: 사냥을 하는 이유는 뭐죠?
0: 먹기 위해서.
4: 먹기 위해서.
5: 먹는 거를 마지막에 꼭 제공을 해줘야 돼요. 3분의 1의 사료 자체를 이런 부분에다 사료를 조금씩 숨겨놓는 형태로. 되게 집안 곳곳에다 사료를 소량씩 숨겨놓는 형태로.
0: 찾아먹을 수 있나요?
5: 귀신같이 없어져 있어요. 배고프면 원래 고양이들은 길에서 사냥도 하고 살았던 아이들이에요. 산에서.
1: 간식을 제공할 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5: 집에서 사냥할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보물찾기 하면서 먹을 거거든요. 양옆에 그냥 접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간식이나 사료도 괜찮아요. 조금 일부러 그냥 소량만 이렇게 넣어놔요. 또 입구만 살짝 좁게.
1: 먼저 토리에게 보물에 대해 인식시켜줄 건데요.
6: 근데...
1: 오호, 토리가 간식 냄새를 맡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캣타워 위에 보물을 살짝 올려놓을 건데요. 호기심을 갖고 바로 출동하는 토리. 보물이 이동할 때마다 집중하고 따라가는데요.
5: 이런 데 묻지.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1: 그러다가 이렇게 보물이 밑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포기하지 않고 내려가 결국 나름 사냥 성공.
5: 방법 찾았잖아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은 거예요. 성공해.
1: 이번엔 조금 더 어려운 숙제. 30구짜리 계란판 속 간식을 찾게 하는 건데요.
5: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립심도 또 길러줘요. 스스로가 성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는 쳐다도 안 보잖아요.
0: 칭찬은 안 해줘도 되나요?
5: 오, 배고픈 걸 자기가 채웠기 때문에 칭찬까지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미 먹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사냥에 성공해서 너무 좋아.
1: 생각 이상으로 보물찾기에 관심을 보이는 토리. 집중력도 좋아서 성취감도 두 배로 상승하는 것 같네요.
0: 그럼 토리가 지금 이렇게 저희가 놀아주면 바로 안 우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건가요?
5: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에 이게 완전히 딱 해소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은 걸려요. 그리고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경우에 속어 폭발이라는 게 옵니다. 오히려 더 때를 심하게 쓰는 상황. 울 때 나와서 보는 거가 최악이에요. 그럼 개선이 정말 오래 걸려요. 그것만 꼭 명심하시면 돼요.
1: 오늘 배운 놀이가 더 신난다옹.
0: 토리야, 이제 엄마가 우리 토리 재밌게 잘 놀아줄게. 울지 말고 엄마랑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응?
1: 토리야, 그동안 밤마다 우느라고 힘들었지? 우리 낮에 열심히 놀고 밤엔 꿀맛 같은 잠을 자도록 노력해보자. 그리고 집사님, 당분간은 힘드시겠지만 우리 토리 잘 부탁드려요.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에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3: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2: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와 깨론 제 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두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와 깨론 제 2장.

0: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1: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0: 미세먼지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1: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0: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생수와 야식,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

0: KBS 퀴즈.
1: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2: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1: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 학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있어요.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 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을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오늘 피디로그가 찾아간 이곳. 사면이 아름다운 풍광으로 둘러싸여 바람과 돌, 여자가 많다는 이곳은 바로 제주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사랑하는 제철 맞은 감귤 수확부터 군침 도는 감귤 디저트 만들기까지 새콤달콤한 제주 감귤의 모든 것. 제철 우리 감귤과 디저트는 어디서 어떻게 생산되고 있었을까요? 제주 감귤의 여정을 함께할 준비 되셨나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귤밭이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감귤을 만나러 출발합니다.
1: 오늘 제가 가볼 곳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귤밭입니다. 마트에서 봤던 감귤이 과연 어떻게 농사가 지어지고 있고 수확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찾아간 감귤 농장은 어머니와 이웃, 친척들이 감귤을 따면 아버지가 트럭에 실어 나르고 3대째인 자녀들도 일손을 도우면서 평생을 감귤과 함께해온 베테랑 가죽농장입니다. 일손 하나가 아쉬운 겨울 수확철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제주 방언으로 순우름이라고 불리는 품앗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타미도 오늘 잘 부탁해.
1: 자, 그러면 오늘 농사를 확실히 할 수 있게 감귤 농장으로 변신해보겠습니다. 변신!
0: 오늘을 위해 준비한 작업 모자,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작업 조끼와 가위질을 대비한 튼튼한 장갑까지.
1: 감귤 여정 변신 완료!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를 가르쳐주신 사부님이신가요?
2: 아, 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이광훈.
2: 부영미입니다.
3: 저희 뭐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부모님 따라서 뭐 4, 50년 된다고 봐야죠. 일반적으로 저희 제주도 분들은 거의 다 그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토지로 농사를 다 짓고 깨끗이 그런 식으로 살아왔죠.
1: 오늘 저희가 박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저거로 한 10콘테나.
1: 10콘테나.
2: 저거 아, 20kg짜리니까.
4: 20kg 정도의 귤이 들어가는 박스를 콘테나라고 해요.
1: 지금 콘테나가 가장 어디 있을까요?
4: 제일 깔고 앉아있어.
5: 제주어를 귤을 다르게 부르잖아요.
4: 밑강.
5: 밑강?
4: 응, 밑강.
5: 그러면 평소에 귤이라고 안 하고 제주 사람들끼리는 밑강?
4: 밑강밑강 하지. 밑강 따줍서, 밑강 먹읍서.
0: 그렇다면 어떤 귤이 좀 더 맛있는 귤일까요?
4: 이거 완전 좋은 거. 이게 크기도 그렇고 그 싹파도 이쁘지 않을까니? 완전 좋은 거. 이렇게 이런 대과 이런 거 제주도 말로 파치 비상품.
5: 왜가요?
4: 예, 비상품.
5: 맛이 없어요?
4: 맛이 조금 덜하긴 하지 이런 것보다 요런 것보다.
5: 있잖아요.
4: 이런 거 만져보면 이게 살이 꽉 찬 거, 알이. 이렇게 딱딱하고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볼록볼록 이렇게. 아~ 이게
5: 알이 꽉 찼다는 거.
4: 알이 꽉 차서.
5: 까는 것도 다르던데 제주 사람들.
4: 제주 사람들 이렇게 벌러 반으로. 이렇게 반으로 딱 벌러.
0: 보기만 해도 비타민C가 충전되는 기분인데요.
5: 이게 물이 팍 나와가지고
4: 너무 싱싱하지?
5: 네.
0: 바로 한번 먹어봤습니다.
5: 진짜 싱싱해. 진짜 맛있어요. 이게 딱 들어갔을 때 과즙이 탁 퍼지는 게 머릿속에서 비타민C가 막 터지고 있어요. 팍팍팍팍팍.
4: 2-3일 숙성시켜 먹어도 맛있는데 또 밭에서 직접 따서 먹는 거하고 또 다르지.
5: 이거 먹어. 감사합니다.
6: 너무 맛있으시고 밥 못 먹을 건데.
7: 그럼 촬영 못할 것 같은데.

0: 상큼한 감귤로 의욕 충전 완료. 본격적으로 감귤을 따보는데요. 어떻게 해야 예쁜 감귤을 최대한 상하지 않게 오롯이 딸 수 있을까요?
1: 아, 유산 따는 거는 일단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한 번에 따면 이게 다 살이 다치니까 이렇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바짝 붙여서 요런 거는 요렇게 잘라줘도 돼요.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2: 호보 같아요. 긴장돼서 지금
1: 이렇게 놓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보다게 밑강 따는 게 쉬운 게 아니.
2: 그러게요.
0: 베테랑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감귤을 따기 시작합니다. 사무실에서 벗어나 찬바람도 쐬고 상큼한 감귤 향을 맡으니 일을 하면서도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는데요.
3: 뒤에 손님이 왔네요.
2: 아, 너무 귀여워.
0: 감귤과 고양이라니 직업 만족도 최상의 환경. 감귤 따기가 손에 익어갈 때쯤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2: 이거 보여요? 이거 새가 쪼아 먹은 거야. 신기하죠?
0: 맛있나? 새가 선택한 귤 맛은 어떨지 궁금해졌는데요.
2: 달아. 달아.
0: 맛보기도 잠시. 수확 작업에 다시 박차를 가합니다.
2: 이거 보통 이거 채우는데 몇 분 걸리세요?
1: 우리는 그거 채우는데 한 5분이면 한 7분?
2: 진짜요?
1: 저는 한 10분 걸릴 건가?
2: 30분 걸릴 건가? 이거 해볼게요. 네.
0: 자극을 받아 속도를 높여봤는데요. 혹시나 감귤이 상할까 신중을 기해 하나씩 따는 저에 비해 베테랑의 빠르고도 정확한 손놀림이 보이시나요? 역시 내공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두 개를 따는 동안 무려 7개를 따셨는데요. 친척과 이웃 베테랑들의 일손도 모여 감귤이 쌓여갑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올해는 걱정이 많으신데요. 기후변화로 지난 여름 폭염 일수와 열대야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1: 먹음 살기 힘들죽에 요즘 어려운데 불경기에
2: 귤이 안 팔려요?
1: 팔리긴 잘 팔리는데 없잖아. 봐봐, 수확이.
2: 아, 그래서 수확량이 적어서?
1: 따보니까 수확량이
2: 많지가 않아.
1: 다른 해에 비해가지고 반도 안 나와, 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요즘 막 그 텔레비전에서 보나 뭐 기후변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영향이 큰다고 얘기하나 수확량이 많이 나오면 너무 좋을 텐데 전년도 비해 한 2분의 1로 줄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슬퍼요.
4: 농사가 매번 잘 되는 게 아니고 한 5년 전에 감귤이 파동해가지고 감귤값이 너무 폭락하니까 송가비 자체도 안 나올 때가 많았어요. 그때는 2년간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속상하죠.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뭐 죽을 맛이었죠.
0: 내년에는 맛있는 감귤이 더 많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귤을 땁니다. 몇 차례 바구니를 비워내다 보니 비었던 콘테나들에도 어느덧 눈에 띄게 감귤이 채워졌는데요.
2: 이게 되게 좋은 게 내가 이제 고생해서 땄잖아요. 그 결과물이 딱 눈으로 보이니까 되게 정신적으로 보람이라는 게 쫙 차올라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막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제주에는 감귤 방학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1: 그러니까 그 일손이 부족하니까 집에 식구들이라도 도우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감귤철에는 한 일주일씩 많게는 네. 안 그러면 한 3, 4일이라도 감귤 방학이 있어요.
2: 지금도 있어요?
1: 있어.
2: 우와.
1: 촌에만.
2: 아, 특촌에만. 지역에만.
1: 다 모여가지고 수학계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 고사리 손 하나라도 이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5: 그럼 그때 같이 일을 하셨나요?
4: 당연히 해야죠.
5: 당연히.
1: 그럼요. 많이 도와줬어요.
4: 오늘도 왔잖아요. 다.
0: 이처럼 감귤 농가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들. 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6: 방학이라 하면 되게 설레고 좋은 이미지인데 과수원 가서 귤 따고 힘들게 귤 나르고 차라리 학교 가는 게 낫겠다라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때 어렸을 때 그 힘들었었던 그 기억들과 이제 그런 추억들이 지금의 되게 큰 자산이 돼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0: 아침 일찍부터 귤을 따다가 드디어 찾아온 새참 시간.
1: 난 이거 가장 맛있는 게, 저 사장님.
0: 이곳 감귤밭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새참이 있다는데요. 바로 귤 구워 먹기. 장작에 구운 귤 바비큐. 그 맛은 어떨까요?
3: 야, 굴이 이렇게 처음 봤어요. 이래 됩니다.
1: 조금 더 익어도 될까요?
7: 아니, 원래 더 익으면 안 돼. 딱 이 정도면 제일 맛. 이게 제일 맛.
3: 향이.
1: 드셔보세요. 나는 우린 싱싱한 게 좋아요.
3: 때문에 한국가 떠먹는 느낌 나.
7: 파인애플 구워서 먹고 있어.
3: 근데 그보다 더 맛있어요. 파인애플 구운 거보다 맛있어.
1: 맞아, 파인애플도 구워 먹잖아.
2: 아, 나 지금 딱 생각났는데 귤을 청을 청 담그면 달잖아요. 귤 청 같은 느낌으로 나와. 귤향도 살짝 커먹는 느낌. 맞아.
3: 귤을 보면 되게 다양한 감정이 드실 것 같은데 귤이 어떤 존재인지가 궁금해요.
1: 나 어렸을 때는 막 우리 어머니한테 교회 다니자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요일날 밭에 안 가니까 그래도 예배당 다니게 예배당 다니게 막 했었는데
3: 그때 성공하셨어요?
1: 아, 성공 못했죠.
8: 아니지.
1: 사람들한테는 생존이죠.
3: 생존.
1: 이 귤나무가 옛날에는 대학나무라고 해가지고 네. 귤나무 하나 있으면 애 한 명 대학을 보냈었거든요.
3: 진짜로?
1: 근데 지금은 네. 뭐 제주도에서만 재배되는 게 아니고 약간 육지로 지금 귤이 올라가고 있어서 아. 살짝 제주도 사람으로서 되게 걱정이 많아요. 아. 왜냐면 여기는 나가려면 섬이기 때문에 운송비가 들잖아. 아. 근데 육지는 다 육로 운송이거든요.
3: 그 배송비는 제가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귤을 농사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8: 수확할 때.
3: 수확할 때?
8: 수확할 때.
1: 직장인들도 왜 이제 막 아, 오늘은 그만둬야지 하다가도 월급날 되면 또 다니고.
3: 아, 그런 느낌이구나.
1: 그런 것처럼 우리도 무더운 여름 때 뭐 약치고 막 일을 그렇게 할 때는 계속 때려치워야지 다 하지 말아야지 뭐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귤을 이렇게 많이 열린 나무를 딱 따고 나면은 저가 이제 임신했다가 출산하고 난 그런 느낌. 아, 이 나무도 그런 느낌이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뭐 희노애락이죠, 우리.
0: 육지에서는 마트에만 가면 손쉽게 사 먹을 수 있었던 귤. 귤에 담긴 사연을 알고 나니 마음 한켠이 경건해집니다. 꿀맛 같던 세찬 타임이 끝나고 농장에서 가장 큰 힘이 필요한 작업이 남아있었는데요. 감귤이 가득 찬 콘테너를 수레에 올려 창고나 트럭까지 옮기는 일입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택배 상하차와 비교될 정도로 힘든 일이라는데요.
3: 누가 뒤에서 날 잡고 있는 것 같은데?
0: 20kg 콘테너가 무려 4개! 성인 남성 한 사람의 몸무게에 육박하고 있었는데요.
3: 아, 이거 좀 힘들다. 줄 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진짜 이거는 힘들어요. 마지막 파티!
0: 포기란 감귤이 아닌 배추를 셀 때 하는 말. 마지막 남은 힘까지 끌어올려 봅니다.
3: 이거 허리 나가겠다 잘못하면.
7: 그게 원래 무슨 남자가?
3: 네, 남자가 한다 그러니까 괜히 더 얼마나 힘들길래 하고서는 해봤는데 잘못하면 허리 나가겠어요 진짜. 와, 이제는 다시 갖다 놔야 되죠.
0: 오늘의 수확이 담긴 트럭과 함께 저녁까지 감귤의 여정은 계속되는데요.
9: 아, 오늘 수확한 귤을 가지고 왔잖아요.
10: 오늘 산 거예요?
9: 예. 이거를 선별할 거예요 이제.
0: 선별기 위에 감귤을 올리고 검수 겸 닦아주면서 크기별로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표면에 닦은 감귤을 다시 레일 위에 올려주면 감귤들이 선별기 위에서 구르면서 크기에 맞는 구멍으로 쏙쏙 빠져나갑니다.
11: 끌어내는 파츠?
3: 어, 괜찮아요?
11: 뭐 이런 것들이 전홍하게 진 거예요.
0: 분류되어 상자에 담기는 감귤들처럼 보람도 쌓여가는데요. 신선도를 위해 이처럼 당일 수확한 감귤을 바로 포장해 보낸다고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미 녹초가 된 몸이지만 최선을 다해 마무리합니다.
3: 나는 그냥 마트 가서 그냥 카드 찍 긁으면 이렇게 쉽게

0: 얻을 수 있었던 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맨날 흔하게 뻔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농부 아저씨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뭐 농작물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절절하게 느껴졌죠, 오늘은.
1: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2: 너무
1: 너무,
2: 고생했어요.
1: 아니요, 저는 너무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이거 귤 포장도 그냥 담으면 끝일 줄 알았는데 기술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3: 쉽지 않았던 제주에서의 첫날 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감귤의 여정 둘째 날. 또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쨌던 감귤을 한아름 들고 새로운 장소로 베테랑을 찾아가 봤습니다.
4: 여기는 옛날에는 귤 저장 창고였는데, 귤 저장 창고를 이쁘게 리모델링해서 지금은 카페로, 이제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15년째 부모님 따라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보통 귤은 겨울철 과일로 겨울에 한철 장사로 이렇게 보통 하시는데, 이 귤밭 안에서 할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겨울철에만 즐기는 게 아닌, 사계절 내내 언제든지 오셔서도 이제 귤밭 안에서 다양한 이제 문화들을 즐기고 가실 수 있게끔.
3: 감귤밭 부지를 활용해 테마공원을 만들고, 창고를 카페로 개조해 감귤을 활용한 음료를 팝니다. 그리고 감귤밭의 잡초와 병해충을 없애주던 닭과 오리부터 대동물까지 기르게 된 이곳 농장에서 귤 껍질의 새로운 쓰임 또한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말들의 상큼한 별미. 수확 전약두달 동안 농약 성분이 빠진 귤 껍질들이 말들의 간식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5: 여기에 보고
3: 술의 조작법조차 쉽지 않았지만 말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새콤달콤 귤 껍질을 너무 맛있게 먹어주더라고요.
0: 잘 먹어질까 너무 예쁘네요. 오늘 이거 다싹 먹는 거예요, 얘네들이?
5: 네, 내일 아침이나 또 이제 저녁에 와 보면은 귤 껍질 전혀 남는 거 없이 다 먹어요.
0: 귤이 이렇게 끝까지 남기지 않고 이렇게 사용된다는 게 되게 기쁜 것
5: 네,
0: 같아요.
5: 맞아요.
0: 육지에서는
5: 네.
0: 그냥 막 버리잖아요.
5: 맞아요. 음식물 쓰레기나 그냥 버리게
0: 맞아요.
5: 되는데.
3: 농장 일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는데요. 다음으로 주어진 임무는 매시간 해야 한다는 축사 청소. 동물들의 분뇨를 치울 차례였습니다.
5: 저희가 한 곳에 모은 다음에 이제 4월에 저희가 이제 다시 귤 농사 지을 때 그때 모아서 숙성시킨 다음에 발효시킨 다음에 나중에 농사 지을 때 귤나무 밑으로 이렇게
0: 누군가 볼 적에는 되게 더러운 무엇이실 수
5: 맞아요,
0: 있겠지만
5: 맞아요.
0: 소중한 자원이군요.
5: 그럼요.
0: 소중한 자원을 캐는 겁니다.
5: 네.
3: 감귤 농사의 소중한 걸음으로 쓰일 동물들의 분뇨를 부지런히 날라봅니다.
0: 하다 하다가 똥손이를 뜰줄 몰랐어요. 이쪽이에요? 네. 자연의 심리죠. 자연의 근래. 뭔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법. 자연의 그 순환? 이런 거를 되게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인데, 사실 더럽고 우리가 다 버리는 거잖아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다시 감귤에게 도움이 되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양분이 된다는 게, 그걸 눈으로 보니까 묘한 감동이 있었어요.
3: 축사 청소 끝. 다음 업무는 감귤 체험 농장입니다.
4: 네. 이쁘죠? 여기도 귤이 엄청 많이 열려져 있어요. 네. 여기서 본인들께 바위랑 이 총을 들이면서 이제 나무에서 이제 이 귤을 어떻게 땄는지도 설명을 드립니다.
0: 고객님들께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귤 모자도 써왔습니다.
4: 애기들 많이 오면 엄청 좋아할 것
0: 같아요. 감사합니다.
3: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늘의 첫 체험 손님이 오셨습니다. 어서와요. 감귤밭은 처음이지. 어제 배웠던 감귤 수확법을 활용할 차례. 어린이 손님의 눈높이에 맞춰 감귤 따는 법을 알려주었는데요.
6: 잡자. 근데 내가 잡아줄게, 그러면. 자, 한 번, 똑딱. 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3: 친구 단위의 손님들에게는 직접 준비해 간 폴라로이드 사진이 서비스. 추억을 만들어드리면서 어쩐지 하루가 순탄하게 흘러간다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대형 버스가 서고 외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들이 등장했습니다.
1: 한두 명이 올 줄 알았지 그게 버스가 올지는 몰랐어요. 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3: 싱가포르에서 제주 감귤밭을 찾아준 손님들. 만국 공동어 가지랭귀지로 감귤 따는 법을 전수해드렸습니다. 새콤달콤한 제주 감귤의 매력에 손님들도 대만족. 싱가포르에는 겨울이 없다는데요. 모처럼 겨울 여행에서 감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감귤 농장과 헤어질 시간.
4: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1: 농장이 진짜 쉽지가 않네요.
4: 네, 맞아요.
1: 정말 쉽지가 않은 걸 매일 하고 계시는 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4: 아니에요. 전 제 일인데요.
3: 감귤의 미래를 고민하는 젊은 베테랑에게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1: 귤에 대해서는 또 남다른 감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화장대 귤은 어떤 존재일까요?
4: 어머니 아버지 때의 그 단순히 먹는 귤이 아니라 저는 이 귤을 재밌게 풀어나가서 즐기는 귤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1: 귤 테마파크 이런 거 여기가 더 커져서
4: 그렇죠.
1: 귤 테마파크 네. 같은 거 되면
4: 좋겠다. 맞아요. 그런 게 저희 꿈이에요. 감귤이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활용되고 이거를 모든 분들한테 재밌게 잘 풀어서 알려드리고 싶고 내년엔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3: 베테랑의 포부를 응원하면서 감귤의 다음 여정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한라산의 차가운 북풍을 막아주어 비교적 따뜻한 기온을 유지하는 제주 산남지방. 이곳의 감귤이 제주도에서도 유명하다는데요. 새소깍과 검은 모래 해변으로도 유명한 이곳은 제주 서귀포 해어마을입니다. 조선시대 진상품이었다는 효동감귤의 생산지기도 한 이곳에서 또 다른 감귤 베테랑을 만났습니다.
2: 안녕하세요. 해어마을에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3: 바로 감귤 과즙 베테랑이었는데요. 약 7년 전 해어마을 부녀 회원들이 힘을 합쳐 협동조합이자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고 전통 한과의 한 종류인 과즐에 마을에서 생산된 싱싱한 감귤과 정성을 더해 보다 특별한 감귤 과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감귤이 과즐로 거듭나기까지의 새로운 여정 함께 하실까요?
2: 30년 전에 귤이 없는 마을에서 이쪽 하요 마을로 시집을 오면서 귤을 접하게 되었어요. 신랑이 농사를 지었는데 상품은 그런대로 괜찮게 팔아요. 근데 비상품이 너무도 아까운 거예요. 조금 못생기고 그리고 좀 크고 근데 맛은 너무 맛있어요. 다시 가공 제품을 만들면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우리 부녀회원들하고 합심해서 이 기업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자들이지만 못하는 게 없어요. 저희들은 저희가 조합 자체 내역으로 한 500평 정도 감귤 농사도 짓고요. 동네 할머니들도 여기 와서 팔기도 하고.
3: 본격적인 감귤 과즙 제작에 앞서 신선한 감귤을 수확하러 농장에 갑니다. 맛은 좋지만 크기가 큰 비상품 위주로 수확하는데요. 껍질을 까기도 쉽고 과즙에 올라갈 고명으로 말려도 비교적 크기가 유지되는 장점이 있어 이곳에서는 비상품이 오히려 환영받습니다. 누군가에게 쓸모 없어도 어딘가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인 법이잖아요. 감귤을 다 땄으면 본격적으로 과즙을 만들러 갑니다. 공장에 들어가기 전 철저한 미생복 착용은 필수!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귤을 까야만이 이 과즙이 나와요. 제일 첫 단계예요.
7: 이게 제일 첫 단계?
2: 예, 까고 썰어서 말리고.
7: 아,
2: 예. 자, 까는 방법이 있어요. 윗등 밑에 까고 그리고 손으로 벗겨요.
7: 아, 원형을 살려야 돼서 칼로.
1: 이거 그럼 하루에 몇 개씩 까야 돼요?
2: 한 30컨테너.
7: 30컨테너?

0: 어느 지역에서 시집 오신 거예요?
1: 저는 강남에서 왔어요.
0: 아, 서울?
1: 강남.
0: 서울?
1: 제주도도 강남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0: 강이 근데 없지 않아요? 강이 있어요?
1: 제주도, 강남은 애월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모르는 곳이 없는 곳이 강남, 핫한 곳이 강남.
0: 아.
1: 전 국민이 모르는 곳이 없는 곳이 애월.
0: 아, 맞아요.
1: 제주도에서 핫한 곳이 애월.
0: 아.
1: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렇게 부른답니다.
0: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1: 아이고, 우리 신우 손에 이끌려서 같이 접시 활동을 하면서 공사를 했거든요.
0: 그때부터 공사하셨구나.
1: 네, 저는 애월에서, 우리 신우는 서귀포에서.
0: 아, 그렇게 인연이 생긴 거면서
1: 나를 쏙 마음에 들어서.
0: 그러니까. 데려가야겠다, 우리 가족으로.
1: 처음에 여기가 부자 동네라고.
0: 아.
1: 다들 부러워했어요, 부자 동네라고.
0: 아.
1: 아, 부자 동네 맞더라고요. 와, 보니까 엄청 부자, 일부자.
0: 일부자?
1: 일부자. 일만 하면서.
0: 어느 부자인지 얘기하고.
1: 놀면서 부자 되진 않아요.
0: 아, 그럼 그래요.
1: 네. 네.
0: 어? 또 있구나. 맞네.
1: 자, 이제. 자, 빨리 카트 해주세요. 이제 빨리 이제 네. 짜야 돼요.
0: 링링링링.
2: 껍질을 벗긴 감귤은 다시 다양하게 가공되는데요. 재단기로 얇게 썰어서 건조기에 넣고 잘 말려준 감귤은 과즙의 상큼한 맛을 더하는 규칙 고명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착즙기에 넣은 감귤은 신선한 귤즙이 되어 반죽과 조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0: 근데 너무 냄새가 좋아요. 맛있는 냄새가 나.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상큼해. 지금은 약간 진짜 귤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
1: 향기로 비타민 충전?
0: 너무너무. 정말 좋아하거든요.
2: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0: 제가 진부한 표현을 써야겠는데 입안에서 귤이 팔딱거려.
1: 한 잔 드릴까요?
2: 감독님들 네. 어떠세요?
3: 맛있습니다. 하네요.
2: 이렇게 뽑아낸 신선한 귤즙을 넣고 과즙 반죽을 해볼 건데요.
1: 이거를
0: 조금씩 조금씩?
1: 아니요, 촬영을 위해서 조금씩. 우리 한 돌에 확 보여. 자, 그리고 우유.
0: 우유. 섞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1: 속에 소량이 소금이 들어갔어.
0: 아,
1: 소금. 우유와 버터.
0: 이거 버터가 좋은 브랜드 쓰시던데.
1: 저희는 기계 반죽을 하지 않고 아무리 양이 많아도 손 반죽. 손으로 반죽함으로써 해가지고 공기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과자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네.
2: 저도 손 반죽에 합류해 봤는데요. 왠지 따가운 시선이 느껴집니다.
1: 이때 거는 안 섞이잖아요.
0: 네. 팔힘이 다르신데요? 김치 버무리 드셨는데.
1: 네, 저 팔힘은 정말 없어요. 일을 많이 해서 기다리면 오늘 하루.
0: 그러니까요. 빨리빨리.
1: 물량을 못해내요.
0: 네.
1: 자, 그 다음에는, 자, 큰일 났다. 밀가루.
0: 밀가루.
1: 밀가루. 넣으세요.
0: 자,
1: 이렇게 하면 언제 해요?
2: 하루에 반죽과 튀김 작업까지. 총 3만 개의 과즙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동선을 줄여서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배운 대로 정확히 계량한 귤즙과 우유를 넣고 반죽이 골고루 섞이도록 신경 써가면서 홀로서기에 도전해봤는데요. 반죽이 과즙의 기본이니 만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손반죽의 열의를 더해봅니다.
1: 잘하고 있나요? 너무 잘하시는데 이거 두세 번에 이렇게 완벽하게
0: 정말
1: 안 되는데
0: 방송이 중이죠.
1: 아니 망국멘트 아니에요.
0: 진짜요?
1: 진짜 잘했어요.
0: 감사합니다. 네,
1: 진짜 잘했어요. 잘리면 이쪽으로 와도 되겠어요.
0: 감사합니다. 칭찬에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손반죽에 이은 과즙 맛의 비결은 가족들에게도 먹일 수 있는 양질의 재료였는데요.
1: 오리미를 사용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건강이에요. 건강.
0: 웰빙 푸드.
1: 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이 우리에 맞고 그리고 고소하고 맛있고.
0: 네.
1: 저희는 꾸준하게 가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를 일단은 쓰는 거죠. 단가가 비싼데 어떻게 전부 다 국산 쓰고 좋은 것만 쓰냐고. 그렇지만 남으니까 하겠죠. 조금 남아요. 조금.
0: 오.
1: 두 번째, 세 번째는 정말 위험한 작업이에요.
2: 바로 반죽을 수차례 기계에 넣어.

0: 납작하게 펴내는 과정이었는데요. 방심하다가는 손가락을 다칠 수 있어서 숙련된 분들이 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베테랑들의 지도하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기 앞에 섰는데요.
1: 너무 많은 양이니까.
2: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3: 그러니까요.
2: 이게 이렇게 가까이에서 근데 이게 기계가 여기 빨려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네. 저희는 그냥 감각으로.
3: 그러니까 감각이 안 쓰고 같이 했어.
2: 근데
3: 밖에서 보기엔 쉬워 보여도 별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2: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0: 베테랑을 따라 저도 빠르게 손을 움직여봤는데요. 또다시 뒤통수에서 뜨거운 시선이 느껴집니다.
1: 지금 맥이 끊겼다. 감시, 잘하나 못하나. 감시.
0: 대표님의 밀착 감시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하지만 사실 누구보다 다정하게 저를 챙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는데요.
1: 6시까지. 네. 이거를 한 4번 정도 여기서 내립니다. 예. 네. 계속 내리 반죽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해서 4번 정도 속에 공기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페스트리 알죠? 페스트리 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4번, 저기에서 한 5번 정도 해서 거의 한 8번에서 10번 정도.
3: 대량 과자 공장은 다 이런 것도 기계가 하는데.
2: 이거는 기계가 하는데.
3: 이거는 정보나 사람.
2: 저희도 여기 기계 반죽을 해봤는데. 네. 쉽지 않더라고요.
3: 와. 어떻게
2: 이 과자가.
3: 죄송해요.
2: 아니, 괜찮아. 이거 뭐.
0: 제가 헤매는 사이 위험한 작업인 만큼 밀착 감시가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1: 네. 원래는 여기 서면 말도 하면 안 돼요.
2: 수령이니까 좀 사무실 같아.
1: 여기가 좀. 잘못하면 까딱하다 손 다쳐요.
3: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0: 안전을 위해서 반죽 작업으로 복귀해 잘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기로 합니다. 왜 대표님이 보실 때는 속도가 유독 더 느려지는 것 같을까요? 내공이 담긴 베테랑의 손끝에서 금세 작업 물량이 다시 맞춰집니다. 이전 작업이 속도에 맞게 진행돼야 다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넘겨받고 다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는 쉴 틈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때!
4: 무슨 일이 생기셨어요?
3: 장갑이 찢어져가지고! 장갑이 찢어졌어!
4: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니에요?
3: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5: 나 이제 여기 단면에 겹을 보면서 그냥 밀가루 튀김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이 겹이 어떤 반죽을 통해 만들어졌는지 함께 손에 맞춰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이 명절 대목이어서 엄청 오늘 많이 만들어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쉴 틈이 없어. 허리가 아파요. 허리 목이 다 아파.
0: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점. 겹겹이 쌓였다가 펴진 반죽을 크기에 맞게 재단한 뒤 힘을 주어 똑바로 잘라줘야 했는데요.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1: 아니, 질문을 해야지. 질문을 못 나오는데 이것도 얇아.
6: 얇으면 하지 말자.
1: 이게 얇아.
6: 길어버리니까.
0: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반죽 무게까지 한 장 한 장 다시 확인해야 되는 작업.
3: 이거 뭐 다시 해요?
1: 아니.
0: 살짝 눈치를 보는 사이 이 구역의 베테랑이 등장합니다. 반죽 정동부터 숙련자답게 야무진 손끝을 자랑하는 이분 덕분에 이 길을 모면하고 어깨 너머로 커팅을 배우면서 신기하고 부러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3: 선생님은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7: 필리핀.
3: 어느 지역이요?
7: 시부 밑에.
3: 시부 밑에?
7: 네.
3: 거기가 어디더라?
7: 밑에.
1: 멀시. 이름이 멀시. 디바스코 멀시.
0: 알고 보니 이 공장 곳곳에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8: 결혼 이주 여성이 필리핀이 4명? 베트남이 4명이 있어요.
1: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하면서 너무

0: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 여기 왔는데 첫 번째는 금전적인 문제, 두 번째 시댁과의 갈등, 그런 걸 얘기하면서 울면서 얘기할 때 정말 아, 우리가 얘네들을 보듬어주고 정착시켜주고 내가 친정엄마 역할을 우리가 해주자,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즐거워하면서 일을 해주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맙죠. 저희가 고마워요.
1: 이주 여성들도 감귤 과즙이라는 공통 분모로 하나가 되어 있는 이곳. 저도 꼼꼼히 기술이 배워서 반죽 커팅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2: 됐다. 성공! 네. 죄송합니다.
1: 설명절 물량을 맞추기 위해 스피드는 필수. 빠르고 꼼꼼하게 계속해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준비를 해봅니다. 다음은 과즙의 생명. 바삭하고 고소한 튀김 작업인데요.
2: 이렇게 오그라져 있는 거 나오면 안 돼.
3: 탄탄하게.
2: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아, 네. 딱 이렇게. 그게 기술이야.
1: 썰어둔 반죽을 튀김기로 날라주고요.
2: 그 다음에 잡아서 이렇게 놔주시는 거. 기름 조심하세요. 뜨겁습니다.
1: 반죽이 서로 붙지 않도록 펼치듯이 기름 속에 집어넣습니다.
2: 자, 올라가면 이렇게 한 번씩 더 살살, 살살. 깊숙이 들어가도 돼요, 살살. 아, 작은 거야. 자, 이렇게 뒤집어서. 네. 한 번씩 뒤집어주는 거. 그래야 튀김 예쁘게 튀겨져요. 네. 빨리 빨래주셔야 돼. 손공도 빨리 빨래주셔야 돼. 안 그러면.
3: 그 사이에 굽어버리는군요.
2: 그렇죠.
3: 정말. 한 곳이라도 손발이 안 맞으면은.
2: 안 돼요. 네.
1: 반듯하게 튀겨진 반죽은 옆 칸으로 옮겨가서 보다 바삭한 식감을 위해 2차로 튀겨지는데요. 고소한 기름 냄새와 지글지글 바탕 있는 소리가 공장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튀긴 반죽, 즉 바탕은 하루 동안 보관실에 보관합니다. 오늘은 반죽 과정에서 가루가 날릴 수 있어 조첨과 티밥 묻히기 작업을 내일 하려는 건데요.
3: 이거 개발을 직접 하셨다고 들었는데 레시피를 그러면 몇 번 실패 경험으로 만들어진 레시피예요?
2: 엄청 실패는.
3: 아, 그렇구나.
0: 조청 만드는 사람도 아무도 안 가르쳐줘. 과자 만드는 법도 아무도 안 가르쳐줘. 그래서 우리끼리 세 개조로 나눠서 6개월 동안 실험을 했어요. 그때 당시 아마 버린 과자는 한 2톤 정도? 그 과정은 흘린 눈물은 평생에 흘린 눈물을 다 흘렸어요, 저는. 포기하려고 했죠. 왜? 근데 내 뒤에 25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 회원님들도 저를 믿고 3년만 따라와 주세요 했는데 정확하게 3년 되는 시점부터 이익이 발생했어요.
4: 옛날에 태어나셨으면 장군 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4: 그렇죠. 뒤에 병사들이 막 그랬는데.
1: 최고의 과즙 맛을 위한 베테랑만의 고집으로 국산 쌀을 이용해 티밥도 직접 튀기는데요. 고소한 맛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침에 짜둔 귤즙을 아낌없이 붓고 여기에 조청을 넣고는 한 시간 동안 손으로 저어 감귤 조청으로 재탄생시키기도 합니다. 드디어 감귤 과즙을 만드는 마무리 단계. 감귤 조청을 바탕에 정성스럽게 발라주고요. 티밥에 버무려서 바탕에 티밥을 묻힙니다. 고명과 티밥을 골고루 묻힌 예쁜 감귤 과즙 완성! 정성껏 만든 과즙은 하나하나 개별적인 비닐 포장과 최종 박스 포장을 거치는데요.
2: 와, 이거. 컨베이어벨트 가 따로 없네.
1: 과즙 공장이라고 해서 크게 힘든 일이 없을 줄 알았지만 설 명절을 앞둔 공장은 마지막인 포장까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5: 내가 생각하던 제주의 낭만은 이곳에 없어요. 아니, 나는 근데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데 안타까운 거야. 우리나라 한과잖아요? 감귤 과즙이? 모 호텔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하나에 30만 원. 이렇게 서양 디저트들이 대우를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디저트도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 연사, 목놓아 외쳐봅니다!
1: 어느덧 성큼 다가온 퇴근 시간. 대표님과도

0: 풍경도 사람도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만난 감귤나무의 물결. 그 물결을 따라 걷다 보니 육지에선 몰랐던 감귤의 특별함을 한층 더 알게 되었는데요.
1: 귤은 제주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 같아. 이런 걸 우리한테 준 거는 축복인 것 같지.
2: 그리고 필 때 그 향에 취하기도 하고. 그래도 여기 내가 농사 짓고 사는 게 참 좋다.
3: 저한테 감귤은 연구해야 될 연구 대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기다 가실 수 있게끔 제주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4: 감귤은 정말 생업이자 나의 즐거움이자 행복이에요. 정말 이 친구들하고 같이 마을에서 조합을 만드니 정말 즐거웠어요. 우리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 같이 일하면서 나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나네.
0: 옹호지신,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한다는 말처럼 제주감귤도 오랫동안 쌓은 자산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원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파괴! 띠용띠용 어디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계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열정 열정 열정.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분양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복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KBS 퀴즈.
1: 행수와 야행,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대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라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해일 위험해 대비해.
2: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3: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2: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3: 데이비드 커퍼필드.
2: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3: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2: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3: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4: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3: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2: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3: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0: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맛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은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나요?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감칠맛의 대표 멸치.
1: 위험하니까 저 저쪽으로 서주세요. 저쪽으로.
0: 위험천만한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작업. 양망 작업이 시작되면 작업자들이 바빠집니다.
1: 아, 많이 잡았지? 좋지? 기분 가는 좋지야.
0: 3시간 이상 계속되는 멸치 털기. 쉴 틈 없이 작업이 이어집니다.
1: 아, 팔도 아프지요. 집에 가면 막 아침 되면 막 몸이 빠지는 게 생각. 얼굴에 똥이라든지 멸치 실개라든지 변들이라든지 눈에 막 다 깹니다. 힘이다. 힘든 일.
0: 바다에서 찾은 또 다른 감칠맛, 다시마. 다시마 한 줄의 무게가 무려 1.5톤. 끌어올리는 것부터

0: 만만치 않습니다.
1: 이걸 한 5배야 되겠네.
0: 채취부터 손이 참 많이 갑니다.
1: 그냥 파도 큰 거 올게. 앉아. 쓰나미. 앉아. 그럼 파도 모르고 무심해 일단 물러 들어가면 아주 위험하다.
0: 채취 후 이어지는 더 고된 작업.
2: 아이고 허리야.
1: 아이고 허리야.
3: 바다에 바다.
1: 내려와야지. 또 걷어야지. 또 내려야지. 기본이 12시간 해야 되니까.
0: 최고의 감칠맛 나는 재료를 얻기 위해 바다에서 고군분투하며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변항. 이곳은 일명 멸치의 고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멸치철인 3월부터 6월까지 봄이 되면 항구가 북적입니다. 이 철엔 멸치 판매장도 항구에 생깁니다.
4: 봄멸치가 알도 많이 가지고 해서 액젓 빼면은 맛도 한 맛 더 있고 해서 살도 물러서 액이 많이 나오는 그때가 지금이에요.
0: 그래서 봄이면 대변항은 멸치 젓갈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그날 잡아온 싱싱한 대멸치에 천일염을 넣고 즉석에서 버무려주면 금세 멸치 젓갈이 완성되는데요. 선도가 좋은 멸치로 젓갈을 담으니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5: 기장 젓갈이 전국에서 70, 80%가 기장에서 다 나가는데 우리 여기 기장의 특징이 그거예요. 싱싱한 거 그날 배에 나오면 바로 소금 해준다는 거. 그게 우리 기장의 최고 장점이죠. 어머니 젓갈 담아가세요.
0: 10cm에서 15cm 길이로 자란 봄멸치는 특유의 부드럽고 연한 맛이 매력적이라 임금님께 진상이 될 정도로 오래전부터 유명했습니다.
5: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6: 멸치 젓갈은 기장 멸치가 좋아요.
7: 왜 그래요?
6: 마른 메리치는 저쪽에 남해 쪽에 저쪽 삼천부 쪽에 마른 메리치가 좋고 젓갈은 여기가 기장 메리치 알았죠?
0: 그물을 털면 머리도 떨어지고 내장도 터지는데 이게 젓갈이 맛있게 삶는 이유라고 합니다.
5: 이렇게 콜라당 벗겨져도 이게 맛있는 거예요. 싱싱한 거. 요 선이 딱 살아있잖아요. 눈도 맑고. 봄멸치는 얘는 알이 있어야 맛이 좋다.
0: 멸치의 인기로 인해 봄이면 대변항 상인들은 정신없이 바빠지는데요. 많이 나갈 때는 30kg 젓갈이 하루에 100개 이상씩 나간다고 합니다.
8: 잘 팔렸죠? 팔릴 때 기분 좋지.
0: 그래서 요즘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즐겁다고 하네요.
6: 대변이는 멸치로 다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멸치가 나야지 대변 경제가 움직입니다.
0: 봄이면 멸치 판매장만큼 분주해지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멸치 전문 식당입니다.
9: 대구에서 멸치 먹으러 왔습니다.
10: 찌개하고 쌈밥 먹으러 왔어요.
0: 제철 맞은 생멸치 맛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손님이 모입니다.
11: 원래는 젓갈 멸치인데 그걸 응용해가지고 찌개도 하고 해도 하고 그래요.
0: 깨끗하게 손질한 생멸치에 마늘과 양념장을 넉넉히 넣고 양배추와 깻잎, 미나리 등 각종 채소를 더해서 살이 부서지지 않게 부드럽게 버무려주면 멸치 회무침이 완성되는데요. 새콤달콤한 맛이 입맛을 돋운다고 하네요. 우거지와 고춧가루를 넣고 칼칼하게 끓여낸 멸치찌개도 인기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멸치구이. 굵은 멸치만 골라서 석쇠에서 노릇하게 구워내면 고소한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5: 맛있다.
12: 너무 맛있어요. 싱싱해가지고. 둘이 먹다가 둘이가 죽어도 몰라요.
13: 아니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0: 싱싱하고 통통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1: 다른 데 멸치랑 달라요?
0: 네, 여기 멸치가 제일 맛있어요.
2: 기장 대변항의 멸치잡이 배들은 3월부터 6월까지는 날씨만 좋으면 거의 매일 새벽 출항을 합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깜깜한 새벽. 항구로 한둘씩 선원들이 모여듭니다.
3: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새벽에 나가는 이유가 있나요?
5: 물때가 좋으니까 이제 아침에 나가는 거지. 거기도 이제 잠자고 일난다행이죠.
2: 빠르게 출항 준비를 하는 작업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멸치잡이 배가 출항합니다.
6: 빨리 고기를 빨리 만나가지고 고기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좀 글글래요.
7: 아니 잡힐지 안 잡힐지 잘 몰라요?
6: 모르지. 우리 밭에 뭐 고마 같으면 뭐 하루에 몇 고랑 판다지만 바다에는 모르거든요. 옛날 어른들 말 같으면 바다에 고기는 하루에 만리를 가고 말은 천리를 간댔는데 고기는 안 몰라요. 어디서 나는고.
2: 사실 멸치는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 넓은 망망대에서 멸치떼를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3, 4시간씩 못 찾을 때도 많다네요. 이럴 땐 중요한 것이 선장님의 경험과 노하우입니다.
5: 고기 행태가 노는 일에 물체가 놉니다. 멸치라는 이 고기가 습성이 이동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바다를 헤매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차도 다니는 거지.
2: 예리한 눈빛으로 어군 탐지기를 주시하며 멸치를 찾습니다. 선장님이 멸치를 찾는 동안 선원들은 서둘러 아침 식사를 합니다.
6: 배는 때가 없어요. 시간 있을 때 먹고 시간 없이는 이리 밥을 못 먹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2: 오늘의 메뉴는 시래기를 넣고 끓인 된장국. 일이 바쁘다 보니 메뉴는 항상 빨리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7: 맛있어요.
1: 맛있어요?
7: 네.
6: 또 집에서 먹는 밥보다 바다 놓은 게 너무 맛있네요.
2: 일을 하려면 배부터 든든히 채워야 합니다.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벌써 출항한 지 1시간 반이나 지났는데 아직 멸치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선장님이 운항 중에 갑자기 무전기를 켭니다.
5: 네, 무전을 이제 서로 듣고 개신하고 고기 먼저 찾으면은 우리가 연락을 받고 또 걸러 가고 그래.
8: 아유, 어렵겠다. 이거 뭐 오물에 가보고자.
2: 그런데 이때 어군 탐지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5: 이상한데 한나 볼까 싶어랭이. 고기, 멸치. 멸치는 맞는데, 큰 멸치, 작은 멸치 몰라요. 그거는 이제 제가 짐작하고.
6: 준비해라, 빨리 물어!
2: 선원들이 분주해졌습니다.
6: 여쪽으로 서주세요, 여쪽으로. 저요 장을 나가야 되면 위험하니까 저쪽으로 서주세요. 저쪽으로. 사고가 건물 나갈 때 사고 가득 많이 납니다. 줄이 엉킨다든지 다리에 엉킨다든지 바람이 불어가 줄이 말리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2: 드디어 투망이 시작됐습니다. 그물의 길이는 150m. 무서운 속도로 그물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 투망 중엔 끝까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무려 150m나 되는 긴 그물이 정확한 자리에 무사히 안착했습니다.
6: 운전 개조해서 배동 시끄럽니다. 배동 시끄러워. 고기 싱싱한 고기를 받기 위해서 이제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일종의 이제 소독을 한다 이게 이제.
2: 투망을 끝낸 후엔 전날 작업하며

0: 채 치우지 못한 멸치들을 걷어내고 바닥도 깨끗이 청소합니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요사이 날씨가 안 좋아 어획량이 신통치 않았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화창에 기대를 해봅니다.
1: 가자. 대사는 막 찌라든가 밀스컵이 제일 좋습니다. 막 간단하고 커피 이게 제일 좋습니다. 누가 만들었는 거 이 커피 참 잘 만들었습니다. 13살 때 배를 탔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한테 공부할 때 나는 이제 배를 타고 이래가 배에 모든 이제 목숨을 다 걸은 거죠. 세월이 잠시입니다. 어제 아닐게 우리가 20몇 살인데죠. 벌써로 뭐 60살, 63살이네. 커피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커피
2: 아줌마
1: 커피
0: 기다리는 동안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은 바닷바람에 언 몸도 녹여주고 새벽부터 일어나 피곤한 작업자들의 컨디션도 올려줍니다. 30분 후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선원들이 그물을 걷어올리기 위해 갑판으로 이동합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작업입니다. 바다에서 부표를 걷어올리고 양망 작업을 하려면 그물 끝을 끌어올려 기계에 걸어줘야 하는데 그물이 무거워 당기는 것이 꽤 힘듭니다. 양망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3: 그물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걸려요?
4: 한 시간.
3: 네?
4: 한 시간이요.
3: 한 시간?
4: 예.
0: 과연 멸치가 얼마나 잡혔을까요? 조금씩 멸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장 멸치는 유자망 그물로 잡는데요. 그물을 바닷물에 수직으로 펼쳐 이동하던 멸치가 그물 사이에 꽂혀 잡히는 어획 방법입니다. 양망기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대부분 선원들의 힘으로 그물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작업이 고됩니다.
3: 팔 안 아프세요?
4: 네, 아파요.
1: 한 번으로 선제 끝날 때가 있는데 고기로 많이 잡을 때는 못 잡을 때는 계속 고기 잡을 때는 계속 이래 합니다. 바다에서. 그 선원들이 되지 피곤하고.
0: 150m나 되는 그물을 1시간씩이나 당겨야 하는 작업. 지치고 고단한 일입니다. 멸치는 먼 바다에서 겨울을 보내고 수온이 따뜻해지는 3월 초부터 산란을 위해 해변항 연안으로 올라오는데요. 더위가 시작되면 멸치의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6월이면 잡이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바짝 잡아야 합니다.
1: 이 대담 하루에 보면 보통 보면은 14시간, 15시간씩 일합니다. 16시간, 18시간 날도 하루 꼬박 넘길 때도 있어요. 잠 안 자고. 뭐 된일입니다.
0: 길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그물을 당기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멸치가 진짜 그물코에 딱 걸려있네요.
3: 약은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5: 한 100강 길이. 그, 50kg짜리, 25kg짜리 100개.
3: 아, 지금 올린 게요?
5: 예, 예.
3: 그럼 많이 잡은 거예요?
5: 많이 잡은 건 아니죠.
0: 많이 잡을 때는 한 번 투망에 6톤 가까이 잡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치를 잡고 나면 바닥에 멸치 기름이 흥건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3: 오, 미끄러워. 진짜 미끄럽다. 오.
1: 아이고 일어나서 아이고 배에 미끄럽습니다. 가는 미끄럽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0: 아이고 카메라가 고장난 것 같은데요.
1: 아 위험할 때가 너무 많지. 너무 미끄러우니까 매우 마고 또 우리가 일하는 게 얼음판에 세계장에서 일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0: 다시 그물을 내리기 전 바닥에 떨어진 멸치들은 한 곳으로 모아 정리해 둡니다. 두 번째 투망이 시작됐습니다. 멸치 배는 보통 고기가 많이 잡히면 투망을 한 번 할 때도 많은데요. 오늘은 첫 그물이 시원치 않아 두 번째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번엔 멸치가 좀 올라와야 할 텐데요. 선원들이 다시 열심히 그물을 당깁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보다 더 안 잡힌 것 같은데요. 멸치는 보이지 않고 빈 그물만 계속 올라옵니다.
1: 오늘 막 거기가 천에 없는 모양이네.
2: 바다가 주지 않으면 사람 힘 갖고 뭐 막 찍인다고 고기 잡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아주 힘든다고 해요, 고기 잡기가.
3: 앞에를 다시 틀어야 되니까 막만치가 막.
0: 선장님의 지시에 선원들이 배불레에 망을 칩니다.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망을 친 후엔 선원들이 작업복까지 챙겨 입습니다.
3: 이쪽은 이제 좀 틀어갖고 손을 맞자 틀어갖고 배에서 이제 대강 틀어가 다시 투망하려고 그래서 틉니다.
0: 보통 멸치잡이 배는 투망을 여러 번 하지 않아 그물을 두 개 정도 싣고 다니는데요. 오늘같이 멸치가 잘 안 나오는 날엔 재투망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물을 털어야 합니다. 그런데 빈 그물을 만들기 위해 터는 시간만도 좋게 1시간은 넘게 걸립니다. 멸치잡이 작업은 하나부터 열까지 뭐 하나 녹록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나와 빈 배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라 힘들지만 멸치가 잡힐 때까지 하루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그물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 고기 잡을 때보다 고기 못 잡는 게 더 힘들어요.
0: 다시 세 번째 그물을 던집니다.
4: 이번에 좀 있을 것 같은데요?
2: 힘들어 많이 고기가 오늘.
4: 어떡해요? 써 털고 또, 나, 또 내리는데
2: 내리도 할 수 없지. 나보고 어떻게 해야 돼?
0: 표정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5: 땡기 갑시다.
0: 드디어 마지막 양망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과연 이번엔 멸치가 많이 잡혔을까요? 기다리던 멸치가 그물에 빽빽하게 꽂혀 올라옵니다. 그야말로 눈부신 은빛 행렬. 그물에 열매가 열리듯 주렁주렁 멸치들이 매달려 올라옵니다. 멸치가 올라오니 새벽부터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힘들었던 고생이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1: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배에 대해서 멸치 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몰라도 나는 멸치 배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왜? 우리 자녀들이 이 배를 통해서 멸치를 통해서 공부도 쉬고 다 해주는 게 너무 좋지요. 거짓도 없이 내 희망에 땀 흘리고 내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0: 유난히 길었던 오늘의 멸치잡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항구로 돌아가며 오늘 잡은 멸치로 간단히 허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1: 아, 막 기장 멸치보다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막 기름도 끼고 참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거 이게 이제 멸치를 잡으면 이렇게 대가리부터 움직여가 하고 손으로 끌어내립니다. 끌어내다 보면 알도 멸치 알이지. 알 이게 진짜 해입니다. 이 해가 이래야 되거든요. 해가 잘 안 가요.
0: 머리를 뗀 후 내장과 뼈를 한 번에 훑어주면 손질 끝입니다. 손질한 생멸치는 깨끗이 씻어 직접 만든 새콤달콤한 양념장을 곁들여 먹습니다.
2: 아, 맛있지. 이거 뭐 싱싱한 거 바로 던져가고 이러면 뭐 육지에서 먹는 거 틀리지, 사과 먹는 거하고.
1: 아, 이따 선생님 멸치한테 욕 받습니다.
2: 아유,
1: 멸치가 너무 맛있겠어.
2: 올라가자.
0: 멸치회는 기장 사람들에겐 익숙한 음식인데요. 이렇게 배 위에서 먹는 봄 멸치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맛이 충분하네요.
1: 멸치가 너무 고소한 맛이었어요. 저 제일 맛있는 철입니다. 철이.
0: 멸치회를 먹다 보니 어느새 항해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먼저 도착한 배들은 멸치를 털고 있는데 사실 진짜 힘든 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자마자 선원들은 멸치 털기 작업에 돌입합니다.
1: 돌아가자. 털려.
0: 흥얼거리는 듯한 노래에 맞춰 일렬로 늘어선 선원들이 그물을 털면 멸치가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후두둑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1: 이 손을 맞잡기 위해서 서로가 하나의 마음을 맞췄다는 거지. 마음이 맞아야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손발 맞잡기 소리를 합니다. 소리에 의해서 힘이 노고 하지나 차이야 하지나 차이야
0: 떠들썩한 소리를 내며 멸치를 터는 풍경이 지나가던 관광객들의 시선을 붙잡습니다.
2: 잡아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힘드실 것 같아. 진짜 땀이 몸속에 배에 있을 것 같아. 정말 고생하십니다.
6: 아니요, 이거 계속 이 힘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게 멸치 하나 먹는 것도 이게 참 이런 거 생각하면 그냥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0: 촘촘한 그물토에 걸린 작은 멸치 한 마리 한 마리를 모두 털어내야 하는 일. 온 힘과 정신을 집중해 털다 보면 선원들의 옷과 얼굴은 금세 멸치 비늘과 내장으로 뒤범벅이 됩니다. 사실 잡는 일은 터는 일에 비하면 쉬운 편이라고 합니다. 흥건한 땀과 멸치 비늘을 차가운 물로 씻어내며 한숨 돌립니다. 평균 3시간에서 4시간까지 꼼짝없이 제자리에 서서 해야 하는 반복작. 끝없이 내려오는 그물을 당기다 보면 어느새 해가 뉘어뉘어 집니다.
1: 아, 힘듭니다. 세상에서 이리 힘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힘들긴 일이지만 그래도 보람차지요.
0: 바다의 또 다른 감칠맛을 찾아간 곳은 전라남도 완도. 완도에서도 17km나 더 들어가야 하는 섬 금일도입니다.
7: 배가 준비 다 됐냐? 다 됐어? 바다로 양식장. 다시마 양식장에 가면은 여기서 한 30분 정도 갈 거예요. 가면 양식장에 나와요.
0: 출발 전에 준비할 것이 있다는데요. 이건 뭘까요?
7: 여기 말은 대차라기도 대차라고 한지 돼지박처럼 생겨갖고 다시마를 많이 넣으니까 돼지마를
0: 다시마를 수확해 담은 후 이동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통이라고 합니다. 배가 출발하자마자 작업자가 쪼그려 앉아 또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8: 다시마 꼬리를 잘라야 되거든요, 이걸로. 옛날에는 나스도 다 잘랐어요. 근데 이제 이걸 걸어서 크레인으로 싹 들면 다시마 꼬리가 그대로 잘려요.
0: 다시마 수확은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금일도 사람들이 1년 중 가장 바쁜 철이라네요. 서둘러 양식장으로 향합니다.
7: 어선들은 크레인 있으면 안 되고 노라만 있어야 되고 이제 여기는 전부 밥도 줘야 되고 다시마 채취도 하고 하니까 크레인이 필요해요.
0: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완도. 그중에서도 금일도는 다시마 양식에 적합한 기온과 일조량을 가지고 있어 다시마의 주산지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다시마 채취의 첫 작업은 부표를 끌어올리는 일부터 시작입니다.
7: 막 켜봐.
0: 한 줄에 달린 다시마의 물.

0: 무게가 1.5톤가량. 사람의 힘으로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 크레인에 걸어 끌어올려줘야 합니다. 다시마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이렇게 바로 물을 뿌려줍니다.
1: 뭐 유물질 같은 게 있으면 떨궈지라고. 새우깔이나 이 새우 저 알이나 이런 게 좀 있거든. 그래서 물론 깨끗이 청소하는 게.
0: 이물질이 없어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깨끗하잖아요. 봐봐. 물기가 반들반들반들하니 나면.
0: 품질 좋은 다시마를 생산하기 위해 세척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1: 큰 거는 5m, 기본적으로 한 3m. 꼬리를 잡아라. 이건 한 5m 되겠네. 4m 놓으실 정도.
0: 채취한 다시마는 하나하나 줄여서 떼줘야 합니다.
1: 다시마 좋다. 이 꽃가지가 잘 안 마르고 또 안 사용을 안 하니까 이 꽃가지 채해 놓으면 또 말려 놓으면 일이 많더라고. 한 사람이 오늘 또 달라붙어서 따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없애버리는 거예요.
0: 다시마는 11월에 포자를 이식해 6개월 넘게 키워내 5월부터 수확을 하는데요. 크레인을 사용한다고 해도 일을 하다 보면 다시마를 들 일이 원체 많아 힘이 많이 듭니다.
1: 이렇게 약이 쫙 찬 다시마는 생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0: 일을 하다가 간식처럼 자주 드신다고 하네요.
1: 갈증도 해소되고 달달해 좋네.
0: 한 줄에 100m. 여기에 다시마가 1600여 개나 달려있는데요. 한번 나갈 때 보통 3줄 정도를 수확해야 하니 끝도 없이 자르고 세척하는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1: 자, 조심해. 자, 앉아. 파도 큰 거 올게. 앉아. 쓰나미. 앉아.
0: 서서 하는 작업이라 파도가 오면 순간적으로 물속에 빠질 수도 있어서 위험하다는데요. 그래서 작업하는 내내 파도가 오는지 확인하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1: 그럼 파도 모르고 무식해. 일단 물로 들어가면 아주 위험하죠.
0: 특히 배 끝에서 다시마를 올리는 작업자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네요. 사실 이 일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제일 힘든 작업이기도 합니다.
2: 꼬다 보면은 줄이 있거든요. 서로 연결하는 줄. 그걸 이제 앞에서 끊어줘야 돼요.
0: 줄뿐 아니라 다시마가 가라앉지 않게 매달아 놓은 부패도 제거해줘야 해서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2: 일 시작한 지 이제 7개월 차인데 모르는 것도 많고 배워야 할 게 많네요.
0: 백은 씨는 사실 유재철 씨의 아들인데요. 서울에서 일을 하다 아버지 일을 돕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일이 서툽니다.
1: 저 당겨봐.
2: 아직은 힘들죠. 아무래도 적응이 덜 돼서 그런가 많이 힘들어요.
0: 꼭지를 따고 세척을 마친 다시마는 차곡차곡 정리를 해줍니다.
1: 꼬리 잘라버려. 꼬리는 이제 뭐 필요가 없어. 1m 60만 우리가 필요해.
3: 왜요?
1: 꼬리 부분 영양분도 좀 없고 그래서 전복 밥도 해야 되니까.
0: 끝부분은 상품성이 떨어져 전복 먹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작업자가 출발할 때 설치했던 와이어 줄을 둘러 다시마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3: 이게 줄이 끊어졌어요?
2: 예.
0: 다시마를 자르다 와이어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2: 양도 많고 꼬리에 약이 차가지고 와이어가 가끔 끊어지기도 해요.
0: 아버지가 응급처치에 나서는데요. 40년 가까이 바다에서 살다 보니 사고를 해결하는데도 도가 텄습니다.
1: 천천히 담가야 되는데 아들 내가 그거 받아고 막 담가볼게라고 했어. 이걸 지금 이렇게 안 하면

0: 일일이 손으로 다 잘려야 돼. 그렇게 날려 고쳐갖고 아야로 다시 시작하게. 이런 줄도 쉽게 톡 끊어지면 어느 순간에 누가 맞거나 하면
1: 바이스?
0: 크게 사고로 이뤄지니까. 아이고 이게 떨어져갖고 이제 언제는 뭐 아픈.
2: 솜씨 좋은 아버지 덕분에 금세 새것처럼 고쳐졌습니다. 다시 작업을 재개합니다. 다행히 이번엔 다시마의 단면이 깔끔하게 잘 잘렸습니다. 양식장에서 다시마 채취 작업이 끝나면 가는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전복 양식장입니다.
0: 저 꼬리는 어차피 건조용 상품으로 안 되고 해서 전복 밥으로 딱 좋아져요.
2: 다시마 양식장과 전복 양식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남은 다시마를 버리지 않아서 좋고 전복 먹잇값까지 아낄 수 있어 그야말로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보통은 전복 먹이로 미역을 많이 쓰는데 다시마 수확철에는 다시마를 먹이로 활용합니다. 신선한 다시마를 먹고 자라 그런지 야, 전복도 아주 싱싱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먹이를 주다 말고 전복은 왜 따시는 걸까요?
3: 아, 이걸로 저희 참 먹으려고요. 참. 밥 먹으려고. 같이 밥에다가 군다고 땄어요.
2: 전복 먹이까지 주고 난 후엔 다시 항구로 돌아와 다시마를 건조장으로 옮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마에서 흘러내리는 이 액체는 뭘까요?
0: 이게 몸에 좋대. 알긴산다.
2: 알긴산은 수용성 섬유질로 변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성분입니다. 이제 다시마 건조장으로 출발합니다. 380여 가구가 다시마 양식업을 하는 금일도는 이맘때면 섬 전체가 다시마 건조장으로 변합니다. 어제 널어놓은 다시마를 걷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0: 옛날에 아이들 가로댔기 안 부러지게 부서지면 안 됐기 조심조심.
2: 다시마는 대부분 말려서 판매되기 때문에 건조 작업은 필수입니다.
4: 이거는 지금 언제 말린 거예요?
5: 어제 저녁에 널어서 오늘을 걷는 거예요.
4: 아, 하루만이면 다 말라요?
5: 그렇죠. 하루 넣는 거예요.
4: 하루?
5: 이틀 널으면 다시마가 누려져갖고 못 써요.
2: 전날 오후에 널어 다음날 점심쯤 걷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다시마를 걷는 작업은 내내 허리를 숙여야 하는 일입니다.
5: 아이고 허리야.
2: 단순해 보여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5: 저녁 때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 끙끙 앓지. 섬 사람들 다리 수술한 사람 뒷부분이 다 거의 다 해.
2: 한낮엔 벌써 온도가 30도 가까이에 올라가는데요.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꼬박 3시간 이상을 매달려야 다시마를 걷는 작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손이 참 많이 가는 노동집약적 작업입니다.
0: 일로 와보시오. 배고프게 쓸 거면 이게 라면이나 하나 끼는 전복 다시마 라면 한번 끼는 먹어보게.
2: 다시마 철엔 하루 종일 바쁘니 참으로 라면을 자주 끓여 먹는데요. 오늘은 다시마는 물론이고 전복까지 준비했습니다. 큼직하게 자른 다시마 한 조각을 넣고 전복은 껍질째 넣어 육수를 우립니다. 이렇게 끓인 라면 한 그릇이면 산의 진미가 안 부럽습니다.
0: 다시마 전복 라면 맛있나 보고 배고픈지 일을 하자.
6: 김밥이랑 이거 족발이랑.

0: 한 그릇 자극해라.
1: 국자, 국자. 예.
2: 라면에 큼지막한 전복까지 한 마리씩 나눠 담습니다.
3: 국물 일단 일주일 거. 맛있다.
4: 아따, 버릴 거 하나도 없어. 내장만 막 먹어.
0: 내장은 원래 더 약해.
4: 라면 국물에 그 나오는 전복은 더 맛있어. 간이 딱 맞아볼까.
5: 전복이랑 다시마가 들어가니까 라면이 훨씬 맛있네.
2: 직접 키운 것들이라 애정이 들어가서인지 맛이 더 좋습니다.
0: 아야, 이거 되게 달고 맛있어요. 다시마.
2: 육수를 낸 다시만 버리지 않고 초장에 찍어 먹습니다.
0: 지금은 진짜로 맛있을 철이요. 다시마가.
2: 새참을 먹고 다시 오후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양식장에서 수확해온 다시마를 널어야 합니다. 당일에 건조를 못하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 서둘러 널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마를 넣을 때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4: 서로 닿지 않게끔 광경을 좀 피주고 몸이 반듯하게 피워주는 거야. 다음은 모르면은 안 떨어져 부서져 버려. 아까 그 안기신 것처럼 그게 또 본드보다 더 강하거든.
6: 다시마 깨끗한 상품이라고. 요 이물질이 없잖아. 깨끗하고요.
2: 반대로 좋지 않은 다시마도 있다네요.
4: 완전고는 올리기 전에 없애버려야지. 엄청가지고.
7: 반구가.
4: 이것이 안 좋은 거. 그다음 하는 거. 이런 거는 멀리 봐야 헛것이니까 수고 많으신 것 같아요.
2: 건조하지 않고 따로 분류합니다. 아들 대근 씨도 열심히 다시마를 널고 있는데요. 뭔가 좀 어설퍼 보이는데요.
4: 그러나 저 안당에 방금 있어. 안당에 조금 내려가고 간격을 좀 띄워줘. 그 정도 간격을 띄서 저 대가리도 안당에 하고 그렇게 해서 널어.
8: 어떻게 아드님 잘해요?
4: 예? 똑소리 해야지. 일은 다 줘. 정말 잘해. 내 아들이라 해서 아니라 남이라도 없이 잘해.
2: 좀 서툴긴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일이 몸에 익질 않아 금세 지치는 게 문제입니다.
5: 아빠. 아빠. 맞아, 힘든데 물 한 잔만 먹고 올게.
4: 아주 마시고 오세요. 내 것도 한 잔 먹고 온다.
2: 아버지 일을 도와는 봤지만 본격적으로 하는 건 처음이라 아직은 일이 버겁습니다.
5: 대학교에 서서 일을 하잖아요. 아, 그러면 더워가지고 안 돼요.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그리고 이게 쪼그려 하는 일이라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자 종종 몰래 쉬러 옵니다.
2: 다시 하지 말라고 해서 다시 말하고 불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이 고됩니다. 작업자들이 다시마 위에 검은색 망을 덮습니다.
4: 말리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 다시마가 모든 회초로 그래요. 배치나 그 열기에 의해서 이라 말리거든. 말리는 걸 방지하고 바람이 불게 되면은 저녁이라도 요거 날아다니니까 그걸 방지하게 됐다.
2: 좋은 가격을 받으려면 모양도 잘 잡아줘야 해서 말리는 과정에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쪼그려 앉아 작업한 지 장장 4시간 만에 다시마를 넣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4: 다 했어?
0: 네.
4: 아이고, 수고하셨어.
0: 다 했습니다.
4: 다들 고생들 했어.

0: 다시마 위판장을 찾았습니다. 다시마 수확철엔 매일 아침 9시면 다시마 경매가 열리는데요. 제철 씨도 어제 건조한 다시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1: 이건 뭐가 이제? 733kg. 네. 이제 만화 수만 나오면 한 700만 원, 수소 띄고 700만 원 찾을 거예요. 좀 비싸게 나가야 될 건데, 오늘 어쩌나 그만.
0: 위판장 이곳 저곳에선 다시마의 상태를 확인하느라 다들 분주합니다.
2: 오늘 얼마 받으실 것 같으세요?
3: 아이고 많이 와도 뭐 좋지만은 여름이 또 있으니까 너무나 이거 가격이 너무 싸서 걱정되네요.
0: 드디어 경매가 시작됩니다.
4: 시작합니다.
5: 밀바르트 626kg.
4: 자, 626에 4개.
0: 품질 좋은 다시마를 낙찰받기 위해 중매인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4: 13번.
0: 물건이 나올 때마다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데요. 가격을 높게 받는 다시마는 어떤 건가요?
6: 살이 차가지고 두껍고 저희들 이게 포장용이나 커트할 때 이제 수율이 많이 나오니까 크기가
0: 1년 농사의 평가 자리인 만큼 중매인과 생산자 모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자 한 분이 초조하게 경매 낙찰가가 나오기를 기다리시는데요. 가격이 어떻게 나올까요?
4: 7,300원.
3: 세상에 너무한다 이거. 진짜. 7,300원 뭐야?
4: 700원.
3: 15원. 이거 뭔 일이다?
7: 엄청 좋아요. 만 원 넘어요.
3: 그런데
7: 문제는 이거 보세요. 이게 쌤이잖아요.
3: 쌤이 아니에요.
7: 그러니까 뺍시라고. 이것 보고 다 하는 거지.
3: 뭔 쌤이에요?
8: 어차피 소비자들도 살 때 이렇게 이왕이면 다 훔치 말하고 이쁜 걸 사지. 그럴 거 아니에요. 성분 전혀 관계는 없어요.
3: 뭔...
0: 오늘 경매장에 나온 물량은 총 35톤. 빠르게 경매가 진행됩니다. 이번 물건은 상태가 좋아 보이는데요. 얼마에 낙찰될까요?
4: 14,100원. 12번.
5: 14,100원에 12번.
2: 14,000이면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선생님?
8: 제일 잘 나온 거죠. 오늘 중에 제일 잘 나온 거 같아요.
4: 멋있다.
6: 다시마 자체가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가격대로 무고 간다고 봐요.
5: 어쩌면 잘 만들어. 오늘 최고 명품 다시마고 오늘 1등.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가르쳐줘.
6: 저희 직원들이 이제 잘 따라와 주니까 또 그렇게 받는 것 같아요.
0: 그럼 오늘 제철 씨의 다시마 낙찰가는 얼마일까요?
9: 전화 왔대.
4: 1,000원.
5: 연봉. 연봉 200원에 연봉.
10: 잘 나왔어. 오늘 단가 좀 잘 나온 것 같아. 11,000원 받았으니까. 우리 생각보다 좀 잘 나온 것 같아. 괜찮고? 이 정도면 됐지 뭐.

0: 사람 두 명 마지막 잡아간다니 굉장히 맛있네. 아니 이제 좀 끓여있어.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산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0: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증세나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상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3: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4: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3: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4: 데이비드 커버필드.
3: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4: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3: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4: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3: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4: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3: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고.

0: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뭐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션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응급실 호출을 받은 박성미 교수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그는 매일 고혈압의 시작과 끝을 마주하는데 혈압이 180 넘게 치솟으면서 심근경색이 생긴 환자.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고혈압을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다.
1: 날이 이제 추워지거나 늦가을 들어서거나 사실 저희가 긴장을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이 다른 달이나 아니면 계절에 비해서 10 내지 20% 더 증가한다라는.
0: 누구도 고혈압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요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셈이다.
2: 그냥 심장이 너무 뛰어와서가지고 혈압이 한 170에서 185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응급실 가라고 하더라고요.
3: 그때는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좀 충격적으로 고혈압약 안 먹고 버티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4: 심근경색증이 와가지고 쓰러지면 반신불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
0: 초기엔 증상이 없는 고혈압. 하지만 심장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서서히 망가지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릴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다.
1: 혈압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표적장기는 손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증상이 심근경색이라든지 돌연사라는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0: 고혈압으로 인한 돌연사가 급증하는 요즘. 생명을 지키는 길은 적정 혈압에 있다.
5: 네, 혈압을 한번 재볼까?
0: 65살 두채환 씨는 난생 처음 집에서 혈압을 측정해본다. 초조한 마음으로 혈압계를 바라보는데
6: 158에 97.
7: 혈압 생각도 안 했죠. 혈압 자체는 내가 150에서 조금 하면은 145까지 내려가고 그랬으니까 아유, 혈압이 뭐 자동으로 낮춰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었죠.
8: 고혈압의 기준이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6: 70에서 120.
7: 나는 140까지는 뭐 무난하다 생각했었죠.
6: 정상 수치가 어디까지냐?
7: 아, 그 120 그건 알고 있었고 140이라도 나는 느낌이 항상 120을 살았으니까 진짜 느낌으로.
0: 혈압이 높은 걸 알면서도 혈압약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자는 심사였다.
7: 푸시업, 뭐 혼자서 백렬한게 하고 내가 몸은 60대지만은 40대 체력은 된다고 생각했었거든 항상. 영양제 먹죠. 오메가 먹죠. 자동차 좀 내려갈 줄 알았죠. 그게.
6: 당뇨약이랑 고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을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면서 조절을 하려고 했던 거죠.
0: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가슴 통증이 찾아왔다.
7: 아, 가슴이 조여지는 형통에다가 따끔따끔하고 이제 오므라지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서 자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기분이 쎄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래서 속으로 이거 올 것이 왔네, 그런 느낌을 받았죠.
0: 우리가 조채환 씨를 처음 만난 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였다. 밤새 가슴을 치다 응급실에 달려온 그의 혈압은 무려 180이 넘었다. 응급 콜을 받고 달려온 박성미 교수가 서둘러 그를 찾는다.
1: 응급실 오셨을 때 혀밑에 넣는 약 드셨어요?
9: 네, 네.
1: 혈압이 있으셨는데 잘 모르시고 치료는 못 받으신 상태시고.
0: 응급치료를 받고 혈압이 조금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높은 상태.
1: 심장이 좀 많이 커져 있고 뻣뻣하게 뛰어요. 혈압 관련해서 이제 심장 문제가 아마 조금 오랫동안 생기셨던 것 같아요.
0: 고혈압을 방치한 사이 그의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었다. 응급실로 달려오지 않았다면 자칫 더 큰 화를 부를 뻔했다.
1: 심혈관계 질환 환자분들이 대표적인 게 숨이 차다,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요 3대 증상으로 많이 오시는데 응급실로 오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심혈관계 위험이자 특히 고혈압이 제일 많은데요. 이거를 이제 치료를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간과했던 분들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0: 혈압을 재면 두 개의 값이 기록된다. 위쪽에 뜨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아래쪽에 뜨는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한다. 고혈압성 응급은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120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심장, 뇌, 눈, 콩팥과 같은 표적 장기에 급성 손상이 동반된 경우를 말한다. 뇌혈관이 굳거나 터져 심한 두통이 생기는가 하면 망막의 모세혈관이 높은 압력을 받으면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시력장애가 나타난다. 또 심장기능 저하로 폐우렬이나 폐부종이 생기면 심한 호흡곤란이 생긴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혈류가 부족해 가슴이 답답하고 뻐근한 흉통을 유발한다. 고혈압성 응급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을 불러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고혈압성 긴급은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120 이상으로 상승했지만 표적장기에 손상이 생기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심한 혈압 상승으로 인해 두통, 코피,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 치솟으면서 흉통을 호소했던 조채환 씨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
1: 가슴이 아프신 건 결국은 심장 근육에 피가 잘 안 가서 아프신 거거든요. 지금 심장 근육이 이제 혈압에 의해서 두꺼워지면서 피가 잘 안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미세혈관 장애가 지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어서 적정 혈압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0: 고혈압을 방치했던 그는 이미 심장에 문제가 생긴 상태였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고혈압으로 인한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걸까?
1: 저는 심장에 초기 합병증이 왔습니다 했을 때 정말로 내가 혈압이 있는 게 맞냐? 내가 정말 고혈압 맞냐? 내가 왜 그러면 이때까지 증상이 없었냐? 라고 질문을 하세요. 이해가 되도록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지근한 물을 이제 담긴 이 냄비에 밑에는 이제 물이 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개구리를 집어넣어요. 빨리 뛰쳐나가야지 살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굉장히 편안하고 쾌적하네 하고 그냥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이제 익어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이 적응이 되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됩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망가지는 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증상이 확 나와버리거든요.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 있습니다.
0: 문제는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누구도 고혈압으로부터 자유롭게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점이다. 우린 지금 고혈압 인구가 무려 1,3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10명 중 3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어 국민 질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정작 자신이 고혈압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22.8%에 달하고 치료하지 않는 비율도 25.9%에 달한다. 37살 최용호 씨. 고혈압을 인지하지 못했던 그에게 나타난 첫 증상은 말기 심부전. 조금만 늦었더라도 생명을 장담할 수 없었다.
3: 제가 1년 전에 딱 애가 돌 일주일 전이었어요. 주저앉아가지고 숨이 헐떡헐떡 할 정도 되니까 제가 병원에 딱 입원을 했는데 지금 이 상태면은 가다가 그냥 죽어도 할 말이 없다 라 정도의 그 정도 상태였다 하더라고요. 진짜로 막 좌절감 생기고 저 죽고 나면 진짜 얘는 어떡할까 싶기도 하고 고혈압인지 몰랐고 이제 그거를 그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는 이 지경이 된 것 같더라고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예. 그에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 통증 문제 할게요.
3: 네.
0: 심장 박동음을 확인하는 박 교수.
1: 그래요. 예, 심장 규칙적으로 잘 뛰고 있어요. 맨 처음 오셨을 때는 사실 이제 응급실로 네. 그죠? 다른 병원에서 거진 이제 굉장히 힘들다. 그렇죠? 그죠? 상태가 너무 안 좋다.
3: 죽기
1: 직전이다. 네. 말 그대로. 또 며칠 동안은 중환자실에도 계셨어요. 네. 예, 심장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고 다닥거려서 거의 안 뛰어요. 말 그대로. 예, 심장 기능이
5: 60점 만점이다 그러면은 거진 한 10점, 15점? 그 상태고 혈압이 너무 높으면 심장이 압력을 굉장히 세게 받아요. 얘가 버티다 푹 퍼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당시는.
0: 그가 1년 전 응급실을 찾았을 때 수축기 혈압은 181.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한 심장은 비대해져 있었고 심장 기능이 극도로 저하된 말기 심부전으로 위중한 상태였다. 심장 비대가 뚜렷하면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도 확인된다. 고혈압을 인지하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왜 심장 비대라는 합병증이 생기는 걸까?
5: 심장에서 피가 혈관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미 앞에 혈압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은 이 심장은 굉장히 더 높은 압력을 줘야 돼요. 심장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수준의 압력이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선단 말이에요. 심장 근육의 단위 명적당 넘어서는 압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뿔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있으시면은 초기 합병증으로 심장 비대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고 심장 비대가 있을 때에 고혈압 치료를 적정하게 하면은 거진 6개월 내지 1년 내에 그 심장 비대가 회복이 되는 그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더 넘어서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0: 1년 사이 과연 최용우 씨의 심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5: 가장 최근에 심장 초음파 검사하신 건데 심장이 굉장히 편안하게 뛰어요. 심장 기능도 지금 얼추 그때 이제 60점 만점에 15점이면 지금은 한 50점까지 올라왔거든요. 심장 질환의 거의 끝머리에 종착역의 말기 심부전 상태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셨는데 1년 동안에 이제 거의 회복이 되신 상태시고 그리고 오늘 혈압도 굉장히 좋으셔서요. 지금 120에 한 75 정도 되시는데 그 사이에 약은 잘 드셨던 거죠?
3: 네.
5: 젊은 분들이 이제 내가 좋아졌으니까 증상 아무것도 없고 또 이제 뭐 직장 다니고 이러니까 바쁘시니까 이제 약을 슬쩍 이제 끊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 약을 잘 드시는 것. 특히나 네. 이제 단순 고혈압이 아니라 이제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이셨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운동은 어느 정도 하세요?
3: 최근에는 5km 마라톤 관장만 나가봤거든요. 예, 예. 그래도.
5: 잘하셨어요. 네. 좀 처음 오셨을 때 거의 123kg로 오셨다가 지금 95kg로 굉장히 관리를 정말 잘하셨어요. 적정 체중 유지하는 게 네. 심장 내지는 혈압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0: 아이의 돌을 일주일 앞두고 돌연사 직전까지 갔던 그는 눈물 나는 1년여를 보냈다. 그 사이 그의 심장은 정상적인 크기로 줄었고 심장 기능도 회복됐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매일 1시간 이상 달리기로 체중 관리에도 힘썼다.
3: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제가 좀 살이 찌어 있었고 그리고 운동을 진짜 많이 안 했었고 몸이 안 좋은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술, 뭐 담배는 안 하는데 술 좋아하고 뭐 야식 먹고 요즘에는 일주일에 5번씩 운동하고 있고 그때 병원 입원하자마자 고혈압약 바로 먹고 이제 아무래도 혈압도 좋아지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도 좋아지고 제가 느껴도 이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는
9: 어떻게 약을 중간에 좋아졌으니까 한번 안 먹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한번 하실 것 같아요.
3: 제가 한번 안 먹어봤거든요. 진짜 큰일 나요. 그 몸에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심장이 빨라지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몸에 좀 열이 난다는 느낌?
0: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마다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그 부담은 결국 혈관을 따라 신체의 모든 장기로 퍼져나간다. 그런데 유독 고혈압약에 대한 오해로 인해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오해는 고혈압을 왜 치료해야 하는지 진짜 이유를 잘 알지 못해서 생겨난다.
5: 고혈압을 치료하는 진짜 이유는 혈압 수치만 단순히 이제 떨구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적정 혈압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에 고혈압 1기, 나는 고혈압 2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혈압의 단계뿐만 아니라 내가 같이 가지고 있는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고혈압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전략이 조금 달라집니다.
0: 심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가장 낮은 최적의 혈압을 흔히 정상 혈압이라고 하는데 수축기 120 미만에 이완기 80 미만을 말한다.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59 또는 이완기 혈압이 90에서 99는 1기 고혈압에 해당한다.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이면 2기 고혈압에 해당한다. 고혈압 전 단계 수축기 단독 고혈압과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5: 고혈압에 대한 치료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이 가지고 계시는 심내혈관, 심혈관 위험인자가 어떤 것이 있느냐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입니다. 혈관이 탄성이 떨어지게 되고 좀 경직이 되면서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예, 혈압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0: 합니다. 특히 이제 조기 가족력이라고 해서 조금 젊은 나이에 부모님이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계셨거나 고혈압도 포함해서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은 이 또한 위험 인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당뇨라든지 이상 지질 혈증이라든지 담배를 태신다든지 비만을 가지고 계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위험 인자에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1: 고혈압 치료의 목표는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다. 따라서 나이, 가족력, 비만과 같은 심뇌혈관 위험인자의 개수에 따라 약물치료의 기준이 달라진다. 이미 심뇌혈관 질환이나 만성 콩팥병이 발생한 환자는 진행을 억제해 사망을 낮추는 데 목표가 있다. 고혈압 1기부터는 위험인자가 없더라도 3개월 동안 생활습관 개선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약물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위험인자가 3개 이상이거나 이미 심뇌혈관 질환이 있거나 만성 콩팥병이 있다면 고혈압 1기라도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곧바로 적극적인 약물치료와 생활요법이 동반돼야 한다. 2기 고혈압 환자는 위험인자가 단한 개만 있어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이럴 경우 즉시 약물치료와 생활요법을 병행해야 한다. 적정 목표 혈압도 달라지는데 합병증이 없는 단순 고혈압은 수축기 140 미만, 이완기 90 미만, 심뇌혈관 질환이 동반된 고혈압이나 심뇌혈관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은 수축기 130 미만, 이완기 80 미만이다. 고혈압을 방치했다가 심장에 문제가 생긴 채환 씨.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해 보는데 여전히 높은 수치다. 그의 적정 혈압은 얼마일까? 심혈관계 위험도를 따져봤다.
2: 지금 65세.
3: 고혈압 있어가지고 약 드시고 계셔요, 어머님이.
2: 남들보다 심장이 좀 굵다라더라고요.
3: 우리 애기 아빠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거든요.
1: 고혈압 2기인 그는 위험인자가 3개 이상인데다 이미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축기 130 미만, 이완기 80 미만으로 혈압을 조절해야 한다. 응급실에 다녀온 이후 그는 처음으로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다. 적정 혈압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이다.
2: 혈압약 먹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내려가야 되겠죠, 뭐.
1: 약 복용 후 혈압은 과연 얼마나 떨어졌을까? 다행히 고위험군의 적정 혈압 기준을 지켜냈다. 안타깝게도 심장에 합병증이 생기고 나서야 고혈압이 무서운 병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조채환 씨 부부.
3: 순간 갈수 있는 병. 순간 언제 어디에 쓰러질지 모르잖아요.
2: 이번에 병원 안 가갖고 만약에 내가 반신불구가 됐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거 보고 내가 쇼크를 받았거든요. 고혈압을 낮춰주는 약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약 첫째가 약을 안 먹고 내가 이겨내야지 한다.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약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1: 약 복용과 동시에 아내의 응원을 받으며 철저한 관리에 돌입했는데 고혈압 약에 대한 한 가지 의문이 있다.
3: 고혈압이랑 당뇨약은 한번 복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
2: 아니야, 이게 먹다가 끊어진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내가.
1: 고혈압약을 둘러싼 끝나지 않는 논란. 박선미 교수에게 그 답을 확인해 보자.
0: 단순 고혈압 환자한테서 표적장기 손상이 없는 환자가 이제 혈압약을 드시면서 적정 혈압이 유지가 되고 생활요법을 잘 하셔서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모범 환자들은 혈압약을 완전히 끊고도 적정 혈압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혈압이 있으시면서 심내혈관 질환이 이미 생기셔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혈압약을 드시는 것이 가지고 계신 부정맥이라든지 심부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는 목적으로도 쓰고 있는 약제이기 때문에 나는 혈압이 정상이 됐으니까 임의로 본인이 이제 끊어버리면은 좀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1: 심장에 합병증이 생긴 2기 고혈압 환자인 그 약물 치료를 임의로 중단해선 안 된다. 합병증이 생기기 이전 고혈압 초기에 약을 복용했다면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셈이다. 사람마다 심뇌혈관 위험도에 따라 적정 혈압이 다르듯 치료 방침도 달라진다. 고혈압 수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즉시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 고혈압 전 단계에서는 생활요법이 권장되지만 심뇌혈관 질환이 있거나 만성 콩팥병이 있다면 곧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고혈압 약물 치료를 늦추면 늦출수록 돌연사로 이어질 위험은 높아진다. 그런데도 고혈압 약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 부작용을 꼽는 이들이 많다. 고혈압 약은 부작용이 심하다는 속설은 과연 진실일까?
0: 일반적으로는 혈압약 자체에서 부작용이 크게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뇨제가 조금 고용량 오래 쓰셨다 그러면은 이제 콩팥 기능에 이제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칼슘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발목 부종 얘기를 하시는데 약을 좀 다른 성분으로 바꾸거나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부작용이 무서워서 약을 못 먹겠다라고 하는 환자분들도 계시는데, 내가 얻고자 하는 게더 크다 그러면은 사실은 약을 쓰겠다라고 담당 의사 선생님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장기간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 모세혈관이 가장 먼저 손상을 입게 된다. 고혈압성 망막병증으로 실명을 부를 수 있고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심부전,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혈압 수치가 2만 떨어져도 심장병 위험이 7%, 뇌졸중은 10% 감소한다. 혈압약 복용의 득실을 따진다면 오해도 해소될 것이다. 갱년기 이후 고혈압을 진단받은 김은현 씨. 약을 복용 중인데도 밤낮으로 혈압이 들쑥날쑥이다.
3: 보면은 제일 높았을 때가 한140 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150? 혈압이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고, 네. 아침, 저녁 너무, 점심, 폭이 너무 이렇게 잘안 잡혀가지고.
4: 김은현님.
3: 네.
4: 반지형 혈압 검사 하실 거고, 손에 반지 착용하실 거예요.
1: 24시간 혈압 측정 검사를 통해 혈압 변동성의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다. 진료실에서 측정한 혈압계와 오차를 보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낮엔 유난히 혈압이 높다.
4: 151에 92 나오셨고요. 이거는 24시간 검사라서 내일 이 시간에 기계 반납해주시면 되세요.
1: 24시간 반지형 혈압계를 착용하고 하루를 지내보기로 했는데 오르락내리락 혈압이 잡히지 않았던 은현 씨에겐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3: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다음 날박 교수를 찾았다.
0: 그 24시간 혈압 검사를 봤더니 낮에는 오르는데 밤에 주무실 때나 아침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내 혈압 변동폭이 얼마냐 하고 이제 보는 게 있거든요. 혈압 강하 정도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한10% 전후로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20%가 넘어가니까 훅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니세요. 약을 언제 드세요?
3: 보통 제가 오전에 아침에 먹기는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제가 약을
0: 조금
3: 이렇게,
0: 늦게 드셨나요? 오후에? 약을 조금 늦게 드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드시는 약이 어떻게 보면 길게 가는 약이에요, 효과가. 그러니까 밤사이에 많이
3: 그래서
0: 떨어져요.
3: 그랬구나.
0: 예, 많이 떨어져요. 장시간 가는 약 말고 다른 약으로 약간은 좀 짧게 가서 예, 밤 동안에 주무시는 동안에는 많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약으로 변경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혈압 변동성이 크면 적정 혈압을 유지하기 어렵고 합병증의 위험이 커진다. 실제로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혈관 안쪽에 지방 성분이 쌓인 죽상 경화반이 발견된 은현 씨. 24시간 검사를 통해 혈압 변동성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었다. 약물 복용 시간이 문제였다. 혈압은 시간이나 장소, 기온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한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 하루 최대 5~60까지 혈압 변동성을 보이지만 변동성이 큰 사람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혈압이 요동친다. 혈압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활성화돼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동맥경화가 조기 진행될 수 있다. 평균 혈압이 같아도 혈압 변동폭이 큰 사람은 뇌의 미세 혈관이 손상돼 미세 출혈이나 백질 변성이 생겨 뇌졸중 위험이 높아진다. 심장은 더 강하게 수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심비대가 발생하고 점차 기능을 잃어 심부전이 생길 수 있다.
0: 정상인에서도 혈압은 변해요. 외부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혈압이 이 변동이 생기는 것 이외에 혈압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이제 병적일 수가 있게 되는데요. 혈압 변동성이 크신 분들은 결국은 혈관에 갑작스럽게 혈압이 확 오르거나 혈압에 의해서 혈관에 이제 손상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되는 상황이라면 급성 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진 요즘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급증한다. 권재윤 씨도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긴급 입원을 했다. 그 사이 의료진 긴급 회의를 마친 박성미 교수가 서둘러 병실을 찾는다.
0: 그 사이에 가슴 답답한 증상은 없으셨고요? 네, 괜찮으셨어요? 청진할게요.
1: 청진을 통해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박 교수.
0: 그래요. 저희가 오늘 이제 아침에 여러 선생님들하고 좀 상의를 했어요. 이제 시술을 이제 가는 것 쪽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치료가 잘 되도록 저희가 이제 최선을 다할게요.
5: 예, 잘 부탁드립니다.
0: 네,
5: 예, 고맙습니다. 예.
1: 스텐트 시술 결정이 내려진 후 병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직업군인이었던 강인한 아버지는 만감이 교차한다.
6: 우리 애들이 오늘 왔다 가서 다들 아버지 어떻게 되나 싶어 걱정되고 왔다가 시술이라 그래가지고 좀 안심돼가지고 날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가 좀 살아오면서 강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가족한테도 참 엄뚱한 소리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우리 가족이 옆에 있으면은요 내가 이게 잘 해주지 못한 그런 감정이 좀 폭발해요.
1: 한 번 터진 그의 눈물은 쉽게 멈출 줄 몰랐다.
7: 잘 될 거야, 그렇죠?
6: 그래. 항상 당신이 고맙고. 그냥 고마워.
7: 잘 될 거야.
1: 그의 심장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
0: 제 심장 하벽이 근육이 굉장히 얇아져 있고 움직이지가 않아요. 심장 하벽에 심근경색이 이미 온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까 하벽에 해당되는 우관상동맥인데요. 그 우관상동맥 자체가 완전히 폐색이 그냥 아예 일어나면서 증상이 확 나빠진 걸로 보여요.
1: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던 그에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
0: 본인이 이제 고혈압이 있고 당뇨도 좀 있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가족력이 아버님이 65세 때에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아마도 추정은 이제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제 혈압이 이미 조금 높은 상태셨어요. 예, 혈압이 150에 88. 아, 혈압이 좀 조절이 안 된 상태셨구나, 평상시에도.
1: 권재윤 씨는 고혈압 2기로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많은 고위험군. 그의 적정 혈압은 수축기 130 미만, 이완기 80 미만이지만 조절되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권재윤 씨의 스텐트 시술이 시작됐다. 시술은 순환기 내과 차정준 교수가 맡았다.
8: 네, 좀 뻐근하실 거예요. 마취하는 거예요.
1: 국소 마취 후 우측 대퇴동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한다. 이어서 실시간 엑스레이 촬영을 하며 가이드 와이어를 이용해 카테터를 관상동맥 입구까지 이동시키고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다. 조영제를 주입해 혈관이 좁아진 협착 부위를 확인하고 가이드 와이어를 시술하려는 혈관까지 넣어 접근하는데 석회화가 심해 간신히 접근에 성공했다. 이어서 가이드 와이어를 따라 풍선이 달린 카테터를 삽입한다. 풍선을 부풀려 협착 부위를 넓혀 나가는데 시술이 진행되는 사이 박 교수가 외부 모니터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살핀다. 석회화로 심하게 좁아진 혈관 내 병변의 위치와 길이를 초음파 장비를 통해 정확하게 측정한다. 시술 시간이 길어지면서 긴장감이 감도는 시술실. 차정준 교수는 침착하게 석회화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는데 긴 씨름 끝에 스텐트 삽입에 성공했다. 풍선 위에 금속망 구조의 스텐트를 혈관에 위치시킨 뒤 다시 풍선을 부풀려 스텐트를 혈관 벽에 밀착시킨다. 풍선을 제거하면 스텐트는 그대로 남아 혈관을 지지하게 된다. 마침내 석회화로 심하게 좁아져 있던 심장 혈관이 재개통된다.
8: 잘 누워 계셔야 되는 거니까 좀 알고 계세요.
1: 긴 하루였다. 다시 태어난 것만 같은 순간이다. 그 시각 박 교수는 아내를 만났다. 남편만큼 초조했을 아내에게 결과를 전한다.
0: 시술 굉장히 잘 되셨어요. 잘 되셨고 스텐트는 지금 3개가 들어갔어요. 네. 그 풍선하고 스텐트 넣는 과정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 완전 다르죠, 혈관이. 예. 예.
7: 오늘 생일날이야.
0: 예, 완전히. 이게 보니까 옆에 있는 제가 적어도 요만한 굵기라 그랬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게 나왔어. 자기, 예, 원래 자기 혈관은 요 정도였던 거예요.
1: 권재윤 씨의 두 번째 생일이라 믿는 아내는 이제야 밝은 웃음을 되찾았다. 고혈압 치료는 단순히 약만 복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혈압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해야 심근경색과 같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문제는 고혈압을 치료하더라도 조절률은 60%가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 10명 중 4명이 적정 혈압을 조절하지 못해 심혈관 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0: 본인한테 맞는 적정 목표 혈압에 제대로 맞게 조절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그냥 먹고만 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혈압이 조절이 잘 되겠거니 하고 생각하시는 것도 또 문제가 되고 나는 이제 심혈관 질환이 안 생길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사실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1: 그렇다면 심혈관 질환이 우려될 경우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
0: 심전도, 그다음에 흉부 방사선 사진 이런 검사들만으로도 심장 비대가 유의하게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렇게 스크리닝을 해서 조금 정밀하게 이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심장 초음파를 해서 심장 기능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경동맥 검사도 이제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확인하시면은 더 적극적으로 혈압 관리를 하는 데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접종 혈압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0: 여기 평생 동안 적정 혈압을 유지해온 한 사람이 있다. 남다른 코어 근육을 뽐내는 김종훈 씨. 실제 나이보다 20살쯤 젊게 본다는 그의 나이는 만 82세. 그는 고혈압 투병 기간이 40년 가까이 된다.
1: 그때가 45쯤 된 것 같은데 혈압이 좀 높다고 해가지고, 왜냐면 아버지도 혈압이 있고 우리 할머니 다 그 혈압이 높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혈압으로 일찌감치 아버지 어머니 저 할머니처럼 중풍병 안 걸리기 위해서는 관리를 안 하면 바로 죽는다는 것을 제가 깨닫기 때문에.
2: 혈압약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 꽤 많잖아요.
1: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약을 필히 드려야 됩니다.
0: 고혈압 일기지만 위험인자가 많아 심뇌혈관 질환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김종훈 씨. 그의 적정 혈압은 수축기 혈압 130 미만, 이완기 혈압 80 미만이다. 그의 정기검진이 있는 날.
3: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어서 오시고요. 집으로 앉으세요. 예. 보니까 오늘 혈압 좋으시네요. 오늘 129에 62 정도 되시네요.
0: 오늘도 적정 혈압을 지켰다.
3: 청진하겠습니다.
0: 박 교수가 그와 인연을 맺은 지도 10여 년. 세심하게 심장 상태를 확인한다.
3: 그 사이에 특별히 뭐 가슴 아프거나 숨이 차다, 두근거린다 이런 증상은 없으셨고요?
1: 아, 그건 없고 교수님을 생각하면서 이거 혈압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 아, 예,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검사하신 것도 예, 부정맥 하나도 없어요. 아, 깨끗하고 예, 규칙적으로 잘 뛰고 있고 혈압도 좋아지고 당도 좋아지고 예, 그래서 오. 훨씬 좋아졌어요, 진짜. 지금 거진 한 십몇 년 지금 계속 쭉 이, 여기서 치료받고 계시는데 다행히 그 사이에 다른 큰 문제도 안 생겼고 예, 적정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적정 혈압을 지켜온 그의 혈관 나이는 몇 살일까?
3: 다치시지 않게 경동맥인데 이분의 82세인데 경동맥 수준을 보면은 사실 거의 5, 60대 수준이에요. 유의하게 플레이크라는 거는 이제 뭐 사실 관찰이 되지는 않고 혈관 자체도 굉장히 좋으셔서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약간 있으시고 고지혈증도 사실 있으신 상태에서 심장 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으셨던 적도 없으셔서 굉장히 모범적인 이 모범적인 환자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고혈압 유병 기간이 40년 가까이 되는데도 혈관 나이가 5, 60대 수준이라는 김종훈 씨. 그의 하루는 혈압 측정으로 시작된다. 매일 수시로 가정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관리 비결이다.
2: 보통 혈압 아침에 재면 얼마나 나오세요?
1: 한 30에 79 이렇게 나와요. 혈압이 높다고 생각되면은 그때 체크하면은 분명히 또 혈압이 높아져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 고기를 많이 먹은다든지 밥을 많이 먹은다든지 운동 안 한다든지 그때는 바로 내가 조절해야 되겠다.
0: 혈압 측정 후 곧바로 혈압 일지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혈압 변동성을 수시로 확인하다 보면 빠르게 원인을 찾고 대처할 수 있다. 그 사이 고혈압에 대한 자료도 수북이 쌓였다.
2: 혈압 박사가 되시겠어요?
1: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 아버님이 59세에 혈압으로 중풍병을 앓고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할머님도 중풍병이시고 저만큼은 이런 철저히 하다 신문 스크랩을 쭉 해가지고 고혈압에 관계된 거, 당뇨에 관계된 거, 운동에 관계된 거 이런 것을 스크랩 해가지고 쭉 지금 모아놓고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0: 가족력을 통해 고혈압의 위험성을 일찍 깨달았던 그. 한 끼 식사에 반찬만 10여 종, 염분이 많은 국 대신 생채소를 먹고 잡곡밥도 반 공기만 먹을 정도로 소식이

0: 골고루 먹고.
1: 그 소금 적게 넣는 거.
0: 저염식. 네.
1: 저염. 저염식. 그다음에 조금 드시는 거.
2: 적정 혈압 관리. 그 세 번째 비결은 소식, 저염, 균형 잡힌 식단이다.
1: 근데 본인이 이게 관리를, 몸 관리를 그냥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만일에 먼저 하늘나라 가도 잘 사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죠.
2: 그의 숨겨진 비결을 공개할 차례. 가방에서 나온 건
0: 이게 혈압약이다.
2: 늘 고맙게 먹고 있다는 혈압약이다. 그는 박 교수의 처방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한다.
0: 의사 선생님이 꼭 혈압약을 죽을 때까지 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3: 중간에 약을 안 먹거나 끊어본 적은 없으세요?
0: 없죠. 축구를 한 그 친구가 있었는데, 아, 그 사람이 좀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혈압 한번 재보다, 재봤더니 200이 넘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약을 쥐어서 줬는데, 자기는 운동을 많이 하니까 약을 안 먹어도 괜찮대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계단에서 내려다가 어지러워가지고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결심하고 약을 혈압약 끊지 않고 먹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2: 식사 후엔 슬로우 조깅을 하며 그가 찾는 곳이 있다. 1년 365일 빠지지 않고 찾는다는 헬스장.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만 적정 혈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그는 자신의 몸을 통해 체득했다.
0: 매일매일 할 때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골고루 해야 돼요.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고 운동을 하면 혈압이 내려가죠. 그리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2: 고혈압이 있더라도 건강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그.
0: 제가 한국 나이로 84세인데 아버지는 혈압이 있었고 59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나이가 84세까지 산다는 것이 기적이더라고. 그래서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다 생각합니다.
2: 고혈압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방치하면 돌연사라는 돌이키기 힘든 비극을 불러오기도 하고 합병증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당신이 지켜야 할 적정 혈압에 있다.
4: 제가 이제 순환기 내과 의사로서 고혈압이라는 심장 혈관 질환의 이제 시작이라는 그러한 질환을 보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심부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합병증이 안 생기게 관리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안 되면서 환자분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정 혈압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간에 그 적정 혈압을 넘어서는 혈압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내가 주도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막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던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0: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균형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퇴출 넘버 3. 이렇게 퇴치하세요. 물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의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0: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코르지 지진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로 콩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은?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 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2: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0: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0: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화이팅!

0: 이곳은 어디일까? 이것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낀다. 맑은 공기, 때론 보이지 않는 먼지까지 조용히 품는 곳.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평생 함께하고 멈추는 순간 생의 모든 소리가 꺼지는 곳. 그곳은 바로 우리의 폐다. 폐에 이상이 생겼다면 그것은 생명의 가장 위험한 신호다.
1: 숨을 잘 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2: 폐암이니까 남들이 되게 두려워하는 암이잖아요.
3: 생존율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기를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0: 모든 암이 두렵지만 그중에서도 폐암은 더 악명 높다. 24년째 암 사망률 1위, 폐암. 그러나 최근 폐암 생존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과연 무엇이 달라진 걸까?

0: 그것은 바로 조기진단과 최소절제. 폐를 적게 절제해 폐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다.
1: 지인들하고 옆에 사람들이 또 암 환자 아니겠다 하는 것들하고.
2: 숨 쉬는 것도 사실 좀 더 편해진 것 같았어요.
0: 환자에 따른 맞춤 치료로 폐암의 생존율을 높여가는 흉부외과 이창영 교수. 그는 지난 17년간 3천 건 이상의 폐암 수술을 집도했다. 폐암 치료는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
3: 폐암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폐를 적게 절제하고 안전마진을 확보하면서 폐실질을 보존해서 환자의 회복을 빠르게 돕는 것이 최근 수술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0: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 그러나 비흡연자라고 안전지대는 아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공포의 암. 폐암이 달라지고 있다. 그의 무대는 늘 바다였다. 바다와 함께 울고 웃은 세월이 벌써 50년이다. 먹는 약 하나 없이 건강했던 67세 김홍식 씨.
4: 열었어. 좀 밀어.
0: 바다 사나이답게 단단한 체격.
4: 그치.
0: 앞으로 10년은 더 이 바다에서 끄떡 없을 줄 알았다.
4: 빠진다. 당연히 제대로 가라. 서울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조개다, 이게. 모시 조개라고. 국물이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어.
0: 그런데 작년 말부터 기침이 멈추질 않았다. 세차를 사서 세차 증후군인 줄 알았는데 결과는 폐암 2기였다.
4: 아주 수급이 이기 것도 막 3기로 넘어가는 것도 뭐 안 됐기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 적도 있고 뭐 어차피 나술 병 같으면 되는데 못 나술기라고 계산을 했어요. 내는 그리고 막 안 됐기라는 생각을 했지.
5: 담배를 태우셨었네요 예전에.
4: 그건 한 50년 넘게 피웠지. 한갑 정도.
0: 폐암은 손 쓸 수 없는 병인 줄 알았다. 치료를 포기하려던 남편을 설득한 것도 폐암을 처음 의심한 것도 아내였다.
6: 우리 친정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기침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폐암 말기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억수로 이제 기침에 대해서 너무 내가 예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침을 너무 많이 하고 병원에 가게 된 계기가 거기가 됐어요.
0: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폐는 좀처럼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다. 폐암 2기에 전이까지 있던 상태. 그는 어떻게 바다로 다시 나온 걸까? 갯벌을 뒤로 하고 병원을 찾은 김홍식 씨. 그는 지난 5월 망설였던 폐암 수술을 받았다.
3: 안녕하세요.
7: 예.
3: 잘 지내셨어요? 어떠셨어요? 지난 넉 달 동안에.
7: 좋았습니다.
3: 네.
7: 수술 잘해 줘서 좋아가지고 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3: 네.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이전에 네. 수술했던 거 그리고 오늘 사진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수술 전에는 확연하게 병기는 2기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이즈 자체는 크지 않았어요. 1.5cm 정도 될까 말까 했었지만 주변에 임파선에 가 있어서 확연하게 2기였고 수술을 하고 나서는 같은 2기이긴 합니다.
0: 수술하기 1년 전부터 기침이 잦았다는 환자. 발견 당시 오른쪽 폐 아랫부분에 1.5cm 정도의 종양이 있었고 주변에 림프절 전이도 있는 상태였다.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수술 전 4차례의 면역 항암 치료를 한 환자. 다행히 면역 항암 치료 후 종양이 거의 사라졌을 정도로 효과가 좋았다. 그러나 잔존암의 위험으로 수술은 해야 하는 상황. 원래는 오른쪽 아랫폐인 우하엽 전체를 잘라내야 했지만 종양이 줄어들어 암이 위치한 작은 구역만 제거하는 부역 절제술을 받았다.
3: 폐는 안타깝게도 간처럼 재생하는 장기는 아닙니다. 보상적으로 폐 기능을 일부 회복하긴 합니다만 절제되는 폐의 절반에서 60% 정도 회복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1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폐가 커지져 주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차이는 평생 동안 유지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세이프티 마진이라고 해서 안전 경계, 안전 마진입니다. 재발을 하게 되면 그건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경계를 가지면서 폐 기능을 보존하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엽을 제외한 폐엽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5% 정도 자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절제술 같은 경우는 10에서 15%를 절제하다 보니까 10년, 20년 더 산다고 보면 환자가 또 얻는 이득은 결코 적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갈비뼈 안쪽에 기관지와 함께 넓게 분포하고 있는 폐. 용적이 좀 더 큰 오른쪽 폐는 상엽, 중엽, 하엽으로 나뉘고 심장이 있어 용적이 좀 더 작은 왼쪽 폐는 상엽과 하엽으로 나뉘는데 암은 어디라도 생길 수 있다. 이 엽은 다시 여러 개의 구역으로 나뉘는데 왼쪽은 8개의 구역, 오른쪽은 10개의 구역이 있다. 한쪽 폐 전체를 절제하면 전폐 절제술. 그리고 종양이 발생한 폐엽을 잘라내면 폐엽 절제술이라고 하고 폐엽보다 작은 단위인 구역 18개 중 일부를 절제하는 구역 절제술을 시행하면 폐 기능을 더 보존할 수 있다. 또한 종양이 아주 초기이거나 암의 여부를 감별할 경우 쇄기 절제술을 한다. 잘라내는 폐의 크기는 수술 후 환자의 폐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3: 폐암 수술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 전폐 절제술부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굳이 전폐절제술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해서 폐엽절제술을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적게 절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처음에는 적게 절제를 해봤는데 너무 적게 절제하니까 국소 재발률이 높아서 한동안은 폐엽절제술이 아무리 작은 종양에서도 스탠다드 표준 치료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는 수술 기법도 많이 발전하고 환자도 정말 작은 사이즈의 종양이 많아지면서 구역절제술이나 쇄기절제술이 일정 부분은 표준치료로 자리 잡고 있는.
0: 진단과 동시에 죽음이 떠오르는 폐암. 본인이 그랬듯 김홍식 씨는 꼭 알려주고 싶다. 폐암도 해볼만 하다고. 그의 일상은 더 활기차졌다.
4: 퇴원하고 일주일 후에 10일 후부터 막 정상적인 생활을 했네. 뭐 심가프고 뭐 호흡이 곤란하고 이런 것도 없고 지금 이리 건강하게 있습니다.
0: 최근 폐암에서 주목할 점이 여성 폐암 환자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여성 폐암 환자 중 비흡연자 비율은 88%. 이 결과는 여전히 폐암의 첫 번째 원인은 흡연이지만 환경오염과 유해물질에 노출된 누구나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이다. 57살 이현지 씨도 폐암은 상상도 못했다.
5: 뭐 일산화탄소 이런 것도 안 마시려고 노력하고 전기레인지 쓰고 정원에서 굽는 거 나름 뭐 깨끗한 음식을 먹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갑자기 폐암 가니까 내가 왜 폐암이지?
0: 다른 암이었다면 좀 더 받아들이기 쉬웠을까? 폐암 수술을 앞두고 정밀 검사를 받는 이현지 씨. 그녀는 갑상선 추적 검사를 받던 중에 폐결절을 발견했다. 이현지 씨는 현재 오른쪽 폐 아랫부분인 우하엽에 1.8cm의 간유리 음영 결절이라 부르는 뿌연 결절이 있는 상태. 또한 암세포의 악성 여부를 알 수 있는 PET-CT 검사를 보면 결절 근처에 포도당 섭씨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세포 분열이 심한 곳이라는 뜻으로 악성일 가능성이 높아 수술을 피할 수 없다.

0: 옆 하나를 떼서 보면 우하옆이 가장 커요. 종양의 위치, 특성, 그리고 환자분이 갖고 있는 또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폐업절제술을 꼭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내일 부역절제술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요 부근만 지금 투명하게 잘린 부근이 전체 폐의 7%이기 때문에 아마 요렇게 잘린다고 가정하면 아마 대략 짐작하면 전체 폐의 10% 정도 잘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우하엽은 6번, 8번, 9번, 10번으로 나눌 수 있다. 환자는 이중 10번의 암이 있고 9번 구역과도 인접해 있다. 옐로볼이라고 하는 노란 선은 절단면과 종양 사이에 충분한 안전거리. 종양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구역 절제술이 가능하다.
2: 잘라내고 나면 뭐 호흡하는데 힘들거나 이런 건
0: 없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정상폐를 일부분 잘라냈죠. 통상적으로 일상생활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수술은 내일 그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기간은 한 수술 후에 4일 정도입니다.
1: 억울한 마음뿐이었던 병. 깊은 절망에서 한 줄기 용기가 생긴 것 같다.
2: 오늘 선생님 외래 보기 전까지는 폐의 한 3분의 1 정도는 잘라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최소로 잘라냈어 해준다는 게 제일 감사하죠.
3: 절제를 하고 나서 일상생활이 좀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던 게 사실인데 최대 10%라고 하니까 좀 안심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1: 이현지 씨의 수술 준비가 한창이다. 과연 예정대로 구역절제술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환자의 경우 폐의 여러 구역 중에서 우하엽에 암이 있다. 하엽 중에서도 10번 구역에 암이 있고 9번 구역과도 가깝다. 단유리 음영 결절의 크기는 총 1.8cm. 이중 1.6cm는 하얗게 뭉쳐진 고형 결절로 암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수술이 시작되면 가슴에 구멍을 뚫고 흉관경으로 병변에 접근한다. 먼저 우하엽 10번, 9번 구역과 연결된 기관지와 폐동맥, 폐정맥을 먼저 자른다. 그 다음 10번 구역 전부와 안전 경계 확보를 위해 9번 구역의 일부도 함께 절제한다.

0: 마지막으로 암의 전이 통로인 림프절을 충분히 제거하고 나면 수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2cm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 드디어 이현지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먼저 10번 구역으로 가는 퇴정맥을 절제하는 흉부외과 이창영 교수. 예상대로 종양은 10번 구역에 있다. 10번과 9번 구역의 일부를 함께 절제하는 이창용 교수. 환자를 두렵게 했던 종양이 드디어 몸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혈관과 림프절이 많아 초기에도 전이가 잘 되는 폐암. 암절제 후에도 림프절 제거가 중요하다. 최대한 폐를 보존하는데 집요하게 매달려온 이창용 교수. 수술 전 3D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구역 절제술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1: 종양의 크기는 한 1.8cm, 7cm 정도 됐었고요. 폐 자른 크기는 재보면은 제일 긴 길이가 한 8cm 정도 되네요. 우하협 절제술을 했으면은 이것보다 부피로 따지면은 한 4배에서 5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 폐암은 폐결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어떤 폐결절이 폐암이 되는 걸까? 폐결절은 음영이 보이는 차이에 따라 순수 간유리 음영 결절, 구분 고형 결절, 고형 결절로 나뉜다.

0: CT에 나타나는 결절의 크기와 음영을 보면 폐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 결절을 구분할 수 있다. 간유리 음영 폐결절은 보통 크기에 따라 관찰 주기가 달라지는데 6mm 미만이면 1년 후, 6에서 8mm라면 6개월 후, 8에서 15mm 사이면 3개월 후 추적 관찰을 한다. 만일 15mm 이상이면 암을 의심해야 한다.
1: 간유리 음영 결절의 말뜻을 풀이해서 보면 유리를 갈아넣었다는 음영의 결절이라는 뜻입니다. 유리를 갈아놓게 되면 반투명 상태로 보이잖아요. 반투명 상태의 음영을 보이는 결절, 작은 혹을 간유리 음영 결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처음에 내원했을 때 간유리 음영 결절의 크기, 그 다음에 고형화 부분의 유무, 마지막으로는 추적 관찰을 하면서 크기 변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악성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유리면 결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악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성 질환인 경우에는 3개월 후에 추적 관찰을 했을 때 작아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계속 남아있는 경우 혹은 커지는 경우를 지속성 간유리면 결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지속성 간유리면 결절은 상당 부분 폐암과 관련 있는 병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mm가 넘는다든지, 고형화 부분이 6mm가 넘는다든지, 아니면은 가장자리의 모양 상태가 스피큘레이션이라고 해서 약간 삐죽삐죽하게 자란다든지, 이런 모양을 나타내게 되면 악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0: 42살 두 아이의 엄마에게 낯선 병이 찾아왔다. 마흔을 넘기면서 꼭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강검진. 거기서 폐암이 발견됐다. 몸에 좋은 것만 하며 살았는데 40대 초반에 폐암이라니. 폐암 선고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2: 저희 집은 암 자체가 없어요. 제가 처음이에요. 그냥 암입니다라고 했을 때 생각은 아무것도 들지 않았고 그냥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아이들이 워낙에 어리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얘네들 놓고 죽는 줄 알고.
0: 8살 아들과 5살 딸. 쉴 틈 없이 엄마를 찾는 아이들을 보며 아리 씨는 남몰래 두려움을 삼켜야 했다.
2: 뭐 사망률 1위 뭐 이렇게 통상적으로 광고에서 듣는 뭐 남들처럼 알고 있었지 그게 저에게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0: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다.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참 많이 했던 말인데 막상 내일이 되니 원망부터 밀려왔다. 아이들 때문에 꼭 이겨내야 했던 폐암. 그녀는 지난 7월에 수술을 받았다.
1: 잘 지내셨어요?
3: 네, 잘 지냈습니다. 네,
1: 수술하고 이제 거의 두 달 조금 더 돼서 세 달 가까이 되셨고요. 오시기 전에 이제 잠깐 흉부 CT 찍은 거는 제가 다시 리뷰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 상엽에 1.5cm 정도 되는 간유리 음영 결절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작은 혹이 있었고.
0: 지난 1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오른쪽 폐 윗부분 상엽에 1.5cm의 간유리 음영 결절을 발견한 환자. 1.5cm 중 고형으로 보이는 부분은 1.1cm로 폐암 1기에 해당됐다. 암의 위치 때문에 우상엽 전체를 잘라낼 수도 있었지만 환자는 국소적으로 암이 발생한 부위만 정밀하게 절제하는 아구역 절제술을 받았다. 그렇다면 아구역 절제술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폐는 총 5개의 엽으로 나뉘고 이는 다시 18개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구역을 절제하는 것이 구역절제술인데 이 구역을 더 세분화해 기관지의 구역에 따라 42개로 나눈 것을 아구역이라고 한다.
1: 아구역이라고 하면 이제 구역보다 조금 더

0: 단계가 세분화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10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고, 왼쪽은 8개나 혹은 9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지만, 아구역은 22개, 20개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더 세분화된 것이 아구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제하는 폐 크기가 당연히 작기 때문에 폐 실질을 보존하는 것은 당연히 구역 절제술에 비해서 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잘리는 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아구역 절제술만 할수 있는 환자들은 많지 않고요. 1.5cm 이하의 순수 간율이면 결절이거나 고형화 부분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국한돼서 아구역 절제술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과거에는 안전하게 폐를 많이 뗐다면 이제는 꼭 필요한 만큼 절제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수술 기법도 더욱 정교해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무서운 폐암의 얼굴이 달라지고 있다.
0: 지난 20년 정도 수술을 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는 갈비뼈 사이를 크게 벌리는 개용 수술을 대신해서 지금은 최소 침습 수술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증이 덜하고 환자분의 회복이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에 더해서 절제하는 범위를 환자에 맞게 최적화하고 최소화하면서 폐 기능을 보존하기 때문에 환자의 회복률을 빠르게 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최근 수술의 경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수술 전에 찍었던 CT인데 종양이 있던 자리는 당연히 제거가 됐고 나머지 폐들은 잘 펴져 있고 특별한 문제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재발 거의 없이 아마 충분히 오랫동안 잘 사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0: 네.
2: 유산소 운동하고 근육 운동하라고 그래서 근육 운동도 했고 산에도 올라가고 수영도 하고 있습니다.
0: 대단하시네요. 저보다 나으십니다.
2: 교수님
0: 네. 폐기능도 적절하게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라서 아마 6개월이나 1년 지나게 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폐암은 헤어나오기 어려운 깊은 수렁이라고 생각했다. 폐암 수술 후 매일 1시간씩 달리기를 하는 김아리 씨. 그녀는 수술 이후 더 뜨겁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곧 일터로 돌아갈 생각에 설레기도 한다.
3: 체력이 좋아지고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수락산에 갔었거든요. 왕복으로 한 5시간 걸었는데 괜찮았어요.
1: 폐암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조기 발견. 폐암은 증상이 없어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흉부 통증을 느끼거나 기침, 백혈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폐암은 이미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 원인 모를 체중 감소도 무심코 넘겨선 안 된다.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고위험군에 해당할까?
0: 흡연력이 30감년이라고 그래서 30감년은 30년 동안 하루에 한 갑씩 혹은 15년 이상 하루에 두 갑씩 이렇게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걸 흡연력 감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30감년 이상 되는 54세 이상의 환자들을 가장 큰 고위험군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라돈이라든지 성면에 장기간 노출됐던 분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 대량 급식을 하면서 튀김 요리를 같이 했던 분들, 혹은 가족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집안에서 주부들이 튀김 요리를 할때 나오는 물질들은 폐암 발생률에 크게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기 폐암의 경우에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신다면 흉부 X선이라든지 저선량 흉부 CT를 통해서 조기 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폐암 검사법은 크게 흉부 X-ray와 PET-CT를 들수 있다. 그중 폐암을 초기에 발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선량 흉부 CT. 현재 만 54세 이상에서 30감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2년에 한번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저설량 흉부CT는 방사선의 누출량이 일반 흉부CT의 약 5분의 1 정도로 위험이 적고 엑스레이가 찾아낼 수 없는 미세한 결절까지 찾아내는 장점이 있다. 최근 들어 저설량 흉부CT가 많이 대중화되면서 2cm 이하의 종양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폐암 완치율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기 발견. 그렇다면 저설량 흉부CT는 몇 년에 한 번 받는 게 좋을까?
0: 담배를 오랫동안 태웠던 54세 이상 고위험군은 폐암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검사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고요. 저위험도가 있는 경우에는 폐암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발생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최소 3년에서 5년간의 간격을 둘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살면서 뒤늦은 후회를 할 때가 있다. 왜 더 일찍 끊지 못했을까? 8년 전부터 금연했지만 40년간 흡연했다는 윤석환 씨.
5: 분종률을 잘 풀려가지고.
4: 그의 나이 74세. 이제야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병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5: 사람이 힘이 빠지고 맥이 빠져버려요. 내가 이렇게 젊어서 고생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 이제 밥 먹고 살만한 게 갈란겜이구나. 참 때로는 제일 아쉬운 게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갖고 자라가지고.
4: 평생 인삼농사 짓고 약재를 팔아 가게를 불려나갔다. 얼마 전 손주의 대학 등록금을 보태준 게 가장 뿌듯했다는 석환 씨. 그의 폐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2014년부터 폐에 낭성병변이 있었던 환자. 낭성병변이란 공기주머니인 폐포가 늘어져 거품처럼 보이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최근 이 낭성병변 주변으로 간유리 음영결절이 자라고 있다.
0: 이럴 때 조금 사실 좀 어려운데요. 낭성병변이 있으면서 주변에 간유리 음영결절이 있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질환들이 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 사진은 단순히 낭성 병변이 이렇게 1cm 정도 있고 주변에 간유리 음영결절은 이게 보일락 말락하는 약간 그런 상태이고요. 이게 천천히 진행을 해서 지금 보면 2025년 사진을 보면 낭성 병변은 그냥 그대로 있고 주변에 간유리 음영결절이 이렇게 뿌옇게 자라서 전체 크기는 한 2.1에서 2.2cm 정도 되는 병변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낭성 병변이 암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이 낭성 병변의 라이닝 가장자리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폐암 세포가 자라게 되면 결국에는 그 주변부에 간유리 음영결절이 서서히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암이 나온다 하더라도
4: 폐암일까 아닐까 천천히 결과를 듣기 전 만감이 교차한다.
0: 굉장히 초기에 폐암의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종이나 선천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그렇게 서서히 자라는 간유리 음영결절을 가지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통상적으로 서서히 자라는 폐선암일 가능성이 커서 내일 저희가 수술을 진행할까 해요. 이 종양에 있는 것을 사이즈가 좀 커서 요렇게 부분 절제를 할 겁니다. 여기 있는 거를, 그거를 이제 저희가 쐐기 절제술이라고 해요. 쐐기 절제술을 한 다음에 저희가 한 30분 정도 검사를 보내고 한 30분 정도 환자분은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결 절편 검사라고 하는 간이 검사를 보냅니다. 그 간이 검사의 결과가 30분 정도 있다 나오게 되는데 간이 검사에서 폐암이 나오게 되면 우중엽 절제술을 다 하고 주변에 있는 임파선 박리술까지 하게 될 예정입니다.
4: 10여 년 관찰해온 간유리 음영 결절. 폐암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혹여 암이 아니면 어떤 마음일까?
5: 조금 뗐다고 해서 절대 억울하진 않아요. 왜? 좋은 것을 판명을 냈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응? 아니다고 판명 났으면 참 더 뗐어도 감사합니다 하지. 항시 가슴에다가 기네, 이 병원이가 아니네. 이렇게 판독이 나왔는데.
4: 다음 날 윤석환 씨의 수술이 시작됐다. 우측 폐는 상엽과 중엽, 하엽으로 나뉘는데 윤석환 씨의 결절은 중엽에 있다. 먼저 3차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해 병변의 위치를 확인한 뒤 이를 표현합니다.

0: 실시한다. 그 다음 흉관경을 이용해 우중엽으로 접근한다. 진단을 위해 중엽을 다 절제하지 않고 쇄기절제술을 통해 간유리 음영이 있는 부분만 잘라낸다. 암이 아니면 여기서 수술이 끝날 수도 있고 암일 확률이 높으면 추가 절제가 필요한 상황. 절제한 폐의 길이는 총 4.5cm. 수술장에서 바로 조직 검사를 의뢰한다. 30분의 기다림. 과연 이대로 수술을 끝낼 수 있을까? 신속한 진단이 장점인 동결 절편 검사의 정확도는 95% 전후. 정확한 검사 결과는 일주일이 걸린다. 그러나 만에 하나 암이 아니라고 해도 고령의 환자를 다시 수술대에 눕힐 수는 없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1: 아데노카시노마 가능성 높다니까 로벡토미를 시행하겠습니다. 네.
0: 다시 이 교수의 손길이 분주해졌다. 쇄기 절제술에 이어 시작된 중엽 절제술. 절제와 동시에 봉합이 이루어지는 자동 봉합기를 사용해 상엽과 중엽 사이를 가른다. 다행히 윤석환 씨의 중향은 엽 중에서 가장 작은 우중엽에 있다. 우중엽은 구역이 단 두 개로 이루어져 있을 만큼 크기가 작아 보통 구역 절제술 대신 엽 단위로 절제한다. 결국 윤석환 씨의 수술은 폐엽 절제술로 정해졌다.
1: 예정했던 대로 쇄기 절제술 하고 나서 간이 검사를 보내서 거기서 초기 폐암이 강력히 의심된다는 의견을 주셔서 우중엽 절제술까지 끝냈습니다. 오른쪽 폐의 20% 정도 되고요. 전체로 따지면 한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조용해서 더 위험한 암. 우리의 폐는 더욱 위협받고 있다. 흡연 외에도 누구에게나 노출된 간접 흡연과 미세먼지, 라돈이나 성면, 그리고 대규모 조리 매연 등 폐암은 직업 또는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깊다. 부산에서 33년째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손원근 씨. 금연한 지는 20년이 되어가지만 폐암에서 결코 자유로울 순 없었다. 그는 다리 혈관 검사를 받던 중에 우연히 간유리 음영 결절을 발견했고 이어서 폐암 진단을 받았다.
2: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폐암이 생기는 거. 이 먼지하고 미세먼지하고 기름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전에는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저는 뭐 옛사로 생각해도.
0: 수술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세탁소 일은 못할 줄 알았다. 더군다나 어릴 적 결핵을 심하게 앓았기에 폐를 떼어낸다고 하니 후유증이 남진 않을까 덜컥 겁부터 났다. 그러나 그의 세탁소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막상 겪어보니 폐암이라고 완치의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었다.
2: 조금이라도 거치는 알고 있는데 그 저는 뭐 수술하고 뭐 숨이 차다 이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0: 손원근 씨는 현재 폐암이라는 무거운 이름과 서서히 작별할 준비를 하고 있다.
3: 안녕하세요.
2: 예,
3: 네네. 수술하신 지 벌써 2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어떻게 예. 지내셨어요?
2: 뭐 평소 하던 대로 막 그냥.
3: 잘 지내셨어요?
2: 교수님들 계속 잘 지내고 있습니다.
3: 네. 저희가 보통 완치 이야기할 때 5년 정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절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2: 예.
3: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실 환자분도 잘
0: 2년 반 전 손원근 씨는 어떤 상태였을까?
3: 우하엽에 두 군데가 있고 한쪽은 고형화 부분이 있고 2cm가 2.1cm이긴 하지만 2cm가 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이제 폐엽 절제술을 하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분과 상의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런 결절들은 다 결핵을 알아서 폐가 특히나 오른쪽 상엽이 기능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상엽과 중엽의 일부 폐기능이 사라진 상태에서 우하엽을 절제하게 되면 예, 배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환자분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9번, 10번 구역 절제술을 시행을 했던

0: 최근 들어 보면 결국에는 나이가 드시고 특히 남자분들이 70세가 넘으면 근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력 운동의 중요성이 폐 건강에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도 세탁소 계속
1: 예.
0: 하시나요? 예. 그러면 이제 세탁소가 아시다시피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을 하실 때좀 답답하시더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1: 예.
0: 끼고 일을 하시는 게폐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1: 예.
0: 생각합니다. 네.
2: 폐암은 수술이 가장 치료 효과가 높지만 전이가 빠른 암이다 보니 경기가 3기 이상일 경우 수술을 할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약제가 좋아지면서 일부 3, 4기 환자들에게도 수술의 길이 열렸다. 약사였던 이소영 씨는 2년 전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
3: 국가건강검진에서 뭐가 보인다 그래갖고, 근데 뭐가 뭐 있겠냐 싶어서 나는 담배도 안 피니까. 근데 아무래도 좀 느낌이 이상해서 여기 와서 검사를 했더니, 예, 암이더라고요, 폐암.
2: 그녀는 어떻게 수술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소영 씨는 폐암 수술을 받기 전과 후 지금도 표적 치료제를 복용 중이다. 알약 형태로 먹기도 간편하다.
3: 3기 A까지만 수술이 가능해요. 크게 3.8인데 표적 치료제 먼저 먹고 1.1로 줄이고 수술을 했어요.
2: 수술 전 표적 치료제를 2개월 복용한 결과 3.8cm였던 종양이 1.1cm까지 줄어들었다. 우리 몸의 유전자는 각종 발암 물질에 노출되거나 노화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돌연변이 세포를 만들어낸다. 이 돌연변이 세포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잠복기를 거치면서 몸속에 쌓여 암세포로 변하기도 한다. 그런데 특히 비흡연성 폐암인 경우 EGFR 등 다양한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EGFR 등의 돌연변이 유전자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표적 치료제. 정상 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암세포만 공격해 암이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도록 한다. DNA 검사를 통해 EGFR 돌연변이 유전자가 확인된 경우에 EGFR 표적 치료제를 쓸수 있다. 표적 치료제와 함께 면역 항암제도 악명 높은 폐암의 치료 성적을 높이고 있다. 폐암 3기 유정식 씨는 절망적인 상황일 때 면역 항암제라는 새로운 치료를 시작했다. 무엇보다 부작용이 적다.
4: 지인들하고 옆에 사람들이 또 암환자 아니겠다 가르더라고. 왜? 너무 막 면역 항암하고 저하고 맞은가 봐. 맞으니까 뭐 머리나 뭐 아무데도 뭐그뭐 먹는 거나 아무데도 그뭐 부작용이 없으니까.
2: 발견 당시 4.4cm에 달했던 환자의 종양은 4차례의 면역 항암제 투여 후 1.6cm까지 줄어들었다. 종양과 함께 전이된 림프절도 크기가 줄어 그는 지난 4월 폐암 3기였지만 폐의 작은 구역만 절제하는 구역 절제술을 받을 수 있었다. 보통 우리 몸 안에 이상세포가 발견되면 면역세포인 T림프구가 이상세포를 잡아먹게 된다. 그런데 암세포가 이런 상황에 스스로 적응하면 면역세포가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면역기능을 떨어뜨린다. 때문에 계속 암은 자라게 된다. 하지만 면역항암제를 맞으면 면역세포인 T림프구의 기능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면역 과정처럼 T림프구가 암세포를 공격한다. 우리 몸의 면역 능력을 길러줘 암세포를 제거하고 물리치는 원리다. 면역항암제는 표적치료제와 달리 흡연을 통해 여러 가지 유전자 돌연변이가 동반된 경우에 더잘 듣는다.
0: 수술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2기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하는 도중에 진행을 하고

0: 그는 수술로 모든 치료를 끝낼 수 있었다.
1: 기분 좋아요. 중엽을 싹 제거해가지고 후환을 없애버리게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0: 수술을 담당한 흉부외과 이창영 교수의 회진 시간. 윤석환 씨는 회복 속도에 스스로 놀라는 중이다.
2: 좋았어요. 예, 그래요.
1: 교수님 수술을 잘해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여기 오늘도 15바퀴 돌았는데
2: 네, 많이 돌.
1: 뭐 숨차고 이런 게 없고 네. 환자 티 안 내고 그냥 빨리빨리 걸었어요.
2: 잘하셨습니다. 네. 초기 폐암일 가능성이 커서 모양도 나쁘지 않고 예전에 2008년부터 굉장히 서서히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예. 통상적으로 보면 재발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주기적으로 오셔서 추적 관찰은 하시긴 그렇죠. 하셔야 될 거예요. 네,
1: 그래야죠. 네.
0: 일주일 뒤에 나온 최종 조직 검사에서 그는 폐암을 확진받았다. 그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중이다. 이 교수는 종종 환자들에게 편지를 받는다. 특히 42살 두 아이의 엄마로 폐암 1기 수술을 받은 김아리 씨의 편지는 그를 다시 깨워주었다.

0: 실제로 수술을 하게 되면 거의 완치 가능할 거라고 임상의사로서는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초기였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존에 알려져 있던 폐암이라고 하면 받게 되는 그런 정신적인 충격이라든지 스트레스에 대해서 저도 좀 간과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마운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1: 여전히 무섭지만 우리 주변에는 폐암을 극복하고 어제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폐암도 살 수 있는 병이다.
0: 폐결절이 발견됐거나 폐암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저선량 흉부CT가 많이 상용화되면서 조기 발견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3, 4기 환자들을 위한 약제들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로 4기 환자들의 5년 생존율 또한 많이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치료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가 힘들다고 거절하지 마시고, 장기 생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꼭 맞춤 치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0: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 너와의 H.O.T의 캔디.
1: 나는

0: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초리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0: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1: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2: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2: 채널...

0: 읽었던 것 같아요.
1: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0: 빨간 머리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0: 오리를 길렀던 거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0: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0: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상주와 함께 경상도의 어원이 된 유서 깊은 도시 상주.
1: 상주에 그 유명한 집이 있어요.
0: 상주의 아침 늘 이곳에서 시작된답니다.
1: 1936
2: 3대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0: 게다가
1: 가격 보고 이날은 깜짝 놀랍니다.
0: 90년간 상주 사람들의 든든한 아침을 책임져왔다는 특별한 해장국을 만나보시죠. 모두 잠든 새벽, 어둠의 정적을 깨는 소리가 있습니다.
3: 아니, 몇 시에 나오셨어요?
4: 좀 일찍 나왔어요.
3: 일찍 나오셨어?
4: 예.
3: 아이고, 지금 4시 40분이 안 됐는데 아까부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4: 예, 미리 해놓고 있어야 돼요. 요새는 제가 조금 늦게요.
3: 불을 안 켜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4: 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불 켜놓고 일하면 들어오시잖아요. 아, 혹시나 불이 안 돼서.
3: 아이고야.
0: 솥단지에 김이 오르면 이제 불을 켤 때.
4: 아, 이제 물 끓는 불 켜야 돼, 그죠?
0: 어둠을 밀어내듯 해장국집에 불이 켜집니다.
4: 한 열이면 좀 빨라요. 더 안 그렇게 막 기다리고 계시죠. 일하러 가셔야 돼서.

0: 이곳의 주인장 윤희숙 씨가 준비하는 음식은 해장국. 전날 깨끗하게 손질해 놓은 삶은 우거지에 직접 담근 된장을 넣고 고춧가루 살짝 풀어 끓여내는 우거지 해장국입니다. 보글보글 해장국 냄새가 가게 문턱을 넘으면 구수한 냄새에 이끌리듯 거짓말처럼 그 새벽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메뉴는 해장국 단 하나.
1: 여기서 아침 식사 많이 하시나요?
2: 자기 사람들은 뭐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이죠, 이게.
3: 여기는 다 하시지만 안 들어요.
2: 좀 있으면 아마 이거 꽉 차요.
0: 말 끝나기 무섭게 찾아오는 손님들. 흰 쌀밥에 달걀 하나 툭. 거기에 구수한 향 가득한 우거지 해장국. 푸짐하게 담아주면 상주 해장국 완성. 문을 여는 새벽 5시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 손님들이 밀려옵니다.
1: 첫 손님이라 벌써 드시고 나오셨네.
4: 아, 예. 오늘 조금 빨리 왔습니다.
1: 아,
3: 계속 들어오잖아요. 저 있으면은 기억 차가 꽉 차요.
5: 안녕하세요.
6: 다음주에요.
0: 일찍 오나 늦게 오나 모두에게 평등한 해장국 한 그릇. 하지만 똑같은 해장국이라도 취향 따라 양념장을 달리하면 그 맛은 무한 변신이라죠.
7: 김치하고 파스타도
0: 원하는 걸 이야기해 추가하면 해장국 맛은 또 달라집니다. 6시가 넘으면 식당 안은 이미 만석. 그때야 비로소 골목에도 동이 틉니다. 날이 밝으면 도착하는 윤희숙 씨의 어머니. 오자마자 빠르게 그릇부터 정리하시네요.
3: 보통 오면은 앞에 한 7, 8분 정도 이상이.
1: 많이 오래된 가게인가?
3: 아, 그건 오래됐죠. 1936. 1936.
0: 1936년?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을 했던 해. 그때부터 문을 연 이곳은 90년 세월 동안 성실하게 상주 사람들의 든든한 아침 식사를 책임지고 있답니다. 소박한 국물 속에 담긴 90년 세월의 내공 깊은 맛. 그 맛을 찾는 이들은 대부분 단골 손님이라죠.
3: 70일 넘었는데 한 55년 됐나.
1: 그러면 그때는 누가 여기 장사하셨던 거예요?
8: 시어머니.
1: 시어머니.
8: 시어머니. 시어머니. 그때 며느님은 뭐 그때 맞은 새댁이.
0: 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던 고운 새댁은 이제 여든을 훌쩍 넘겼고요. 지금은 그 딸이 3대째 운영 중입니다.
1: 가격도 굉장히 지금 저렴해요, 보면.
3: 저렴한 정도가 아니죠. 여든을 먹는 사람이 미안하다.
0: 뜨끈한 해장국 한 그릇 3,000원. 먹으면서도 미안한 가격이라 하십니다.
1: 드시는 분들이 죄송한데요.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요.
3: 네. 30년도 얼마 안 됐어요.
1: 그러면 그 전에 더 쌌었어요?
3: 6,500원.
0: 그래도 여전히 가격을 올릴 생각은 없으시다네요.

0: 그 세분 내가 사드린.
1: 아유, 아니,
0: 그거는.
2: 여러분들 그 같이 좀 세분하고.
3: 후한 상주 인심 덕분에 제작진이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습니다.
4: 그냥 먹겠습니다. 네.
3: 전날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깔끔하면서도 시원한 맛. 라면 한 그릇도 4,000원이 넘는 세상에서 만난 3,000원의 행복입니다.
5: 해장국 주문하면은 보리차랑 김치랑 이렇게
4: 그렇게 세 가지.
3: 맑은 보리차는 후식.
5: 저도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정도는 꼭 봅니다.
4: 아, 얼마나 되셨어요, 오신 지?
5: 올해 44인데, 네. 20년 됩니다. 30년 정도 됐겠네요.
4: 30년 오신 거예요?
6: 초등학교 때에서 먹었으니까, 저 뒤에 골목에서 살았으니까, 그때가.
5: 노는 날 빼고는 매일.
4: 안 질리세요? 매일 이렇게 와서 드실 정도?
5: 옛날 마실 때 할머니가 해준 거. 옛날부터 왜 할머니도 이렇게 해줬습니까?
7: 아, 일본 여기 와서 먹어요. 응? 여기가 아침에 먹고 나면 그렇게 편해요.
3: 각자의 사연으로 단골이 된 사람들. 그렇게 이 골목에서 동고동락한 세월이 자그마치 90년입니다.
8: 뭐죠? 개구떼기인 거예요?
9: 개구떼?
10: 몰라요. 저 몰라요. 그건 제 안채죠.
3: 작은 가게에 켜켜이 쌓인 시간. 연탄불도 할머니 하던 그 시절 그대로 지금까지 꺼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4: 이렇게 새벽부터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11: 몰라요.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 했는데.
4: 시어머니께서?
11: 네. 4시만 되면 놀고. 그때 내가 했을 때는 온종일 했었어요. 6시까지, 7시까지 했었어요.
4: 아우, 힘드셨습니다. 선생님은 몇 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12: 저도 어렸어요. 24년 이렇게 됐어요. 예, 나온 지는.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이렇게 처음에는.
13: 전적으로 맡아서 하신 거는?
12: 새벽부터 한 건 얼마 안 됐어요. 한 22년부터 했으니까 4년째.
3: 90년간 3대가 맥을 이어온 맛. 소박한 해장국 한 상에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딸로 이어지는 3대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 사이 달라진 건 오전 11시까지만 영업하는 시간뿐입니다. 허기진이들의 배를 채운 온기가 사라지고 마지막 손님의 빈 그릇까지 정리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일은 단골 손님이 하십니다. 사장님의 지시로 척척 일하는 단골 손님.
14: 여기다가.
12: 좋아서 하는 거예요.
14: 열어놓고도.
12: 좋아서 하는 거.
14: 이래놓고도 말 계단도 큰 거 안 두고 조그마한 걸 넣어두고.
3: 창고에서 꺼낸 건 고소하게 볶은 옥수수. 볶은 옥수수를 넣으면 구수하고 은근한 단맛이 더해진다네요.
15: 그냥 다들 손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나 봐요.
16: 다 그래요?
12: 그래야 빨리빨리 밥을 먹지.
3: 식당 영업이 끝나면 내일 사용할 재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매일 풋풋한 배추 우거지를 은근한 연탄불에 직접 삶는데요.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래도 원재료의 맛을 살리는 핵심이 여기 있답니다. 투박한 듯 보여도 정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4: 나무 집게도 되게 오래 쓰신 것 같은데.
12: 예, 예, 이거 건지라고 이게 누가 해주 손님이 해주신.
4: 손님이 해주신 거예요?
12: 예, 옛날에 오시죠.
14: 저게 소 여물 삶을 때 쓰는 기라 이게 소미기 여물 삶아가지고 뒤집는 기라 이게 도쿄 온 사람들은 저보다 크지. 근데 이거 다한 걸 맞춰서 왔어 이게.
12: 네, 여기 맞게 주신 거예요.
4: 만들어 주신 거구나.
3: 목무.

0: 더욱이 이 자리를 지켜준 마음이 고마워 단골들도 늘 함께합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나서야 한술 뜬다는 어머니.
1: 어머니 계란 안 넣으세요?
2: 안 넣어요. 아침을.
0: 딸이 우거지를 삶는 동안 어머니는 서둘러 끼니를 때웁니다. 그 사이 지인이 찾아오셨네요.
3: 그거 먹고 살겠어.
2: 살아요, 얼마나. 살아요.
3: 그거 먹고 살겠어.
2: 언니.
0: 어머니가 식사하는 동안 딸은 삶은 우거지를 깨끗하게 찬물로 씻어 길게 찢어 준비를 합니다.
2: 썰어야지 칼로. 씨가 썰어야지.
3: 칼로 뿅뿅 썰어야지.
1: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3: 네?
1: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3: 네, 일을 도와주러 와요. 옛날에 여기 어른 아저씨하고 우리 영감님하고 친구였어요.
0: 뚝딱 나오는 해장국이지만 그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손이 더해지고 거기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3: 힘들잖아, 말이야. 딸기 받고 힘든 일이 있는. 그거 받아도 되는데.
1: 마실 오셨다가 일 많이 하셨네요.
3: 네.
2: 아유, 고맙습니다.
1: 그냥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0: 이렇게 준비한 삶은 우거지는 내일도 상주 사람들의 아침을 책임지겠지요. 모녀의 길었던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4: 여기는 예전에 저 집 뒤에가 우시장이었어요. 그때는 국밥도 여기서 거꾸로 팔고 이랬었는데 500원이었어요. 500원. 특별히 우리 택시 기사들한테는 저 100원씩 할인을 해도 우리 400원씩.
0: 이곳은 예로부터 상주 상권을 이끌었던 우시장이 있던 곳. 그 시절 소를 팔기 위해 경상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시장 상인들까지 더해져 상주의 중심을 이루던 곳이었습니다.
5: 예전에 이 거리가 엄청 났었죠. 난리 나는 거리였죠.
0: 서민들이 모여드는 시장에서 오늘도 삶의 온기는 이어집니다. 1936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노포엔 오늘도 사람들의 빈속을 채워주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합니다. 어느새 봄이 왔네요.
6: 누구 기다리세요?
7: 가스 사장님.
0: 그런데 기다리는 손님은 오지 않고 냄비 장착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포장하러 왔다는군요. 한 그릇에 3,000원이면 포장해 갈 땐 어떻게 되는 거죠?
1: 이게 얼마치예요?
8: 5,000원이요.
1: 5,000원이요?
8: 네.
1: 와, 자주 이렇게 포장해 가세요?
8: 네, 어제도.
1: 어제도?
8: 네.
1: 아유, 감사합니다.
8: 네.
0: 가격 싸고 인심 좋은 해장국집이 있어서 마음까지 든든하답니다.
1: 지금 이렇게 두 분이 하시는 것도 되게 좀 버거워 보이시는데.
9: 나이가 들었잖아.
1: 4대는 생각 안 하세요?
9: 아직은 없어요.
0: 그래도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0: 예.
1: 제가 아직 가는 장난감 병원입니다.

0: 와, 동화 속의 사파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아, 너무 아름다워요.
1: 맨날 이런 풍경을 보고 지내면은 어떤 기분일지.
0: 아, 야, 아, 오케이. 이거 다 썼어야 하는데.
1: 그라트는
0: 알로, 캡틴.
1: 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그리는 이 즐거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2: 아, 저, 저, 저,
3: 저. Yeah, how can he afford it? It's nice.
4: It's the shit.
0: 오, 굿만.
5: 가슴을 설레게 하는 풍경은 다릅니다.
0: 와, 저기 풍경 좀 보세요.
6: Was glaubst du, was die tiefste Stelle ist?
5: 취향이 비슷하면 급속도로 친해지는 게 망고의 진리.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7: 오, 어디서?
0: 네. 우리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5: 현지 친구와 함께하는 할슈타트 구석구석 투어.
0: 여러분, 여기가 요셉 씨의 집입니다.

집보다 마당에 할 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알프스를 품은 특별한 마당을 찾아 지금 떠납니다. 유럽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나라 오스트리아. 중세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건축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라츠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0: 유럽에서 가장 긴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합스부르크 왕가의 휴양도시였습니다. 16세기 이탈리아 건축가가 르네상스 스타일로 도시를 디자인했는데요. 전형적인 중세 도시의 모습을 간직한 구시가지는 대표 관광 명소입니다.
1: 중세 로마네스크 건축 양식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2003년에는 유럽 문화 수도로 지정됐을 만큼 정말 아름답고 멋진 도시입니다.
0: 그리고 싶은 예쁜 건물들이 많아서 가던 길을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오. 그라츠 시보다 역사가 훨씬 오래된 슈퍼바스. 인기 있는 쇼핑거리로 분위기를 느끼며 둘러보기에 좋습니다.
1: 오, 여기 굉장히 멋스러운 상점이 하나 있는데요. 오, 문양도 굉장히 화려하고 호프 베커라이. 여기 빵집인가 봐요. 1569년부터 이 매장이 있었나 봐요.
0: 무려 450년이 넘은 빵집인데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앤틱하고 세련된 외관에 다양한 종류의 빵과 쿠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 Also ich kann Ihnen aber andere Dinge empfehlen, die heutzutage halt sehr gern gegessen werden. Zum Beispiel die Mozartkugel und die Schlossbergkugel, die passen zum Schlossberg ein bisschen in Graz. Oder auch sehr beliebt und traditionell in Österreich sind Apfel- und Topfenstrudel.
1: Ah, das ja. Oh, das sieht auch sehr lecker aus.
2: Das stimmt. Ja.
0: 그런데 눈에 띄는 사진이 있습니다.
1: Hier gibt es eine Frau. Und wer ist sie?
2: Das ist Kaiserin Elisabeth. Sie war die Ehefrau von Kaiser Franz Josef. Und sie war auch mit ihm zusammen hier in Graz und wurde dann von der Hofbäckerei beliefert.
0: 훗날 그라츠에 또다시 머물게 됐을 때 황제는 다시 이곳을 찾았고 황실에 빵을 납품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은 궁정 제빵사 자규를 받았죠.
1: 오, 사과 향도 나고 시나몬 향도 나고 굉장히 촉촉해요.
0: 앞에 슈트루델은 합스부르크 제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인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스트리아의 국민 디저트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1: 확실히 오래되고 그 자리에서 가게가 유지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즐겨 찾고 맛집으로 인정된 곳 아니겠어요?
0: 그라츠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달콤함입니다. 그라츠 시내를 동서로 관통하며 흐르는 무어강. 이를 경계로 구시가지가 있는 동쪽은 중산층, 서쪽은 이민자와 저소득층으로 오랫동안 계층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1: 저는 그라츠 시민들이 사랑하는 무어강을 건너가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무어강 한복판에 특이한 형태의 무어 인젤이 둥둥 떠 있습니다.
0: 양분된 도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화시설입니다. 악수하는 듯한 형상에는 계층 간의 화합과 소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라츠 구시가지의 핵심이라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슐로스베르크인데요. 이 언덕을 중심으로 도심이 발달해 어머니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걸어서 20분이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어요.
1: 우와, 이게 그 유명한 슐로스베르크의 시계탑의 그 거대한 시계입니다, 여러분.
0: 원래는 도시를 지키는 요새가 있었지만 빈번한 전쟁에 다 사라지고 시계탑과 종

0: 탄만 남아 있습니다.
1: 자, 여러분, 이 시계에는 아주 재미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지금 몇 시죠, 여러분? 지금 시계는 10시 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12시 50분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기는 시침이 분침보다 훨씬 큽니다.
0: 일반적인 시계 바늘과 반대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는 멀리서도 시계탑을 볼 수 있도록 시침만 크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분침을 덧붙이려니 시침보다 작아진 거죠. Was it honestly the best? Cause I just wanna see the next. 부지런히 chill.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중세로 시간 여행을 온 느낌입니다. 붉은 지붕이 주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가슴 가득 담았습니다. 구석구석 여유 있게 보면 좋을 그라츠입니다. 이제 그라츠를 떠나 알프스 마을로 갑니다. 손을 뻗으면 잡힐 듯한 알프스 풍경. 위쪽의 설산과 아래의 푸르름이 절반씩 공존하는 풍경은 딱 이 시기에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 할슈타트를 가기 위해 기차를 타러 왔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풍경에 발걸음이 계속 느려지는데요.
1: 와, 저기 넓게 펼쳐져 있는 설산도 그렇고 그 앞에 웅장하게 둘러싸여져 있는 숲도 그렇고 노랗고 알록달록한 지붕들, 아,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0: 그런데 갑자기 달라지는 날씨. 뿌연 안개가 주위를 감싸더니 곧 새찬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중부 유럽의 아프릴 베터, 변덕스러운 4월의 날씨입니다.
1: 이거 탔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할슈타트라는 마을로 가고 있는데 그 예쁜 동화 같은 호스카 마을로 굉장히 유명하죠.
0: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2: 지금 타는 기차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1: 지금 타는 기차는 몇 개의 간이역을 지나서 할슈타트라는 언덕 위의 역을 지금 이 기차는 몇 개의 작은 간이역들을 지나서 할슈타트라는 호스카

0: 바트 고이세른에서 할슈타트까지는 10여 분. 기차 시간에 맞춰 할슈타트 마을로 가는 페리를 운행합니다.
1: Hallo, guten Tag.
2: Hallo.
1: Es ist sehr normal. Also ich habe immer in Google so einen schönen, sehr, ja genau, Sonnenschein, aber heute ist ein bisschen wolkig.
2: Ja?
1: Ein bisschen wolkig, ja genau. Aber ist normal.
2: Ja, es ist normal.
1: April?
2: Ja,
1: okay.
2: April,
1: okay. Ja, okay. Ja, natürlich, ja. Okay. Also, ich bin heute ein bisschen unglücklich, ja? Oder?
2: Nein.
1: Nein? Also, immer noch schön, ja?
2: Ja, immer
1: ja, natürlich, ja. Okay. Vielen Dank.
2: Bitte gern.
0: 날씨가 맑았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그래도 여행은 설렙니다. 알프스 빙하가 녹으면서 만들어진 호수를 따라 생겨난 마을.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동화책에서나 봤을 법한 아름다운 풍경. 알프스가 내린 최고의 지상낙원, 할슈타트입니다. 잠깐 사이에 하늘에 갔습니다.
1: Aber ein bisschen Sonnenschein, ja?
2: Ja,
1: ich habe ein bisschen Glück, ja. Vielen, vielen Dank. Ja, gute Fahrt.
2: Danke.
1: Wir sehen uns. Wow,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비도 오고, 햇살도 비치고, 아, 정말 마술 같은 풍경입니다, 여러분. 저쪽도 보세요. 지금 해가 쨍하게 비치고, 구름이 걸쳐있고, 정말 동화 속에 어느 사파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0: 집이 좁아도 주민들이 호숫가를 선호해 집이 겹겹이 쌓인 풍경이 탄생했답니다.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경에 수학 여행지로도 인기 만점. 전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해지기 전 선사시대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소금광산으로 먼저 번영을 누렸습니다.
1: 이쪽에 식당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0: 할슈타트 주민이 운영한다는 맛집입니다.
1: 여기 보시면은 피자도 팔고, 스프도 팔고.
0: 이 외에도 오늘의 메뉴가 있습니다.
1: 호숫가니까 피시버거도 괜찮을 것 같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어떻게 요리를 하시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손잡이도 생선으로 돼 있어서 여기 아마 피시버거를 잘하는 집이 아닐까. 할로, 텐탁.
0: 오, 깔끔한 분위기. 벽 한쪽을 장식한 사진들이 인상적인데요. 일단 배부터 채워야겠습니다.
1: Kann ich was bestellen?
3: Wir haben einen Fischburger okay. mit einem Fisch aus der Region. Da okay. habe ich es ins Haus gemacht.
1: Mm-hmm.
3: Es ist ein Fischleibchen, okay. bisschen asiatisch angehaucht.
1: Aha.
3: Wir haben Tagliatelle, Bolognese,
1: okay. Okay.
3: mit richtiger italienischer Bolognese-Sauce.
1: Mm-hmm. Ich würde gerne dann Fisch.
0: 5년 전 이 가게를 열었다는 우줄라 씨. 가장 인기 있는 메뉴를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피쉬버거랍니다. 최근에 본인이 직접 개발한 메뉴인데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반응이 좋답니다. 제가 또 현지인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0: 아시아 손님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처음 물었을 때 고수 향이 나서 멈칫했는데 씹어 먹으니까 향도 많이 진하지 않고 이게 오히려 그 생선 튀김의 그런 약간 느끼할 수 있는 맛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1: 할슈타트 인근의 호수에서 잡은 싱싱한 생선으로 만들어서인지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그제야 뒤에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즐라시도 있네요.
2: Das sind einige Hallstätter auf den Fotos und sehr viel Freunde und Familie meines Mannes. Das ist mein Mann.
1: 할슈타트가 고향인 남편 요세프 씨입니다. 사진 작가로 40년 동안 수도 빈을 오가며 활동해 오다가 2년 전부터는 할슈타트에서만 지낸답니다. 고향 사랑이 대단하다죠.
3: 나인, wirklich?

0: Wow.
1: Sie ist 15 Jahre.
0: Oh. Aber sehr schön.
2: 이렇게 재미난 발상을 한 요셉스키는 어떤 사람일까요? 만나보고 싶다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보랍니다. 잠깐의 여유 동안 풍경을 담는 지금 이 순간. 정말 행복합니다.
0: 헬로.
3: Servus, ich glaube, du bist.
0: Hallo, ich bin Kian.
3: Josef.
0: Ah, danke für die Zeit.
3: Ich habe schon erzählt.
0: Genau, ich habe auch.
2: 인사하자마자 홍보대사처럼 할슈타트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는 요셉스키. 급기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를 집으로 초대한답니다. 대대로 할슈타트에서 살았고 집이 호숫가 뷰라는데요. 과연 요셉스키의 집은 어떨까요?
0: 야, 이제 오세요. 집으로 가봅니다. 아, 이쪽, 오, 바로 호수공원 앞에, 호수 앞에 이렇게 집이 있나 봐요. 아, 무슨 안배찬.
2: 점점 호수와 가까워지면서 더욱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0: 아, 오케이.
2: 바로 이 집이랍니다.
3: Leider ist es keine Villa. Es ist nur ein kleines Haus, aber dafür mein. Willst du reinkommen?
0: Ja, bitte. 그런데 여기 뭐 큰 빌라는 아니지만은 이 앞에 보시면 호수도 있고 호수 바로 앞에 있는 집인가 봐요. 들어가 보시죠. 아, 진짜
3: 기대한,
0: 어우, 기대됩니다. 오, 그래서 나인 번째 마.
2: 정말 당황했어요. 요셉 씨가 장난을 쳤더라고요.
0: 아,
3: Boot fahren wir jetzt zu meinem Haus.
0: Oh, wirklich?
3: Also für ein wirkliches Haus wird das ein bisschen sehr klein.
0: Okay.
2: 생김새가 일반 배와 다른데 할슈타트 호수에서 물품과 사람을 수송했던 전통 배랍니다.
0: 이렇게 잘 되기야. 보기보다 이쪽 위에서 보니까 길어요. 적어도 한 8명은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3: Nein, nicht jeder Hallstätter, sondern nur die, die eine Hütte haben. Weil sonst können sie das Boot nicht unterstellen. Dann geben wir die Bank hierher.
0: Aha.
3: So, danke für die Hütte.
0: Ah, okay. Vielen Dank. 이렇게 의자도 이렇게 또 제가 앉을 수 있게 앞을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요. 야. 자, 이제 출발합니다. 와. 이제 어두운 창고를 나오니까 이렇게 제 눈앞에 멋진 풍경이 물과 산으로 그리고 하늘로 가득 찹니다.
2: 제가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0: 아멘.
1: 제 손을 꼭 잡고서 이제 지도를 해주시는데 이거 좀 남다른 감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아요.
2: Du kannst mir einfach sagen, also mein Ruder ist.
3: 할슈타트에서 좋은 친구를 얻었습니다.
2: 저 앞이 요세피의 집이라고 합니다.
3: 할슈타트 호수와 계곡에서 내려온 시냇물이 만나는 바로 이 집이랍니다.
1: 와, 여기가 진짜 요셉 씨 집인가요? 정말? Is this dein house?
4: Is this house?
1: 와우.
4: Wow.
3: 마치 별장에 놀러 온 느낌인데요. 이런 집에서 매일 살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합니다. 보수공사로 깔끔하게 정돈된 실내. 요셉 씨의 증조 할아버지가 구매한 후 지금까지 가족들이 살아왔는데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답니다.
4: Dieses Haus hier war ja kein Wohnhaus, das war ein Sägewerk. Das ist doch die Originalmauer vom Sägewerk, das wurde ungefähr 1750 von den Salinen gebaut.
3: 요셉 씨 부부는 2층에 거주하고 가족과 할슈타트의 역사가 담긴 1층은 손님들과 공유합니다. 할슈타트를 사랑하는 요셉 씨 가족의 문화랍니다.
5: 저희 고모도 schon immer ein Touristenzimmer vermietet.
1: 아,
5: das heißt, ein Touristen zu vermieten, so wie hier, wie hier unten, hat offenbar in unserer Familie Tradition.
1: 아,
3: 뭐니 뭐니 해도 요셉 씨 집의 하이라이트는 앞마당. 호수부터 저 앞 알프스까지 다 들어오는 알프스 세관입니다.
1: 이 호수 자체가 이 집에서 쭉 펼쳐져 있는 하나의 마당 같아요. 그런 풍경을 매일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게 정말 부럽습니다.

0: 카페 일을 마치고 온 우즐라 씨가 저녁 준비를 합니다.
1: 아, 이 회다.
0: 우즐라 씨는 할슈타트에 오는 전 세계 관광객들을 위해 퓨전 요리를 많이 개발했는데요. 특별히 저를 위해 간장에 절인 닭고기 요리를 해준답니다.
2: 아, 여기 고추도 조금 들어갔어요.
0: 부부는 닮아간다더니 요셉 씨처럼 손이 큰 우즐라 씰.
2: 그러는
1: 분야는 아니고.
0: 상이 푸짐합니다.
3: Danke für die Einladung und danke für die leckeres Essen. Okay, ja, Prost. Prost.
4: Prost.
3: Prost.
5: Prost.
3: Now, oder kennen wir?
5: Ist es in Österreich üblich, dass man sich in die Augen schaut? Ja.
3: Prost.
5: Prost.
3: 이제 혹시라도 유럽을 여행하실 때 현지인 분들과 식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죠. Prost.
0: Prost는 건강을 기원하며 건배하자는 독일어인데요. 상대방을 존중하며 그 순간에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로 눈을 마주칩니다.

0: 와우.
1: 어제 그림이 인상적이었는지 요셉 씨가 좋은 장소를 추천해 주겠답니다.
0: 아니, 브루넨.
2: 브루넨? Das Wasser kommt von Salzburg.
0: Aha.
2: Das beste Trinkwasser.
0: 아. Ja.
1: 순진하게도 소금산 물이라 짜지 않을까 했는데
0: Das schmeckt sehr gesund.
2: Aber trinkst du nicht zu viel?
0: Nein.
2: Sonst wirst du rauschig.
0: Okay.
2: Das Wasser hier ist dasselbe Wasser wie das, was hier runterkommt.
0: Ah, dieser Wasserfall.
2: Das ist der Mühlbach.
0: Ah, Mühlbach.
2: Das ist das Wasser, was du hier getrunken hast.
1: 폭포물을 그대로 먹어도 될 만큼 청정 지역입니다.
2: Das waren früher mal Mühlen.
0: Okay.
1: 마을이 산비탈에 형성돼 골목길도 좁은 편인데요. 그 길을 지나 다음 곳.
0: 아,
2: 네.
0: 아, 여기가 마을의 중심인 마크트플라츠입니다.
1: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전부 이곳에서 열린답니다. 주민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휴식의 공간이죠. 요셉 씨가 추천하는 스케치 장소입니다.
0: 야, unter Sonne wäre besser. Oder
2: hier auf diese Steinmauer zu setzen, weil zum Zeichnen ist eigentlich das hier, wo das zusammengeht, in diese Richtung interessanter.
1: 사진작가답게 구도의 일가견이 있는 요셉 씨. 햇빛까지 고려해 세심하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요즘 취미로 어반 스케치하는 분들 많은데요. 펜과 종이만 있으면 어디서든 그릴 수 있고 일상의 모든 풍경이 특별해지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분이 채 안 걸렸는데 어떤가요?
2: Was mir sehr gut daran gefällt, ist, dass du einfach nur mit Linien die Perspektiven so gut einfängst. Und ich wäre froh, wenn ich als Fotograf für Scribbles genauso gut zeichnen könnte, weil du damit Leuten etwas vermittelst.

0: kannst auf die Schnelle. Darf ich meinen Namen drunter schreiben?
1: ja, darum nicht.
2: Josef 씨와의 추억까지 담긴 그림입니다.
1: Danke.
0: Aber du musst es mir beibringen.
1: Ja, claro. 저기 숲이 돼볼게.
2: 너는 자그마키만 여행은 사람으로도 기억되죠. 한없는 친절과 맛있는 요리를 베풀어주고 그의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림 같은 알프스 마당을 기꺼이 나눠준 요셉 씨.
1: Ja, leider. Also vielen Dank für eure Einladung und für gute Zeit. Und gestern war richtig, richtig schöne Zeit gehabt.
0: Es war nicht nur gestern, es war einfach wunderbar mit dir.
1: Ja, vielen Dank.
0: Ciao.
1: Für alles. Ja.
3: Danke.
1: Ja. Dann auf Wiedersehen.
0: Tschüss.
1: Tschüss.
2: 겨우 하루 함께 했을 뿐인데 이별이 아쉽기만 합니다.
1: Cheers.
4: Ciao. 옆에 높은 나무가
2: 있길래 따뜻한 요셉 씨 가족을 만나 할슈타트의 속살을 봤습니다. 풍경만큼 사람이 아름다운 할슈타트입니다.

0: 또 다른 알프스 마당을 찾아 이제 독일로 갑니다. 국가 간 통행이 비교적 자유로운 오스트리아와 독일. 알프스를 넘어 도착한 곳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투틀링엔입니다. 다뉴브강이 통과하는 작은 도시로 중세시대의 깊은 다뉴브 계곡에 거의 모든 암석과 산기슭에는 성이 있었습니다.
1: 오, 저기 좀 보세요. 저기 성이, 산 위에 성이 하나 있는데 아, 너무 예쁘네요. 아, 저런 데는 어떤 분들이 사실까요?
0: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울퉁불퉁한 절벽. 그리고 그 위에 자리한 건물들. 언뜻 성 같기도 하고 집 같기도 합니다. 궁금한 건 확인을 해봐야겠죠?
1: 오, 뭐라고 써있는데요? 플로스 브론넨. 아, 여기가 브론넨 성이네요. 성 이름이 브론넨이고. 와.
0: 가까이에서 보니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Daddy, I'm
1: afraid. Won't you stay a little while? 흔치 않은 기회잖아요. 이렇게 멋있는 풍경을 눈앞에서 바로 마주한다라는 게. Please don't go. I don't want to be. 과연 여기에는 어떤 분이 사실지 무척 궁금한데요. 한번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림을 그림에 봤는데 성 안에 누군가 있더라고요.
1: 어, 누구 나오시네요. 아, hello, guten Tag.
2: Hello.
1: Ich bin Kion Kim aus Südkorea.
0: 이곳 브론넨 성에서 산다는 위르겐 씨입니다.
2: 아, okay,
1: vielen Dank. Dürfen wir reingehen?
2: Ja, gerne, komm.
1: 아, okay. Wow. Das ist ein Schloss, ja?
2: Das ist ein Schloss, ja.
0: 입구에서 집까지 15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한답니다. 보기에도 아찔한 절벽. 1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브론넨 성은 적으로부터 방어가 용이해 오래전부터 사람이 거주했습니다.

0: Die Steine sind auch sehr alt aus.
1: Ja.
0: Wow. Hallo.
2: Wiedergänse an, eh? Claudia인데요.
3: 아,
0: Claudia.
3: Hallo,
0: ich bin Kian.
2: 지금 이 성엔 두 사람만 살고 있답니다.
0: 와우. 저기 멀리서 보던 거와 다르게 여기는 정말 아기자기하게 예쁜 하늘 정원이 꾸며져 있어요. 와, sehr schöne Garten hier.
3: 야.
2: 위르겐 씨와 클라우디아 씨가 이곳에 들어온 지는 이제 3년째. 다리를 통해서만 성에 진입이 가능해 이사할 때 짐을 나르느라 꽤 애를 먹었답니다. 화물 케이블카를 따로 설치해야 했죠.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했다는데요.
0: 와.
3: 도나우.
0: 아, 세사 도나. 오케이. 제야 쉘.
3: 아니 고이네.
4: 아,
0: 아, 저 멀리는 알프 산맥까지도 보이네요. 이런 기회를 제가 봤다니 너무 꿈만 같네요. 아무나 못 들어오는 데거든요. 오늘 특별히 허락을 해주셔갖고 여기 위에까지 올라와서 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2: 정말 특별한 순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정원을 중심으로 본체 건물과 별채, 그리고 작은 예배실이 있습니다. 부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세심하게 가꿨답니다.
0: 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와, 문도 정말 으리으리하네요. 굉장히 두꺼워요. 와, 와우, 이 세상. Riesenstein hier.
3: Ja.
4: Das ist der Fels, klar.
0: Ein Fels?
4: Der ganze.
0: Ah, dann ist das Original.
3: Ja.
2: 지금이야 인테리어로 자연스럽지만 그 옛날부터 집 안에 바위가 있었다니 놀랍습니다.
0: 저 fast denken Sie also vor dem Tür steht immer ein großen Stein natürlich sehr.
3: Schauen wir auf die Felsen und sagen hallo. Wir sind da. Und er ist natürlich unser Aufpasser hier und er hat schon sämtliche Geschichten hier erlebt und gesehen.
0: 와, 여러분. 이 집이 800년 이상이 됐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 바위는 이 집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집과 함께 있었던 이 돌의 시간과 그리고 여기를 거쳐가고 신기해서 만져봤던 사람들의 손길이 여기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지나갔던 모든 사람들을 만났을 테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집 주인은 이 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Der Stein ist ein richtiger Besitzer, oder? Die ganze Zeit.
3: Ja, er passt auf.
2: 집 안에 있는 게 이질적이면서도 남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성의 시그니처네요.
0: Yeah, mit Licht.
2: 부부가 가장 공들였다는 바 겸 손님 맞이 방입니다.
0: 따뜻해요. 아늑하고 여기 크지는 않지만은 정말 알찬 예쁜 공간이 여기 있어요.
2: 고성의 느낌이 물씬 나는 인테리어 가구와 은은한 조명이 편안하고 아늑합니다. 부부가 실제 생활하는 거실과 침실은 깔끔하고 모던함 그 자체. 클라우디아 씨가 6개월 동안 공들였다는데 인테리어 전문가처럼 훌륭합니다.
3: Ich habe vom Stil ein bisschen ein Mix gemacht. Neue Sachen gekauft, auch gebrauchtes, aber so Villenauflösung und so Flohmarkt.
0: Ja.
3: Verschiedene Dinge zusammengekauft und Stile gemixt.
0: Gute Idee, gute Idee. Also ich finde als Architekt alles zu modern.
3: Genau.
0: Ist eigentlich
3: nur
0: zu kalt.
3: Genau, und nur alt wäre auch und so habe ich ein bisschen.
0: Wow, Liter 자리라고 여기 연회장이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Wow.

0: So viel kommen
1: in so ein wunderschönes Raum.
0: Schön.
1: Ja.
2: 가족이나 친구들 모임이 있거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식사하고 파티도 하는 곳이랍니다. 고급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 나죠.
1: 와, und besonders diese Decke ist ja sehr hoch hier.
3: Ja, 5 Meter Raumhöhe haben wir. Genau.
1: 굉장히
3: macht alles sehr festlich.
1: 확실히 천장이 높으니까 더 크고 웅장해 보이네요. 소리도 막 울려요. 아.
4: Also ganz früher bis 1720 war ja nur ein Wehrturm. Dann wurde er aufgestockt und ein Jagdschloss daraus gemacht. Ja, so damit man hier einfach festlich sein kann oder nach der Jagd, was die Leute ja früher gerne betrieben haben, dann konnte man hier schön essen und feiern und ja, das tun wir ja heute auch noch.
2: 그런데 놀랍게도 위르겐 씨 부부는 이 성의 주인이 아니랍니다. 그저 빌렸을 뿐이라는데요. 5년을 임대해 2년 동안 성을 가꾸는 데 썼답니다. 수백 년 된 문화유산을 유지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는 부부. 후대에까지 훌륭한 유산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할 거랍니다. 마당 정원과 조금 다른 뷰포인트가 있다는데요.
1: 와우! Was ist das
2: hier? 매일 보는 하늘이지만 하루도 똑같지 않은 풍경.
1: So schön, vielen, vielen Dank. Ihr Vorschlag ist das richtig, ja.
5: Immer wieder neu. Ja, also deshalb kann man sich nicht in das Satz sehen.
2: 두 사람에게서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1: 여기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 공을 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본인들만 잘 살고 떠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집에 대한 마음 가득 품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2: 집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역사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더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는 위르겐 씨 부부. 전통 유지에 공을 들인 부부의 이야기가 훗날 브로넨성 역사의 한 페이지에 어떻게 남을지 궁금해집니다.

0: 여러분, 독일하면 뭡니까? 맥주 아닙니까? 와, 여기 진짜 활기가
1: 2년 만에 다시 오는 건데 왜 이렇게 설레니까요?
0: 딱 알았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훈입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혈당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비만을 그대로 두게 되면 당뇨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비만을 영어로 obesity, 당뇨를 diabetes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를 합친 diabetes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할 정도로 비만과 당뇨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밀접한 연관성의 뿌리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같은 뿌리를 놓고 비만해지고 결국은 당뇨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뇨로 가지 않으려면 지금 내가 배가 나오고 살이 찐 몸을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그러한 치료를 해야 당뇨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정상 범위 안에서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쉽게 늙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혈당이 올라가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 몸은 빠르게 늙습니다. 그러면 혈당은 공복 상태에서는 100 아래를 유지해야 되고 식사를 해도 140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그것이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었으나 최근 들어서 연속 혈당 측정기가 등장하면서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이 생겼고 식후의 혈당이 개개인마다 다르게 140 이상으로 훨씬 올라가는 결과들을 우리가 관찰하게 된 겁니다. 그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음식을 최대한 피하셔야 되고 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게끔 식사하는 요령도 익히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속 혈당 측정기가 등장한 이후부터 혈당의 변동성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루 중에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폭이 얼마나 큰가가 혈당의 변동성인데 이 혈당의 변동성이 큰 사람일수록 결국은 당뇨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정상 범위 안에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몸을 계속 가질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년 365일 중에 첫 한 달, 1월 한 달 동안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제 그 1년 3에서 12월 달이 제일 건강이 안 좋을 때인 거죠. 1월 한 달 동안 건강한 몸 만들고 2월부터 12월까지는 조금 편안하게 융통성 있게 살고 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사실은 제 결과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이 이제 12월 달에 측정했던 연속 혈당 측정기의 결과고요. 아래에 있는 것이 1월 건강한 몸 만들기를 하는 중에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고 본 겁니다. 일단 변동성의 차이도 있지만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자고 있는 동안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혈당 수치입니다. 제 몸이 나빠져 있을 때에는 공복 혈당이 100보다 높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건강한 몸 만들기를 실천하면서부터 공복 혈당 수치가 100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공복 혈당을 100 아래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몸이 건강한 몸입니다. 그리고 식후 혈당도 연속 혈당 측정기로 측정을 했을 때 적어도 180 밑에서 유지가 되고 빠르게 14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몸, 이런 몸이 건강한 몸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당뇨는 아닙니다. 그 건강검진을 해보면 공복 혈당이라든지 당화혈색소가 당뇨의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점심에 일반 식사를 했는데 혈당이 29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의 정의상 식후 혈당이 200 이상이면 당뇨라고 본다면 이 사람은 그 정의상으로는 당뇨 환자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검진 스크리닝 상에서는 공복 혈당,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 뭐 이런 수치들이 당뇨 수준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케이스죠. 이런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징이 내장지방, 복부 비만이
심하고요. 그리고 의자 중독에 빠져요. 만약에 저분이 저렇게 식사를 하고 나가서 걷고 움직였다면 혈당은 저만큼 오르지 않았겠죠. 우리가 혈당을 70에 140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70 아래로 떨어졌어도 안 되지만 140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이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인슐린의 분비량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할수록 분비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정상 혈당을 유지하기 위한 인슐린 분비가 적을수록 건강한 몸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됐다라는 의미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췌장의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슐린이 그러니까 빠릿빠릿함을 잃어버리고 작동 능력이 떨어지니까 분비량을 늘리는 것인데요. 분비량을 더 이상 늘릴 수 없을 정도로 췌장의 작동 능력이 떨어져 있게 되면 그때는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당뇨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다시 예전의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겠죠. 적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때 빨리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해야 당뇨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작년까지 당뇨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올해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당뇨로 나왔네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몸이 미리 예고를 합니다.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예전의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시고 한번 쭉 비교를 해보세요. 아마도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 안에서 야금야금 조금씩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100이 넘어간 순간부터는 그 속도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당뇨로 가는 거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앞으로 당뇨병으로 갈 거라는 것을 내 몸이 미리 예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복 혈당이 100을 넘어갔을 때의 위기 신호라고 인지하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내 몸 관리를 해서 공복 혈당을 100 아래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뇨에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당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량의 음식을 섭취를 했을 때 혈당이 어떤 속도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수치로 계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셔야 됩니다.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설탕, 흰밀가루 음식이 대표적인 음식들이고요. 반대로 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통곡물이라든지 채소류 이런 음식들이 대표적으로 당지수가 낮은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부득이 먹어야 한다면 당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조금 배를 채운 후에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조금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채소 또는 양질의 단백질 음식으로 먼저 배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먼저 먹는 것보다 혈당이 덜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이 밥을 먹을 때에도 조금 심심한 채소 반찬과 두부랑 뭐 단백질 음식으로 조금 배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먹기 시작하면 혈당이 140 이상 올라가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해온다면 이게 이제 흔하게 우리가 이제 제가 답을 드리는 건데 손가락을 제외한 요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몇 끼니 챙겨 먹자. 그게 뭐 생선 한 토막이든 고기든 달걀이든 그런 정도의 단백질은 최소한. 최소한이에요. 그보다 좀 더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은 내 주먹 크기만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에 돌입했다면 이 주먹 크기를 또 반으로 줄여야 되겠죠. 채소는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양손 가득. 배부를 때까지 먹어도 됩니다.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양을 뭐 그 계량을 해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을 충분히 먹되 매 끼니 단백질이 꼭 들어가야 되고
좋은 탄수화물로 적당량 먹어주는 것이 건강식이고, 그렇게 먹어야 내 몸이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음식을 먹게 되면 점심에 똑같은 메뉴를 먹더라도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가고 잘안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세컨드 밀 효과인데,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뭐 프레이크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인슐린이 밤새 쉬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분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인 인슐린 분비 과잉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 반응성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쫙 스파이크로 올라갔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배가 고파지죠. 그러면 또뭘 집어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혈당이 급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하루 종일 탄수화물 음식을 찾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근데 아침에 단백질 바 내지는 혈당을 높이지 않는 음식을 먹잖아요. 점심에 쉽게 배고프지 않고 점심에 똑같은 메뉴를 먹더라도 상대적으로 혈당이 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컨드 밀 효과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먹다 남은 밥을 냉장고에 보관하게 되면 안에서 그 분자 구조가 바뀌면서 저항성 전분이 생기는데, 저항성이라는 표현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받지 않고 그대로 대장으로 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마치 채소를 섭취한 것처럼 소화되지 않은 탄수화물이 대장에 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탄수화물임에도 불구하고 소화 흡수가 안 되니까 당연히 그 적게 먹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했던 밥을 다시 전자레인지에 데펴도 저항성 전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항성 전분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이 식초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샐러드를 먹을 때 드레싱을 올리브오일과 함께 식초를 활용하게 되면 혈당을 좀 낮추는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또는 식사를 할 때에 식초로 절인 음식을 먹게 되면 도움이 될수 있고, 우리가 보통 냉면 먹을 때 식초를 많이 뿌려 먹잖아요. 실제로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식초를 복용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연구 논문들도 있는데, 다만 주의할 점은 식초가 이제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먹어야 되고, 뭐 빨대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치아 손상을 막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식후 당 관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지금 저 연구 결과는 식사를 하고 나서 유산소 운동을 했느냐, 근력 운동을 했느냐,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같이 했느냐, 어떤 걸 하든 식후 혈당 관리에 다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운동의 강도인데요. 걸었느냐, 힘들게 뭐 사이클을 탔느냐, 아니면 뭐 엘리트컬을 했느냐, 운동 강도의 차이인데 어떤 거든 식후 혈당에 다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은 식사하기 전에 걸었느냐, 식사하고 15분 후에 걸었느냐, 식사하고 30분 후에 걸었느냐. 식사하기 전에 걸은 거는 식후 혈당 관리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걷는 것은 15분 후든 30분 후든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먹고 나서 걸어랍니다. 사람들이 운동을 얘기하면 30분 이상 해야 운동을 한다, 그래서 30분 이상 걸어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루 30분 걷는 것을 한 번에 걷는 것과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10분씩 걷는 것을 비교를 해봤더니 식후 혈당 관리는 매 식후 10분 걷는 게 효과적이었고, 특히 저녁 식사 이후에 10분 걷는 것이 식후 혈당 관리에 아주 도움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는 적어도 10분, 15분 정도는 걷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비만에서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당뇨인 사람, 그리고 아직 혈당 수치는 높지 않으나 복부 비만, 배가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실천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미 당뇨병이 와서 당뇨약을 복용 중인데 지금 해도 되나요? 이거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뇨가 와서 당뇨약을 복용 중인 상태라면 다시 정상으로 돌리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 챙겨 먹고 이런 방법을 써보고 싶다면 지금 복용 중인 약 중에서 혈당을 지나치게 떨어뜨려서 저혈당을 유발하게 할수 있는 이러한 약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약에 의해서 저혈당으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약을 중단하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비만 관리 또는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혈당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 여름 아름다운 섬 제주는 푸르게 빛납니다. 눈 돌리는 곳마다 절경이요. 발길 닿는 곳마다 낭만이 넘치는 곳.
1: 해외보다 가깝고 여행지 느낌 나고.
2: 그래도 이제 제주도 섬이니까 이제 섬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도심에서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다니는 것 같아요.
3: 제주도 최고!
4: 가봅시다.
0: 제주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해녀들. 늘 넉넉히 내어주는 푸른 바다에서 오늘도 그들은 희망을 건져올립니다.
5: 그 유명한 대상군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상군으로 해녀 부장님만 쫓아다니면 저는 언젠간 대상군이 되겠지란 생각을 하는데
0: 볼수록 새롭고 알수록 매력적인 푸른 섬 제주. 그곳에서 만난 맛깔나는 이야기는 무한대입니다.
6: 푸르서 먹던 거랑 좀 다른데요? 네, 맛있다.
7: 이 복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해녀인 게 또 돋보여서 사실 더 입고 싶어요.
0: 동서남북 어딜 가나 아름다운 바다를 만날 수 있는 제주. 오늘 이야기는 제주시 이호동에서 시작해보렵니다.

0: 찾아간 것은 해녀 회관. 제주 말로는 이런 데 불턱이라 부르는데요. 해녀들이 모여 물질도 준비하고 쉬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 호동 어청에 소속된 해녀는 모두 12명.
1: 망태요, 망태.
2: 망태요?
1: 응. 물건 잡아놓는 망태.
0: 물질 경력 70년이 넘는 분도 있답니다.
1: 아이고, 무슨 남아서 직업시.
2: 엄마가 제일 이뻐서.
1: 잘 이쁘냐?
2: 네. 응.
1: 나이가 제일 하나 제일 이쁘냐?
0: 이곳 5,000개 해녀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주인공 등장. 막내인 이유정 씨입니다.
3: 회장님 원래 태화가 어디 있어요?
4: 뭐가?
3: 이거 큰 거? 태화 박색이 박코 큰 거.
4: 저기 창고에.
3: 창고에.
0: 올해로 경력 6년 차인 그야말로 꼬마 해녀.
3: 이거는 4군의 태화. 이거는 3군의 태화. 보여요? 이렇게 해야 더 많이 잡을 수 있거든요. 가라앉지 않고. 그래서 해녀장님이 이거 만들어주셨는데 저 이제 물질 더 업그레이드 하라고 이거 만들어주셨어요.
2: 아, 비슷하게. 조금 네, 비슷하네.
3: 커플입니다.
1: 아, 그냥 너무 예쁘고 뭐 이렇게 아가씨가 와서 할 수 있나 했는데 잘해요. 부지런히만 다니면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내가 해녀 우리 탈의장에서 내가 아직까지는 1등을 하고 있는데 이어받을 것 같아요.
3: 실제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위에 옷이 우리 해녀 회장님이 물려주신 무릇이에요. 그래서 이거 입으면 물질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더워도 이 옷 입고 있습니다.
0: 서울살이에 지쳐 고향인 제주에 돌아온 유정 씨.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해녀 학교에 입학했고 인턴 과정까지 마친 후 당당히 이호동 해녀가 됐답니다.
5: 와, 삼촌, 왜 이렇게 금속 많이 잡아?
1: 야, 이것만도 2만 원에 친 놈이다.
5: 그러니까, 우미도 잡고 이것도 잡아?
1: 어. 이거 뭐라? 2만 원에 친 놈이다.
5: 난 요만큼 잡아신디. 이거 더 널어야지.
3: 이게 또 뭉쳐있으면 잘 안 말라가지고. 펼쳐서 널어줘야지.
2: 아, 이거 다 날라간다.
3: 네, 어떡해. 아, 내꺼.
1: 아까 이거 썰만 먹어.
3: 이거 썰만 먹어. 말라야 썰만 먹지.
1: 아니가 엄마 거라 가래. 그래 썰만 먹어. 한번 썰어.
3: 예.
1: 나 내가 나거든. 귀한 거예요 이거. 오모가설이라고. 이거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여름에 묵처럼 끓여가지고 먹으라고. 이거 처음 먹어요. 올리기 처음. 처음 했으니까 가져가라고. 가져가서 해 먹으라고.
6: 양은 좀 어때요?
3: 작죠.
1: 아, 양은 아주 작죠.
3: 예전에는 이게 이런 것만 해서 30kg 바짝 말려가지고 한 통 만들면 한 포대에 30만 원이었거든요. 한 사람당 한 40포대씩 하잖아요. 그럼 40포대면은 그게 다 1등이라고 썼을 때 우뭇가사리로 12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래서 해녀들은 돈을 잘 번다라고 하는데 우뭇가사리가 있어야 돈을 잘 버는데 지금 우뭇가사리가 없어서. 그래서 저도 30만 원의 그 달콤함은 한 번 맛봤습니다.
0: 바다를 파티라 부르는 제주 해녀들. 숨 참아가며 가족을 건사했던 애달픈 삶은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3: 감귤나무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산업의 역군이었죠. 이게 어쩌면 삼국사기 조선시대부터 이게 뭐 시작됐다고 책에 의하면 나온다 보니까 그때부터 제주도에는 해녀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50년 전만 해도 제주 해녀가 2만 명이었대요. 근데 지금 현재 해녀 수가 2,800명입니다. 얼마나 많이 줄었다.
0: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그럼에도 그녀들은 늘 그랬듯 씩씩하게 바다로 향합니다.
1: 가자, 가자.
7: 미들 나오겠네.
1: 가자, 가자.
0: 오늘따라 눈부시게 좋은 날씨. 비교적 파도도 잔잔해 물질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유정 씨도 얼른 물질 준비를 시작합니다.
2: 물속은 좀 어때요? 맑아요?
1: 그닥 별로 어둡지 않아요.
2: 어둡지 않다고요?
5: 네, 제주도 물은

0: 맑아요, 원래가. 또 막 파도 차라지 않으면 괜찮아.
1: 향긋해집니다.
0: 아, 다만은.
2: 어, 숙장 좋네.
1: 습기가 안 차요. 자연, 천연, 안티포그.
0: 아, 그거 말고.
2: 여기 좋은 제품들 많이 있잖아.
1: 근데 이게 또 바다를 또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걸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들.
0: 야, 아, 우리가 이쪽에 다 가보라.
1: 가봅시다. 다녀오겠습니다.
3: 날이 아주 차거나 뜨거울 때 또 그물기를 제외하고 연간 90일가량 물질에 나서는 제주 해녀들. 이맘땐 성게가 제철인데요. 지금 딱 수확하면 좋을 귀한 물건. 우사람들은 잘 모르는 귀한 식재료도 지천입니다. 바로 오뭇가사리가 그 주인공.
1: 이제 오뭇가사리는 해녀들은 잡아가지고 이거를 말려서 한 30kg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건데, 이걸로는 이제 묵을 만들어가지고 콩국에다가 넣고, 제주도 분들은 이걸로 반찬을 많이 만들어요.
3: 아직 하군 해녀인 유정신 5m 내외의 얕은 바다를 다니는데요. 잠수 시간도 1분 내외로 짧아 물 안팎을 쉼없이 오가야 하지만 부지런히 성실하게 꿈을 키우는 중입니다.
1: 삼촌들은 다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국민학교 때부터 이렇게 물질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다 최소한 50년, 60년이시거든요. 저는 60년 되려면 이제 곱하기 10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멀었어요.

0: 지난 2006년 문을 연 해녀박물관. 이곳에선 제주 해녀 문화부터 다양한 어촌 관련 자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제주 해녀는 지난 2015년 제1호 국가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된 후 2016년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며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1: 손으로 만든 옷이고 이제 본인 몸 사이즈에 맞게 다 만들어서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렇게 큰 왕눈을 쓰지만 이제 작은 우리 안경처럼 이제 물안경처럼 하는 족쇄 눈을 썼고요. 그거 말고는 해녀 도구가 변한 게 많지 않아요.
0: 맨몸으로 바다를 누비지만 단단한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 제주 해녀. 고단한 섬살이를 그렇게 견뎌냈습니다.
1: 일단 제주도는 화산섬이고 척박한 자연 환경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바다에서 이제 먹을 것, 생계거리를 이제 갖기 위해서 그분들의 이제 물질 기술, 그래서 맨몸으로 하는 물질 기술은 본인이 이제 잠수 기술하고 이런 호흡에 의한 물질 기술은 이제 본인이 생태적으로 약간 습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자연 환경, 그럼 자연, 바다 속에 이제 생태 환경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들을 이제 해치지 않은 차원에서 이제 그런 물질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은 바닷속에서 숨을 참고 뭔가 해산물을 건져 올려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리고 잠깐의 실수, 본인의 욕심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벗이 있어야 물질을 한다고 하거든요. 혼자서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게 그들의 이제 규칙인 거죠. 왜냐하면 혼자 물에 들어갔다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위험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바다 짝꿍을 해가지고 이제 나이 드신 해녀가 이제 젊은 해녀를 가르쳐주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이게 전승이 되고 있거든요.
0: 매년 해녀 학교를 100명 가까이 졸업하지만 실제 해녀가 되는 이는 10명 남짓에 불과합니다.

0: 지역 환경 운동가들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일종의 바다 정비 사업. 제주의 푸른 바다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죠. 오늘은 유정 씨의 도움 요청으로 이렇게 모였답니다.
1: 그러면 차라리 이게 낫겠다.
2: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위에서 계속 프리로 들어갈 거니까 방향 보면서 이쪽에 좀 도와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앞에 보시면은 저기 초록색깔 그물, 저게 오늘 저희가 건져와야 될 미션이거든요. 저것만 이제 건져내면 최대한 이제 빨리 처리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제주바다!
3: 예!
0: 평소 물질하러 다니는 바다보다 좀 깊은 곳. 긴장한 피색도 잠깐, 현직 해녀답게 거침없이 바다를 가릅니다. 아이코쿠야, 아이코쿠야, 실제 가까이서 보니 작업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4: 혹시 밑에 상태는 좀 어때요?
5: 네. 많이 엉쳐있어요.
4: 아, 많이 엉쳐있어요? 별로 좋지 않아요?
5: 잠깐만 던져보고.
0: 그야말로 엄청난 크기의 그물. 무심결에 해녀들이 근처를 지나가다간 몸이 감길 수 있어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2: 이게 다 칭칭 감겨가지고 이만한 걸 저희가 낫으로 끊어야 되는데, 끊으려니까 낫이 진짜 택도 없어가지고 지금 조금씩 조금씩 분해해서 찢어왔거든요.
5: 아, 또 엄청 크게 걸려있어요.
0: 물에서 하는 작업이라 배로 힘든 상황. 쉼 없이 낫질을 하지만 좀처럼 진도가 나가질 않는데요. 과연 해 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5: 오, 좋다! 오. 아유, 좋다! 아야! 던져, 던져! 던져! 그렇지, 가자, 가자!
0: 두 시간 넘게 바다에서 사투를 벌인 일행. 위풍당당하게 전리품을 끌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니 정말 혼자서는 벅찼을 작업.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여 이뤄낸 작은 성과지.
6: 기분 좋죠. 대기물을 그대로 하니까 항상 깨끗하죠.
0: 오전 물질에 이어 청소까지. 지칠 대로 지친 유정 씨. 그래도 뿌듯하게 채운 하루입니다.
2: 해녀 삼촌들이 이런 데 걸리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지금 저한테도 위험한데 해양 생물들한테는 또 얼마나 위험할까요?

0: 유정 씨의 긴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도착한 곳은 유정 씨의 두 번째 직장.
1: 누가 뭘 이렇게 많이 잡아오셨어요?
2: 야, 오늘은 많이 잡아온 것도 아니지. 오늘도 잡을 게 없어가지고 요즘에 소라 못 잡잖아.
1: 네.
2: 미역 오늘 손님들한테 줄 만큼만 욕심 안 부리고 적당히 잡아왔어.
3: 지금은 소라가 이제 그 산란기라 가지고 6월부터 10월까지는 소라 금책이에요. 물질하면서 한 해 안에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소라가 예전에는 제가 그것도 많이 잡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3kg 잡기가 되게 힘든데 1kg에 7개 정도 되거든요. 그 7개를 1시간 안에 찾기가 이제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0: 해녀가 운영하는 아주 독특한 돼지고기집인 거죠. 직접 잡은 해산물과 돼지고기를 곁들여서 내는 곳. 이젠 제법 유명해졌다는데요.
4: 지금 쓰신 게 뭐예요?
5: 지금 쓴 게 해녀의 수경입니다. 눈이라고 하죠.
0: 하하, 유정 씨의 독특한 복장도 한몫했답니다.
5: 지금 해녀분

0: 들이 수입이 이제 해산물이 많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해녀가 일하는 시간이 오전에 물질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거든요. 물때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 시간은 자유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자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깃집에서 손님들과 고기를 구워 드시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농사를 짓는 청년 농부들도 있고요. 해녀를 하면서도 뭐 농사를 짓거나.
1: 해녀는 막내지만 여기선 사장님입니다.
0: 이거는 지금 흑돼지 오겹 부위입니다. 그래서 흑돼지는 사실 오겹살이 되게 이 끝에 있는 비계가 쫀득쫀득 맛있거든요.
1: 히야, 살코기와 비계의 아주 적절한 밸런스. 이건 맛이 없을 수 없겠죠. 심지어 요건 뭔가요? 전복까지 그야말로 호사스러운 한상입니다. 자, 때깔 좀 보이소. 취향 따라, 입맛 따라 양념까지 더하면 맛있죠. 당연히 맛있겠죠.
2: 아니, 엄청 야들야들하네요. 그 식감이 좋을 것 같아요.
3: 부드럽지? 네. 다른 집보다 부드러워.
4: 서울에서 먹던 거랑 좀 다른데요? 네, 맛있다. 또 주세요.
0: 제주도 스타일인데 또 강원도 미역이랑 또 저희 제주 미역이랑 또 맛이 다르거든요. 네, 제주 미역 직접 이것도 성게도 직접 제가 채취한 거기 때문에 성게는 제가 일부러 젓가락으로 지금 떠서 보여드리는데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드시면 돼요.
1: 요게 아주 별미라는데요. 바삭하게 구운 김에 오늘 수확한 미역까지 척 넣고 활용 점정. 그 비싼 성게를 듬뿍, 아주아주 아주 듬뿍 올려 흑돼지 구이까지 얹으면 이 보고만 있기 너무 괴로운 거 아닙니까?
5: 이게 고기 한다고 이거 짜먹는 거야? 고기 올려보자.
0: 오전에는 이거 따고.
4: 진짜 미역 진짜 좋아.
0: 정말 식감 진짜 다르죠? 싸드린 거.
4: 제가 다 먹어야겠어.
6: 바다가 아니라 또 이렇게 이렇게 또 해녀를 보니까 또 신기하고 재밌네요. 잘 온 것 같아요.
5: 아, 이게 뭐 진짜 물속에서 하시는 모습 그대로 고기를 구우시니까 이게 바다인지 고깃집인지.
0: 아, 제 취지에 아주 걸맞는 대답을 하셨어요. 이 복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해녀에게 또 돋보여서 사실 더 입고 싶어요. 아침부터 입고 싶긴 하지만 물질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입고 싶어도 못 입고 있습니다.
1: 꽉 채워 정신없이 바쁜 해녀의 하루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섬 날씨 깍쟁이 아니랄까봐 하루가 다르게 이랬다 저랬다. 제주 비경 구경 좀 할랬더니 이토록 무섭게 흐린데요. 대포 해안 주상절리대는 중문 관광단지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 중 하나. 화산 지형의 매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죠.

여기가 제주도인데 이렇게 멋진데 날씨 좀 흐린 게 대수인가요? 거친 파도 그리고 살아 숨쉬는 자연 쉽게 다가갈 수 없어 도리어 더 매력적인 것이겠죠.

0: 다채로운 얼굴로 맞이하는 제주 바다에 흠뻑 빠진 사람들.
1: 네, 평소에 너무 저기 자연을 만드는 저기 너무 좋죠.
2: 여러분 올 때마다 그냥 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제주도는. 예. 네. 뭐,

0: 어떤 모습이든 내 제주는 제주인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사는 이유가 되어주는 제주의 넉넉하고 푸른 바다. 언제나 좋은 섬 제주로 혼자 없어예.
1: 와, 이거 할국수 다스크 언제 가죠? 제주도가 일할 때는 일에도 집중할 수 있고 쉴 때는 이만한 또 휴양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0: 물고기 예!
1: 그 노래 좀 제발 그만 불러!
2: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2: 또
3: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2: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4: 네!
2: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정답!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후.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3: 그럼 모두 안녕.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덕분만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머리야 머리 머리 머리 아오 아오
1: 얘들아 빨리 와봐.
2: 애교박사님 또 마법에 걸렸나 봐요.
1: 아이고 지난번엔 거미 마법에 걸리시더니 이번엔 또 무슨 마법에 걸린 거지? 머리가 뾰족뾰족. 어? 설마 외계인 마법에 걸리신 건가?
0: 외계인? 마법? 빨리 풀어줘! 풀어줘! 풀어줘! 풀어줘! 풀어줘!

샤랄랄라 샤랄라 빠져들어 마법의 자연 샤랄랄라 샤랄라. 마법을 풀고 싶다면 이 힌트를 따라.

0: 어떡해, 어떡해. 아휴.
1: 그만 좀 봐. 머리 아파 죽겠대. 도대체 이게 뭐라? 어, 머리 아파. 말미잘을 청소해주세요?
2: 말미잘?
1: 아! 말미잘! 말미잘 마법이었어!
2: 그나저나, 이건 어디에서 온 거지?
1: 그러게.
0: 나뭇잎에서 착한 냄새가 나.

0: 분명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걸 거야.
1: 그런가? 한번 뭐 믿어볼까 그러면? 응?
2: 좋아요 좋아. 나뭇잎이 말한 대로 한번 해봐요.
1: 좋아. 잠깐. 말미잘은 촉수에 독이 있어서 잘못 만지면 죽을 수도 있다고.
2: 독? 근데 만지면 독이 쓸 수도 있는데 어떻게 청소하지?
1: 진짜 말미잘은 마누라 가보자고. 그럼 수수께끼를 풀 방법이 있을 거야.
0: 와하! 좋아요 좋아. 근데 어디로 가면 되죠?
2: 바다로 가야지. 커다랗고 깊은 바다로.
1: 바다.
2: 해, 잠깐만 기다려봐. 짜잔! 노엘이에겐 마법의 크레파스가 있어.
1: 크레파스?
0: 이게? 우와! 우와, 엄청 커졌다!
2: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마법의 문이 생겨.
0: 오! 정말, 정말! 그럼, 빨리 들어가보자!
1: 대원들! 떠날 준비 됐어요?
3: 준비 됐습니다!
1: 자, 에그에그 에그 박사와
3: 지금 자연 파운데 출동!
0: 와! 어서 빨리 들어가봐요.
1: 자,
0: 출동!

0: 좋아.
1: 너희들 개 헤엄이라고 들어봤어? 나 강아지 탱고 소문나 주렁성치라고.
2: 어디나 집중해. 지금 시험할 때가 아니야. 말미잘을 찾아서 청소를 해야 한다고.
3: 우리 말이 맞아. 말미잘을 청소해야.
1: 에그 박사님의 마법이 풀리지. 맞아 맞아
3: 맞아 맞아.
1: 우와! 저건 뭐지?
0: 춤추는 풀 같아. 예쁘다.
3: 위험해!
2: 말미잘이 물고기를 잡아먹었어.
1: 우리도 잡아먹을지도 몰라.
2: 말미잘 너무 무서워.
0: 아직 포기하기 일러. 에그 박사님, 그 가방 안에 뭐가 있어요?
3: 에그 박사에 맞는 가방이지. 말미잘을 청소하려고 내가 잔뜩 청소도구를 챙겨오긴 했는데 여기 거, 여기 저기 저 총총. 빨리 잡아. 다들 이 물고기 본 적 있지? 이 물고기 원래 이름이 바로 흰동갈이라고.
2: 어? 어? 어? 안 돼!
1: 안 돼!
3: 안 돼! 저기 흰동갈아!
1: 우리가 막았어야 했어.
2: 흰동갈이 부디 천국에 갔기를.
1: 흰동갈이가 살았네.
0: 정말이야. 흰동갈이가 말미잘 안에서 놀고 있어.
2: 저기 다른 흰동갈이들도 말미잘이랑 놀고 있어.
1: 말미잘 놀이터다. 나의 포근한 집 말미잘. 나는 말미잘이 제일 좋아. 밖에 나가면 커다란 물고기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말미잘 안으로 쏙 숨어.

0: 하면 안전하다고.
1: 그런데 말미잘은 독이 있잖아요. 흰 동가리는 괜찮아요?
2: 흰 동가리가 비린내가 많이 나서 말미잘이 싫어하는 건 아닐까?
3: 정말 댕구다운 생각이네.
0: 우리 흰 동가리들은 말미잘과 오래오래 같이 살았거든. 우리 몸에서 신기한 액체가 나와서 말미잘 독이 묻어도 안전해.
1: 오, 신기해. 햇빛을 막아주는 선크림 같아.
2: 나는야 독을 가진 바다의 사냥꾼. 하지만 흰동가리는 해치지 않아. 귀여운 흰동가리는 나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지. 고마워, 흰동가리야.

0: 아니 흰 덩가리와 말미잘이 서로서로 도와주네.
1: 서로서로 도와주는 예쁜
2: 말미잘, 우리 흰 동가리를 지켜줘서 고마워. 뽀득뽀득 청소해줄게. 으쌰, 으쌰. 말미잘 사이에

0: 청소.
1: 흰동가리는 말미잘이 청소할 수 있어.
2: 흰동가리야, 우리랑 같이 말미잘을 청소하자.
3: 응, 말미잘을 청소해야 애교 박사님의 마법이 풀리거든.
4: 아이고, 아이고, 너무 힘들다. 나는 오늘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해서 피곤해. 나는 먼저 가볼게.
3: 아휴, 흰동가리야.

0: 자, 그럼 어디 냄새를? 우린 이제 완벽한 행동가리야.
1: 이제 마미자를 청소해보자.
0: 좋았어. 자,
2: 과연 탐험대는 무사히 말미자를 청소할 수 있을 것인가?
0: 와, 멀쩡해. 됐어.

0: 우와! 에그 박사님 마법 풀렸다!
1: 고마워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마법에서 이렇게

0: 제일 친해지고 싶어요.
1: 뭐? 참나.
0: 아, 그게 사실 뱅구도 목욕하는 게 되게 귀찮거든. 흰 동가리야, 나한테 와서 댕구 겨드랑이 좀 팍팍 닦아줄래? 아, 간지러워.
2: 그 댕구 정말 못 말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1: 덮어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1: 덮어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0: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4개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뚝뚝.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0: 자, 졌어!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빠르게 빠르게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슈.
3: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4: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3: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4: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4: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3: 얼굴엔
0: 순한 킬킬,
3: 눈물엔
0: 덥덥한
4: 순하게
0: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이 책은 한글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한 책입니다. 한글을 찾는 용감한 용사와 한글을 먹는 재미있는 악어가 나오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훈민, 정음 두 아이가 만든 이야기라는 것.
6: 저는 불러주는 대로 쓰기만 했을 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0: 우와, 호랑이네?
1: 으르렁!
0: 무서운 호랑이다. 정음아, 내가 재밌는 이야기 생각났어.
2: 와, 거기도?
0: 자, 짠! 이름도 있어? 으뜸이야. 귀엽다. 아,
2: 어디 가?
0: 정음아, 호랑이 데리고 와.
3: 어, 가자. 이야.
0: 자, 내가 무섭고도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2: 너무 무서우면 어쩌지?
0: 무서우면 안 들어도 돼.
2: 훈민 이야기는 꼭 들을 거야. 그런데 좀 으스스하다.
0: 여기는 으뜸이네 집이야. 으리으리한 집에 살지? 으뜸이는 엄마가 집을 나간 사이에 혼자 아기를 보고 있었어.
2: 으리으리하다.
0: 그런데 그때 호랑이가
1: 으르렁!
0: 으뜸이는 무서워서 이불 속에 쏙 숨었지.
2: 호랑이한테 들키면 안 돼.
1: 배고파.
0: 그런데 그때 아기가 깨서 으앙으앙 울기 시작했어. 으앙! 으앙! 그 소리를 듣고 호랑이가 으뜸이에게 다가왔지.
1: 으르렁! 곧 감아놔주면

0: 없어요. 대신에 할아버지의 호두를 드릴게요. 으뜸이는 호랑이에게 호두를 하나 주었어.
1: 여기요.
2: 일단 이거라도 먹자.
0: 호랑이가 호두를 한 입 베어보니 으드득.
1: 아! 내 이빨! 으르렁! 으르렁!
0: 그때 으뜸이가 호랑이한테 다가가더니 호랑이야, 다시 산으로 돌아가라! 으라차차! 하고 발차기를 했어.
1: 내 엉덩이야! 도망가자!
2: 이 이야기의 제목은 뭐야?
0: 제목? 제목은...
2: 그래! 으뜸이가 아기가 호랑이가 으르렁
1: 으르렁
2: 으라차 으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
0: 그러네. 그럼 이 이야기의 제목은?

0: 내가 제목 써줄게. 내 수첩이랑 연필이 어디 있지? 어?
1: 너 아까 마당 테이블에 두고 온 거 아니야?
0: 맞아. 마당으로 가보자.
1: 응? 가보자, 가보자.
0: 훈민아, 이거 봐라. 내가 으 썼다.
1: 그런데 이게 맞아? 좀 이상한데?
0: 으, 어떻게 쓰지? 아이야에게 물어보자. 응? 한글 용사 아이야!
2: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3: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2: 아 이
3: 야
4: 얘들아 안녕?
0: 안녕.
4: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으가 궁금해. 으.
3: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한글에
2: 이익의 문을 찾자.
3: 여기야.
4: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이응을 찾아보자. 바로 찾았어. 오렌지의 이응. 나와라 한. 다른 데서 찾아볼게요. 맛있게 드세요.

0: 찾았어. 아기 얼굴에 이응. 아기가 자고 있으니까 오늘은 조용히 가져와야겠어.
1: 나와라
0: 한동.

0: 저장 완료. 훈민정음의 손으로.
1: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2: 뭐든지 자판기에 한글 카드를 넣으면
1: 우와! 우리가 만든 이야기책이 나왔어!

0: 우리 할아버지께 읽어달라고 하자. 응.
1: 할아버지! 예!
2: 할아버지가 읽어줄게. 한글, 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가 읽으면서 보여줄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으! 으?

0: 무서운 이야기.
1: 짠. 까하하하하. 꿀꺽. 맛있다.
0: 한글이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1: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으르렁, 으앙, 오도독.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으르렁, 으앙, 오도독.
0: 훈민정음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요. 으뜸이와 호랑이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훈민정음은 가 쓰고 싶어요. 아기 얼굴에 이응이 를 만나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동화책이 나왔네?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0: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가수.
2: 훈민이가 노래합니다.

0: 우리 진짜 가수 같다. 가수. 아, 그런데 진짜 마이크였으면 좋겠다. 큰 무대도 있고 악기 연주해주는 사람도 있고 반짝반짝 빛나는 조명이랑 음악도 크게 나오고. 어? 무슨 소리지? 여기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똑똑똑.
1: 거기 누구 계세요? 진짜 가수가 있는 거 아니야?
0: 진짜 가수 만나보고 싶다.
1: 여기에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그럼 진짜 가수가 나올지도 몰라.
0: 어, 맞아. 근데 가수 어떻게 쓰지? 아, 아이야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2: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3: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2: 아 이
3: 야!
2: 얘들아, 안녕?
1: 안녕.
2: 오늘은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4: 가수가 궁금해.
3: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2: 한글의
4: 문!
2: 가수의 가를 쓰려면 기역이 필요해. 기역의 문을 찾자.
5: 스
3: 여긴 아니군.
5: 그
2: 여기야.
5: 그
2: 기억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기억을 찾자. 찾았어. 꽃게 기억.

0: 기억이 알을 만나 가. 가.
1: 가수의 수를 쓰려면 시옷이 필요해. 시옷의 문을 찾자.
2: 스, 스, 스, 스, 스, 스.
3: 여기야!
2: 스, 스, 스, 스, 스, 스.
4: 시옷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야가 간다! 간다.

오늘은 무척 바쁘군. 하지만 힘들지 않아. 한글을 찾아서 어디든지 가는 나는 용감한 용사.

0: 가수
1: 가수
2: 합체 저장 완료 가수 훈민정음의 손으로
3: 우와 가수 한글 카드다 뭐든지 자판기에 가수 한글 카드를 넣으면 이게 뭐지? 오, 티켓이네?
4: 우리 얼굴도 있어!
3: 어, 정말 우리네?
4: 우리가 가수야? 어? 어? 어?
3: 우리 지금 진짜 가수가 된 거야?

0: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가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친구들,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0: 그.
1: 아.
0: 아. 그, 아.

0: 스스스스스스스 우스우수수수 가수 가수 가수 가수 할아버지도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거미가 줄을 타고 꿀꺽, 올라갑니다.
1: 꿀꺽.
0: 거미가 줄을 타고
1: 가수 글자는
0: 내려갑니다.
1: 맛있어요.
0: 어? 글자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아. 그아그아그아 그아? 그아?

0: 스. 우. 우. 스. 우. 스. 우. 수. 수. 수. 가수.
1: 가수. 가수. 가수. 가수. 끝.
2: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3: 가수, 가지, 나비.
2: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3: 가수, 가지, 나비.
4: 가수. 진짜 가수처럼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어. 꽃게의 기억이 아를 만나 가. 산의 시옷이 우를 만나 수. 가수.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었어요. 자판기에서 훈민정음 콘서트표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가수가 되었어요. 훈민정음이 가수가 되었어요. 훈민정음이 가수가 되었어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술물엔
6: 답답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9: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킥킥,
5: 진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0: 예!
9: 포켓몬 태그스타!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3: 안녕.
2: 노래도 하고 크루원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길이 된 가기 거북.
1: 본인의 가족이 바닷가에 놀러 왔어요.
0: 아빠, 저 수영 잘하죠?
2: 꼭 물개 같은데?
1: 어? 윤희는 실컷 놀았나 보네. 전 윤희랑 텐트에 가서 좀 쉴게요.
2: 그래요.
0: 아빠, 우리는 모래성 쌓아요.
2: 좋지.
0: 야!
2: 오, 아주 튼튼해 보이는데?

0: 거기 괜찮아? 거기 안 다쳤어? 뭐지? 아기 거북이잖아. 발을 다쳤나 봐. 어떡하지? 그래, 우리한테는 부부맨이 있잖아. 도와줘요, 부부맨.
1: 얘들아.
2: 아이쿠.
3: 부부맨 변신! 뽕뽕빵빵!

0: 네. 안녕, 보니. 무슨 일이야?
1: 보구맨! 야기 거북이 다쳤나 봐요.
2: 아, 저런.
1: 다친 곳을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0: 물론이지. 자, 방귀 구름 붕대야.
1: 아프지? 조금만 참아.

0: 아기 거북아, 이제 금방 나을 거야. 제가 거북아.
1: 아직 걷기는 힘든가 본데.
0: 어쩌죠? 바다로 돌아가야 엄마 아빠도 만날 텐데. 보보맨, 우리가 같이 바다로 가서 거북 가족을 찾아줘요.
2: 좋은 생각인데?
1: 그런데 바닷속에 어떻게 들어가지?
0: 잠수함을 타고 가면 되죠.
2: 아하! 역시 보니 아이디어는 최고야. 이것 좀 눌러줄래?
0: 네!

0: 방귀구름 잠수함.
1: 방귀구름 잠수함은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내려갔어요.
2: 멋지다. 저기 거북같아요. 어서 가요 부부맨.
3: 아, 근데 바위 사이가 좁아서 잠수함으로 못 가겠는데.
2: 그럼 어쩌죠?
0: 어쩌긴, 이제 진짜 모험을 시작해야지. 이 주변을 좀 더 찾아볼까?
2: 어? 저기 봐요, 부부맨! 문어가 아파 보여요!
3: 그러게, 다리가 물려서 아프겠어.
2: 우리가 가서 도와줘요!
0: 그래!
3: 조개가 입을 벌려야 문어가 빠져나올 텐데.
2: 그래! 바로 저거야! 자, 이건 제간지! 제간지! 당연이다!
0: 고맙다고 인사하나봐.
1: 보니와 부부맨은 다시 거북가족을 찾아 나섰어요. 그러다 어려움에 처한 바다 친구들이 보일 때면
3: 희롱 그물에 엉켰나봐.
1: 최선을 다해 구해주고 열심히 도와주었죠.
0: 아까 대단하던데? 꼭 해양구조대 같았어.
2: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그냥 두고 갈 순 없죠. 그런데 거북이 가족을 못 찾아서 큰일이에요.
0: 걱정 마. 곧 찾을 수 있을 거야.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갈까? 안 나가!
3: 가시보기잖아. 미안해, 거기 있는 줄 모르고. 아, 혹시 여기가 너희 집이었어? 아, 몰랐어, 금방 나갈게.
0: 얘들아! 가시보기 화가 많이 났나봐.

0: 어딨지? 아, 보보맨 나 안 보여. 어딨어요, 보보맨? 보보맨!
1: 이제 거의 따돌렸다.
2: 이런, 끼어버렸네. 안 되겠다. 겨우 살았네. 보니야, 괜찮아? 보니야, 골디, 다들 어딨어? 보니야, 나와봐, 얘들아.
0: 부부만을 놓쳤으니 이제 어떡하지? 큐큐, 호출기도 잠수 함에 있는데 주변도 깜깜하고 무서워. 거북아, 너도 이런 마음이었구나. 가족들과 떨어져서 많이 무서웠지. 뀨! 걱정 마, 거북아. 이제 곧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 뀨! 내가 꼭 찾아줄 거니까. 뀨! 골디, 우리가 힘을 합쳐서 거북가족과 부부만을 찾아보자. 준비됐지?
3: 와?
0: 좋아. 우선 저 위로 올라가보자. 예. 예. 이러면 서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넌 저쪽을 보면서 잡고 난 이쪽을 보면서 찾을게. 거북아, 너도 꼭 붙잡고 있어. 좋았어, 가자.
4: 다시 용기를 낸 보니는 부부맨과 거북가족을 찾아 나섰어요.
2: 놀랐잖아.
0: 보고 싶었어요.
2: 무서웠지? 무슨 일 없었어? 괜찮아?
0: 네, 괜찮아요. 아까 만났던 바다 친구들이 이쪽으로 데려다 줬어요.
2: 그랬구나. 정말 고마워. 근데 보니야, 나도 특별한 친구들을 만났어.
0: 특별한 친구요?
2: 짠!
0: 엄마 아빠인가 봐. 아기 거북아, 잘 지내? 다치지 말고. 아기 거북이 엄마 아빠 만나서 행복해 보여요.
1: 그래, 가족은 정말 소중하니까.
0: 저도 갑자기 엄마 아빠랑 요니가 엄청 보고 싶어졌어요.
1: 그럼 보니도 소중한 가족에게 돌아갈까?
0: 네, 그럼 또 만나요.
1: 그래. 자, 나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가 볼까?
5: 잘 잤다.
0: 엄마, 연희야, 정말 보고 싶었어.
6: 어? 새삼스럽게 왜 그래?
0: 그냥요. 연희야, 연희야. 근데 아빠는요?
6: 어? 너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2: 여보! 얘들아!
6: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본이랑 같이 아니고. 어? 이건 또 뭐예요?
2: 그게 오늘 저녁 식사 재료예요. 맛있는 미역국 어때요?
6: 네?
0: 좋아요!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 뭐든지요.
1: 그럼 미역국 해 먹으러 가자! 예!
4: 거북가족도 본인의 가족도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죠?
0: 저녁에 아빠가 맛있는 거 해주신대.
4: 골디와 산책을 하던 보니는 동네에 새로 이사온 집을 발견했어요.
0: 이사트럭이네.
4: 되었어요.
3: 자, 병아리 반 친구들,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어서 들어오렴.

0: 어서와.
1: 안녕.
2: 와, 진짜. 응?
1: 어제 만난 애잖아.
3: 친구들한테 인사해볼까?
1: 안녕. 나는 슬기야. 난 책을 좋아해.
4: 선생님,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요.
3: 친구들이 안 들린다는데 한 번 더 큰 소리로 말해줄래?
1: 그게... 이름은 슬기고 책을 좋아한대.
5: 반가워, 슬기야.
3: 모두 새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요.
5: 네!
1: 안녕, 우리 어제 만났지? 이렇게 또 만나다니, 신기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
6: 고마워.
7: 고민은 슬기에게 유치원 곳곳을 소개했어요.
1: 숨바꼭질할 때 여기 숨으면 아무도 못 찾아. 여긴 내 비밀 장소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야 해.
4: 얘들아, 너희 뭐해? 우리도 같이 놀자.
1: 슬기야, 얘들은 예나랑 준이인데.
8: 위험해.
4: 괜찮아?
1: 하마터면 다칠 뻔했잖아.
9: 미안해.
1: 앞으로는 조심해.
7: 슬기는 씩씩한 보니가 꼭 슈퍼 영웅 같았어요. 그리고 둘은 점점 친해졌죠. 슬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면 보니가 씩씩하게 도와줬답니다.
4: 슬기야!
1: 무슨 책 읽어?
4: 이사 오기 전엔 어디 살았어?
10: 우리 술래잡기 할 건데 같이 할래?
7: 친구들이 한꺼번에 말을 걸어오자 슬기는 당황했어요.
1: 그게...
4: 왜? 술래잡기 싫으면 다른 놀이 할까?
1: 슬기야, 혹시 우리랑 놀기 싫어서 그래? 그게 아니라... 얘들아!
2: 뭐해?
1: 보니야! 슬기야, 왜 그래? 얘들아, 슬기 왜 우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
4: 우리도 몰라. 그냥 같이 놀자고만 했는데.
1: 그러게. 슬기야, 아까는 왜 운 거야?
6: 그게 부끄러워서.
1: 부끄럽다고?
6: 친구들 앞에만 서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져. 얼굴이 빨개지면 더 부끄러워져서 눈물이 날 것 같아.
1: 그렇구나. 어쩌지? 그래!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6: 부부맨?
1: 응!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는 슈퍼 영웅이야! 도와줘요, 부부맨!
11: 자.
1: 도와줘요, 부부맨!
11: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0: 난 우리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슬기예요.
1: 반가워, 슬기야.
0: 네.
1: 나는 방귀 영웅이야. 아, 슬기야, 잠깐만. 자.
0: 와, 귀엽다.
1: 반가워서 주는 선물이야.
0: 고맙습니다.
1: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부른 거야?
0: 슬기가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1: 아, 부끄러워서 그렇구나.
0: 맞아요. 친구들이 말을 걸 때마다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겠대요. 그래서 친구들도 오해하게 되고요.
1: 말을 하는 게 부끄러우면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전하면 되지.
0: 다른 방법이요?
1: 예를 들면, 얘들아! 나랑 같이 놀자!
2: 정말 더 부끄러워요.
1: 아무래도 그런가.
0: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하! 그림 편지는 어때?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서 주는 거야.
1: 그거 좋은 생각인데.

0: 네? 슬기야, 어때?
1: 그거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다.
0: 와, 멋진데?
2: 자, 빨리 친구들한테 전해주러 가자.
1: 잠깐만. 왜? 직접 전해주긴 너무 부끄러워서.
2: 그래? 그럼 어떻게 전해주면 좋을까?
0: 얘들아, 이것 좀 눌러줄래?

0: 어? 우와, 비행기잖아. 어?
1: 어? 뭐지?
0: 어? 비행기잖아. 어? 이건... 어? 정말 친구들이 올까?
2: 슬기야!
0: 어, 얘들아, 이 편지 네가 보낸 거지?
3: 이거 우리 그린 거 맞지? 왜 보낸 거야?
0: 그게 뭐라고 말하지? 파이팅!
4: 슬기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0: 어제는 미안했어. 나도 너희랑 친해지고 싶은데 말을 못했어.
3: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0: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3: 나도.
0: 작전 성공! 비 온다!
3: 저기로 피하자!
0: 어?
5: 보냐, 여기 있어? 어?
0: 집에 가고 싶어. 안 되겠어. 보고만을.
6: 울보공주가 또 울고 있나 봐.
0: 울보공주? 그게 무슨 말이야?
6: 내가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까? 하늘나라에 울보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누가 말을 걸면 부끄러워서 누가 쳐다보면 부끄러워서 또 앙. 울보공주는 훌쩍훌쩍 울면서 코를 풀었어요. 울보공주가 코를 풀면 하늘 아래 마을에선 천둥이 우르릉. 울보공주가 또 코를 풀었나 봐.
0: 맞아! 무행! 이렇게 코를 풀었나 본데?
3: 아니지, 이렇게
0: 이게 뭐야?
7: 갑자기 비가 오네. 본인은 괜찮으려나? 어?
6: 그 후로 울보공주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답니다.
2: 우와, 진짜 재밌었어.
3: 코 푸는 거 진짜 웃겼어.
2: 맞아.
0: 어? 어? 비 그쳤다!
2: 우와!
0: 슬기야, 고마워! 덕분에 하나도 안 무서웠어!
3: 나도!
0: 근데... 아쉽다. 비 때문에 몽땅 조져버렸어.
6: 다 같이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고 싶었는데.
0: 어?
2: 칭칭 뽁뽁
0: 뽁뽁 슬기하게 도착했습니다. 어서 타세요.

0: 7기가 용기를 낸 덕분에 친구들과 친해졌어요. 앞으로도 샛별마을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겠죠?
1: 빵빵빵빵 뽑으면 다음 이야기! 나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어! 내 동생 요니가 자꾸만 날 따라하고 내 꼴 빼앗아가!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려도 그냥 웃기만 하셔! 난 정말 심각한데... 다음 시간에도 보부맨과 함께!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대머리가 도망갔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2: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카베 가족.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4: 순한 킥킥.
3: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스쿨버스 왔네.
7: 학교 가자.
8: 안녕 친구들.
9: 같이 가자.
10: 안녕.
11: 재밌게 공부해요.
12: 와, 놀이터다.
13: 빙글빙글 쌩쌩.
14: 정면 버스 결칭한 놀이터.
15: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6: 내일 떠나자.
1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8: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2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보니와 친구들이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1: 다녀왔습니다.
2: 어서 와.
1: 오늘은 내가 먼저 탈 거야. 내가 먼저야. 그렇게 낫겠지.
3: 보니 너 진짜 빠르다. 한 번도 보니를 이겨본 적이 없어.
4: 저녁 준비 다 됐어요.
1: 잘 먹겠습니다.
3: 반찬이 이거밖에 없어요?
4: 당연히 더 있지. 당근볶음, 가지구이, 양파튀김. 골라드세요.
3: 네, 전부 채소잖아요.
4: 어서 먹어봐. 몸에 좋은 영양 만점 채소라고.
3: 브로콜리는 싫은데.
5: 아니 한번 먹어보시지.
6: 정말 신선한데요?
4: 그쵸?
3: 잘 먹었습니다. 어?
4: 벌써?
3: 네, 배불러요.
0: 모두 잠든 밤. 하지만 보니는 잠들지 못하고 있어요.
3: 아, 배고파서 잠이 안 와. 바로 이 맛이야. 골디? 이거 줄 테니까 제발 조용히 해줘. 우리끼리 비밀이다.
0: 다음 날 아침, 밤에 케이크를 잔뜩 먹은 보니는 입맛이 없었어요.
3: 엄마!
4: 우리 요니 잘 먹네.
3: 유치원 버스 왔다!
4: 보니야, 가방 가져가야지. 응? 또 다 남겼네.
3: 다녀오겠습니다.
4: 잘 다녀와.
3: 빠빠빠빠.
4: 어? 골디도?
0: 그날 이후 보니는 매일 몰래 간식을 먹고 밤늦게

0: 잠이 들었어요.
1: 잘 먹었습니다.
2: 어? 어디 아픈가? 보니야, 아직 멀었어?
1: 잠깐만요.
2: 곧 유치원 버스 올 시간인 거 알지?
1: 네. 이상하다. 배가 아픈데 왜 응가가 안 나오지?
3: 이번 시간에는 꼬리 잡기 놀이를 할 거예요.
4: 우와, 정말 귀엽다.
5: 꼬리 좀 봐.
6: 난 꼬리다.
3: 친구를 쫓아가서 꼬리를 잡았다면 이기는 놀이예요. 다들 꼬리가 잡히지 않게 잘 도망다녀야 해요.
7: 네.
3: 준비, 시작.
1: 좋아.
4: 배가 더부룩해.
8: 보니 꼬리는 내 거다.
4: 거기 서라.

0: 준이한테 달리기를 지다니. 말도 안 돼. 다시 빨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래, 그 방법이 있었지. 도와줘요, 뽀뽀맨.
1: 이게 다 뭐야?
0: 도와줘요, 뽀뽀맨.
2: 이 소리는 뽀뽀맨 변신. 뽕뽕빵빵.

0: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부부맨! 저 로켓 신발 좀 만들어주세요.
0: 로켓 신발? 그건 왜?
1: 중요한테 달리기를 줬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 없었는데.
0: 그랬구나.
1: 로켓 신발을 신으면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는 중요한테 지는 일도 없을 거예요.
0: 좋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것 좀 눌러줄래?

0: 어디? 지금 한번 해볼까?
1: 우와! 진짜 빨라요, 뽀뽀맨! 이거 좀 멈춰줘요!
2: 괜찮아?
0: 이건 너무 빨라요. 다른 걸 만들어봐요.
2: 뭐가 좋을까?
0: 프로펠러 모자나 롤러스케이트 어때요?
2: 그러면 준이가 반칙이라고 하지 않을까?
0: 아휴, 그럼 그냥 달리기 연습이라도 해야 하나?
2: 그거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빨라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부부맨과 함께 뽕뽕빵빵 달려봐요. 하나, 둘, 하나, 둘. 오, 잘하는데요? 그럼 속도를 좀 더 높여볼까요? 보니야! 달리기 대장 보니가 어쩌다 이렇게 기운이 없어졌을까?
0: 모르겠어요. 속도 안 좋고 이상하게 힘이 나지 않아요.
2: 정말 이상한데? 요새 무슨 일이 있었어?
0: 혹시 과자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2: 과자?
0: 네, 요즘 밥 먹기 싫어서 원래 간식을 먹었거든요.
2: 뭐?
0: 엄마 아빠한텐 비밀이에요?
2: 근데 대체 왜 밥이 먹기 싫은 거야?
0: 아빠가 자꾸 채소 반찬만 해주시니까요. 채소는 냄새도 이상하고 맛도 이상해서 진짜 먹기 싫어요.
2: 그랬구나. 하지만 건강해지고 싶

0: 있다면 채소를 먹어야 하는데.
1: 그래도 채소는 너무 맛이 없어서 꼭 괴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0: 괴물? 채소가 얼마나 착하고 멋진 친구인데. 아, 그렇다면 컬러방귀 캔디 머신.

0: 우리 분이 오늘은 신나게 뛰어놀았나 보네. 빨리 밥 달라고 재촉을 다 하고.
1: 자, 갑니다. 오늘의 특별 메뉴.
0: 정말 예쁘네요. 아까워서 못 먹을 정도예요.
1: 아빠의 특별 비법이 담긴 오므라이스야. 어서 먹어봐.
2: 특별 비법이요?
1: 짠! 바로 이거야. 어?
3: 여기서 나올 줄은 몰랐지롱.
1: 보니야, 보니가 좋아할 수 있게 아빠가 열심히 만든 거니까 한 번만 먹어볼래?
2: 맛있어요. 채소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안 그랬어요. 아, 시원하다.
4: 오늘도 보니 꼬리는 내 거다. 와! 저 그게 그러니까 자, 안 돼!
2: 어림없지? 준이 꼬리는 내 거다!
4: 안 돼! 꼬리!
5: 꼬리 진짜 빠르다!
2: 잡았다!
4: 갑자기 다시 빨라졌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2: 그건 비밀!
6: 달리기 대장 보니의 비밀, 친구들은 알겠죠?
7: 아니, 사자가 아니라 골드였네요. 그러고 보니 여긴 정글이 아니라 샛별마을 놀이터 같은데요.
2: 대원들,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7: 아하, 탐험대 놀이를 하고 있었군요.
2: 아빠 곰이 깨지 않게 조심히, 조심히.
1: 이제 집에 가자. 응? 야, 깜짝이야. 너희 어디에 있었어?
2: 비밀이에요.

0: 지팡이가 어디 갔지?
1: 얘들아, 여길 우리 보물창고로 하면 될 것 같아.
2: 좋아.
3: 어? 빨간 스카프가 어디로 갔지? 분명히 이 근처에 뒀는데.
2: 깃발 완성!
1: 셋이 함께 만든 탐험대 깃발 정말 멋진 것 같아.
2: 맞아.
1: 얘들아, 이제 깃발도 생겼는데 우리 탐험대 이름도 만들까? 어?
2: 이름?
1: 샛별 탐험대는 어때? 우리 유치원도 샛별 유치원이고 우리 동네도 샛별 마을이잖아.
2: 별로야?
1: 아니, 맘에 쏙 들어.
4: 샛별 마을에 살고 샛별 유치원에 다니는
2: 우리는 샛별 탐험대!
5: 다음 날, 보니와 친구들은 유치원이 끝나자마자 비밀기지로 다녀갔어요.
2: 비밀기지?
1: 맞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보물창고도 엉망이 됐어!
2: 대체 누가 이런 거지?
1: 우리 과자도 먹어버렸어! 이것 봐! 동물 발자국이야!
2: 정말이네? 설마 동물들이 이런 건가?
1: 그런 것 같아! 안 되겠어. 동물들이 못 들어오게 비밀기지를 더 튼튼하게 만들자.
2: 하지만 어떻게? 우리 힘만으로는 지금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긴 힘들 텐데.
1: 그럼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2: 부부맨? 에이, 부부맨을 어떻게 불러?
1: 내가 부부맨이랑 얼마나 친한데. 내가 부르면 금방 올 거야.
2: 진짜?
1: 그렇다니까. 도와줘요, 부부맨! 도와줘요!
0: 이 소리는 부부맨 변신! 뽕뽕빵빵!

0: 구구맨 오는 거 맞아?
1: 언제 오는 거야?
2: 기다려봐. 어, 저기 온다!
3: 우와!
4: 자!
3: 우와, 진짜 구구맨이다!
2: 구구맨, 제 친구 준이랑 예나예요.
4: 안녕, 만나서 반가워.
3: 안녕하세요, 구구맨.
2: 봐봐, 내가 진짜 온다고 했지?
3: 우와!
2: 우와, 우와, 신기해.
3: 폭신폭신하다.
4: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이야?
2: 여기에 새빨 탐험대 비밀 기지를 만들었거든요.
4: 오, 대단한데?
0: 그런데 동물들이 다 망쳐놨어요.
2: 동물들이 못 들어오게 더 튼튼한 비밀 기지를 만들고 싶어요.
0: 엄청 엄청 튼튼하게요.
4: 튼튼한 기지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2: 벽돌로 만들면 어떨까요? 동화책에서도 벽돌집이 제일 튼튼하던데요.
4: 오, 좋은 생각인데?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볼까?
3: 좋아요.
4: 자, 이것 좀 눌러줄래?
3: 네!

0: 재밌다.
1: 보니와 친구들은 튼튼하고 폭신폭신한 비밀 기지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2: 네. 야! 끼어버렸네.
3: 몸을 좀 봐.
4: 이번엔 늑지대 모험이다.
3: 예.
4: 와, 깜짝이야.
5: 나는 정글 악어다.
4: 원들, 무시무시한 악어가 나타났다. 모두 긴장해라.
6: 네, 본이 대장님.
1: 며칠 뒤 새별 마을에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7: 비밀 기지는 괜찮을까?
8: 어떡해, 무너지면 안 되는데.
9: 비가 그치면 비밀 기지가

0: 만든 건데.
1: 그래도 다른 곳은 더 무사해 보이는데. 휴, 다행이다.
2: 어?
1: 이게 무슨 소리지? 저기다!
0: 동물들이잖아.
1: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숨었나 봐. 다들 떨고 있어. 비 맞아서 추운가 봐.
0: 불쌍하다. 동물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1: 안 되겠어.
3: 오늘 밤엔 더 큰 태풍이 올 예정이니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4: 더 큰 태풍이라니 걱정이네.
1: 도와줘요, 부부맨!
4: 어?
5: 자, 안녕하세요, 부부맨.
4: 안녕? 오늘은 무슨 일이야?
1: 저기 좀 보세요.
4: 어?
1: 태풍 때문에 갈 곳을 잃었나 봐요.
4: 저런, 오늘 밤에도 태풍이 온댔는데.
1: 정말요? 어떡해요?
0: 동물들한테도 튼튼하고 안전한 집이 있으면 좋을 텐데.
1: 어쩌지? 아! 비닐기지가 있잖아! 저기라면 태풍에도 끄떡 없을 거야!
0: 하지만 우리가 만든 기지를 동물들이 좋아할까?
1: 비닐기지를 동물들의 집처럼 꾸며주면 되지. 먹을 것도 갖다 놓고.
4: 그거 멋진데? 지금 보니까 탐험대가 아니라 꼭 동물구조대 같은데?
0: 구조대요?
1: 좋았어! 샛별 마을의 동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자! 우리는 샛별 동물구조대!
6: 친구들은 동물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비밀기지를 채워갔어요.
1: 자,
0: 초코과자도 주면 좋아하겠지?
4: 아, 동물들은 자연에서 자란 열매를 더 좋아해.
0: 어? 그렇구나.
4: 그럼 마지막으로
5: 잘하겠다.
1: 동물들이 들어갈까?
0: 제발.
1: 마음에 드나봐. 다행이다.
4: 모두 수고했어.
6: 그날 밤 엄청난 태풍이 몰아쳤답니다.
1: 으아, 어떡해.
6: 친구들은 밤새 동물들을 걱정했죠.
1: 무사히 할 텐데.
6: 날이 개자마자 보니와 친구들은 비밀기지로 달려갔어요.
1: 다행히 비밀기지는 무사해. 어? 근데 동물들이 안 보여. 다들 어디 갔지?
0: 어제 다들 들어왔잖아.
4: 그러게.
1: 어디로 갔을까요? 설마 태풍에 날아간 건 아니겠죠?
0: 어?
1: 와. 얘들아! 다들 무사했구나! 어? 이거? 잃어버렸던 우리 깃발이잖아.
0: 이걸 찾으러 갔던 건가?
4: 동물들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나 봐.
0: 고마워, 얘들아.
1: 우리 비밀기지인 동물들에게 양보할까?
0: 그래.
4: 그럼 너희는?
0: 새로운 비밀기지를 찾으면 되죠.
1: 맞아요. 우린 탐험대니까요. 자, 그럼 새로운 기지를 찾아서 떠나볼까?
5: 좋아.
1: 우리는
5: 새별 탐험대!
6: 보니와 친구들, 정말 용감하고 멋진 새별 탐험대죠?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7: 얼굴엔?
5: 순한 킬킬!
7: 주물엔?
5: 덥덥한 말!
3: 순하게?
5: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키키키키!
8: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고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합해
3: 우리 같이 놀자
1: 5월 3일 만나면
3: 8이야
1: 변신
3: 우리 모두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래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지성!
13: 얼굴엔?
14: 순한 킹킹!
13: 중물한?
14: 덥덥한!
15: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썰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좋았습니다.

클릭. 오. 헤.

0: 아쿠아?
1: 라마데스. 따라.
0: 과? 스윗 띠고.
1: 다이다이.
0: 라마데스.
1: 나비야.

Come on!